0: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1,893만 6,562명 중 2.7%인 50만 5,410명이 유학 및 연수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8만 84명에서 이후에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4년 만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시장 조사 업체인 닐슨 IQ에 따르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9억 원에서 2025년 9,200만 달러, 약 1,233억 원으로 늘어나 2년 만에 160%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K-뷰티 확산에는 소셜미디어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2025년 소셜커머스에서 한국 화장품 관련 검색은 전년보다 125%가 증가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국 브랜드 매출은 430% 증가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유독물질에 노출된 미국인 생존자들 가운데 암 발병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기온이 떨어져 최대 15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특히 해안가에서는 풍랑과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22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18.5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형님들, 아우님들, 출근길의 공기 어떠셨습니까? 피부에 와닿는 이 선선한 바람. 아, 드디어 남자의 계절이 왔다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들죠.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 더위와 추위에 모두 강하신 건 알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긴 소매 옷도 좀 챙기며 체온 관리.

0: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좋긴 한데 또 다소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가을을 좀 타지 말입니다.
1: 네, 남자들이 가을에는 좀 그렇다면서요. 일조량 줄면서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라는 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성시대 시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생각 깊은 남성들은 가을 들판을 보면서 내가 성취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성공했는가? 자연스레 돌아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이런 아쉬움, 쓸쓸함, 뭐 허무함 이런 거?
0: 아, 좋죠. 근데 누님 꼭 그렇진 않습니다.
1: 그래요?
0: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쓸쓸 면에서라면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외롭다고 하네요.
1: 오.
0: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유럽 15개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외로움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담배 피면서 남자들이 사내 정보 공유하고 의리를 잘 다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뿐 아니라 1년 4계절이 모두 남자의 계절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양경찰의 날인 오늘 해양경찰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6: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5: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6: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목요일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5: 으라 차차차! 우와. 온몸 기지개 한번 켜세요.
7: 네.
5: 요즘은

0: 연금보다 근육. 근육 부자가 찐 부자인 거 아시죠?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 골고루 풀어주시고요. 근육 저축을 위해서 잠깐 일어나서 발 뒤꿈치 들기 해볼까요?
1: 예.
0: 자, 일중 조교.
1: 네네.
0: 발 뒤꿈치 들고 선체로 10초 버티기. 해보세요.
1: 10초 버텨요? 이렇게.
0: 자. 네.
1: 네.
0: 발가락만으로 서서 10초 버티기.
1: 예.
0: 아직 멀었어요. 10초 되려면.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뭐 이건 충분하지. 균형 잡기가 좀 힘드네.
0: 2, 1.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처음 하실 때는 책상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게 좋대요. 균형 잡기가 은근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1: 확실히 그래요.
0: 네.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양쪽 발가락에도 힘을 골고루 주셔야 하지만 그보다 엉덩이, 허벅지, 아랫배에 힘을 주셔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1: 네. 종아리 쪽이 착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0: 그건 예. 있죠. 네, 네 느껴지죠. 네. 네.
1: 예, 네. 발 밑에 있는 근육까지도 착 깨우는 것 같은 느낌.
0: 그렇죠.
1: 드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엘리베이터나 횡단보도 또 설거지 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틈틈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즐거운 소식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빵빠레 주세요. 월간 여성시대 9월호가 나왔습니다. 매달 10일경에 나오는 월간 여성시대 9월호의 표지는 바다인 것 같아요.
0: 가을바다. 네. 눈술이 너무 예쁘죠. 동이 트는 아침 같기도 하고 노을 지는 저녁 같기도 하고 아무튼 무척 아름답습니다.
1: 네, 둥근 해가 딱 이게 표지 정면에 떠 있어요. 책자 안에는 더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사연이 가득하고요. 제일 끝쪽에는 누님과 제가 쓴 에세이도 매달 한 편씩 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요맘때 다음 호에 실릴 걸 미리 쓰잖아요.
0: 그렇죠. 좀 앞서가죠.
1: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너무 여름 얘기를 썼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써서
0: 그래요,
1: 이번 호에
0: 맞아,
1: 실리니까.
0: 맞아. 그렇죠.
1: 네.
0: 새벽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더워도 에어컨을 끄고 살았다.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그만 투덜거려야지.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글 쓰는데 막 어우 난 못 쓰는데 어우 어우 막 이러더니
1: 여전히
0: 나날이 나날이 스트레스예요?
1: 네.
0: 그건 맞아. 스트레스예요.
1: 누님도 스트레스.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1: 근데 워낙에 잘 쓰시니까 누님은 특히 누님 쓰신 얘기도 마무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읽으니까 누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은
0: 아,
1: 느낌.
0: 아 그래요?
1: 이걸 한번 제대로 읽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0: 제 후배가 저한테 시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언니는 글도 참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늙어서도 좋은 프로그램만 다 재미있게 일하고 점점점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맞받아서 이렇게 쓴 거죠. 야야야! 거저됐겠냐? 이겁니다.
1: 그래, 이 음성 지원이
0: 예, 뭐든지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글로만 써 있는데도 누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0: 어떤 사람은 또 부드럽게 느꼈대요. 야야, 거저됐겠냐? 어? 이렇게 느꼈대요. 근데 저는 야야야! 거저됐겠냐?
1: 실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0: 네.
1: 좋습니다. 자, 월간 여성시대 9월호 직접 받아서 읽어보실 분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IBK 기업은행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0: 자, 그리고 두 번째 빵빠레 울려야죠. 오늘 깜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1: 빠라바빠바바바바바바밤. 자, 오늘은 무려 200만 원 상당의 꾸러미 선물이 나갑니다.
0: 우후!
1: 자, 이 꾸러미 선물에 뭘 넣었냐면요.
0: 네.
1: 일단 30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0: 네.
1: 냄비 세트.
0: 오.
1: 치아 잇몸 영양제.
0: 네.
1: 수저 세트. 아동용 선크림.
0: 요거 좋다.
1: 네. 저당 균형 혼합 8곡. 그리고 오리지넥스 건강식품. 여기다가
0: 네.
1: 순환 부스터 기기, 발 마사지 기계까지 한 번에 다 담았습니다.
0: 와, 넉넉하다 진짜. 한가위를 앞두고
1: 네.
0: 푸짐한 선물이네요.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자, 행운 숫자 숫자만 보내지 마시고요. 네, 전화를 또 안 받으시면 꽝입니다.
0: 꽝입니다.
1: 네, 행운 번호를 맞히셨어도 저희가 드리는 전화를 받으셔서 보내신 숫자 답을 해주셔야 선물 확정이 되는 거예요.
0: 행운 숫자를 굳이 여러 개 보내셨다가 대답도 못하시면 그것도 꽝입니다.
1: 네, 맞아요.
0: 기회는 다른 분께 넘어가게 되니까요. 숫자를 보내실 땐 하나만, 딱 하나씩만 재미로 보내주세요.
1: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좋죠.
1: 네.
0: 자,
1: 이미 여성시대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네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3400님, 여성시대 9월호. 저는 벌써 기업은행 가서 갖고 왔어요.
0: 잘하셨어요.
1: 네.
0: 네.
1: 부지런한 당당이가 여성시대를 빨리 읽는다.
0: 네, 좋죠. 좋죠.
1: 저희가 드실 수 있게, 읽으면서 드실 수 있게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편지 아니고 쪽지 요즘 반응이 좋죠?
1: 네. 오늘의 첫 번째 쪽지 김양우님이 주셨네요.
2: 오는 길에 두부 하나만 사와.
1: 아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트에 들러 두부를 집었는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부침용, 찌개용, 국산콩, 유기농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뭐 사? 종류가 되게 많네. 두부로 뭘 할 건데? 그러자 아내는 답이 없고 갑자기 회사 단톡방에서 깨톡깨톡 난리가 난 겁니다.
2: 부장님이 부침용 추천합니다.
1: 아, 저도 부침용에 한 표예요.
3: 아유, 두부는 유기농으로 사야 합니다. 반반 두부 추천이요.
1: 모를 때는 두 개 다 사는 게 어떨까요? 아, 이거 제가 사진을 회사 단톡방에 잘못 올려서 결국 두부 하나 사는데 우리 팀 11명의 의견을 받았네요. 집에 재밌다.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두부는 뭘 샀냐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침용과 찌개용 두 개 다 샀습니다. 그것도 유기농으로요.
2: 잘하셨어요. 유기농이 좀 더 비쌉니다.
1: 그래도 집에 가서 괜히 잔소리 듣느니
2: 그렇죠.
1: 일단 두 개 다 사가시고
2: 그게 나아요.
1: 그중에서도 네. 좋은 거 유기농으로 사가시고
2: 잘하셨어요. 김양우님.
1: 아, 팀워크 좋으시다.
2: 네, 그러시다.
1: 네.
2: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많은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2: 그렇죠?
1: 어떤 두부를 사야 할지
2: 그렇죠.
1: 고민 끝에 해결을 해줬네요. 자, 이제 남성시대 편지 아니고 쪽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엔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당당이님의 사연이신데요. 한 달 만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2, 3일에 한 번, 길어야 일주일에 한 번은 목소리를 들려주던 아이였거든요.
4: 아빠, 오빠네 아버지가 입원하셨대. 병문안 가야 할까?
1: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데 남자친구네 아버지에 구성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는 아빠로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딸은 결국 그 또 같은 사내의 그 남자와 사귀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 게다가 나이는 7살이나 많고 딸은 사무직인데 그 사람은 현장직이라 몸이 고되다는 것까지 알게 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빠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지. 결국 지 맘대로 할 거면서. 사소한 일 하나하나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예쁘면서도 결국은 제 마음대로 하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딸은
4: 아빠, 나는 아직 어리고 직장 말고는 또 따로 만날 사람 만날 데가 없어
1: 라고 했지만 아빠 눈에는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딸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딸이 성인이 되니 이렇게 다른 모양의 걱정이 찾아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만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응원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딸의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제 걱정이 너무 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딸 가진 아빠의 숙명일까요? 나이 50이 넘어도 아빠 노릇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아유, 그러시구나.
1: 음흠.
2: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중 씨?
1: 야,
2: 아빠로서 딸이
1: 네.
2: 이제 사귄 지 한 달 되는 거야. 그죠?
1: 제가 만약에 진짜 아빠라면 저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2: 반대야. 뭘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물론 뭐 그 소식이 아버지가 편찮

0: 하셨다 2번 하셨다 그거는 뭐 모를 수가 없지만은 뭘 굳이 그렇게 문병까지 가나 아직 한 달밖에 뭐
1: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인사도 나중에 그쪽 아버님 컨디션 좋으실
0: 그러게,
1: 때
0: 그렇지. 네,
1: 그때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훨씬 서로 기분 좋지 않을까. 아 물론 좀 그러니까 이만큼 제가 예, 남자친구를 아끼고 그러니까 또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예, 조금 천천히 가보자.
0: 아니 예를 들면 네. 동성 친구들이 문병을 가겠나 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1: 아하.
0: 아 회사 다니는 그 입장에서
1: 예.
0: 아버님이 입원하셨다. 그래서 그 뭐 같은 과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그 남성분들이 문병을 가겠나?
1: 그렇죠. 또 이렇게
0: 그러면 그, 굳이 안 가거든요.
1: 네.
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걱정은 함께 해주지만.
0: 어, 그러니 아유 어떡하냐. 이러지만 굳이 뭐 문병까지는 아직 갈 단계는 아니지 않나 하면서.
1: 거기 저기 병실에 계신 아버님도 불편해요.
0: 아 그렇지.
1: 예. 그래도 첫 만남인데 그렇게 아니, 그래도 환자복 하면... 입고 있는 그러게, 저 모습으로 그러게, 인사하고 그러게. 싶진 않을 거 아니야.
0: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굳이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요. 식구에는.
1: 네.
0: 그렇지.
1: 그리고 이제 병문안부터 시작한 고민이지만 실은 하, 저 타지에서 또 외로워가지고 같은 사내에 커플을 또 하면
0: 그것도 7살이나 위대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아, 아버님은 또
1: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0: 그렇지,
1: 너무나
0: 딸 가진 아버지로서
1: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0: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1: 이게 헤어지면 또 예전에 CC할 때처럼 또 마음 상처 있고 막 이럴까 봐 이제 이런 걱정들을 그러게. 하시는 것 같은데.
0: 아니 그리고 보세요. 예전에는 2-3일에 한 번, 길어야 일주일에 한 번은 목소리를 들려주던 아이가 한 달 만에 전화를 한 거야.
1: 그러니까 여러 곳곳에 지금 서운함이 좀.
0: 아 그래. 한 달 됐대잖아 사귄지. 예. 아빠보다는 오빠지.
1: 진짜 이런 것들이 딸을 가진 아빠의 숙명인가요? 우리 당당이님들도 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0: 숙명까지는 안 돼도 걱정거리가 느는 거죠.
1: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도 이런 얘기 이렇게 또 시시콜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0: 그렇지.
1: 그래서 걱정도 또 느는 것 같기도
0: 네,
1: 하고.
0: 네. 부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네. 네
1: 그건 맞아요. 자, 최성원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솔직할 수 있도록.

0: 자, 9085님이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딸 넷의 아빠입니다. 방송 듣고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어렸을 때는 아빠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분명히. 근데 나중에 다 컸는데도 딸 넷이 아빠랑 계속 산다고.
1: 같이 산다 그러고.
0: 그것도 고민 아닐까요, 아버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 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지역 대학교 총장 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남성시대 시간이면 마음이 호랑이처럼 용맹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 4부에 나오는 벵갈 호랑이 백이성 형님이 있으니 우리는 시베리아 호랑이로 가시죠. 괜히 빈말로 하는 립서비스 아니고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과 호랑이는 실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 호랑이 털. 호랑이 털 무늬는 사람 지문같이 호랑이마다 다 다르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성이 있으니 유니크한 존재라는 면에서 호랑이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화려한 무늬는 우리 눈에 무척 강렬해서 다른 동물들 눈에 잘 띌 것 같죠? 이게 절대 아닙니다. 호랑이가 사냥하는 동물들은 호랑이의 그 주황색 털과 검은 강렬한 줄무늬, 요게요, 다 흑백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주 가까이 와도 줄무늬가 나뭇가지나 나뭇잎 그늘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주변 환경에 녹아들어 어우러지는 호랑이의 모습을 남성시대에서는 위장술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화와 적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랑이는 또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을 닮았죠. 그리고 말입니다.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가 너무도 커서 다른 동물들이 달리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주저앉는답니다. 특히 포효 소리에 저주파 중에 저주파가 쫙 깔려 있어서 3km 밖에 있는 동물들까지 부들부들 떤대요. 우리 왜 운동하거나 함성하거나 화나셨을 때 음성 생각하면 우리도 시베리아 호랑이죠. 호랑이가 가진 특별한 무늬로는 귀 뒤에 있는 하얀 반점도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마치 동그랗게 뜬 눈처럼 보여서 호랑이는

귀에도 눈이 달려서 쏘아 보나 싶어지는데 라틴어로 작은 눈이라는 뜻을 가진 그 오셀리는 실제로 뒤에서 호랑이를 노리는 동물들에게 어? 뭐야? 날 보고 있잖아! 하는 공포감도 주고 새끼 호랑이에게는 잘 따라와 엄마가 보고 있어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하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답니다. 등 뒤에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은 아들 딸에게는 정말 자상하시니 이면에서도 시베리아 호랑이십니다.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는 위엄과 자상과 사냥 본능을 다 합친 시베리아 호랑이 귀 뒤털 무늬를 뽑겠습니다. 아흥!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띠 김일중입니다.

0: 네, 싸이의 We Are The One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니 이렇게 신나게 호랑이
1: 소리를 냈는데
0: 네, 냈는데
1: 0062님이 일중씨 양띠였어요. 저보다 어린 줄 알았더만 동갑이었네요. 참으로 더 반가워요 일중 친구야.
0: 아 그러세요, 양띠 같은 양띠예요. 심지어 충청도 말투로 보내신 거 보니까.
1: 아니 뭐요, 호랑이 소리를 냈는데 양 소리로 들으신겨? 조호수님이 일중님 양띠라 그런가? 아흥 너무 약해요.
0: 그러니까 저도 해놓고

0: 보니까 이게 호랑이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띠 얘기로 마무리했더니 다들 양띠에 집중을 해주시네요.
1: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약해. 네.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안 돼.
0: 이따가 저 기성 형님한테 한번
1: 백골에서 나와야 돼요. 네.
0: 진짜 호랑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1: 한번 들려주세요.
0: 있어요 혹시?
1: 이거 봐. 동굴처럼 울리잖아, 울림이.
0: 와,
1: 다르죠?
0: 확실히 다르. 그러니까 3킬로 밖에 있는 동물들도 벌벌 떨지. 이 소리.
1: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
0: 울리니까 소리가.
1: 야, 보통 소리가 아니다 이건.
0: 이야, 이야,
1: 과연 뭐, 호랑이로고.
0: 그러네요.
1: 네.
0: 네, 멋지다.
1: 소리부터 다르다.
0: 근데 이경희님이 아니 일중씨 양띠예요. 크크. 그럼 같이 사는 부장님은 무슨 띠세요? 아 우리 윤 부장님 제 아내요. 얘기를 했지.
1: 우리 부장님
0: 직함을 얘기했구나. 네. 우리 저 부장님은 닭띠세요. 닭띠도 그냥 닭띠도 아니 쌈닭띠지.
1: 잘 만났네.
0: 예.
1: 지금 못 들으시거든?
0: 아, 못 들어요. 이 시간 네. 못 들어서 이렇게 편해요.
1: 네, 편하죠.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강창원님.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2009년에

0: 땄다고 해서 한식 조리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옛날을 돌아보면 내가 노총각이 되어가던 때까지 울 노친네 집에 얹혀 살다 보니 지금보단 많이 젊으셨던 우리 노친네가 다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며 나박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등 도마질하는 것과 보글보글보글보글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지찌개 끓이는 것과 미역국, 배춧국, 콩나물국 끓이기, 지글지글 후라이팬에 두부며 호박이며 부치는 것, 웍같은 오목팬에 불린 나물 볶아대는 것, 무치는 것, 찌는 것, 삶는 것, 데치는 것, 그리고 간을 보고 양념하는 모습 등을 어깨 너머로 많이 보아왔었다. 그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을 하나둘 기억해내서 대학 때 자취하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으로 초보적이지만 실습 같고 실험적인 제법 맛이 나는 음식들을 몇 개 정도는 만들어서 나 혼자 스스로 밥은 해먹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나의 기억과 내 손맛은 순작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시간은 흘러서 나도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지만 아내의 직업이 대학병원에서 3교대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보니 아침밥이든 저녁밥이든 신혼 초에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상, 아직은 아내의 음식 솜씨가 서툴러서 맛은 없어도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밥상, 사랑과 정성을 담은 신혼 초에 그런 꿀맛 같은 밥상을 받아보는 건 그저 공허한 나만의 상상으로만 남은 꿈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해주는 밥은 고사하고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침 일찍 6시에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오히려 남편인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우리 노친네 어깨 너머로 보아왔던 것들 중에 음식을 한 가지라도 해서 아침 먹여서 내보냈었다. 이건 우리 회사가 집에서 가까웠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쩌다 참 재능인 건지 상황이 닥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현재 시제의 나의 아내는 여자들 모임에서든 병원 직원들 워크샵이든 1박이든 2박이든 잠시 집을 떠나도 자기 남편이랑 두 딸이 햇반이나 집앞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때울지 어떨지 걱정을 전혀 안 한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탕국, 콩나물국, 미역국, 소고기 무국, 황태국, 고등어조림, 감자조림, 마늘종조림, 멸치볶음,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국, 카레밥, 짜장밥, 탕수육, 무생채, 비빔국수, 오이냉채, 오이무침, 아욱국, 콩나물무침, 두부조림 같은 음식들을 자기 남편이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효과를 역작용 효과라고 말하기에도 참 모호한 것은 하긴 나도 내 자신이 참 신기해서다. 어느 깊은 밤 툭 하고 생각나면 느닷없이 고구마란 당근을 채칼로 채치고 있고 또 어느 일요일 오후에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벌러덩 누웠다가도 또 툭 생각나면 비빔국수랑 우동을 만들고 있는 나를 자각해서다.
1: 야.
0: 뭘까 나는? 그저 먹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먹는 걸 만드는 게 좋은 걸까? 나도 모르겠다. 그냥 취미가 되어버린 건가 싶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우리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엽고 예뻐서 죽을 것 같은 손주를 데리고 와서는
2: 아빠, 손주 이유식 좀 만들어줘, 응?
0: 온갖 아양을 떨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인가? 번득 이 생각이 난 건 아직까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유용하게 써본 적이 없지만 그런 자격으로는 나중에 가족에게 뭐를 좀 먹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때에 가서 그 자격증은 아니 내가 가족을 위해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자격은 제대로 빛이 날 것 같다. 아, 그런데 나에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한식 조리사라고 할 수가 없겠다. 아하, 이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거지? 배추김치, 나박김치, 총각김치. 아 맞다, 깍두기 그건 어떻게 담는 거지?

나이 60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우리 집 앞 단지에 사는 연우라는 큰딸 친구의 아빠. 그 산적같이 생긴 연우 아빠는 동치미도 담근다는데 말이다. 아, 진 건가? 헛살았다. 조금만 있으면 다시

0: 넣고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넣고 쪽파가 있으면 더 좋고 조미김을 뿌셔뿌셔 해볼까? 아주 쉬운데. 아, 이 밤에 갈등이 인다. 이분은 정말 이렇게
1: 네.
0: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 날씨와 습도와 기분 따라 뭔 해잡수실 요리가 떠오르시나 봐.
1: 이게 다 한식 조리자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0: 툭 하면 그렇게.
1: 예, 우리는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 이걸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까 하기보다는 보자, 어디에 주문을 해야 빠르지? 이 주문할 생각부터 하는데, 아,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착착착 해서 맛있게 또 만들어서 드시니까.
0: 야, 참.
1: 정말 잘 따셨네요.
0: 아니,
1: 부럽다, 이런 실력.
0: 그렇지.
1: 예.
0: 아내분은 어쨌든 일 자체가 좀 삼교대라 힘들지만
1: 네.
0: 두 딸과 남편을 두고 어디 무슨 뭐 세미나를 가든 워크숍을 가든 간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탕국, 콩나물국, 미역국, 소고기 뭇국, 황태국, 고등어 조림, 감자 조림, 마늘 쫑 조림, 멸치 볶음,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국, 카레밥, 짜장밥, 탕수육. 무생채, 비빔국수, 오이냉채, 오이무침, 아웃국, 콩나물무침, 두부조림.
1: 아, 이거면 다 하는 거
0: 아,
1: 아니에요?
0: 이건 다 줘. 사계절
1: 이거
0: 다 내.
1: 아니고
0: 그래.
1: 그냥 한식 마스터신데 뭐. 아, 얼마나
0: 그냥
1: 부러워요, 진짜.
0: 툭 생각나면 정말.
1: 네. 9387님이 요 생남 멋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봐도 멋있어요.
0: 멋있어요.
1: 네, 이주연님도 업으로 하셔야겠어요. 예, 지금은 가족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시지만 이거 업으로 하셔야
0: 아니,
1: 되겠다는
0: 타고난
1: 말씀.
0: 셰프시네, 진짜.
1: 그죠? 예, 이게 본능인지 아니면 좀 나도 모르게 그냥 손발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요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야, 참 신기합니다. 3952님이 아버님 추석에 어머님에게 사랑받겠네요. 예, 팁은요 조금만 참견하세요.
0: 죄 참견했다간 또.
1: 그렇지. 아, 요거 요렇게 해야 더 맛있는데.
0: 그러게.
1: 요거 넣어야 더
0: 아유,
1: 맛있을 것 같은데.
0: 그냥 해주시는 대로
1: 네.
0: 감사하게 잡수시면
1: 맞습니다.
0: 되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집에 있는 제 윤부장님을 쌈딱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요리 진짜 잘해요. 네. 심지어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보고도 저거 내가 하면 더 맛있겠네 해서 보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있는데 먹어보면 맛있어. 그래요?
0: 뭐야?
1: 아니야, 이거 광고가 중요하잖아. 좀만 살게. 아니야, 광고 듣고 다시 얘기할게요. 왜?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0: 월간 여성 시대.
1: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0: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0: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0: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1, 2부 사연 소개되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당당이분,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죠. 써주신 분.
1: 네.
0: 이분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가 가고요. 강창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다 보내드릴게요.
1: 9964님이요. 아, 오늘 백이성님의 의상이 궁금해지네요. 보라 켤게요 하셨습니다. 이제 모기장 옷은 못 입고 계시겠지.
0: 그렇지,
1: 추워가지고.
0: 이제 끝났어.
1: 네. 자, 3, 4부에 진짜 호랑이 옵니다. 백이성 씨와 함께 여자는 모른다. 보라 켜고 함께해 주세요.
0: 자, 2부 끝곡은 어제부터 지금 게시판에 뭐 물밀듯이 들어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신곡을 냈나 보네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분도 임영웅 또 듣고 싶어요. 9683님 외에 진짜 여러 임영웅 팬클럽 분께서 주고 계십니다.
1: 네. 네. 아, 신곡. 네. 또. 그렇다면 노래와 함께 여성시대표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칫 하나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여온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내일 군 수송기편으로 국내 복귀합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일부는 네팔에 남아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가족 지원 업무 등을 이어갈 계획이고 정부는 수색 활동을 위한 긴급 구호대의 이진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팔은 대홍수 피해 규모를 50에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기후 정의 차원에서 재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한다는 것을 아침에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길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힌 이후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이 기록한 이적 데뷔골이 8월 라리가 최고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라리가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말라가

0: 를 상대로 팀의 승리를 이끈 환상적인 골을 터뜨려 8월의 골 수상자로 뽑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0일 말라가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25분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극적인 동점 2타점 2루타와 결승 득점을 올리며 팀의 7-6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회 좌전 안타에 이어 팀이 4-6으로 뒤진 8회에서는 동점 2타점 2루타를 치며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뒤이어 등장한 위트컴의 2루타에 홈까지 밟아 결승 득점을 올렸고 팀은 3연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란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이란은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고 이란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끼겠고 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풍력발전인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처를 날던 새가 커다란 날개에 부딪히는 등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진행 방향에 있는 풍력발전기를 멈추기도 하고요. 해양 포유류가 소음을 듣지 않도록 압축된 공기를 발생시켜서 음파를 줄이기도 하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풍력 발전,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환경에 이루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0: 저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6살부터 지금 제 나이 45살까지 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을 남기고 그분을 위해 응원하고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여성시대를 들으며 위로받고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양희은, 김인중 이 두 분 DJ분들 때문에 저는 이 두 시간이 항상 활기차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1: 네, 이 제주에서 윤지윤님이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습니다.
2: 네, 네.
1: 그런 의미로 두 분의 아버님이 계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좀 이른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 네.
1: 그 이후부터 그래도 지금껏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2: 네.
1: 그야말로 스승이자 어른이자

0: 전화하셔서 쭉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신 다음에 네. 제 이름 그리고 제 연락처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혹시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 윤지우님 지금 듣고 계시면 자 제가 윤지우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청성사과 5kg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또 기가 막히게 기운 충전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1: 네.
0: 지금 보라가 지금 이미 켜져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김진희님이 어우 희은 언니 일중님 오늘 옷이 가을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1: 네.
0: 전 이제 긴팔 그냥 하나 티셔츠를 꺼내 입었고요.
1: 저도 역시 긴팔.
0: 멋진 자켓이 보이는데 네. 이게 혹시 그 의상인가요? 그,
1: 네 맞습니다.
0: 그 김신영 씨가
1: 팝업 스토어 도쿄에서 예. 할 때 제가 찾아가서 한 벌 구입한 바로 그 청 자켓입니다.
0: 아 근데 핏도
1: 오늘 그렇고 날씨가 잘 어울려요.
0: 색감도 네.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자 잠시 후 3, 4부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도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미니도 켜주시고요. 남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엔 티맵 대리, 데이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안터지는 맥스부탄, 농우법인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1.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운전할 때 본 모습이 나오는 남자.
2: 귀여운 것만 보면 사르륵 녹아 없어지는 남자.
1: 게임할 때, 단타 칠 때, 술 마실 때 시시각각 바뀌는 남자의 얼굴.
3: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2: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1: 마이크만 보면 포효하는 맹수. 벵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4: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5: 아, 쌀쌀해졌어요.
4: 네, 네 그렇죠. 네.
5: 어저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그냥 갑자기 찬바람이 싸늘하게.
1: 싸늘하게.
5: 예.
1: 일교차도 크고.
5: 반팔 입다가 바로 벗어 던지고.
4: 그렇죠. 입고 맞아. 나왔어요.
1: 오늘 이제 긴팔 역시. 네, 예, 긴팔. 이제 빨간 저.
2: 설마 망사 입고 오겠어? 그 모기장 시대는 지났습니다.
5: 네. 모기장 시대는 내년에 만나는 걸로.
1: 내년에.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어, 그야말로 이렇게 약간 단풍 색깔
4: 네.
1: 옷으로.
4: 네네네. 단풍 색깔이네.
5: 오늘 제 아내가 이제 쌀쌀하니까 또 이제 가을에 맞는 옷을 또 이제 네. 땅바닥에 집어 던져 주시면
1: 아, 네.
5: 제가 또 집어서 입고 나옵니다.
1: 오늘 이거 입고 가.
5: 네. 늘 어쩔 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이제는 좀 너무 이제 제가
4: 너무

0: 시켜져 있어가지고.
1: 그렇지, 기대고 있어.
0: 여보, 기대들었어. 그렇게 먼저 제가 그냥 이제 나갈 때쯤 되면 그러면 아우 하고 나가고 이제 옷 딱 갖다 놓죠.
2: 야,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성가신 일인데.
0: 아, 성가시죠.
2: 그러니까 내 옷도 아니고 네. 항상 그래. 이렇게 배우자 옷을
0: 챙겨. 근데 제가 후지근하게 다닌 것보다 낫대요.
1: 오, 네. 당연하죠.
0: 예, 예, 예.
2: 그래서 나름 거기서 또 뿌듯함을 느끼시죠.
0: 아,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예. 네.
2: 그러기에 이렇게 여자는 모른다 우리 백이성님의 의상을 많이들 네. 궁금해하세요 이제.
0: 아, 그래요?
1: 예, 예.
2: 예. 어, 우리 형수님 이제 더 부담스러우시겠는데.
0: 그러니까 약간 패션이 패셔너블하게 하면은 아내가 해준 거고 후지근하게 예. 제가 입었구나. 싸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렇게 예, 예. 좀 판단해보겠습니다.
0: 네, 네. 네.
2: 지금 백이성님의 네. 중학교 동창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0: 네.
2: 9243님인데요.
0: 네.
2: 40년 전 소풍 갈 때 대형 카세트 들고 춤추는 백이성 친구가 생각나네요.
0: 네.
2: 멀리서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중학교 같은 반 준이가.
0: 준이가.
1: 준이 네. 기억나요?
0: 준이가 너무 많아서
2: 그렇지.
0: 뭐 민준, 먼준, 먼준 네, 다 있잖아요.
1: 아, 또 경상도는 네네. 끝에 자리로만.
0: 예, 준아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1: 그럼 기성 씨는 기성아 그러지 않고
0: 승아,
1: 승아,
0: 승아.
1: 그렇구나.
0: 승아,
2: 예, 승아. 중철이죠.
1: 아, 소풍 갈 때 네. 대형 카세트 들고 춤췄구나.
0: 근데 제가 이 몸을 이래도 중학교 때까지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2: 아하.
0: 엄청나게 잘 쳤었던.
2: 오. 예, 네. 요 상반신으로
0: 뭐 이런 거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1: 그렇다.
2: 이런 꺾기가 있구나.
1: 예, 있어, 그래. 있어 있어 있어. 예, 있네.
0: 근데 살이 찌니까 이게 좀 뭉글뭉글하게.
2: 왠지 그래. 몽글몽글한 느낌이
0: 드네. 몽글몽글.
2: 몽글몽글 부드럽게.
0: 예, 예. 예. 소세지 줄줄이 소세지 같은 거 그렇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듯이.
1: 예. 자 요새 네. 다시 원래 자리로 몸무게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까?
0: 아니요 오버됐죠. 1kg 오버돼서 19kg를 다시 찌었습니다.
2: 가만 있습니까?
1: 아, 원래... 아니 김신영 씨하고 지금 비슷한 겁니까?
0: 그러니까 18kg 를 뺐다가 지금 19kg가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속기운이 있어 보여. 네네.
0: 아 그거는 속기운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1: 아 그럼.
0: 예예. 예, 예.
1: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볼이 흐려가지고요.
0: 예, 예. 근데 좀 이렇게 그때 근데 옷이 이제 오늘 좀 약간 좀 짜증났던 게 청바지가 예. 안 맞아.
1: 옷이 꼭 찐다.
0: 그때는 뭐 벨트 달라 그랬었거든.
2: 그러니까 너무 살 많이 뺐을 때는.
1: 백이성 씨 M4 네. 시절 사진이 네네. 올라왔는데.
0: 이게 중학교 때 사진이었어요.
2: 아 어머 네. 귀엽다.
1: 네. 너무 이쁘다.
2: 진짜. 네.
1: 귀엽다. 귀여워.
0: 이때가 저한테는 리즈인 것 같아요.
2: 이목구비가 확실히 뚜렷하네.
1: 이뻐 맞아. 이뻐.
2: 그 중에서도 코비. 비가 굉장히 뚜렷해.
0: 네네.
2: 코가 굉장히 뚜렷해. 이목구비가.
0: 임옥구 비가. 비가. 임옥구 비 중에서
1: 이미 비가.
2: 인물이 중학교 때부터 딱 완성이 됐네요.
0: 네네네. 아 저는 왜 그 리즈 시절 때가 오히려 예. 이제 가수분들 보면 과거 사진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2: 네, 네.
0: 저 과거 사진 보면 뚜뿌듯해요.
2: 그러니까.
1: 맞아.
2: 뚜렷뚜렷하니 잘생겼다.
0: 네, 그러니까.
2: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네. 이목구비가 뚜렷한 네. 우리 뱅가로랑이 백이성님과 함께하겠습니다.
0: 네.
2: 자 여자는 모른다 첫 번째 사연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0: 네 닉네임 살찐 고양이 남자분이신데요.
1: 예.
0: 결혼 2년 차고 신혼인데 지금 고통받고 있답니다. 어떤 고통인지 결혼 10년 차 선배님들 특히 잘 들어봐 주세요.
2: 좋아요, 네. 좋아요.
0: 결혼이란 단어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꿈 같은 일이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짝사랑하던 사람과 재회하면서 저도 결혼이란 거에 성공했습니다. 결혼하면 TV 광고처럼 온 가족이 함께 SUV를 타고 다니며 아내와 알콩달콩 놀러도 가고 맛있는 집밥을 질리도록 먹을 줄 알았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었죠. 아내는 중견 기업에 성실히 다니는 직장 입니다. 매사 깔끔하고요. 시각, 후각, 청각이 유독 발달해 있고 저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날씬하고 이쁜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잘생긴 외모도 아닌 저에게 와주어 고맙고 맞벌이까지 해주니 부담도 덜었습니다. 이런 여자와 산다는 건 이런 의미였을까요? 저의 결혼 일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눈이 세모눈이 되어 저를 째려봅니다.
1: 자기, 내가 화장실 큰 거 볼 때 변기 안쪽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쪽에 다 튀었잖아요. 내가 변기를 하루에 몇 번 닦는지 알아요?
0: 아, 그래? 아, 이거 몰랐네.
1: 자기, 나갈 때 분리수거할 거 들고 나가요.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갖고 나가고. 아우,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좀 봐. 아까 돌돌이 밀었는데...
0: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깔끔합니다. 참으로 정말.

0: 정말 많이 깔끔합니다.
1: 저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변기 청소, 집 청소에 많이 둔했는데 아내는 타고난 깔끔쟁이입니다. 제가 큰 일을 보고 나올 때면 화장실 앞에서 세모눈을 뜨고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혹시 여기저기 튀었는지 뚜껑은 닫고 물을 내렸는지 손은 씻었는지 잔소리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은 라면 두 개를 끓여 먹고 있는데
2: 자기는 면 종류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라면 먹으면 꼭 배탈 나잖아. 혹시나 대장암 검사 같은 거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1: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이제 저도 눈치 대충 압니다. 네? 제가 배탈이라도 나서 또 화장실 테러를 저지를까 전전긍긍 은근히 돌려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걸요. 그게 싫어서 저도 가능한 한 군것질은 밖에서 아내 몰래 하고 밥 먹은 자리, 옷 벗은 자리, 샤워 한 자리 나름 알아서 치운다고 치우는데 아우 이상하게 제 눈에는 안 보이던 무언가가 왜 꼭 아내 눈에는 보여서 지적당하기 일쑤라니까요. 또 제 아내는 빈손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커피 사 먹는 돈은 전혀 아까워지 않으면서 제가 빈손으로 밖에 나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2: 자기 재활용 쓰레기 그것 좀 갖고 나가요. 아니 빈손으로 그냥 나가면 아깝잖아. 어차피 가는 길인데.
1: 어? 아니 이거 여보 이거 아직 안 찼는데 그냥 내일 가지고 나가면 안 되나?
2: 벌레 꼬이니까 매일 버리는 게 좋지. 자, 손가락 벌려봐. 여기 하나, 여기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추가. 다 들 수 있지?
1: 제 손가락 사이사이 내다버릴 봉지를 대롱대롱 들려줍니다. 다른 분들도 남편이 빈손으로 짐 밖 나가는 게 정말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3: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제 아내는 누가 봐도 날씬합니다. 꼭 헬스를 다니는 사람처럼요. 저는 참고로 매우 통통합니다. 뚱뚱에 가깝긴 한데 네네. 아내는 그 어떤 운동도 하지 않고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도 날씬한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살다 보니 알겠어요. 살이 안 찌는 이유를요.
2: 자기야 좀 비켜봐. 이거 좀 옮기게. 아유, 자기야 다리 좀 들어. 아유 초석이 안 보여.
1: 저는 고양이처럼 햇볕 잘 드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글쎄 에너자이저입니다.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 어떤 날은 냉장고 정리, 어떤 날은 창문 닦기, 가구 옮기기, 이불 세탁, 청소는 당연히 매일 하고요. 주말마다 온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녀서 소파에 편하게 누워 TV 좀 볼라 치면 제 짠한 엉덩이가 그렇게 또 눈치를 봤습니다. 또 아내가 얼마나 개코인지 제가 조금만 트림을 하거나 소리 없는 방귀를 끼고 나면 코를 킁킁거립니다. 저는 들킬세라 베란다로 바람 쐬는 척 나가서 해결하는데 가끔 그 문 닫는 속도가 조금 늦다거나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냄새가 저를 따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코 안에는 바로 득달같이
2: 냄새 당신 또 방귀 꼈지? 나가서 끼라니까 나가서.
1: 코만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귀도 예민해서요. 윗집 층간소음에 신경이 곤두서더니 결국 우리는요 꼭대기층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는 잘 자는 사람인데 아내는 청각, 후각, 시각 모두 발달한 초예민녀. 아휴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40대지만 유전적으로 탈모가 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침대 시트에 흩어진 제 검은 자식들이 떠나가는 걸 목격하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오늘은 더 많이 잃었구나. 이러다가 다 잃는 날로 오겠지. 슬프고 불안하고 헛헛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아침마다 없는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모아서 헤어스타일을 만들 때면 아내는 옆에서 제 속도 모르고 말합니다.
2: 아우 무슨 스프레이를 그렇게 많이 뿌려. 냄새도 독한데.
1: 아내는 머리숱이 많아 걱정이 없겠지만 저는 한올 한올이라도 모아서 순 많아 보이게 하라는 건데 아내는 그저 독한 냄새에만 온 신경이 꽂혀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제 주변을 맴돕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돌돌이를 손에 쥐고 제가 누웠던 침대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쓸어내지요. 드르륵 드르륵 돌돌이에 말려 제 자식들이 떠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서 아내는 또 혼잣말인 양 다 틀리게 제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2: 아유 빠질 거면 그냥 한꺼번에 다 빠지면 좋은데. 아유, 매일 돌돌이 돌리는 것도 일이라니까.
1: 아, 나쁜 사람. 진짜. 와. 제 눈도 세모눈이 되어갑니다. 아내는 후각, 시각, 청각 모든 신경이 다 예민하다면서 어쩜 저렇게 무심하게

0: 막말을 할까요? 대한민국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다들 어떠십니까? 다들 저처럼 참고 사시나요? 세상에 이유 없이 살찌는 사람 없고 예민한 사람 중에 뚱뚱한 사람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날씬한 제 아내는 언제쯤 세모눈이 아닌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까요? 저는 언제쯤 제 집에서 마음 편히 먹고 씻고 누워볼까요? 결혼해서 10년 이상 살아보신 우리 형님 아우님들 제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1: 아우, 네. 조금 좀 스트레스가 예, 네, 예. 느껴지는데요. 오. 네, 그렇죠.
2: 네네. 특히나 이제 성격이나 이 네. 성향면이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2: 네. 아, 저는 제 아내가 네. 보낸 사연이 아닌
0: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아, 진짜?
0: 전 깜짝 놀랐습니다.
2: 어. 가만히 있질 못하는 네네. 성격이에요.
0: 어, 베개를 아. 이틀에 한 번씩 빱니다. 예, 베개 겉하고 예. 그 이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빨고.
2: 맞아, 맞아.
0: 네, 그리고 그 로봇 청소기가 네. 저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애가 지금 맛이 갈라 그래요.
2: 그 집 로봇 청소기도 고생이 많군요.
0: 하루에 3번 이상 돌아갑니다.
2: 어머나.
0: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그래요? 있는데 밑으로 지나가고.
2: 진짜요?
0: 네, 점심 때도 밑으로 지나가고 저녁 때도 밑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요즘에 그거 아니, 있잖아요.
2: 어디 집을 잃은 거 아니야?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돌아요?
0: 네, 아니 그게 요즘에는 집에 들어서 키는 게 아니라
2: 예,
0: 휴대전화로 하잖아요. 아~ 네. 계속 돌아. 아내가 없네. 지 혼자 로봇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녀요 갑자기.
1: 아, 우린 그런 집에 안 살아서 뭘 아이 몰라요. 진짜.
0: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2: 그 정도는
1: 자동으로 딱딱딱 되는구나. 예,
0: 아, 이쯤에 청소해야지 하면 밖에서 예. 무선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네, 네, 딱 네. 누르면 움직여요.
2: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제 아내도 가만히 있지 네네. 못하고 네. 계속 부지런하게 청소를 하면. 근데 그게 본인이 이제 깔끔한 성격이라
0: 네네,
2: 좋은데
0: 그렇습니다.
2: 소파에서 좀 쉬고 싶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한 압박감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렇죠.
1: 근데 압박감으로 이제 다가오죠.
0: 제 아내는 이제 저가 누워 있는 곳만 빼고 청소를 하긴 합니다. 네네.
2: 그래요?
0: 네네네.
1: 방해 안 하고.
0: 네네. 그 제 방이
2: 무언의 따로... 압박 아니고?
0: 아, 무언의 압박이죠. 아,
2: 그렇죠.
1: 네, 그렇죠.
0: 그 제 방만 제 집이고 나머지는 아내 집이죠.
2: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0: 방엔 들어오지도 얼씬도 안 해. 제 방 안은 들어오면 자기가 오염된다나? 오염된다.
1: 아니, 다들 집에서 이렇게
2: 방역복 입고 다니지 왜?
1: 눈치 보며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네. 8898님. 형이 잘못한 거야.
2: 그래요. 뭔지 몰라도 그냥 잘못한 거야.
0: 네, 맞아요.
2: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8070번이 국룰이죠. 나갈 때는 양손 가득, 빈손은 아깝습니다.
2: 그래, 뭐라도 꼭 들려주는 네네. 그 아내의 마음. 네. 참 따뜻하죠.
0: 그렇죠.
2: 예. 서해남님, 세모누는 애교죠. 오. 도끼는 아닌 걸 감사하세요.
1: 삼고이님, 저도 네. 다른 건 다 참는데 술 먹고 다음 날 트름과 방귀는 못 참아요.
2: 그래, 이건 아. 누구든 못 참겠다.
0: 아, 그리고 특히. 여기 또 보니까 0428번님이요. 원래 예쁜 여자랑 살려면 고통을 감내야 합니다. 아.
1: 짝사랑하던 바로 그분하고 그럼요, 결혼이 그럼요. 됐다면서요.
0: 여기서 딱 하나만 안 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예. 제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셨잖아요.
2: 네.
0: 답을 찾지 마세요.
2: 답을 찾지 마라.
0: 그냥 이게 내 삶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요. 받아들이세요.
1: 살찐 고양이에게 네네네. 답을 찾지 마라.
0: 네네. 소파에 누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누워 계세요.
1: 밖에 어디 가서
0: 벤치 많잖아요. 벤치 많잖아요.
1: 벤치 예, 예. 공원의 벤치.
0: 네네.
2: 이제 벤치에 누워 계시고 다행이다.
0: 그럼요. 예.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서 누워 계셨다가 청소 다 끝나면 들어가세요. 네네.
2: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도끼 눈 되는 거 아니야? 세모 눈이.
0: 옷에 다 잔뜩 먼지 묻혀갖고.
1: 자, 아이고 참.
2: 우리 살찐 네. 고양이님 네. 미안해요. 결혼 선배님들이 딱히 네네. 해줄 얘기가 많진 않네.
0: 우리가 뭐 승리한 적이 없어서.
2: 예예. 예. 행복하잖아. 그래도 네. 우리 행복하잖아.
0: 그럼요. 2년밖에 그럼. 안 되셨는데 아직 멀었어요.
1: 네. 네.
0: 모든 걸 내려놓기.
2: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네. 이렇게 함께 네. 살면 얼마나 행복해.
1: 선물 주세요.
0: 네. 살찐 고양이님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여자는 모른다. 저희 네.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죠.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

0: 하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모처럼 신입이 들어와서 아, 밥 사줄게 뭐 좋아하니? 물었는데
1: 한우 투불 좋아합니다.
2: 아 그래도 사줘야지 한우집 데려갔는데.
1: 아, 저 그리고 고기 먹을 때 밥 잘 안 먹어요.
0: 이러면서 고기만 드립 따 먹을 때
2: 아우 그래도 애는 착혀.
0: 아우 내 지갑. 아우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9896님의 선곡으로 오케이 렛츠고.

0: 아, 이 노래 못 참아. 아, 이 노래 못 참아.
1: 신나다 신나.
0: 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왔습니다.
1: 네.
0: 4313님 아싸람이야. 아, 너무 좋아요. 신이 나서 흔들흔들.
2: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0: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노래방에서 부르면 이제는 숨차.
3: 뭐 이제는요? 원래 못 불러줬잖아요. 뭘 이제는이야.
0: 아니 그래도 20대 어렸, 때는
3: 어리 20대 때도 힘들었어요 부르기가.
0: 20대 때 그래도 막 따라는 가서 그 박자에 맞게 노래방에서요. 근데 요새 불러보면 숨차.
3: 거의 숨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0: 안돼 예예
3: 너무 높아서
2: 네, 네.
0: 이보미님은 아우 아침부터 네. 궁뎅이 실룩실룩 나이트 가고 싶네요.
3: 아 진짜 딱 좋아요. 나이트를 부르는 노래죠 진짜.
0: 네. 맞습니다. 네. 늑대의 노래 오늘 선곡해주신 9896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2: 네.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늑대의 노래 계속 신청해주세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성분이 주셨기 때문에 첫사람을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쓰신 글 닉네임 은주님의 사연입니다. 꽃피던 봄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5 남학생 5이 미팅 장소 에덴 공원에 모였다. 진행자가 나눠준 모자에서 같은 번호를 뽑은 사람끼리 짝이 되었다.
0: 자자 모자 속에서 번호 하나씩 뽑아주세요. 같은 번호가 나오면 바로 짝입니다.
2: 두근반 세근반 내 짝은 어떤 남학생일까. 나는 5번을 뽑았다. 그리고 잠시 후 나에게 걸어 나온 내 짝은 5 남학생 중 제일 괜찮은 남자애였다.
4: 안녕 5번 너랑 짝이네.
2: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고 우리는 호구조사부터 관심사까지 물어보고 대답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4: 나는 부산공고 다녀 학생회장도 했었고 지금은 축구부 골키퍼야. 원래 아버지 사업하실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부도 나서 식구들 다 같이 뭐 야밤도주 했어. 지금은 엄마는 식당 하시고 나는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어.
0: 진짜 당당하다.
2: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그 아이에 비해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 다니며 야간 고등학교 다니던 볼품없던 사람 같았다. 따지고 보면 집안 형편은 비슷했을 텐데 얘는 어쩌면 이렇게 눈부실까 생각하며 우린 짜장면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황금 같은 주말이 쏜살같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
5: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 찾으신다고요? 아, 네네 잠시만요.
6: 은주야! 전화 받아봐라!
2: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 받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같이 미팅 나갔던 나의 베스트 프렌드 일숙이는 나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이미 많이 흥분한 상태였다.
5: 야, 어제 미팅했던 그 남학생 개다케. 어떻게 빨리 받아봐.
2: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실 나는 대타로 나간 미팅이었고 나 자신이 별로 예쁘지도 또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이런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아이는 점심시간 우리 회사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으로 나를 보러 오겠다고 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점심시간이 됐고 식당에는 정말로 그 아이가 와 있었다.
4: 안녕. 나야. 자리 잘 잤어? 어제 너 보고 또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네 연락처도 사는 것도 안 물어봤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니네 회사 이름은 기억이 나서 전화했는데 다행히 네 친구가 전화를 받았더라고.
2: 아, 그랬구나. 나는 밥 먹고 또 바로 가야 해. 라면 괜찮아?
4: 야, 힘든 일 하면서 라면이 뭐야? 오늘 김밥 먹어.
2: 그는 다정한 얼굴로 김밥이랑 어묵 굴묵 국물을 시켜주고 같이 먹자 했다. 나는 그 김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너무 떨려서 그 아이의 빛나는 얼굴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삐삐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 나는 자취방 유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평일엔 전화나 편지로 일요일엔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만났다. 그 아이는 축구에 진심이었고 골키퍼로 뛰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매료되었다.
4: 야, 얘가 내 여자친구야.
2: 그는 어디서나 나를 자랑스레 소개했고 버스 탈 때는 늘 자기 무릎에 나를 앉히고 했다. 오. 이거 뭐야? 오. 그 아이 키는 178, 나는 158.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리기 바빴다.
0: 야야야야, 쟤네 봐라. 고목에 뱀이 붙어간다.
2: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행복했고 1년 후 그 아이는 졸업하고 큰 공장에 취업을 했다.
4: 얘도 우리 공장 들어와라. 우리 같이 일하자.
2: 나는 그 애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 공장으로 이직을 했다. 나는 1층, 그 아이는 2층에서 일을 했는데 화장실이 2층 계단 밑에 있어서 우린 수시로 화장실에 갔다.
1: 은주야, 여기.
2: 어, 안 피곤해? 어제 통화하다가 늦게 잤잖아.
1: 에이, 괜찮아. 나 튼튼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나 지금 사실 되게 힘들어.
2: 왜?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파?
1: 심장이 너무 아파.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서 아파.
2: 아유, 뭐야. 놀랐잖아.
0: 야, 니네는 또 화장실이야? 거기서만 내 뭐하냐? 일 안 해? 일 안 할 거야?
1: 들키다.
2: 어떻게.
1: 괜찮다. 야, 지금 갑니다.
2: 잘 가.
1: 아, 이따 식당에서 또 보자.
2: 우린 그렇게 꽁냥거리다가 회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내 커플이 되었다. 회사에서 노래 자랑을 하면 그 아이는 몇몇 남자애들과 그룹을 만들었고 보컬을 맡았다. 건아들의 젊은 미소. 그 아이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듣다가 노래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휘파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무대 위에 그 아이는 늘 빛나고 멋졌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 겨울 그 아이가 말했다.
4: 나 영장 나왔다. 기다려줄래?
2: 나는 장난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4: 그래, 알았다.
2: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답하려 했는데 그 아이는 다시 묻지 않았다.
4: 이제 그만, 그러면 헤어지자.
2: 이게 아닌데, 장난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차갑게 변해버린 그 아이는 그날 이후 나를 봐도 아는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 아이의 입대 전날 축구부 오빠가 송별식을 한다며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거기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던 여자애가 그 아이 옆에 딱

0: 붙어 있었다.
1: 제가 요즘 여자친구라고 하더라. 니네 진짜 헤어진 거야?
2: 변명할 기회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라는 순서가 왔다. 내 차례. 나는 짜니리의 뜨거운 안녕을 불렀다. 눈물을 참으며 겨우 부르고 뛰쳐나와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고 다시는 눈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수면제, 과다, 복용. 그러나 이틀 후 나는 눈을 떴다. 살아있었다. 회사엔 무단 결근을 한 상태였다.
1: 네! 어제 와 결근했노? 정신 안 차리나?
2: 출석부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서야 아, 내가 진짜 살았구나. 실감이 났다. 그날부터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6달쯤 지났을까? 공장 담벼락 너머로 키 큰 군인이 보였다.
3: 은주야.
2: 그 아이였다. 어머, 벌써 휴가 나왔어? 군복 멋있다.
3: 이따 형들이랑 한잔할 건데 니도 올래?
2: 글쎄, 내가 가도 되나?
3: 와도 되지. 나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꼭 온나이.
2: 퇴근 후 축구부 오빠들과 식당에 갔다. 술잔이 몇 번 돌고 내가 집에 간다고 나서자 그 아이가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3: 미안했다, 은주야. 네가 안 기다리는 나를 말해 눈이 뵈는 게 없더라. 홧김에 딴 여자 만나고 너 보는데도 일부러 팔짱 끼고. 네 열받으라고 그랬다. 근데 송병실에서 네가 뜨거운 안녕 부르면서 우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2: 아, 그래? 나 그날 기숙사 들어가서 한참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했어. 겨우 정신 차리고 이제 너 같은 놈 잊어버리자 했지. 그때 그 애랑은 어때? 응? 아직 만나?
3: 아니다. 그때 너 보라고 그런 거라니까. 얼마 안 만났어. 훈련소 들어가고 바로 헤어졌다.
2: 아, 그랬구나.
3: 근데 너는? 너 지금 남자친구 있나?
2: 친구가 소개해줬어.
3: 뭐? 그새 딴 남자를 만났다고?
2: 지는?
3: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하다. 그 남자랑 헤어지고 다시 나랑 만나면 안 되겠나?
2: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끌었다.
3: 은주야, 제발 돌아와라. 나 아직도 너 사랑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2: 야, 이러지 마. 일어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다니까. 그 사람이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주사도 있고 좀 무서워서 끝내려던 참이긴 한데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더라도 다시 너한테 갈지는 잘 모르겠어.
1: 여지는 준다.
2: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2년 후 그 아이는 제대했고 우린 자연스레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나의 큰언니에게도 그 아이를 소개했는데 언니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물었다.
1: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3: 예, 저 은주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1: 뭐? 안 된다. 이거 영 파이네. 나이 어린 남자랑은 절대 안 된다.
2: 언니는 단호했다. 노발대발. 결혼할 나이에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건 절대 반대, 결사반대라 했다. 언니는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 나는 끝내 언니의 반대를 꺾지 못했다. 언니의 반대 이후 우린 서로에게 대놓고 헤어지자 말은 안 했지만 만나는 횟수가 줄고 전화도 뜸해지고 편지도 짧아졌다. 그렇게 큰 싸움도 눈물의 이별식도 없이 조용히 완전히 끝나버렸다. 어이없게 큰언니의 반대로 흐지부지 헤어졌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나의 첫사랑 K, J, M. 세월이 흘러 호적 나이로 59이 됐지만 아직도 나는 잊지 못해 너를. 그때의 설렘과 기타 치며 불러주던 노래들과 자작시, 자상하게 날 보살펴주던 너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골키퍼 할 때 열정적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10대 마지막에 만나 20대 초반에 헤어진 내 아름답고도 아픈 첫사랑, 내 인생의 소풍이 끝나기 전에 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봤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완전 아줌마가 되어버린 날 보고 실망하려나?
1: 야, 이게 뭐야? 언니의 반대로
3: 이러면 그러게. 이러면서 우리는 행복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2: 그러게.
1: KJM.
2: 언니가 단호함에 네. 이렇게 둘이 다 이런 식으로.

0: KJM 김종민? 네네.
1: 김주민?
0: 김주민?
1: 김지만? 예. 아, 김조민?
2: 그러게 이렇게 아이, 서로가 속상하다.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 더 생각이 나시는 것 봅니다.
0: 그래요. 그래, 네. 그래.
2: 자 이렇게 좀 떠올릴 때마다 네네. 조금 애틋한
0: 그렇지 첫사랑이 기억
3: 늘 그렇게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2: 네. 네네네. 자 저희가 은주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고요.
3: 축하드립니다.
2: 저희 다음 주까지 확실히 일교차 큰 이런 간절기에 건강 지킬 수 있게
3: 아, 그럼요.
2: 기운 충전 좀 해주시죠.
3: 좋습니다. 감기 독감 모기 우리 당당이님들만 싹싹 다 피해가라. 으라 차차차차
1: 점점 뒤에가 더 길어져요.
2: 뜨거운 쌍화탕 네. 같은 목소리.
0: 역시 백이성. 네. 오늘도 재밌었어요. 잘 네. 가요.
3: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하세요.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자, 오늘 행운 선물 200만 원짜리입니다. 빠르게 추첨해 볼게요.
4: 네. 우선 10의 자리 먼저 뽑아주세요.
3: 10의 자리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10의 자리.
5: 튀어나왔어.
3: 잡았다. 10의 자리 9입니다.
4: 9?
3: 네, 9.
4: 아까 0이 하나 튀어나왔지만 집어넣고요, 제가. 95번 되겠습니다.
3: 네.
4: 95번.
3: 5번.
4: 네.
3: 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95번입니다. 자, 95를 주신 분 가운데 무작위로 저희가 한 분께 전화를 드려보죠.
4: 네.
3: 자, 행운 번호 95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신 분 전화드려보겠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네, 선물 꾸러미 주인공
4: 네,
3: 되실지.
4: 정말 꾸러미
6: 연결이
4: 속에.
6: 연결되지 않아.
4: 아~ 그게 뭐야. 95번 이걸... 주신 분.
3: 이건 통화 거절 버튼 누르신 거예요 지금. 부득이한 뭐 상황이 있으신가 봐. 아하.
4: 자, 또 다른 분과. 네.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95번 행운 번호 주신 분.
3: 당당하게 살짝 두드려봐요 이렇게 해주신 분.
4: 네. 왓. 전화는 가는데.
7: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4: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을까요?
7: 95번이요.
3: 95번 축하드립니다.
4: 아유, 축하드립니다.
7: 네, 감사합니다.
4: 진짜.
3: 예, 듣고 계셨던 것 같다, 그죠? 차분하게 예. 기다리고 그러네. 계셨듯이.
4: 네.
3: 어디 사신 누구세요?
7: 아, 수원에 사는 이인열입니다.
4: 네.
3: 수원에서 이인열님.
4: 아주 행운의 선물 보따리가 뭐 두둑한데 예. 뭐 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7: 아, 지금 일하다가 좀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4: 아 그러셨어요?
3: 쉬시면서.
4: 네.
3: 예, 어떤 일인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7: 아 지금 알바로다가 생활정보지에 돌리고 있어요.
4: 아 그러시구나.
3: 아 예. 그러시구나. 예.
4: 아니 앞에 행운의 주인공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셨지 뭡니까?
3: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예. 행운이 간 거예요.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나요?
7: 집에 있는 우리 마누님한테요.
3: 아 마누 집에 있는 마눌님.
4: 마눌님 네.
3: 맞습니다. 모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 대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제1교포 출신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맹활약했던 장훈 씨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은 장 씨가 어제 오후 5시쯤 도쿄도 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에이팀과 요미우리팀 소속으로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통산 3천 안타를 달성하는 등 많은 기록을 세웠던 장 씨는 현역 은퇴 후 야구 해설자로 활동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6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노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노관에게

0: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노관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연임 개헌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오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낮 1시 반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오뚜기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업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분쇄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뚜기 측은 당시 남성의 부상 상태와 대화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을 인근 병원에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산업재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동 지역 유조선을 놓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걸프 해역 일대에서 여러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9일 북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여러 상선이 영내 군사활동으로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격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두바이 인근 정박지에 있던 석유 제품 운반선인 허리큘리스 스타호가 공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다고 선박 용선사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끼겠고 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 산지 등에는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부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죠.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줄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이 약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치료제는 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원리로 우리의 식욕과 체중을 조절하는 걸까요? 또 누구나 사용해도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정재훈 약사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효과와 부작용, 올바른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리센느의 프리티걸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0: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위고비 맞는다, 마운자로 맞는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만큼 관심이 커졌는데 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약물 위고비, 마운자로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약학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정재훈 약사님 모셔서 오늘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주제는 진짜 요즘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정확히 어떤 약인지부터 설명을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이 약들이 이제 뭐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이과학 저과학이니까 과학적인 걸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1: 좋습니다. 네.
2: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하고요. 음식에 들어있는 그 영양 성분을 뭐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사로 집어넣었을 때 하고 우리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1: 주사로 뭐 집어넣었을 때 하고 언제 하고요?
2: 먹었을 때 하고요.
1: 먹었을 때 하고.
2: 네. 네. 그러니까 먹어서 당이 들어올 때 하고 주사로 당을 넣어줬을 때 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양이라든지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네네. 왜 먹을 때하고 주사로 넣을 때하고 들어간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르지? 해서 이제 추측을 했던 게 아마 음식이 장을 통해서 이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호르몬이 분비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뭐 100년, 이제는 거의 한 110년, 120년 돼 가는데요.
1: 연구한 게요?
2: 네, 처음에 이제 이걸 추측을 했을 때는 아,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도 분석을 하고 뭔가를 찾아내는 과학기술이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죠.
1: 그렇죠.
2: 네, 그래서 그게 있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아마 장에서 분비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고요. 그 발견된 제일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1: 아, 그러면은 우리가 혈당, 혈중에, 그러니까 피 속에 필요한 무언가를 이제 공급할 때 먹어서 들어간 것과 이게 다른데 그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먹었을 때 그것을 피 속으로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뭔가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먹어서 들어올 때는 인슐린 반응이 더 좋아요. 혈당도 더 잘 떨어지고. 근데 주사했을 때는 그게 느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바로 이 장에서 분비가 되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LP-1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인슐린에 대해서

0: 작용하는 거네. 인슐린과 관련된 작용에
1: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네. 인슐린한테 야, 너 지금 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알려주죠. 아, 지금 밥 먹었으니까 지금 너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예. 혈당 조절하는 너의 그 원래 역할을 잘 해야 돼라고 네.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요.
0: 예.
1: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뇌한테는 가가지고 아 이제 음식 들어왔으니까 포만감을 이제 좀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식욕은 줄이고 좀 그만 드십시오. 이제 이런 신호도 보내고요.
0: 아, 예.
1: 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GLP-1. 또 한 가지는 위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0: 네.
1: 위에 음식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빨리 내려보내지 말고
0: 네.
1: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내려보내십시오라는 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화는 느려지고 혈당은 안정화가 되고 배가 부른 상태는 조금 더 오래 가도록 해주는 훌륭한 호르몬인데요.
0: 근데
1: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됐을 때는
0: 네네.
1: 뭐 짧게는 1, 2분, 길게는 5, 6분이면은 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0: 자연 네. 상태에 존재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은 네. 1, 2분만 있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래요.
1: 절반으로 확 줄어들어
0: 버리니까요. 예.
1: 이게 좀 오랫동안 작용을 해주면 좋을 텐데 몇 분 지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0: 예.
1: 사실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던 그런 면도 하나 있는 거고요.
0: 1, 2분 만에 반으로 줄어들면 네. 확 없어지니까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0: 네네.
1: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까지 음식이 가야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장까지 음식이 가기 전에 이미 식사 끝났어요.
0: 네, 맞아요.
1: 워낙 빨리 먹기 때문에 장까지 가려면 최소한 15분 걸리거든요.
0: 네.
1: 근데 이미 그때는 식사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너무
0: 네.
1: 빨리 먹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분비가 돼도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는 이제 일정한데 그게 효과가 그냥 금방 빨리 사라지니까.
0: 네.
1: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0: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소화를 느리게 함으로써 이제 포만감이 더 느끼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 상태의 GLP-1이라는 그 호르몬은 이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1, 2분 만에 없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주사제로 넣는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에 들어있는 GLP-1 호르몬은 안 없어지나요 혹시?
1: 이게 반감기가 5일 정도 돼요.
0: 아, 1, 2분이면 없어지던 게 5일 정도 남아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5일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해도 네.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약물 분자들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 원래부터 분비가 되는, 만들어지는 GLP-1 호르몬하고 네. 생긴 거는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0: 예.
1: 그런데 우리 몸에서 왜 이게 몇 분만 지나면 사라지느냐. 우리 몸에는 이런 호르몬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을 분해해가지고 효과를 없애버리는 효소도 같이 나와요.
0: 아, 그렇죠.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역할을 해라는 호르몬이 나왔으면 밥이 이제 식사가 끝났어. 그럼 너 네. 호르몬 역할은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1: 그렇죠.
0: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냐하면 너무 포만감이 오래가고 너무 적게 먹었다가는 굶어 죽기 쉬운 환경이었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이게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 나오면 그걸 또 없애버리는 호르몬이 금방 나오는 거죠.
0: 아.
1: 그러다 보니 효과가 오래 못 가는데
0: 예.
1: 약은 그 효소를 피해가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살짝 바꾸고
0: 예.
1: 얘가 이제 피 속에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더 오래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0: 예.
1: 좀 이렇게 피해가게
0: 네,
1: 그런 효과를 낸 거죠.
0: 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그 호르몬이 계속 남아 있다면 영양실조라든지 영양결핍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서 다른 효소가 나와서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영향을 이렇게 역으로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조화로움을 깨뜨리고 GLP-1의 기능이 좀 극대화되도록 오래 살아남는 그런 호르몬을 주입시키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1: 네, 정확히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 두 가지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두 개의 작용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요?
1: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약이 다 처음에는 비만 치료제 아니고 당뇨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됐었던
0: 인슐린에
1: 약들이에요.
0: 작용하는 네. 거니까, 예.
1: 그래서 당뇨병인 분들한테 쓰다 보니까 이게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네. 해서 이제 약으로 개발이 된 건데.
0: 예.
1: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인크레틴 중에서 GLP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하나를 건드리는 약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마운자로는 GLP라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
0: 예.

0: GIP라고 하는 또 호르몬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GIP는 굉장히 재미있는 호르몬인 게
1: 네.
0: GLP-1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양을 늘려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네, 그러니까 배도 덜 고프고 네. 혈당도 안정화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식욕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1: 네.
0: GIP는
1: 네.
0: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됐을 때는 지방이 좀 축적되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1: 지방이 축적되는 쪽으로요.
0: 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GIP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 또 식욕 조절하는 거랑도 관련이 되는데요.
1: 네네.
0: 언뜻 생각하면 이거 잘못하면 그러면 살이 더 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 GIP는 그냥 단독으로 쓰면은 사실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요.
1: 네.
0: 아까 이제 위고비에 들어있는 GLP-1 얘하고 같이 붙으면 옆에서 조연 역할을 잘해가지고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붙여주면
1: 네.
0: 지방이 축적되는 쪽이 아니고 살이 더 잘 빠지는 쪽으로 도와줍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단독으로 있을 때는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면
0: 네.
1: GLP-1이랑 만나면 GLP-1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총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1: 호르몬 간의 조합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0: 네. 네. 아직도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게
1: 네.
0: 지금 이제 그 마운자로는 그 두 가지에 다 작용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연구 개발 중인 다른 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GLP-1 쪽은 작용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1: 네.
0: GIP 쪽은 오히려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지방 축적과 관련된 거니까
1: 네.
0: 그런 약도 지금 임상 시험하면서 계속 개발 중인데 이것도 살이 또 빠져요.
1: 아, 근데 그거 그렇게 네. 하면 살은 빠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을 네. 축적하려고 하면 먹어야 지방을 축적할
0: 그렇죠.
1: 수 있으니까 더 먹으려고 할 텐데
0: 네.
1: 근데 오히려 그걸 반대쪽으로 작용화시키려고 하면 지방을 축적하지 않도록 하면 그럼 살이 빠지는 쪽으로 가고
0: 그거는 이제 오히려
1: 살이 빠지는 쪽으로 가고
0: 그거는 이야기가 좀 쉬운 건데
1: 근데 마운자로는 특이하다.
0: 네, 마운자로는 오히려 그 반대인데도 살이 예. 더 잘 빠지니까 이게 특이한 거죠.
1: 그러니까 어쨌든 GIP라는 게 GLP-1의 작용을 돕는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약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약들이 고도 비만인 분들한테 쓰면은요.
1: 네.
0: 아까 이제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 체중의 14에서 15% 정도가 빠지고 더 잘 빠지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1: 네.
0: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뭐한 22% 이렇게 빠져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쓰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한 두 배 더 잘 빠지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1: 사람에
0: 해요.
1: 따라서.
0: 네.
1: 그렇구나.
0: 네.
1: 그럼 부작용 같은 것들도 더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이따가 또 부작용을 네.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실제로 얼마나 살이 빠지는가. 왜냐하면 살이 많이 빠지는 약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는 고도 비만인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위고비는 14, 15%,
1: 네.
0: 마운자로는 20에서 뭐 크게 보면 22%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1: 네.
0: 이제 고도 비만인 분들 중에는 그보다 더 많이 빠지는 자기 체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1: 예.
0: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약간 과체중인 이런 분들이 썼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용량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뭐 4-5kg 밖에 안 빠지는 분도 있고 약효에 따라서 자기 체중에 따라서
1: 네.
0: 또 이런 약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혹시 정상 체중인 사람이 맞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체중이 감소를 하나요?
0: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일단 그렇게
1: 거예요.
0: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죠.
1: 네. 알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사람마다 다 어떤 약이나 어떤 호르몬에 작용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럴 텐데.
0: 네, 약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살찌는 이유가 또 다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이게 정립이 된 건 아니고 가설 같은 거지만 과학자들이 그 비만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배고픈 장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음식이 장에서 너무 빨리빨리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이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게 잘 나타나는 것 같고요.
1: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0: 네.
1: 네.
0: 근데 이제 배고픈 뇌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뇌가 너무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이분들.

0: 먹으려는 의지가 이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써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겨내고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긴 자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마흔 자로를 이긴 자로.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0: 네. 일단 어떤 분들은 이제 써보고 나서 아, 나 효과 없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용량을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높이면 이제 효과가 더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최대 용량까지 써도 또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체 사용자의 한 10에서 20%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워낙에 요즘에 많으니까 나도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일 텐데요. 누구나 처방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인가요?
0: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고도 비만이거나 아니면 과체중이나 비만인데 이제 어떤 합병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만으로 인한 어떤 다른 대사성 질환이 있는지 그런 분들의 경우에 처방을 받는 그런 약입니다.
1: 아,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그게 없다면은 처방전을 웬만하면 안 내주겠네요.
0: 그게 없어도 이제 고도 비만이면은 또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BMI가 30 이상이다. 또 이제 그 주치의가 상담할 이분한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처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처방약이니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논의를 거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1: 네. 그럼 내가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막 고도 비만은 아니에요. 비만은 아닌데 근데 좀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상담 받아서 처방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다 개인적인
1: 판단의 영역이니까
0: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표준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사님 나오면은 늘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위고비 마운자로라 그런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1114님께서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직 실행 전인 사람입니다. 보고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이따가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각한 부작용은 어떤 게 보고되고 있을까요?
0: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흔한 가벼운 부작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0: 가벼운 부작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라든지 또 이제 사람에 따른 설사, 변비 이런 소화기관하고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요.
1: 예.
0: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드물지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구토나 메스꺼움이나 설사, 변비 이런 게 되게 심하게.
0: 네. 네. 그래서 막 저기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먹으면 막 다 토하고 그래서 응급실까지 간 분이 제 주변에도 뭐 한두 분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약을 써보기 전에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한계점인데요.
1: 예.
0: 네. 다만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1: 예.
0: 아, 그러나 이제 아, 일단 그런 처음에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성가신 부작용이고 심하면 이제 약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부작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약들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흉내낸 약이다 보니까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런 부위들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살을 단기간에 빠르게 빼고 체중 감량을 하면요.
1: 네.
0: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이제 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일시적이지만 탈모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욕구가 기본적인 게 좀 저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0: 식욕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뭐 특히 이제 뭐 성인의 경우에 성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1: 예.
0: 뭐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의 양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될 일이 줄어들어요.
1: 와.
0: 그러면 이제 담즙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원래부터 담석이나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은 그런 담석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지만 어떤 거는 살을 단기간에 빼면 약을 쓰든 안 쓰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죠.
1: 단기간에 빼는 방법이 어쨌든 소화를 느리게 하고 좀 덜 먹게 하고 이런 게 원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가 좀 진행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더 광범위한 연구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단백질, 칼슘, 뭐 비타민 D, 비타민 B 그다음에 그런 일부 영양 성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연구가 또 있습니다.
1: 체중이 빠지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손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체중을 감량을 하면 근육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병행을 하면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 빠지면서 근육도 당연히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중장년층한테 이런 약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6915님이요. 마흔자로 맞으면 왜 췌장염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0: 네,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인데요.
1: 네.
0: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췌장에도 이 GLP-1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위다 보니까 그래서 췌장에 그런 작용 부위가 있어서 췌장이 너무 자극을 세게 받으면 그로 인해서 급성 췌장염 같은 문제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드물지만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담석증이 생기면 이제 담즙이 빠져나가는 그런 관하고 췌장에서 만들어낸 소화효소 빠져나가는 관의 끝부분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런 뭐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췌장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분한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에요.
1: 췌장도 그렇고 어쨌든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부위에서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럼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정도의 일반적인 양에서 그거보다 훨씬 많은 GLP-1 같은 게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0: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오히려 이 약을 사용해서 체중 감량을 했을 때 건강상의 부수적인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아마 그런 뉴스

0: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전까지 나온 비만 치료제하고 비교해서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은 전신적인 염증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뭐 혈관 건강이라든지 네. 아니면 심혈관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건의 위험을 줄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유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체중 감량하고는 별개로 이 원래 호르몬이 작용하는 부위에 가서 작용하는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1: 예.
0: 그거를 비율을 6대 4, 뭐 7대 3 정도로 오히려 체중 감량이 3, 4고 나머지 6에서 한 7 정도가 그런 호르몬 작용을 흉내내서 나타나는 효과로 보거든요.
1: 그러면 애초에 이 비만 치료제의 역할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0: 그렇죠.
1: 이것도 부작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부작용인데 이거는 이제 좋은 부작용이니까 좋은 부작용. 사실 효과에 넣으려고 하고 있죠.
1: 그걸 또 효과에 넣으려고 더 연구를 하고 있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9599님은요. 위고비의 주성분이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라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인슐린 주사 대신 위고비를 맞아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원래 그 당뇨병 치료제를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1: 예.
0: 실제로 물론 이제 이거는 처방 이야기니까 처방 받으셔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당뇨가 다른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인슐린까지 맞고 계시던 분이 이제 뭐 위고비나 마운제로 같은 사실은 그런 분은 위고비를 쓸 필요가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니까 그때는 같은 성분의 오젬픽이라는 약을 쓰겠죠.
1: 네.
0: 이제 그런 식으로 이 GLP-1 쪽을 건드리는 이런 약을 쓰고 나가지고 인슐린을 줄이거나
1: 네.
0: 인슐린을 아예 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사례 보고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뭐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가서 의사와 상담해서 처방을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이니까요.
0: 그렇죠.
1: 더더욱이나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 85756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외손자가 8살인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체중이 70kg 나갑니다. 요즘 소화비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밥량을 줄이고 싶은데 아이라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도 맞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0: 일단은 8살이면 너무 어리죠.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관련해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12살 넘어갈 때는 경우에 따라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다른 약이 아니라 똑같은 약인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릴 때는 아무래도 관련해서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해준다든지 다른 활동을 좀 해준다든지 해서 그때는 식습관을 바꿔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죠.
1: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뭐 어떤 약이나 이런 치료보다는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몸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약을 쓰기보다는 예, 다른 방법으로 자꾸 유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0: 짧게 하나 더
1: 네,
0: 말씀드리면 네. 아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1: 검증된 부분이 없기도 네. 하다. 알겠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저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겠습니다.

0: 예,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2811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고비나 마운자를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다가 끊으면 요요가 심하게 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평생 맞아야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 하고 얼마나 장기간 사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게 이렇게 특별히 표준적인 그런 지침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런 약들도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는 약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그런 만성 질환 상태일 수 있으니까
0: 비만도 질병이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마치 당뇨나 고혈압을 평생 관리하듯이 이것도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평생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그 뭐 일리가 있다고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약을 끊었을 때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뭐 1년, 2년 이렇게 사용하다 끊은 그런 경우에
0: 네.
1: 자기 체중으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한 7, 80%는 원래 체중을
0: 회복을 한다.
1: 회복하고 나머지 한 2, 30%는 남아있고
0: 네.
1: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0: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kg을 뺐다. 그러면 다시 10kg을 찌는 건 아니고 한 2, 3kg은 남아있고 7, 8kg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도 이런 약들이
0: 네.
1: 어느 정도는 체중의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0: 네.
1: 약을 끊고 나서도 잘 관리를 하면 원래대로 체중을 유지를 뺀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0: 네.
1: 아니면 살짝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런데 네. 끊고 나면 식욕이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된 게 있나요?
1: 식욕이 세질 수 있죠. 그동안에 이제 눌러놨던 게 식욕이 세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포만감이 덜 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으로 더 원래대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0: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요요를 좀 가속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 네. 약을 끊으면 어쨌든 좀 의지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제처럼 어떤 평생을 사용해도 문제 자체는 없는 거죠, 그러면?
0: 네, 아직까지 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 계열의 약 자체는 네. 이미 사용한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약들이 오랫동안 쓴다고 해가지고 생길 문제에 대한 거를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네. 있지만
1: 예.
0: 지금은 어떤 드문 부작용들 말고는 크게 유익이 오히려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1: 알겠습니다. 6201님은요. 위고비나 마흔자를 맞으면서 술 마셔도 괜찮을까요? 약을 맞은 날만 피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약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술을 계속 줄이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일단은 뭐 약을 맞은 날도 술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 약하고 술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크게 하는 건 아닌데요.
1: 간에 작용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닌가 봐요. 네,
0: 그런 네.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약 맞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은 네. 술 마시면 그로 인한 뭐 오심이나 구토, 메스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 배도 또 더 많이 부를 거고 그래서 술 마신 날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술 마시는 양이 그래서 좀 줄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술을 마시면 마신 날도 문제지만 다음 날이 문제예요. 다음 날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1: 네.
0: 식욕이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술을 마시면 사실 약이 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몸을 끌고 가는 거니까
1: 네네.
0: 살짝 좀 돈이 아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을 좀 마시는 양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술이나 담배가 우리 당긴다고 하죠. 술이나 담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줄이는 효과도 있나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끊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0: 일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이것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0: 흡연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좀 뭐 줄어드는 쪽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1: 네네.
0: 그게 금연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인지는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본인한테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아 너무 좋은 일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 나는 술을 끊기 위해서 이 약을 써야 되겠다.
1: 목적 자체가
0: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 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4339님은요. 딸아이가 결혼하는데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걱정됩니다. 예비사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이걸 맡고 계신가 봐요.
0: 일단은 아마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약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죠. 추측인데
1: 네네.
0: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의 사용이 앞으로 늘어날까 봐 거기에 대한 뭐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1: 일시적인 사용.
0: 네. 일시적인 사용. 만약에 일시적인 사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용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체중 문제 때문에 이제 원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0: 네.
1: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체중을 줄여주는 이런 약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신조어로 모젬픽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1: 네.
0: 이런 약 쓰면서 애기를 원하는데 안 생기던 부부가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
1: 네.
0: 네. 너무 또 살을 많이 빼면
1: 네.
0: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살이 빠지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어떤 생식을 하고 이제 하는 이런 쪽의 에너지를 줄이게 되는 거죠.
1: 에너지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다만
1: 네.
0: 일단 임신을 했다. 그럼 그때는 이 약을 쓰면 안 되죠.
1: 그건 왜일까요?
0: 임신했을 때는 충분히 먹고 태아한테
1: 그렇죠.
0: 영양이 가야 되는데.
1: 식욕을 억제하면 안 되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8454님은요. 위급이 일본 가격이 비싸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싸서 몇 개만 사와도 비행기 값이 빠진다. 이런 밀반입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같은 약인데 가격이 나라마다 다를까요? 밀반입이 문제면 처방전이 있으면 일본에서

0: 구해와도 되나요?
1: 그냥
0: 라고
1: 뭐
0: 하셨어요.
1: 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약값이 다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 예.
1: 이거는 뭐랑 관계되냐면 일본에서는
0: 네.
1: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분들한테는
0: 네.
1: 국가적으로 이걸 보험 혜택을 줘요.
0: 예.
1: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요.
0: 네.
1: 국가에서 어떤 약을 보험으로 혜택을 주게 되면 그러면 어떤 분은 거기에 자격이 되는 분이 있고
0: 네.
1: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하지만 국가는 제약회사고 우리가 약을 이만큼 살 거니까 너네 약값 내려라 하고 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약의 약 가격이 내려갑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더 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0: 엄격한 기준인 대신에 전체적인
1: 네.
0: 약값은 쌀 수는 있다.
1: 네.
0: 알겠습니다. 밀반입 자체는 불법이니까 뭐 당연히 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처방전 있으면 구해와도 되긴 한답니다. 약값이 다른 가격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약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필요한 정도는 아닌데 쉽게 좀 약으로 손을 뻗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사님은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사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7: 오승훈의 이곡 저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러쉬의 뷰티풀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뷰티풀 같은 그런 곡들을 많이 골랐는데 물론 미용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비만을 해결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데 약 복용의 목적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0: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걸로 나타났던 전국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조사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8%를 기록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결정을 앞두고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 현지 조사단은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우리 군 자산과 병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전 기지와 기항지 등을 확인하고 정비, 보급 등 지원 여건과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 수색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현지 기업 대응팀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 8개 팀 총 91명과 드론 2대를 투입해 사고 현장 주변 산악지대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 1대와 드론 8대를 띄워 수력발전소 숙소 사무동과 하류 방면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온 노동감독 권한이 12월부터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0: 시도의 4에서 7급 공무원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이면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 산지 등에는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7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0년 9월 10일 이라크 바그다드에는 모두 다섯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베네수엘라 모두 주요 산유국들이었죠. 사실 그때까지 석유는 이들이 갖고 있었지만 석유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거대 석유 회사들이었습니다. 즉 석유 주권을 되찾기 위한 닷새 동안의 회의 끝에 이들 다섯 나라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였습니다. 석유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의 경제와 외교, 안보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66년이 지난 지금도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위가 열렸는데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공 1522588 관절 복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드 A는 계속되는 호르무즈 파병 논란인데요. 오늘 얘기가 혹시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앞에 오프닝 음악도 생략했습니다. 아침부터 나오는 소식은 이미 미군의 작전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파병 참여, 그러니까 유럽연합체제가 아닌 미국의 작전 체계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파병 참여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파병 논의가 계속 이어질수록 국회의 역할도 역시 커집니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절차상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 내에서 파병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국방위원회인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사성 장군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아,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기 혹시 국방위원회는 오전 회의는 끝났습니까?
3: 네, 오전에 끝났습니다.
2: 예.
3: 강진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요구서를 의결했고요.
2: 예.
3: 16일 날 청문회를 한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 예. 네. 오늘 내용은 청문회 얘기밖에 없었습니까?
3: 네, 오늘은 청문회밖에 없었습니다.
2: 예.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으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는지요?
3: 네, 왜냐하면 오늘 정부 측은 참석 안 하고,
2: 예.
3: 이것은 그 청문회 날짜를 잡는 거고 정인 채택 여부를 하는 거라서,
2: 예.
3: 여야 국회의원만 참석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질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2: 예, 혹시 의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계신 거죠?
3: 지금 뭐 그렇죠. 이것이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는 하곤 있지만은,
2: 예.
3: 아직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2: 예.
3: 사실은 결정되지 않은데 또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2: 예, 네, 물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꺼리더라도 내부적으로 의견은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아무튼 국방 현지 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현지 조사를 했고 오늘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유럽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합류할 것이다.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지요?
3: 글쎄요. 아직 그 정도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 예.
3: 네네. 왜냐하면 아직 파병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 예.
3: 파병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야 이것을 미국 체계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프랑스나 영국 주도하는 다국적 형태로 가느냐는 그건 후순위이기 때문에,
2: 예.
3: 아마 저는 그것은 아직 그런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2: 예. 네네. 그러면 김병주 의원께서는 미국 주도의 연합으로 가느냐 유럽 체제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일단 저는 파병에 대해서는 종전되기 전에 이렇게 파병하는 거는 대단히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는데,
2: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의 상선과 우리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파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럴 경우도 저는 미국 주도로 가서는 안 되고 유럽 나토나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 주도하는 쪽으로 가야

0: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 이번 전쟁 자체가 대명분이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실제 미국이 그 이란을 침략해서 하는 전쟁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지도하에 지체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중동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것은
1: 예.
0: 대단히 국익 차원에 또 안 좋은 것이고요.
1: 예.
0: 그리고 만약에 종전 이후에 우리 상선이나 유조선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야 되는 그것도 그거는 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면은 지금 청해부대 나갔듯이 다국적 군속 체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네네. 어제 그 김종대 전 의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유럽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미국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늘 주요 전투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1: 예.
0: 종전 이후에 안정화될 때까지 미국 계속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1: 예.
0: 그걸 나토라든가 이런 데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 예.
0: 예를 들면 2001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미국이 주전투 끝나고 나서는 나토에 이 위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라크전도 마찬가지고요. 호르무즈
1: 예.
0: 해협에도 미국이 계속 그걸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는 구조거든요. 네.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의 안정을 미국도 원하기 때문에 종전 이후든 이전이든 많은 나라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지금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자면 오늘 뭐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0: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중동전쟁,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되는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1: 예.
0: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하지만은 동맹국이더라도 거기에 참전 안 한 나라에는 전혀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 이라크 전 때 중부사령부의 한국군 대표장교로 나갔을 때 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저희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반적인 정세를 확인하고 여건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종전 이후에 다국적 군 같은 데 편성을 해서 최소 병력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기지 사용이 미국이 허용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고 UAE에 우리가 만약에 일부 병력이 간다면은 UAE와 소파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 협력이 돼야 되는 거, 허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1: 예.
0: 국가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군수 지원이나 제한된 이런 지원을 또 받을 여건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세를 파악하러 갔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 네, 근데 아마 그 네. 조사를 나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작전에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아랍에미리트로 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아랍에미리트 말고도 여러 나라를 가면은 좋긴 하지만은 제한된 시간에 그나마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고
1: 예.
0: 우리 부대도 이미 UAE에는 파병 나가 있는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래서 아마 중동 여러 사우디가 되든 카타르가 되든 어떤 나라보다도 UAE에 갔을 때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가 훨씬 더
1: 유리하기 때문에
0: 유리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UAE에 가서 UAE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국이지 않습니까? 중동전의
1: 예.
0: 피해자국이기도 하고요.
1: 예.
0: 실제. 그래서 그 UAE를 가면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는 다른 중동 여러 나라와 커넥션이 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먼저 UAE를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0: 네네.
1: 그 미국 쪽에서 우리가 파병하길 원하는 군 자산 목록도 보내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 초계기라든가 기뢰 제거함 등등인데 이건 그래서 어떻게 분석이 나왔냐면 애초부터 미국의 작전은 우리가 편입돼서 작전에 임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0: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이 뭐 어떤 자산을 보내라 이런 요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1: 예.
0: 실제 그거는 우리 나라가 주권국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자산을 보내라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1: 뭐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0: 네네. 우리나라 여건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네.
1: 확인을 하셨다는 거는 어느 쪽에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0: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체크해 본 바로는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예.
0: 100%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그런 것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1: 예.
0: 지금 정부 측에서는 대단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항은 파악이 어렵지만은 제가 여러 경험과 지금까지 수집한 걸로 봐서는 미국이 구체적인 자산을 뭐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 그렇지만은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동전 시작하자부터 파병하라고 트럼프 엄청 압박을 놨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거기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뭐 영국, 프랑스 우리까지 요구를 한 적도 있고요.
1: 예, 예.
0: 계속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토 여러 나라들, 일본 이런 데 계속 압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네네. 네, 그 중에 일환으로 우리 한국도 계속 미국 트럼프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실제 파병은 너무나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우리 또 교민, 상선, 유조선의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1: 예.
0: 입장을 계속 미국에 전달했던 건 사실이고요.
1: 예.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선 보호나 유조선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의 종전이나 이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1: 예.
0: 오래전

0: 전부터 검토해 왔잖아요. 그래서 영국 주도나 미국 주도, 프랑스 주도의 회의에도 우리가 참석한 바가 있고요.
1: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0: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는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방위의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의 생각은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전 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0: 저는 그 파병은 근본적으로 진짜 신중한데
1: 예.
0: 만약에 종전 이후에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1: 예,
0: 그럴
1: 예.
0: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고 유조선이나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럴 때는 뭐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특화된 그런 걸 한다든가 하는 걸 검토 가능하지만은
1: 예.
0: 종전이 되기 전에는 지금 대단히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우리 장병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1: 예, 그건 뭐
0: 또
1: 지금
0: 파병을 만약 예. 한다면은 우리 유조선이나 저런데도 이란이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1: 예.
0: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지금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대개 언제쯤까지 이게 그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이거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 예.
0: 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총례는 2개월 후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기 때문에
1: 더욱더 11월로 보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0: 우리를 그래서.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계속 이런 압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미국의 이런 요구에 우리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0: 오히려 시간 벌기 작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요구한다고 끌려가지는 않고 우리 주도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1: 예,
0: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1: 예, 알겠습니다.
0: 봅니다.
1: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 정부가 아무튼 지금 시점에 파병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라든가 안보 이슈라든가 걸려 있는 것들이 많고 미국에서 우리 측에 이렇게 압박을 할 때는 뭔가 빈손으로 압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1: 예, 예.
0: 이것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파병 나가는 장병이나 우리 유조선의 안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 예.
0: 그것은 어떤 통상 압력이든 다른 거와 압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초지일간 파병은 좀 신중하게 검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오셨고요. 네,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당 전체의 그 일반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견도 있습니까?
0: 여당 내에도 이견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현재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휘부에서는
1: 예.
0: 아직 그 정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개인 의견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1: 예.
0: 사실 방송이나 기자들 전화 오면은 일부러 잘 안 받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네.
1: 뭐 어찌됐든 개인 의견은 오늘 말씀하신 셈이 됐습니다.
0: 네네.
1: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플리트우드 맥의 The Chain을 듣고 가겠습니다. 엮여 있는 관계, 좋을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많이 있죠.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플리트우드 맥의 The Train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네요. 예, 바깥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런 경우도 있군요. LP도 아니고 지금 디지털로 이렇게 음원으로 듣는데 좀 재생이 안 된다고 해서 트레인을 고른 이유는 이 사실 그 이제 플리트우드 맥의 그

0: 멤버들끼리 이렇게 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만났다가 헤어진 관계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는데 그때 나온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는 즉 체인으로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로 만든 곡이어서 사실 뭐 제가 오늘 이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플레이를 하는 순간 나오질 않아서 다른 곡으로 혹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예, 다른 곡도 없다고 하고 제가 28분 30초까지 그냥 혼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을 도와서 여기에 이란 전에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럽연합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뒤처리 관련으로 참여할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까지 나온 얘기로는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관계로 봐서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나오신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오늘 일단 그 민주당의 여당이죠. 여당의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정부 여당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여하지 않는다. 종전 전에는.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유럽연합체제 속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정부 여당의 국방위 간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것은 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이 김병주 의원의 얘기이기도 해서 정치권에 돌아가는 움직임은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을 잠시 시간 되는 대로 듣겠습니다. 아, 그런데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불과 한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노래를 마저 듣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우리 상황을 MBC의 기계 시스템도 반영하는 듯하다고 제작진은 얘기하고 있는데 변명입니다. 이거는 예, 바깥에서는 지금 뭐 초비상입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 MBC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지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앤옥,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예, 거듭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마지막 곡이 기계 시스템의 문제로 나가질 못하고 제가 대신 일부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진땀 났네요. 예. 강다은 아나운서의 2부 국제뉴스를 듣겠습니다.
6: 네팔에 파견된 긴급 구호대 일진 44명이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사실상 중단하고 내일 복귀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색 중단에 대한 아쉬움

0: 아픔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긴급고대 이진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파견한 수색팀은 현지 산악지대를 잘 알고 있는 네팔 쉐르파를 고용하는 등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조를 수색에서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군이 현장 병력과 헬기를 많이 철수한 데다 네팔군의 허가가 없는 수색 활동은 제한적이다 보니 앞으로의 수색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한 명당 $5,000, 우리 돈으로 6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이길 경우라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진 싶네요.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3% 이상 올라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트럼프는 이란이 인플레이션으로 오래 버티기 힘들다며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때쯤 유가도 떨어질 거라 낙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보유한 석유 및 가스 관련 주식의 평가액이 전쟁 시작 직후 $440만, 우리 돈으로 59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미국 CNBC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현재 트럼프의 주식 거래와 투자 결정은 트럼프가 아니라 독립된 투자 관리자들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AEA가 이란을 안보리에 붙인 건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IAEA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건데 실제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등 5개 국가 중 거부권 행사 국가가 없어야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IAEA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이제 음악이 모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고란 기자가 나와 계신데 지난해 치열했던 한미 관세 협상 많이 기억하시죠? 우리로서는 뭐 참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그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로 남겨뒀었는데 최근에 이 2,00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이제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전 8기를 새로 건설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정부가 확정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가스 발전소가 제일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7조가 넘는 비현실적인 금액이죠. 이 큰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예, 예.
7: 근데 트럼프는 이제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공화당이 네. 다 이기면 얼마요? 670만 원?
8: 네.
7: 이거 매표 아닌가요? 매표?
8: 아, 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사실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7: 예, 예. 네. 이런 거 다 쌓이는데 말이죠. 네. 예, 나중에 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8: 걱정입니다.
7: 예, 예. 오늘 할 얘기를 하도록 하죠.
8: 네.
7: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가스 발전소가 확정됐다는 식의 보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8: 네, 뭐 거의 그런 거 된 것 같고요. 아직 예. 정부가 공식 발표는 전이지만 이제 당정 협의 보고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전에 양국 협상이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됐을 때 진행되는 절차라서 거의 된 것 같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좀 그 여러 가지 변수, 세부 부속 문구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만 있지 아마 텍사스주 NC 나일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사업이 아마 1호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는 예.

0: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뭐 2호도 또 뭐 물론 있겠지만
0: 원전 예, 예
1: 원전
0: 뭐
1: 8기가 짓는다고 예. 하는데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
0: 네.
1: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0: 일단 말씀하신 대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이고요. 총 사업비가 223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입니다.
1: 예.
0: 원래는 19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미국 쪽에서 좀 증액을 요구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223억 달러 선으로 최종 정립이 됐고요.
1: 예, 예.
0: 발전 용량은 6.3기가와트.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대형 원전 하나가 1.4기가와트래요.
1: 예.
0: 그러면 약 4.5기 정도의 대형 원전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꽤 크네요.
0: 네, 단일 가스 발전 단지로는 세계 최대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을 보자면요, 그냥 가스 발전이 아니라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예.
0: 오, 이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를 연소시켜서 가스터빈을 돌려요.
1: 예.
0: 그러면 이제 1차 전력이 생산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스터빈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온에 열이 있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폐열이라서 보통 이제 버리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폐열 회수 보일러로 보내서 물을 끓입니다. 거기서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1: 아, 예, 예.
0: 고압 증기로 증기 터빈을 한 번 더 돌려서 추가 전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1: 예.
0: 일반 화력 발전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 높고 탄소 배출량 적고 그리고 수요 변화에 따라서 빠른 출력 가능해서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에 전력망 유지에 유리하고요.
1: 예.
0: 그러면 왜 이게 이제 1호 프로젝트가 됐냐라고 보시면요.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를 요구할 때 미국이 가장 시급하고 한국이 뭔가 잘할 것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겠죠.
1: 예.
0: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원하는 거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현재 1기, 2기 추가로 나오는 프로젝트를 보자면 대충 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1: 예, 예.
0: 특히 이제 텍사스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텍사스에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예. 네.
0: 그 텍사스가요. 사실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1위 지역입니다. 이미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문제가 뭐냐면 날씨에 따라서 출력 변동성이 큽니다.
1: 그렇겠죠. 예.
0: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1: 안정적으로
0: 돌아가야 되죠.
1: 예, 예.
0: 그럼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뭐 원전이나 아까 말한 가스 발전 같은 게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텍사스에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그 전력 수요가 요구되고 있냐라고 보자면요. 그 텍사스 전력망 운용기구 우리로 치면 뭐 한전쯤 될 텐데
1: 예, 예.
0: 거기에 접수된 전력망 연결 요청량이 23년에는 48기가와트였대요. 그런데 최근으로 보니까 474기가와트.
1: 10배네요.
0: 네.
1: 예, 예.
0: 이 중에 약 90%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다라고 합니다.
1: 아, 그 AI 데이터 센터가 진짜 많이 잡아먹는군요.
0: 네.
1: 예, 예.
0: 그래서 텍사스에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1: 예.
0: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받쳐줄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망 수요가 요구되는 와중에
1: 예.
0: 이 아까 말씀드린 엔시날 복합화력발전소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타주의 연방 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 독립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판매 계약이나 발전소 연결 절차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전력이 필요한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전력 필요 없어. 라고 할 일은 없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굉장히 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지어놓고 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요.
1: 아.
0: 우리가 투자하고 사실 지금 이 대미 투자기금의 성격을 보자면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5대5로 갖고 가고
1: 예.
0: 원금 회수한 다음에는 9대1로 우리가 갖고 가는 구조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미국 그냥 앉아서
1: 그 그러니까.
0: 프로젝트 수익을 갖고 가는 구조라서 이 원금 회수까지 우리가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1: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0: 딱 맞아떨어지는
1: 건 괜찮다.
0: 거죠. 네.
1: 예, 예. 사실 그 관세하고 투자 협상하는 내내 제일 이제 과도가 됐던 것이 상업적 합리성.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건져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 하여간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본단 말씀이시죠?
0: 네. 뭐 괜찮은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1: 예.
0: 지금 아까 제가 총 규모가 223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거를 이제 위협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요. 첫 번째는
1: 예.
0: 아까 빅테크와 전력 판매 가격 계약을 맺는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0: 만약에 이 계약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거나 하면 회수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겠네요. 예. 네.
0: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때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 건설 업체의 특징이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납기를 정확히 맞춘다는 거.
1: 빨리 한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빨리 한다라고 빨리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속된 기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공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늘어진다는 겁니다.
1: 그건 뭐 유명하잖아요.
0: 네. 예. 그래서 미국 현지 인건비가 폭등할 수도 있고요.
1: 아, 예.
0: 건설 자재비 증액 위험도 있고요. 이 게다가 이 미국 같은 경우 최근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가
1: 반대하죠.
0: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질질 끌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1: 아, 이제 아까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 그 우리는 190억 달러?
0: 네네.
1: 저쪽은 250.
0: 네네.
1: 근데 223억으로 이제 중간쯤이 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를 여기 이 중에서 쓰는 거란 말이죠.
0: 네네네.
1: 1,500억은 마스카로 네네. 들어가고 그러면 이 공사비가 늘어나면
0: 네.
1: 그 2,000억 달러의 규모도 또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0: 늘어날 수 있겠죠.
1: 아니 약속을 2천억 달러를 했는데.
0: 그래서 한도로 지금 현재 맞춰둔 게 2천억 달러잖아요.
1: 예, 예.
0: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그 NCNR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 8기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합치면 거의 1,900억 달러예요.
1: 예.
0: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추가로 해서 공사 실제 진행 과정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이 거의 명확하거나 하거든요.
1: 예. 그거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보통 우리 공사할 때 예비비라는 거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10%든 얼마든. 예비비로 책정된 건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더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0: 지금 2천억 달러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뭐냐면 여기서 추가로 더 우리한테 뭐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한도까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1: 아니, 그렇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0: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로 자꾸 투자를 이제 요구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갔을 때 이 뭔가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손실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 그건 정말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500억 달러로 한 것도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된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서 예를 들면 한 4,000억 달러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더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0: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서 우리는 맥시멈 한도를 2천억으로 맞춰두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원하는 거고요. 미국 쪽은 일단 사업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때 2천억 달러를 맞추는 걸 원하는 거고요.
1: 예. 그건 좀 나중에 좀 논란거리가 되겠는데요. 네. 분명히. 예, 예.
0: 그 계속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돈 관련돼서 아니 그러면 2천억 달러면 그 돈이 이게 대충 한 260조 뭐 70조쯤 되잖아요.
1: 예, 예.
0: 이 돈을 그러면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이 얘기 많이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돈은 어디서 나올까?
1: 예, 그 중요하죠.
0: 네, 이게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시드머니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공공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있습니다.
1: 예,
0: 그걸 활용해 가지고 시드머니 이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특수목적 법인 이 사업을 위한 거기에다 출자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을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보내요. 그럼 거기서 기금 조성에 참여를 합니다.
1: 예.
0: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국은행에 보내주는 구조예요.
1: 예.
0: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이게 시드머니.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글로벌 현지 금융 차입.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NCNR 프로젝트가 대충 한 30조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것의 한 6, 70% 이상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민간 금융회사가 지분 참여를 합니다.
1: 예.
0: 예를 들면은 국내 주요 금융지점 및 연금이 여기 이제 이 프로젝트에다가 지분을 태워가지고 우리도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겠다라고 지분을 태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 사업을 하고 발전 사업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 그리고 발전 기자재 업체들도 본인들이 이 사업에 지분을 약간만 태우면 나중에 이 사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실제로 30조 프로젝트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천억 달러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1: 예.
0: 진짜로 다 그 생돈이 다 우리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0: 한 2, 30%만 우리가 지분 형태로 들어가고
1: 예.
0: 그 지분 형태의 회수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업성,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직접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뭐
0: 없습니다.
1: 없지만
0: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들어가죠.
1: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연기금도 또 간여될 수
0: 출자를 하는 거죠. 출자를.
1: 예. 네. 간접적으로는
0: 네, 간접적으로 예. 들어갑니다.
1: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2호 프로젝트는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이라고 했는데
0: 네.
1: 만약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천억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이라면서요. 네. 2천억 달러를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복합 화력 뭐 발전소로 들어가 버렸다.
0: 네, 네.
1: 그래서 8기를 다 지을 만한 돈이 안 남았다.
0: 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 8기를 다 지을 만한 돈이 안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8기 총사업비가 1200억 달러거든요.
1: 예예.
0: 근데 아까 그게 약 대충 한 223억 달러잖아요.
1: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일에 안 되면 한 6기나 7기 정도 짓고 끝날 수도 있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0: 일단 2호 프로젝트로 8기를 발표하기로 돼 있어서요.
1: 예예.
0: 근데 다만 그게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선
1: 예.
0: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되고 나면 사실 이 미국의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1: 그렇죠.
0: 몰라가지고
1: 예.
0: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 부속 합의서를 어떻게 잘 정치하게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느냐가
1: 예, 예.
0: 아마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1: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또 좀 늦게.
0: 맞아요.
1: 예, 예. 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익성이 많이 남는다면 뭐 그렇게 우리가
0: 다행이지만 네.
1: 예,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나오는 프로젝트 중에 아까 예.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나 아니면 원전 8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우리한테 뭐 그닥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1: 그런데 예, 예.
0: 문제는 뭐냐면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입니다.
1: 아,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0: 이 부분이 약간 야 이거 가능하겠어? 싶은 예. 약간 우려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1: 그 알래스카
0: 얘기합니다.
1: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까지 가스관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희 어차피 가스 사갈 거 아니야. 게다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가스 의존도보다는 여러 가지 다변화가 좀 필요한 거고.
1: 예.
0: 그리고 이 가스관 연결해서 빼면은 그 바로 배로 실어 나르면 너네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야라고
1: 예.
0: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한테 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 근데 이건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0: 그렇게 만약에 좋은 사업이었으면 진즉에 민간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1: 예, 그 말이 정답이네.
0: 네,
1: 예.
0: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이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1: 예.
0: 입장에서는 여기를 개발해서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뭔가 산업 지역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1: 예.
0: 의지가
1: 예.
0: 있는 건데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좋았으면은 아마 민간이 들어가서 이미 사업을 진행을
1: 그랬겠죠.
0: 했을 거예요.
1: 예.
0: 일단 여기가 동토층 영구 동토를 관통하는 1,300km의 가스관을.
1: 아. 공사 자체가 어렵겠군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공사 일정 자체가 사실 스케줄대로 하는 경우가
1: 그러게요.
0: 거의 없거든요.
1: 예예. 예.
0: 이걸 감안하게 됐을 때 아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가 당연히 LNG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1: 예.
0: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건설을 해서 가스관으로 뺀 LNG 가격이 그럼 그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냐?
1: 값이 올라갈 테니까 경쟁력이 없겠죠.
0: 네, 맞아요. 그러면 예. 과연 우리가 여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1: 그 거기는 뭐 기온이 저 북쪽 북쪽은 영하 40도까지.
0: 네.
1: 야, 그게 공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밀어붙이는 모양이긴 합니다.
0: 그래서 우리 정부
1: 이미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0: 네,
1: 식으로
0: 맞아요.
1: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0: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주저하는 상황에서
1: 예.
0: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1기 아까
1: 예.
0: 그 텍사스 발전소 2기 원전 8기
1: 예.
0: 요거를 진행을 하고 요거는 진행을 하고 알래스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1: 예.
0: 캡이 한도가 2천억 달러잖아요.
1: 예.
0: 근데 이거 공사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돈이 늘어나니까 알래스카까지는 갈 여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1: 예.
0: 알래스카 LNG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1: 아.
0: 우리가 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1: 예.
0: 뭔가 돈이 들어가는 구조까지는 안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말씀
0: 네.
1: 잘 들었습니다. 고란 기자님.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일본의 기타 듀오 데파페페.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스타트라는 곡인데 모든 시작은 좀 흥겨워야 하는데

대미 투자의 시작은 사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투자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흥겹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김학선 선거위원이 골랐습니다. 기분 전환 겸 한번 들어보시죠.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8: 네, 미니의 조영숙님. 방송사고라. 손석희 12시라 내 한번 참지요. 역시 미니의 이동현님, 광고는 아주 잘 나오네. 자본주의는 강하다. 하셨습니다. 예, 역시 그 손석희 12시 청취자분들은 간단치가 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문자로 3648 쓰시는 분께서 한영애 가수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완전 팬인데 오늘 만남이 기대된다고 하셨고, 2766님께서도 소리의 마녀 한영애 가수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1시 5분에 3부 시작하면서 한영애 가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실시한 조사에서 용 후보자 임명에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응답률은 2.4%였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부정하게 특별 분양받았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쳤다며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고 강 후보자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엘리트 투기꾼이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면서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의 녹취록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순서를 바꾸는 등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달리 조작된 가짜 녹취록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다루는 보도가 반복돼 건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지난 2021년 10월 8일 최 전 수석과 양 씨 사이 대화 녹취록 원문과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대조해 공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2분기 경상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 발표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글루텐, 이른바 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속 편한, 소화가 잘 되는 등의 문구를 넣은 거짓 과장 광고가 8건이고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일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

0: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5인 혼돈하게 할 수 있는 광고가 6건입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한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온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9도입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신데 소리의 마녀 한영의 씨를 잠시 후에 만나 뵙고 오늘은 4부 첫 곡은 청취자 추천곡 대신 가수 한영의 씨가 직접 제 앞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실 예정입니다. 예, 잠시 후에 가수 한영애 씨를 만나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이분을 모시는 데는 이 코드 음악 나가는 시간도 좀 아깝군요. 네. 카리스마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분, 뭐 진부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음악가에게 그만큼 잘 어울리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울목 누구 없소, 코뿔소, 조율. 어젠가 그젠가도 제가 이 노래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독보적인 음색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구축해온 것이 올해로 딱 50년이 됐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유일무이한 궤적을 남겨온 가수 한영애 씨와 함께 목요일의 질문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예,
2: 반갑습니다.
1: 예예. 예.
2: 네. 처음 뵙고 싶었어요.
1: 아, 저도 그렇습니다.
2: 우리가 어쩌다가 처음. 예. 영광입니다.
1: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네. 뵙게 되네요. 예. 늘 그렇게 뵙고 싶었던 가수를 이렇게 모시니까 아, 사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좀 흥분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 리얼리? 고맙습니다.
1: 예예. 예. 이름 앞에 소리의 마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아까 어떤 분께서도 이제 미리 그 저희 미니에 올려주셨는데 소리의 마녀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마녀라는 수식어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저는 좋아요. 저를 예. 향한 그 별명이나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1: 예.
2: 그중에서도 이 마녀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소리의 마녀니까.
1: 그러니까요.
2: 좀 예. 이렇게 개구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보다
1: 예.
2: 개구지고 잠깐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좀 할 만한 그런 예. 마녀라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아, 예. 체면을 걸죠.
1: 예.
2: 네.
1: 실제로 그러시기도 하고요.
2: 그러고 싶죠. 열심히 예. 살겠습니다.
1: 예. 올해로 데뷔 50주년. 50년이란 시간 실감하십니까?
2: 아니요.
1: 안 하시죠?
2: 네.
1: 예, 너무 빨리 갔죠?
2: 나이가 들수록 그 예전 어른들께서 눈 깜짝할 사이야 라는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런 것들을 점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뭔데? 그러니까 뭐 했는데?
1: 원래 뭐 몇 주년, 뭐 무슨 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2: 당연하죠.
1: 예.
2: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권했어요. 좀 한번 그래도 너를 좀 이렇게 정리는 아니어도
1: 예.
2: 뒤를 좀 돌아보거나 혹시 앞으로 갈 다른 무슨 길이 또 있을까라는
1: 예.
2: 것들을 좀 재보라고
1: 그렇죠.
2: 권했습니다. 그래서
1: 예.
2: 걸었죠. 50자를.
1: 이쯤에서는 그래도 한번 뒤보고 이렇게 정리도 해야 또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1: 예. 그랬더니 뒤돌아보셨더니 뭐가 보이시던가요?
2: 현재 저요. 아, 그동안 지금의 내가 있으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왔구나. 뭐
1: 예.
2: 이런 식의 지금 말 표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1: 맞습니다. 예.
2: 네. 현재 저를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쁘다, 좋다.
1: 예. 또 그 부끄럽다, 대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렇습니다.
1: 대견하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부끄러운 건 뭐가 있었을까요?
2: 지나고 나면 아 그게 최선이었을까?
1: 예.
2: 뭐 음반들 들을 때는 좀 더 완벽할 수 없었을까? 또 관계에 있어서도.
1: 예.
2: 그때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돼? 뭐 이런 그
1: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2: 네.
1: 예, 예.
2: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 예.
2: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의 최선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 예.
2: 부끄럽다. 특히 음악적으로는 뭔가 더 집요하게
1: 예.
2: 많이 했었을 걸 뭐 이런 것들
1: 그 이상도 가능했을까요?
2: 그럼요.
1: 예.
2: 왜냐하면 그 과정을 제가 많은 스텝들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예예.
2: 그런 걸 제대로 못했던 그 지점지점들이 생각이 나니까
1: 예예.
2: 좀 아쉽다는 단어가 좋진 않지만
1: 그렇군요. 예예.
2: 네, 모자랍니다.
1: 예. 그 저는 뭐 그 소리의 마녀이기도 하지만

0: 화면상으로만 뵀잖아요. 노래하는 모습도 그렇고
1: 네.
0: 약간 범상찮은 분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만나 뵙기 전에 약간 그 흥분된다고 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긴장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까라는
1: 네.
0: 긴장감.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말씀을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편안하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1: 감사합니다.
0: 50주년이 50년이 갖다 준 것일까요?
1: 아마 있을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진행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0: 예.
1: 저로서는 극기 훈련을 하려고 한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사니까.
0: 예.
1: 근데 거기는 가면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예.
1: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는 따뜻해요.
0: 예,
1: 친절하진 않지만.
0: 예. 아니요, 뭐 심지어는 친절하시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하도록
0: 예.
1: 그걸 계속합니다.
0: 그렇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정말 친절해 드리기 위해서 노래도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아마 그 유튜브 화면으로 보신 분께서는 오늘은 왜 마이크가 두 대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1: 네.
0: 지금 옆에 있는 또 다른 마이크는 잠시 후에 라이브로 노래를 하시기 위한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뭐랄까 새 음악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1: 네.
0: 새 음악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음악들을 내놓으셨잖아요.
1: 네.
0: 예. 해갈이 조금 되셨습니까?
1: 조금은 되지요. 왜냐하면
0: 예.
1: 그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으니까 좋지만
0: 예.
1: 요즘에는 그 새로운 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양쪽으로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0: 예.
1: 나는 무대가 아직도 고프다. 나 노래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 막
0: 예.
1: 하루 종일 스케줄이 쌓이면 좋겠어. 뭐 이런 욕심들.
0: 예, 예.
1: 그래서 가끔은 또 밤에 걱정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0: 예.
1: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예. 품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안 그래도 요즘 그 공연 중이시잖아요.
1: 네, 전국 투어 중이고요.
0: 예.
1: 10월 24일 날 대전 공연 또 시작합니다.
0: 조금 시간은 남았네요.
1: 네.
0: 예. 50주년 맞는 전국 투어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많은 분들이 반겨하시죠.
1: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0: 예.
1: 극장에 못 오시거나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걸로.
0: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 생각하겠습니다.
0: 예. 50주년에 나온 신곡이 스노우 레인입니다. 스노우 레인을 이렇게 붙여서 썼더군요. 제목을
1: 네.
0: 보니까. 부활의 김태원 씨의 선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1: 제가 이 스노우 레인 제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스윗한 거예요.
0: 예.
1: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0: 예.
1: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래 공수고 뜬금없이
0: 예.
1: 그런 단어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가사를 쭉 봤는데 그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라고 마지막에
0: 예.
1: 점을 찍는 거예요.
0: 가사가?
1: 네.
0: 예.
1: 거기서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김태원이란 브랜드는 믿고 듣는 작곡가잖아요.
0: 뭐 그렇죠. 예.
1: 그래서 무조건 부르려고 했던 곡이었고요.
0: 예.
1: 그래서 감사. 그리고 그로서는 10년 만에 약속을.
0: 10년 만에요?
1: 예.
0: 그러면 40주년 됐을 때 약속을 했었던 건가요?
1: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제 목소리에 맞는, 제 음악성에 맞는 노래를 작곡하고 싶다고 말을 했거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김태원 씨도 개인적으로 많은 부침들이 있고 뭐 일들이 있었겠죠.
0: 예.
1: 저는 이제 간간히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근데 이제 50주년을 어디서 소식을 듣고
0: 예.
1: 지금은 내가 진짜 해야 돼. 이러면서 약속을
0: 이 곡을
1: 지켜주신
0: 만들었군요.
1: 거예요.
0: 네.
1: 대단한 거죠.
0: 지금 살짝 그 밑에 이렇게 배음으로 음악이 깔리는데요.
1: 네.
0: 저기 그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영애 씨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 배음을 좀 줄여주시면 아니면 꺼주셔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그 대중성이라는 색을 예쁘게 칠해주고 싶은데 이거 김태원 씨 말입니다. 한영애 씨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붓을 대기가 어려웠다.

0: 이건 뭐, 팬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보시기에는 색이 잘 칠해졌다고 보십니까? 이 곡에.
1: 그런데요, 김태원 씨, 저 대중가수입니다.
0: 예.
1: 대중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0: 예.
1: 대중적이면 좋죠.
0: 예.
1: 뭐, 기준 나름이겠지만. 그런데 잘, 노랫말을 잘
0: 예.
1: 만들어서 주셨어요.
0: 예.
1: 예.
0: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마지막 가사,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
1: 네.
0: 아마 이것도 50년이 갖다 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0: 예.
1: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노래 때문도 그렇고 음악할 때는 늘 저를 못 살게 굴잖아요. 보통
0: 예.
1: 가수들이 너왜 그렇게 해?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뭐 나무래고 그러는데
0: 예.
1: 마음이 요즘 가벼워요. 가을 하늘처럼.
0: 예.
1: 그래서 늘 즐거울 일들인데 왜 젊은 날은
0: 예.
1: 그렇게 부정을 하고
0: 치열했고, 뭐,
1: 화를
0: 치열했던
1: 내고.
0: 것만큼, 또 부정도 했고, 그런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0: 예.
1: 근데 요즘은 아주 뭐 24시간이 즐겁습니다.
0: 예. 이렇게 뵙기에도, 과거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노래하실 때, 물론 뭐 노래하실 때는 노래 가사에 맞게 또 이렇게 연출도 하셨겠지만,
1: 네.
0: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십니다.
1: 고맙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더 편안하냐면요.
0: 예.
1: 얘기할 시간이 되나요?
0: 됩니다.
1: 제가
0: 예.
1: 그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을 몇번 출연했었어요.
0: 예.
1: 처음으로. 그런데 요즘 문화가 바뀐 거겠지요?
0: 그렇죠.
1: 사회자가 언제 시작한다,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본인 얘기하는 건지,
0: 아.
1: 나보고 아무 때나 치고 들어오라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아, 나 옛날 사람? 뭐 이러면서
0: 예.
1: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손석희님께서 반드시 질문해주면 제가 질문을 딱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0: 그게 차라리 편하시군요.
1: 세대가
0: 아,
1: 그렇잖아요. 뭐
0: 그렇죠.
1: 세대 얘기는 좀
0: 맞습니다.
1: 우습지만. 그래서, 아, 그래. 문화는 항상 흘러가는 거지,
0: 예.
1: 바뀌는 거지.
0: 오늘 사실 그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1: 아,
0: 요
1: 그래요?
0: 리허설 문제 때문에.
1: 네.
0: 근데 이렇게 저 문으로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처음에 한영애 씨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1: 네.
0: 제가 상상했던 분위기보다 훨씬 편안하게 들어오시길래,
1: 아,
0: 예, 아마,
1: 제가 이 면옷들 이렇게 헐렁한 거 입고 다니고 그래요.
0: 예, 늙은 늘 그러시니까요. 새 음악을 향한 갈증을 50주년이 돼서도 잃고 있지 않은 분. 사실 그 음악 인생 초창기부터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그룹 해바라기 멤버로 데뷔하셨잖아요,
1: 네,
0: 옛날에.
1: 그렇습니다.
0: 예, 그때 통기타 든 멤버들한테 뭐 락을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1: 리더한테 그랬어요.
0: 예.
1: 너무 이 안에 불덩이가 너무 사그러지지가 않으니까.
0: 아, 예.
1: 아, 우리 락 음악하면 안 돼요, 오빠.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돼. 우리는 통기타 그룹이야. 라고
0: 예.
1: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좌절하고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뭐야? 막 찾아다니고.
0: 예.
1: 그러다 영국 쪽으로 가고,
0: 영국에도 한 8년
1: 뭐.
0: 정도 계셨었죠?
1: 네, 매우
0: 예.
1: 오래 있었죠. 다시 또 나오고.
0: 그 영국에선 좀 채우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1: 아니요, 뭐, 채워지는 거는 늘 찾아다녀야 되는 것
0: 하긴
1: 같고요.
0: 그렇죠. 예.
1: 영국에서는 이제 음악을 좀 공간적으로 보게 됐다?
0: 아.
1: 아, 그런,
0: 예.
1: 장점이 있었죠, 저에게는.
0: 공간적으로 음악을 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1: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 건데요.
0: 예.
1: 우리 스승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그 대사는 노래하듯이,
0: 예.
1: 노래는 대사 치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그것도 어려운 말이네요.
1: 그래서
0: 예.
1: 그거를 늘 화두처럼 품고 다니면서 뭐지? 뭐지? 늘
0: 예.
1: 생각하는 것들. 또, 글쎄, 이거 표현을, 이 시간을 계기로
0: 예.
1: 그 음악을 공간적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0: 아,
1: 네.
0: 예.
1: 그래서 우선은 말하듯이, 뭐, 네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할 때도 네가 그랬잖아 또 다르고 네가 그랬잖아 뭐 네가 그랬잖아냐 뭐 이런 다
0: 예. 예.
1: 다르잖아요.
0: 다 다르죠. 우리말은 어감이
1: 네.
0: 다 그렇게 다르니까.
1: 그런 것들을 음악 노래할 때좀 접목시키고 하는 듯해요.
0: 아, 예.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신 노래 중에 몇몇 소절에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1: 네.
0: 예. 오늘 불러주실 노래도 아마 그런 노래가
1: 나름대로.

0: 그죠?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1집은 그때 솔로 1집 내셨을 때 건널 수 없는 강, 여울먹 같은 수작들이 물론 담겨 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음악은 아니었다. 그래서 네. 2집에서 그 갈증을 푸셨다고 들었는데.
1: 그렇습니다. 그 락 음악이 하고 싶다고 예. 했었잖아요. 해바라기 예. 시절에. 그래서 2집 할 때는 뭐 실패해도 좋아. 내가 좀 하고 싶은 음악들만 했으면 좋겠어 예. 해서 소위 그 요즘은 흔한 말로 프로듀싱을 다 하고 곡을 다 수집하고 가사 쓰고 뭐 이래 좋겠는데 편곡자를 잘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편곡자한테 제가 한 얘기는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밴드 음악처럼 편곡을 해달라.
0: 예.
1: 그게 하나였는데 모든 게 다 적중한
0: 그렇군요.
1: 거죠.
0: 이 집이 바라본다였는데 여기 뭐 누구 없어, 코뿔소, 루실, 갈증 다 있습니다.
1: 네.
0: 47사람의 음악 그 전문가들이 이 앨범을 대한민국 명반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1: 영광입니다.
0: 그 47사람 중에 저희 선곡위원이신 박정영, 김학선, 김윤아 씨도 있네요. 예, 믿을만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3집에 담긴 조율이라는 곡도 대표곡. 제가
1: 네, 그렇죠.
0: 예, 그저께
1: 대기만성형 음악. 예.
0: 아, 이 음악이?
1: 네.
0: 왜 그렇게 생각을
1: 하셨습니까? 92년도에 발표했어요.
0: 아, 이게 시차가 좀 있군요.
1: 네, 노랫말을 예, 예. 제가 쓸 때, 다 고쳤을 때 그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늘 많으니까
0: 예.
1: 아이들이 좀 이런 세상에서 살면 좋겠어? 뭐 이러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 긴 편지를 줄인 거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그게 10년 후에 누군가 알아들었고
0: 예.
1: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전국구 노래가 된 거죠.
0: 아, 예.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조율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서.
1: 네네.
0: 왜 그 제목을 지으셨을까요?
1: 제목은 제가 안 짓고요. 한돌 씨가 지은 건데요.
0: 아, 작사가.
1: 한돌 씨 곡을 허락하에
0: 예.
1: 그 코러스 부분 그 후렴구라고 그러죠.
0: 예, 예.
1: 거기랑 제목만 놔두고 다 제가 바꿨어요.
0: 아, 예.
1: 예, 그래서 좋은 곡이 원래는 한돌 씨로부터 왔습니다.
0: 예. 그 개똥벌레 작사 작곡하신
1: 네,
0: 분이기도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아무튼 뭐 조율은 시대가 좀 어수선해질 때마다 소환되는 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우리 청소 안 하면 매일 먼지 쌓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예. 감사하죠.
0: 아, 예, 그 표현이 많이 와닿기도 합니다. 예, 청소 안 하면 어지러워졌을 때 부르는 곡.
1: 네.
0: 이건 물론 은유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2집 앨범 내신 이후에는 한동안 얼굴 보기 어려우셨고. 없고.
1: 앨범을 좀 뜨문뜨문 냈죠.
0: 예, 거의 뭐 한 유명 가수가 됐다는 사실을 10년 뒤에 알았다고 하셨으니까.
1: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0: 어디 뭐 어디 가 계셨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음악을 시작할 때
0: 예.
1: 누구는 뭐 명예를 얻겠다든지
0: 예.
1: 누구는 어떤 걸 얻겠다, 무엇을 쌓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있으셨나 봐요.
0: 예, 예.
1: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아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만
0: 예.
1: 있었던 사람이에요.
0: 예.
1: 근데 콘서트만 끝나면 좀 혼자 있고 또 콘서트만 끝나면 혼자 있고
0: 예.
1: 이랬던 세월이 좀 있었죠.
0: 그게 편했습니까?
1: 좋던데요.
0: 그래도 가수면 그 뭔가 자기 현실욕도 있고 그럴 텐데.
1: 그러니까 잊혀지는 게 두렵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0: 그러니까요.
1: 종종 받았을 때
0: 예.
1: 저는 바본가 봐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0: 그럼 지금,
1: 거죠.
0: 지금 50주년 이제 그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지만
1: 네.
0: 신곡도 내놓으시고 스노우 레인이라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실까요?
1: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의 욕심이 많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너무 많이 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싶은
0: 예.
1: 그런 마음이 있죠.
0: 과거의 환영회와 다른 점이라면 그 점을
1: 네,
0: 생각할
1: 그렇습니다.
0: 수 있겠군요.
1: 예.
0: 그러면 훨씬 더 오프라인에서나 아니면 화면에서나
1: 네.
0: 우리 한영애 씨를 뵐 수도 있겠네요.
1: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싶습니다.
0: 예, 이건 아주 반가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무대 위의 기쁨을 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졌다라고 아까 표현하셨고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솜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라이브로 스노우 레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광고만 나가고 난 다음에
1: 네.
0: 12시 30분

0: 덕분에
1: 네.
0: 예,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따 노래 듣고 잠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2: MBC.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4부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부는 늘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했지만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라서 데뷔 50주년을 맞은 한영애 씨의 신곡 스노우 레인을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노래를 듣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예, 스노우 레인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 안에서 저 혼자 박수치고 있지만 아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저 유튜브로 한 분이 처음으로 손석희 진행자가 부러운 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부러워하실 만합니다. 이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까요? 미니의 이제 역시 이거 하루 종일 들었는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다고 하셨고요. 김진희 씨도 제가 팬이라 한영애님을 흉내내면서 부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저 수도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0: 노래를 몸으로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부족한 대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오늘 순서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요. 아, 제 감상을 한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0: 너무 좋죠.
1: 예. 이 세상의 모든 노래는 한영애가 부르면 한영애가 된다.
0: 그런 영광된 말씀을.
1: 예. 아, 그것이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예. 50주년 콘서트 투어 언제 다 마치십니까?
0: 아, 이번 대전 공연을 마지막으로 일단.
1: 아, 그렇군요.
0: 예. 종결합니다.
1: 10월 24일에.
0: 네.
1: 예, 예. 그 이후에 또 아까

0: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가 올 2월 이후 중단된 3자 회담 재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어디서 만날지를 두고는 러시아 측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평화 무드를 깨는 보도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젤렌스키가 탄 몰도바발 노르웨이행 비행기가 이륙하려던 순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는 건데요. 노르웨이 총리가 노르웨이 공영방송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다만 정보 출처와 드론의 국적 등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로 설정될 해상 통제 구역이 이란 남동부 항구 도시인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아라비아해까지 백기를 잠그겠다는 건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현재 모든 미국 선박은 이란 영해에서 최소 400km 이상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트럼프 해협이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했죠. 둘 다 조금씩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처음으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 펜슬 필기도 가능해지는데 무게는 254g으로 역대 아이폰 중 제일 무겁습니다. 한국 판매가는 256GB 모델이 329만 원이라고 하네요.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점유율 38%의 삼성전자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권고한 이퀄 어스 도법 지도의 대부분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크에 따르면 이퀄 어스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모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고 독도는 아예 표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오늘 얘기를 나눌까요?
0: 네, 오늘은 연봉 얘기입니다. 예. 민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이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1: 그런가요? 예.
0: 고액 연봉 얘기거든요.
1: 예.
0: 대상이 좀 의외인데 총리입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의 연봉이 한화로 23억이거든요.
1: 지금이요?
0: 지금이요.
1: 예예.
0: 근데 이걸 또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등 모든 외신이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1: 관심사 아닌 모양인데요.
0: 네.
1: 근데 23억이면 뭐 사실 지금도 많은데 얼마나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0: 인상률도 놀랍습니다. 64%나 인상을 해서요.
1: 6.4가 아니고요.
0: 네. 예. 저도 점이 있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1: 예.
0: 결국 받게 되는 돈이 36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37억이 조금 넘습니다. 38억쯤 되는 돈이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15년 동안 동결됐다가 한 번에 올리는 거다. 이런 설명이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봤나 궁금하잖아요.
1: 그러죠.
0: 예, 예. 일단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 초에 자신의 연봉을 공개했었는데 2억 7,177만 원이라고 했고요.
1: 예, 예.
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분은 뭐 연봉을 따로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화로 한 6억쯤 된다고 합니다.
1: 예, 뭐 하는 걸 봐서는 뭐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
0: 네. 예. 그리고 스위스의 기 파르멜랭 대통령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 독일 총리 한화로 8억 정도, 영국 예. 전 총리 키어 스타머 총리 2024년 기준에 우리 돈으로 3억 원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1: 예, 예. 대개 그 수준인데 네. 그 싱가포르 국민들은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
0: 난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나름대로 이 연봉액이 산정된 근거와 체계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1: 예.
0: 먼저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돈을 많이 줘야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다라는 인식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그러니까
0: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뭐 풍부한 자원이나 아니면 뭐 중국같이 인구가 막대하게 많아서 뭐 그런 걸로 부강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1: 예.
0: 결국의 힘은 맨파워다, 인재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인재가 오려면 결국에 많은 보수를 줘야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관련해서 당사자인 웡 총리가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지난 2025년 선거를 앞두고 장관급여의 수배를 벗는 민간 기업 지도자들을 정계에 영입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려면 복무 기본 조건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면서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 예.
1: 이런 철학은 사실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 콴 유 전 총리 시절부터 내려왔는데 리 콴 유 전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제3세계 총리 중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선을 위해서 이 제도를 버린다면 결국 기만과 부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높은 연봉을 받는 게 부정부패에 끌리는 어떤 동인 자체를 막는 요소다. 라고도 예, 예. 또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0: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1: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연봉을 산정한 것이냐. 체계적이었는데요. 1994년부터 이 공식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1,000명의 소득 중간값을 구해서
0: 예.
1: 거기에서 한 40% 정도는 국가에 봉사한 의미로 빼고
0: 예.
1: 60% 정도만 받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억 9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0: 아, 나름 공식이 있는 거군요.
1: 네. 네.
0: 예.
1: 이게 이제 초기 차관급 에게 주어지는 연봉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0: 예. 근데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뭐 대부분 그러면 높은 보수를 받게 되겠네요. 이 공식에 따르자면.
1: 아, 근데 이제 이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 공무원까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0: 예.
1: 기사 표현에 따르면 political office holders, 즉 장차관 등 정치적 임명직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0: 그럼 뭐 상후 하박이네요.
1: 예. 근데 뭐 그냥 일반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제 평균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 같이 인상됩니까 혹시?
1: 일반 공무원의 대상은 아니고 말씀드렸던
0: 아, 예,
1: 장차관급 예, 예. 정치적 임명직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상이고요.
0: 예.
1: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116만 싱가포르 달러 꽤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0: 예. 근데 그럼 그렇게 돈을 주어서 많이 주어서 그러면 부정부패가 실제로 없느냐 그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1: 한동안은 거의 완벽한 억제책으로 작동했다. 기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0: 예.
1: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기사 밖에서 조사해보니까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도 굉장히 상단이었습니다.
0: 그건 많이 알려져 있죠.
1: 예. 예. 우리나라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좀 처참해지는데 아무튼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1위고요. 그러다가
0: 우리나라 순위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1: 아, 우리나라는
0: 예.
1: 32위고요.
0: OECD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요?
1: 전 세계 100. 82개국 중 32위고
0: 예.
1: OECD 국가 중에서 38개국 중에 22위입니다.
0: 싱가포르는 몇 위인가요?
1: 총 전체 성적으로 했을 때 3위고요.
0: 예.
1: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84점입니다.
0: 아시아 국가 중에선
1: 1위고요.
0: 싱가포르가 1위고.
1: 네.
0: 차이가 나긴 나네요.
1: 네.
0: 예, 예.
1: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50년 만에 첫 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이제 기사의 설명도 있었는데
0: 아, 예.
1: 또 부패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 기사의 표현대로 50년 만의 정치 부패 스캔들이라는 건
0: 그렇다네.
1: 예, 예. 정말 이제 투명하게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아예 없느냐? 그것도 뭐 상관관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1: 예.
0: 여러 가지 다른 그 변인들도 또 있겠죠.
1: 있겠죠.
0: 그 대한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기네스북 뭐 별별 기록을 다 담죠. 근데 2021년 가을에는 이런 기록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세상에 새 앨범을 발표한 최고령 아티스트 95세 58일 미국 스탠다드 재즈의 거장 토니 베넷의 얘기입니다. 당시 95세 토니 베넷과 함께 이 앨범을 만든 사람은 무려 60년 연하의 팝스타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중음악사에서도 아주 가장 뜻밖이면서도 근사했던 한 쌍을 만나보겠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고른 네 번째 혼성 듀엣곡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I Get a Kick Out of You라는 곡입니다. LP 자켓 볼까요? 예, 당시 95세, 당시 35세입니다.

대단한 듀엣이었습니다. 이거 저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토니 베넷이 정정했다라기보다는 뭐랄까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가요? 그런 느낌을 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토니 베넷의 70년 음악 인생 그 마지막을 장식한 정규 앨범이고요. Love for Sale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작곡가 콜 포터의 명곡들로 채운 헌정 음반이었습니다. 토니 베넷은 이 앨범이 나오고 불과 2년 뒤인 2023년에 결국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죠. 95번째 생일에 걸쳐서 열린 그의 마지막 공연 One Last Time. 당시 토니 베넷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가 벌써 5년이나 지난 상태였고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여기는 공연장이고 당신은 곧 무대에 올라가서 레이디 가가와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그의 아내가 계속 상황을 설명해줘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공연이 됐을까? 됐습니다. 뭐랄까 평생을 무대에서 살아온 음악가에게는 질병조차 지우지 못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무대에서 객석을 가득 메운 6천 명의 관객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는 우리가 알던 그 토니 베넷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의 아내는 이 순간을 두고 마치 머릿속에 전등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진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이디 가가와 함께 무려 12곡이 넘는 곡을 불렀고요. 20번에 가까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인터뷰를 온 취재진이 공연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무대에 섰다는 사실조차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고요. 오늘 들을 곡에서는 레이디 가가의 또 다른 얼굴도 만날 수가 있는데 팝스타의 옷을 잠시 벗어놓고 재즈 보컬러스의 훌륭한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부르던 음악도 다르고 무대 위 모습도 전혀 다르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 이상하리만큼 잘 어우러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혼성 듀엣에서 진짜 매력이 그런 게 있는 거겠죠.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네 번째 혼성 듀엣곡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I Get a Kick Out of You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네 번째 혼성 듀엣곡으로 토니 베넷과 레디 가가의 I get a kick out of you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0: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예, 문자 6505 쓰시는 분께서 수년 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마침 스케줄이 맞아서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봤었습니다. 제 생에 잊지 못할 멋진 콘서트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한테는 못 당하실 거요. 저는 오늘 한영애 씨의 노래를 1미터 정도 되는 지척간에 마주 앉아서 들은 사람입니다. 예. 6550님,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한영애님의 LP판을 사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노래는 감동 자체였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셨네요. 예, 오늘 뭐 방송이 초장부터 조금 좀 사고도 나고 삐걱거렸는데 정신이 좀 없다가도 이렇게 한영애님의 노래 그리고 또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 역시 음악의 힘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참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5940 쓰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음악이 연주곡 제목이 궁금하다고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답이 안 인공지능이요? 예, 소용없습니다. 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유태영 씨 작곡의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Always Walking With You가 늘 마지막에 흐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

0: 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통해 연임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돈코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순방 일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던 중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취지 읽어야 한다며 비례 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한 것이라며 여야의 사퇴 요구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고 미국과 이란 간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내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다섯 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낸 건데 반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강북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 서울 전체로는 0.2% 더 올랐습니다.
2: 260만 명의 성착취 범죄 피해자를 양산한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노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보다 3배가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김노관에게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악랄해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루키.
0: 네, 오늘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주요 뉴스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퇴하라는 강한 요구에 대해서 일단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2: 네. 그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40분에 한다는 기자회견 공지가 1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긴박한 분위기 가운데 혹시 사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전언들이 전해졌고요.
0: 네네.
2: 용혜인 의원은 그 다소 흥분된 모습으로 그 기자회견장에 섰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억측이 있고 또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당에서 반박을 해도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고요.
0: 네.
2: 자신을 지명한 지명권자 대통령의 취지에 맞게 장관이 돼서 여성과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2: 의원직 또 장관 겸직은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입장을 말했고요. 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아침에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2: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 준비를 위한 것인가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집에서 이 오늘 방금 말한 반박 기자회견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바로 이제 후보.

0: 예를 들어 뭐 임기 초반에 빨리 시작을 해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자연스레 낳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기 관련을 언급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 속보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1: 네.
0: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뭐 결국 말 돌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 오전에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뒤에 부분 잘라내고 지금 앞부분만 이야기한 걸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 입장은 연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던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부연 설명이 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성기홍 홍보수석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연임 안 한다로 직결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성기홍 수석이 답했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와 형식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용혜인 후보 말고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공세를 더욱 좀 강하게 확장시키고 있어요.
0: 네, 그 아침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김 후보자를 통해 죄지우기를 못하면 대통령 자신이 폐가 망신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0: 그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본인은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그 식약처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이 결국 코스닥 시장의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그 국민의힘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네.
0: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일찍이 주가 조작은 엄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에 앞장섰던 김승원 후보자의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공세를 펴는 겁니다.
1: 네.
0: 그 반면에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한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4: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0: 그 이 부분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출석한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수사 자료 유출은 범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5일로 잡혔는데 네.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오게 됐다고요?
0: 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 씨 신약 승인 청탁 의혹 연루된 제넨셀 관계자 또 김강립 전 식약처장 뭐 이렇게 증인 44명 또 참고인 4명을 요구했는데
1: 네.
0: 민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미 김승원 후보자가 기소 유예를 받고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한 명도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민주당 서용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 위원장은 지난주에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의혹 여기에 대한 질문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청와대는 이틀 전에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이른바 맹탕 청문회로 불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국회가 국민적 검증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또 따라 나올 겁니다.
1: 그렇겠군요. 자 그리고 끝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6주죠. 그러니까 16일로 잡힌 걸로
0: 네,
1: 알고 있는데.
0: 수요일입니다. 네.

0: 아파트 취득 관련 이 철거민 특별 공급 의혹이 있다. 이건 뭔가요?
1: 그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 대행이 계속 그 강신절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이미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특별 공급을 받아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0: 네네.
1: 오늘은 국회에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또 열고 그 후보자 본인 또 아버지, 형, 고모 이렇게 네 명 천 의원 표현으로는 조직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명했는데요. 이래서 네 명이 철거민 딱지 네 장을 받고 강 후보자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훈 기자였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집값 하락이 5주째 계속됐고

0: 서울 중위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노원구는 직전주보다 0.38%, 도봉구 0.43%, 강북구 0.46% 오르며 이른바 키 맞추기를 이어갔습니다. 강서구와 구로구도 각각 0.38%, 0.33% 올랐습니다. 중위 지역에선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대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서 좀 기대감도 좀 생겼고요.
2: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0: 경기도에선 서울과 가까운 지역,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직전주보다 0.41%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도 각각 0.33%, 0.22% 가격이 뛰었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0.19% 올라 상승 추세를 이어갔지만 강남구는 4주 연속, 서초구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3: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결정을 앞두고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우리 군 자산과 병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와 기항지 등을 확인하고 정비, 보급 등 지원 여건과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며 전체적 방침이 가닥이 잡히면 분명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란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기자들을 만나 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하고 이란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고 이란이 원하는 건 핵무기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3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4: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서남권의 반발이 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 등 서남권 9개 시군 의회 의장들은 오늘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선정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최종 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하다며 세부 평가 기준과 대학별 점수, 심사위원 구성 등 선정 과정 전반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현재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공백, 의료 접근성 등을 다시 따져 후보 대학을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도 후보 대학 추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모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산업경제부시장의 동부청사 배치와 서부권 기능 축소 논란 등을 이유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 1,19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추경안도 옛 전남의 발행 여력을 광주 도시철도 등 옛 광주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 확정과 후속 인사, 추경 예산 처리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을밤에 불꽃쇼를 선보이는 목포 해상 W쇼가 오는 19일 밤 8시에 평화광장 해상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제 불꽃대회 수상팀을 초청해 바다 분수와 어우러진 글로벌 불꽃쇼를 선보이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6시 55분쯤 신안군 자은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50대 남성이 어구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의식을 잃은 남성을 목포의 한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양망 작업 도중 선체와 어구 사이에 끼인 것으로 보고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0: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장흥군 장흥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다 무너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 첫 추석을 맞아 교통, 응급의료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통시장과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78곳과 화재취약시설 503곳 등 780여 곳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 또 연휴 기간 전남 38곳과 광주 21곳 등 5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폐막한 영암 무화과축제에 사흘 동안 관광객 1만 명이 다녀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방문객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방문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영암 이외 지역에서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고르게 축제장을 찾으면서 영암군은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가 관광객 체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에 계획된 산업시설 용지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4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선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이번 주말 남도의 바다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뜨거워집니다. 먼저 장흥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령포 이순신 축제가 열리는데요. 정유재란 당시 12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다시 싸울 것을 다짐했던 곳이 바로 해령포입니다. 당시의 역사를 재현하는 3도 수군 통제사 입성식과 수군의 노적기를 체험할 수 있는 판옥선 노적기 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또 같은 기간 진도 녹진 관광지와 해남 우수형 관광지 일원에서는 2026 명량 대첩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조선 수군 출정식 퍼레이드, 해군, 해경, 해상 퍼레이드를 비롯해 융복합 실가명 명량 해전 등을 통해 그날의 바다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령포에서 다시 일어서고 명량에서 승리를 만들어낸 이순신의 여정. 이번 주말 이순신 장군이 품었던 결의와 용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9월 10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한예진의 사랑아 가자 보내드렸는데요. 자, 내일부터 장흥에서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열리고 또 진도 녹진관광지와 해남 우수형관광지 일원에서 명량대첩축제가 펼쳐지는데 마침 제가 또 회령포 이순신 축제에 출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한예진의 사랑아 가자 보내드렸고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많이 놀러 오시라고 오늘 띄워드렸는데요. 회령포 이순신 축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손서구 가요제가 열립니다. 제6회 손서구 가요제 MC로 출동을 하는데요. 이날 7시 30분에 장흥 회진항에서 펼쳐집니다. 박상철, 현진우, 김다나, 정다경, 강문경 씨 등 인기 가수들 총 출동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신의 그 열정과 열의 그리고 용기를 또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회령포 축제도 즐기시고 또 명량 대첩 축제도 즐기시고 랑디도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1, 2부에서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동서, NH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100점.

0: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김현진의
1: 스포트라이트.
0: 자, 김현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 리포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이번 주 들어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는데 김현진 리포터가 지내는 곳도 완전 가을이 왔나요?
1: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여름이 없고 네. 이제 거의 이제 긴팔을 꺼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0: 오늘 좀 약간 도톰한 옷도 챙겨 입고 왔는데 그 김현진 리포터의 의상을 보니까 가을이 성큼 찾아왔음을
1: 네,
0: 느낄 수 있네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스포츠 소식 만나볼까요?
1: 네, 오늘도 우리 기아 타이거즈 소식 가져왔고요. 또 안세영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부터 내주세요.
1: 네, 한 달 뒤에 있을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퀴즈인데요.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대표팀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24세 이상 선수들을 이 제도를 활용해서 3명 구성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옐로 카드, 2번 와일드 카드.
0: 아, 쉽네요.
1: 네. 네.
0: 자,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기아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경기에서 김동현 선수 아찔한 일이 있었잖아요.
1: 네.
0: 번트를 하다가 그 번트 타고 하필 본인 코에 맞아가지고 교체가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코뼈 골절이 나왔다고요.
1: 네, 코뼈 골절 진단이 나왔는데 네. 그 타구에 맞아서 이제 피도 많이 흘리고 교체가 되면서 이제 오늘 수술 완료를 했다고 하고요.
0: 네.
1: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출전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기아로서는 가을 야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안 게임도 그쵸.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선수 개인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1: 네.
0: 일단 회복하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김동현 선수 중요한 기록 드디어 세웠죠.
1: 네, 김동현 선수 저번 주에는 최연소 40홈런 기록이 있었긴 한데요.
0: 도전을 했었죠.
1: 네, 네. 이 최연소가 붙었었던 거는 이승엽 선수가 1999년 22세 11개월 5일에 세웠던 40홈런 기록이 최연소 기록이었기 때문에
0: 네.
1: 김도영 선수 나이 기준으로 22년 11개월 4일이었던 9월 6일 지난주가 최연소 40홈런 달성의 마지막 날이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0: 네,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나 봐요. 타격도 제대로 안 되고 했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타이틀 획득을 실패하자마자
1: 바로
0: 40홈런을 때렸죠.
1: 맞습니다.
0: 울분을 토하듯이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기록 뭐 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본인의 경기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하필 또 코뼈 골절이 나와가지고 참
1: 맞아요.
0: 아쉽네요.
1: 이제 부담감 내려놓고 경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생겼지만
0: 네.
1: 그런데 그 상대팀 입장에서도 또
0: 네.
1: 대기록을 앞두고 있으니까 김도영 선수 타석에서 계속 고의사구로 출루를 시키고 이래서 또 기회가 많이 없었기도 합니다.
0: 정면 승부를 했었어야지.
1: 네.
0: 너무 뺐어요. 아무리 40홈런 기록이 무섭더라고 하더라도. 자, 어쨌든 기록도 기록이지만 가을 야구 가야 하잖아요, 기아가.
1: 그쵸.
0: 어떻습니까, 지금?
1: 지금 4위 유지하고 있는데요. 5위랑도 조금 차이가 나서 가을 야구 희망은 버리지 않아도 되지만
0: 근데 변수가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차출.
1: 아시안게임 차출에 이제 김도영, 박재현, 성영탁 선수 이 주축 선수들이 빠지게 됩니다.
0: 잘하는 선수들이네, 하필.
1: 그렇죠. 이 선수들이 빠지면 또 경기 진행에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도 많이 이겨놔야 되고요.
0: 그러니까요. 뭐 다른 팀에서도 잘하는 선수들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우리 기아로서는 좀 전력 손실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자 여튼 김동현 선수가 지난 MBC와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의 각오를 밝혔다고 하죠.
1: 네.
0: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 팀 타선에서 동반 활약 중인 박재현과 상승세를 이어 5회 연속 금메달을 거머쥐겠다는 각오입니다.
3: 지금 재현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상 없이 잘

0: 한다면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기록 달성할 것 같아요.
1: 태극마크의 중요성을 알기에 WBC에서의 아쉬움까지 제대로 쏟아낼 작정입니다.
2: 그 경기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 선수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표정이 막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3: 그렇죠, 그렇죠.
2: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정말 우리 지역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 세계 랭킹 9위인 미야자키 도모카 선수를 45분 만에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3: 2-0으로 꺾었는데요. 네. 이 승리로 이제 상대였던 미야자키 도모카 선수와의 전적은 8전 전승이라고 합니다.
2: 8전 전승이요?
3: 네. 와. 따라올 선수가 없죠.
2: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내둘렀구나. 인사이드에서도 승리, 우승 이런 소식만 전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찾아보니까 안세영 선수 올해 시즌 성적이 49승 1패. 단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승률이 네. 무려 98%.
3: 98%.
2: 이게 인간이 가능한 기록입니까? 와.
3: 그 1패가 네. 이제 전용 오픈에서 왕재희 선수에게 당한 1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겼다고 합니다.
2: 네.
3: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수가 없다는 게 표현이 과분하지가 않죠.
2: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대단한 게 중국 마스터스 우승으로 이 대회 3연패, 그러니까 네. 세 번 연속 우승을
3: 다 이겼. 네.
2: 했다는 거잖아요.
3: 네.
2: 어마어마한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 세계 랭킹 1위를 넘볼 선수가
3: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네,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멋진 그 세레모니 포효하는 세레모니를
3: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보고 싶습니다. 자, 퀴즈 다시 한번 내주세요.
3: 네, 아시안 게임 야구 축구 대표팀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24세 이상 선수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3명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옐로 카드, 2번 와일드 카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2: 네, 정답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현진 리포터, 오늘 1부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3: 네, 아쉽게 최연소 기록에는 닿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들한테는 김도영 선수가 여전히 우리의 별이라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엠플라잉의 스타!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제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김현준의 스포트라이트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퀴즈부터 내주세요.
2: 네, 퀴즈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대표팀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24세 이상 선수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3명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옐로 카드, 2번 와일드 카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2부에서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축구 선수들 이야기 나눠볼 거라고요.
2: 네,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1: 잘하고 있잖아요.
2: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 후에 네.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선발 출전해서 59분 동안 뛰기도 했고 네. 또 경기 초반부터 골대를 강타하는 슈팅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저도 그거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2: 그쵸.
1: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골이었는데 네. 그 들어갔으면 아 어쨌든 뭐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그 팀 아틀레티코도 개막 후에 3연승을 했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그 플레이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를 네. 잘 풀어주니까 선수들도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잘해주고 있는데 또 셀틱의 우리 양현준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셀틱도 5연승 하고 있었고 네. 또 양현준 선수도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네요.
1: 훨훨 날고 있네요.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현지 매체가 양현준 선수를 두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극찬했고 네. 또 영국 BBC는 셀틱은 아시안 게임으로 향하는 양현준을 얼마나 그리워할까. 오, 양현준 선수 이번에 차출되나 보네요.
2: 네, 맞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지금 셀틱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가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고.
1: 그렇죠.
2: 또 셀틱은 이제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빨리 오길 기도하고 있겠네요.
1: 그 기간 동안 경기를 덜 치러야 될 텐데. 그 양현준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로 뽑혔으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2: 네, 양현준 선수를 포함해서 엄지성, 이기혁 선수도 선발이 됐습니다.
1: 네, 지난주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으로 출국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합류할 이 선수들과 호흡 또 활약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유 그 월드컵 그 후유증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2: 그 아시안게임은 또 다를 거라고
1: 우리 국민들의 울분을 이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들이
2: 그쵸, 좀 풀어줘야
1: 풀어줬으면 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2: 네, 해외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이 합류하면 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 관련해서 뉴스 리포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3: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와일드카드 공격수 셀틱의 양현준도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동료가 찔러준 것을 득달같이 달려들어 득점으로 연결해 팀의 4연승을 도왔습니다. 또 다른 와일드카드 엄지성도 최근 두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4개를 쓸어 담은 상황.
4: 그 선수들이 과연 들어와서 어떤 조합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딸같이 달려들어 골을 기록했다. 이런 정신력과 이런 실력으로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모습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셀틱은 양현준 선수와 2030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요?
2: 네, 올해 5월에 이제 시즌 시작을 앞두고 양현준 선수와 2030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네. 지난 시즌에 47경기 10골 3도움으로 이제 셀틱 이적 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요. 네. 또 셀틱의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했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니까 또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닐까 싶네요.
1: 그렇죠. 24세니까 또 계약 연장도 연장이고 앞으로 더 잘하면 다른 팀에서도 호시탐탐
2: 예, 노리고 수 있으니.
1: 있을 테니까요. 기대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도 개막 후 8경기 만에 골을 터뜨렸죠.
2: 네, LAFC 손흥민 선수도 침묵을 깨고 8경기 만에 골을 넣었는데요. 이 경기에는 리그 11호 도움도 기록을 해서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 역시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니.
2: 소니.
1: 예, 너무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 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퀴즈 내주세요.
2: 네, 오늘 퀴즈입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에는 이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24세 이상 선수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3명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옐로 카드, 2번 와일드 카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의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10: 정답은 2번 와일드 카드였습니다.
9: 그렇습니다. 와일드 카드 총 3장 쓸 수 있어서 진출할 수 있죠. 네. 경기에 나설 수 있는데요. 9986번님 답답답 2번 와일드 카드요. 기아 선수들 힘 좀 내시라고 아자아자 파이팅 드립니다.
10: 네, 6469번님 정답 2번 와일드카드 잘 보내주셨고요. 6097번님 와일드카드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9: 4712번님 와일드카드 상위권 진출팀에 추가로 플레이오프 자격을 얻는 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이 있습니다. 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0: 네, 3274번님 정답 2번 와일드카드 김도영 선수 기록은 실패했지만 다음날 이룬 멋진 선수 김도영 화이팅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9: 영원히 멋진 선수입니다.
10: 맞습니다.
9: 5607 님 그리고 9789번님 2번 와일드카드 잘 맞춰주셨고요.
10: 네, 2958번님 와일드카드 축구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축구 U23세 이하 연령 제한이었으나 팀당 최대 3명까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성인 선수를 발탁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 야, 오, 와일드카드 역사까지 그냥 제대로 감사합니다.
10: 네.
9: 1152번님 오늘 우리 김도영 선수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6976번님 오늘도 우리 방송 즐겨 들으면서 퀴즈 정답 보냅니다. 2번 와일드카드입니다. 좋은 정답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네, 211번님 정답 1번 옐로우 카드입니다.
9: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는 축구에서 네. 경고 카드죠. 1023님 2번 와일드카드, 9489번님 2번 와일드카드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와일드카드 잘 보내주셨는데요. 자, 김현준 리포터 오늘 행운의 당첨자 뽑아주세요.
10: 네, 오늘의 당첨자는 9986번님, 978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9: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871번님께서 랑디 잠자리가 보이는 걸 보니 이제 완전 가을이네요. 낮에는 햇살이 따갑지만 조석으로는 선선하네요.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진짜 낮에는 좀 햇살이 따갑지만
10: 그쵸.
9: 아침 저녁으로는
10: 이제 선선합니다.
9: 굉장히 선선합니다. 선풍기 에어컨 없이도 잘 수 있는
10: 있어요. 네,
9: 그런 너무 좋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우리 김현진 리포터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였고요. 김현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10: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해줘.

0: 카스테
1: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3: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 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를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 급여로 줬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여행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확보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네팔 실종 우리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서 수색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진 파견 준비에 나선 데 대해 철수 결정을 비판하며 수색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 추락해 준위 2명이 숨진 육군 코브라 헬기 사고는 노후화했다는 엔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 배기 확산기 실린더 결함으로 엔진이 공중에서 정지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4: 52살에 공학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1학년 때 4학년 양자역학 수업에 청강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과목은 러시아어와 컴퓨터를 전혀 못해서 시험 공고가 뜬 줄도 몰랐고 시험 점수가 없으니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재입학 연락을 받았으니 만점 학생을 기억했던 양자역학 교수님이 학교를 설득하신 거였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톡소노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 함께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185님께서 랑디 몇 시부터 하시나요? 노래 신청합니다. 강문경의 팽이요 하셨는데, 아, 그 손석구 가요제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구 가요제는 회진항 특설 무대에서 7시 30분부터 합니다. 뭐 넉넉하게 7시 정도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종근당 건강, 음주우엔 티맵대리, 우리 ENL 하루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들의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와 함께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트로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은 참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드리는 트로드 논스톱 뮤직 시간입니다.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보내실 때 꼭 신청곡 다섯 곡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사연이 좀 길다 하는 분들은 목포 MBC 홈페이지에 즐거운 오후 2시 사연의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3일에 문자로 신청해 주신 5894님의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이순신 축제 손주 손녀 다 데리고 출동하려고요. 명량 대첩축제 융복합 실감형 공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초대 가수도 빵빵합니다.

하시면서 송가인 에녹 김장훈 전유진 현진우 씨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에 오는 가수들이 아니고 명량 대첩 축제에 오는 가수들을 잘 모아 주셨네요. 자, 논스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에녹의 고고싱,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전유진의 가요 가요, 현진우의 쿵짝 인생까지 논스톱으로 함께 하시죠.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89.1 MBC 라디오.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까 5185번님께서 손소구가 몇 시부터 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강문경의 팽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네, 내일 저녁 7시 30분 장흥 회진항에서 손석우 가요제 함께 합니다. 강문경 씨도 옵니다. 팽이 준비하겠고요. 5185님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혜정님과 고운마음님께서 수미의 목포의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강문경의 팽이었고요. 수미의 목포의 사랑이었습니다. 9986님 어김없이 출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시작됐네요. 바다에서 봄을 찾기 5시간 하고 나서 이 시간이 맞춰지면 엄청 신나고 즐겁죠. 그리고 진도의 명량대첩축제 많이 보러 오세요. 장윤정 버팀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봄을 찾기 5시간 동안 하셨는데 뭘 찾으셨을까? 아유 궁금한데요. 네. 명량대첩축제 많이 찾아주시라고 홍보도 해주셨습니다. 버팀목 노래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김정인님이 서원의 드디어 청해 주셨는데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서원의 드디어 앞서 들은 노래는 장윤정의 버팀목이었습니다. 2792님이 안녕하세요 랑디님. 저는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소풍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쓰러져서 한참 만에 일어나서 혼자 많이 힘들었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괜찮아요. 문자 보내면 눈물 날것 같아서 이제 보냅니다. 신청곡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2792번이 큰일 날 뻔하셨구나. 예.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아니면 그 날이 더운데 좀 무리하셔서 갑자기 쓰러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면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2792번님. 예. 가벼운 것들은 괜찮은데, 또 가뜩이나 2792번님이 그동안 보내주신 문자 내역들을 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지금은 괜찮으셨지만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너무 힘들고 많은 일들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꼭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방탄방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3, 2, 1, Fire.
5: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730님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요즘에는 선선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듣고 싶어요. 남겨주셨어요. 6303님도 시원한 바람에 저절로 눈이 감겨요. 가을 좋아요. 가을이 오면 이문세 노래 청해 주셨는데 아 고민이네요. 둘 중에 어떤 걸 들어야 될지. 가을이 오면은 월요일에 보내드렸으니까 오늘은 광화문 연가를 함께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둘 다 이 가을과 선선한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잖아요. 자, 이문세 광화문 연가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소폭 하락했지만 종가 기준 7,000선은 방어했습니다. 코스피는 0.25% 내린 7,300.

0: 33.92, 코스닥은 0.79% 오른 836.92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이전 의원 등 고발인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노사 간 교섭 타결 첫 사례가 현대제철에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 ITC, 현대 IEC, 현대 IMC, 현대 ISC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안전과 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의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폭행당한 뒤 방치되다가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주점 종업원이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과 피해 남성이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대 연 18,000% 이윤을 취한 불법 사금융업자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40대 여성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34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240%에서 18,000%의 연이자를 적용해 8,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돈을 빌렸던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싸울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그 천식 씨인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배달시켜 먹고 난 뒤에
1: 네.
0: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안 버리고 다시 쓰는 집이 꽤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튼튼해 보이는 건 몇 개 쓴 적 있어요.
0: 있어요. 냉면 그릇 네. 같은 거는 참 아까워요. 네. 버리기에.
1: 맞습니다.
0: 특히 밑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으면 잘 씻어놨다가 뭐 다른 음식도 담고 네. 누구한테 음식 줄 때도 그리고 맞아요. 데울 때도 가식 다시 쓰곤 하는데
1: 저도 그렇게 썼거든요.
0: 넙!
1: 예?
0: 그러면 앙 돼요.
1: 왜요?
0: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 물질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답니다.
1: 아니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된다는 표시가 있는데도요?
0: 그게 네. PP 소재의 내열 온도가 통상 네. 120에서 160도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기름과 수분이 섞인 국물 요리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순식간에 온도가 200도 이상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답니다.
1: 아이고, 그러면 용기에 변형이 올 수가 있겠네요.
0: 바로 그거죠.
1: 아...
0: 이게 혹은 녹아내리면서 유기화합물이 배출될 위험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1: 아 그럼 말 그대로 일회용은 한 번만 쓰고... 버리겠네요.
0: 그러니까
1: 재활용.
0: 전자레인지 안 넣던지.
1: 아.
0: 네. 번거롭더라도 도자기나 내열 요리 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말씀이죠.
1: 그렇군요.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는데 왜 일회용 용기는 한 번 더 쓰고 버려야 합리적일 것 같고.
0: 몰라. 그렇죠? 하여튼 우리 인생이 다 무슨 투성이야.
1: 그렇게 하면 아끼는 것 같고 막
0: 좀 죄책감이 덜해지고.
1: 그러게요.
0: 왜냐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지구에 몹쓸 짓 하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쓰면 야, 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잉? 이런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
1: 맞아요.
0: 근데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그 주차요금을 좀 아끼던데.
0: 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조금 큰 돈에 네. 감 없이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소한데 난 정말 이렇게 집착적으로 아낀다고 싶은 거.
1: 저는 그걸 아껴요. 은행 수수료. 내 돈 뽑는데 다른 은행 가서 뽑으면 1,200원이나 700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 은행 찾아서 많이 헤맵니다.
0: 난 그거 있다. 네. 배송비.
1: 아 배송비.
0: 안 사면 되는데. 이거 하나 사면 배송비 아깝잖아.
1: 그럼 묶음 배송으로 하느라고 몇 개 더 사는구나.
0: 더 사. 아. 3만 원 이상. 하나 5천 원짜리 사야 되는데 배송비 때문에.
1: 맞아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0: 그죠. 네. 아이고 참. 임영웅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또 네. 또.

0: 네, 임영웅의 또또 듣고 오셨고요. 안미영님. 그런데 요즘은요, 일회용 용기가 정말 튼튼하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집에 잔뜩 모아놨거든요.
1: 맞아.
0: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버려야겠네요. 집이 한결 깨끗해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왜 탕수육 같은 거 이렇게.
0: 그쵸.
1: 까만색 접시에 와다 먹으면 나중에 이거 뭐 뚜껑도 있으니까. 네. 누구 김치 같은 거 줄 때나 반찬 줄 때 줘야지. 뭐 이러면서. 모아놨는데 그때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그런 용도 한 네다섯 개 빼고는 버려야겠다.
0: 그러게요.
1: 윤구경님. 저는 음식들 웬만하면 테이크아웃 합니다. 배달비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0: 알뜰하시네요.
1: 포장도 있고 배달도 있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포장은 배달비 안 들어가니까.
1: 맞아. 그리고 그릇도 내가 준비하면 거기다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0: 일회용품 싫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죠.
1: 찜 같은 것도 요리 같은 것도 내 냄비가 있으면 좋죠.
0: 좋죠.
1: 맞아. 어떻게든 좀 더 귀찮아도 환경과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쪽을 더 크게 생각해야겠어요.
0: 좋습니다. 자,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우리 ENL 하루틴,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올품,
1: 브람스 안마의자,
0: 키움증권,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0: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1: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0: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0: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1: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3: 자, 어제 한번 들어보자.
4: 제목, 한여름밤의 야외 샤워.
5: 에?
4: 와우. 대전에서 전순철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5: 예,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4: 안녕하세요.
5: 폭염이 온 나라를 뒤덮은 지난 여름밤. 아내가 술에 떡이 됐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친구 생일 파티가 있다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1차, 2차를 거쳐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놀았나 보더라고요. 밤 11시쯤 넘어서 전화가 옵니다.
6: 여보! 나 동네 노래방이 있는데 나 좀 태우러 오면 안 될까?
5: 어? 아내가 이렇게 애교를 부린다는 건 굉장히 취했다는 뜻인데 나이 50이 훌쩍 넘어서 친구들과 무슨 생파를 그리 심하게 했는지 목소리 자체에 알코올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6: 여보!
5: 어? 계속 듣고 있자니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저는 반바지에 가벼운 티 한 장을 입고 아내를 수거하러 출동했습니다. 아내가 일단 노래방 근처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친구들과 나왔는데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몸을 휘청거리며 딱 보기에도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6: 여보!
5: 어?
6: 아니 우리 여보가 진짜 와줬네.
5: 아유, 얼른 저 타기나 해. 얼른.
6: 아유. 아유. 아니 있잖아, 오늘 도현이 생일이야. 근데 식구들이 아무도 자기 생일 안 챙겨줘가지고.
5: 그래 그래.
6: 도현이가 많이 마셨어.
5: 어, 알았어.
6: 많이
5: 알았어.
6: 마셨는데.
5: 어.
6: 우리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5: 에?
6: 도현아 정신 차려봐. 여보, 우리 도현이 불쌍한 도현이도 어. 집에 좀 데려다 주자.
5: 아 도현 씨도.
6: 어, 도현아.
5: 아 알았어.
6: 도현아.
5: 아.
6: 정신 차리고.
5: 그 친구도 우리 집 근처라는 말에 아예 뭐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내의 그 취한 친구 뒷좌석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6: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5: 예예예 예, 예, 예. 아우
6: 아 진짜 너무 어지럽다.
5: 아니 난리도 내 무슨 술 이렇게들 마신 거야 그래. 아 에어컨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겠고 아우 술 냄새 아 미치겠다.
6: 여보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진짜 우리는 술 안 마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5: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아, 잠깐 뒷좌석에 무슨 소리가 나는? 아 당신 친구가 내 차에서 토하고 있어. 아유 저 입 좀 막아봐 빨리.
6: 아니 여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진짜 팔에 힘이 없어.
5: 아니 그
6: 아니 내 진짜 막아야 돼. 아니, 막아야 돼. 저거 막아야 돼. 빨리. 되네.
5: 저는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싶었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뭘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그저 빨리 집에 내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아내 친구의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6: 나 왔어? 준아 너 내려야 돼.
5: 저는 그 집 앞에 아내 친구를 버리듯 내려주었는데 뒷좌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아이 더욱 처참했습니다.
6: 이거 어떡해. 응? 아, 너무 더럽다. 이거 어떻게 면하고 어떡하지?
5: 그런데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그 친구 집 바로 앞에 셀프 세차장이 보였어요. 심지어 24시간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바로 셀프 세차장 안에 차를 넣었죠. 우선 냄새가 심하니까 문을 다 열고 창문도 열어놨죠. 우선 뒷좌석 매트부터 밖으로 끄집어내고 동전을 바꾸려고 동전 교환소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 아직 취기가 있는 아내는 본인이 우선 매트에 있는 친구의 흔적이

0: 물이라도 뿌려 없애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아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자동 세차장에 넣고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차장 벽 양쪽에서 물이 사정없이 뿜어져 나왔어요. 뭐야? 왜 저래? 아 뭐야?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차장은 호스로도 물을 뿌리지만 벽에서 자동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최신식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1: 아 너무 이거
0: 그걸 모르는 아는 방이 호스 끝에서 물이 나오는 건 줄 알고 물 뿌린 버튼 눌러버린 것이죠. 열린 차문 사이로 물줄기는 시원시원하게 차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고 그 앞에서 아내는 나는 물줄기를 막아보겠다고 뭐라 외치는데 가글을 하는 건지 뭔지 저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물을 멈추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지 버튼을 찾아봤으나 물줄기가 너무 세고 많이 나오니까 저 역시 쏟아지는 물을 함께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아니야 그럼
0: 이거 누르면 너무
1: 아 아니야
0: 어떡해 저기 저부터 가 불에 끄 나자리 좀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 안에 물이 더 들어가기 전에 차를 빼야지라고 생각했고 차를 뒤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전기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걱정이 됐거든요. 다행히 살펴보니 차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근데 뭔가 좀 허전해요. 그때 생각난 게 아내였습니다. 아 불사 아내를 찾아보니 아내는 아직 세차장 부스에서 본인이 차가 되어 세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진짜
0: 아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물줄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술 취한 채 허우적거리나 구하기 위해 저는 과감히 물줄기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아내를 겨우겨우 끌고 나와 빨간 정지 버튼을 잘 눌렀죠. 아내를 구출하고 보니 아내의 몰골이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해준 건데 물벼락에 술이 깬 아내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2: 왜 나부터 안 구하고 차부터 구했냐?
0: 응?
2: 어떻게 나보다 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냐?
0: 아니
2: 어?
0: 여보 저 이게 지금 새로 뽑은 지 두 달밖에 안 됐잖아.
2: 그러니까 어? 야 겨우 두 달 된 차가 20년에서 마누라보다 더 중요하냐?
0: 아니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보.
2: 됐다 됐어 나 이제 당신하고 끝이야.
0: 그리고 아내는 대형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리러 가면서 짜증을 또 냈어요.
2: 승진아 이씨.
0: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저 부부는 너무 더워서 세차장에 와서 샤워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는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두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구하셨겠어요? 천식 씨 말해봐요. 저는 술 취한 아내와 그 친구를 태운 죄밖에 없는데 저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여보 미안해.
3: 1타 2피 목욕도 하고 세차도 하고
0: 어떡해요 너무 리얼해요 막 상상돼요 하셨고요.
3: 나 막판에 아내분 혼자 서 있는 그 장면이 허탈해하면서
0: 김규리님 선희님 진짜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선희님 두 분 가글하니까 너무 웃겨요.
3: 아 가글 연기 지라시 쪽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그렇죠. 맛깔나게 또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예.
0: 아 요즘 최신식 그렇게 하는구나 세차장이.
3: 그렇구나. 그 이거는 어떻게 몇 달 가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벌어진 일인데 해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이건 어떻게 회복이 안 되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세차장 물줄기가.
0: 아 따갑죠 이거 진짜 따가워.
3: 만취가 그런 단시간에 술이 깨려면 아우 그 굉장히 센 물줄기였어야 되고 멍들었을 걸.
0: 거품도 나왔을 텐데. 예.
3: 목욕.
0: 예. 하셨네요. 예.
3: 그것도 가격 하나 세차 가격에 목욕까지 한 거니까 예. 애들도 이거를 좀 잘.
0: 그러게요. 노래 들을까요?
3: 그럴까?
0: 예.
3: 배치기의 노래예요.
0: 예.
3: 눈물 샤워.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외동을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0: 다음 선물 세트.
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 타올.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0: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 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어머 어떡하냐, 이거 빨리 씻어야겠다.
0: 어, 이제 당신 뭐 하는 거야? 조심해.
1: 아,
0: 아이고.
2: 이 차에 물은
1: 놓아.
3: 마음만 더 주라.
0: 셀프 세차장에 갇힌 웃픈 사연이었죠.
3: 아, 세차 때 됐는데.
0: 세차 언제 하셨어요?
3: 아니 세차만 결심한 그 다음 날 비가 온다 그러고 다음 날 비가 오고 막 이래서 지금 한 두 달 됐어요. 가야 돼요. 지금 문천식 씨한테 자동차 휠 들킬까봐 천식 씨 차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다 주차했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0: 저는 세차 자주 하는 편인데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세차다 생긴 일.
3: 자동 세차도 있고 셀프 세차도 있고 손 세차. 이 손 세차 맛에 중독되면 또 못 빠져나온다면서요?
0: 그렇죠. 그게 셀프 세차입니다.
3: 아, 그러니까 본인이 닦는 내부 거. 세차.
0: 내부 세차. 그렇죠.
3: 그래서 내부 세차를 자기가 손으로 탁 땄는데 저희 이웃집 그 동맹이신데 몇 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요 수레에다가 세차 용품을 한 열 몇 개를 넣어가지고 아주 뿌듯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고요.
0: 그런 분들은요 한 4시간에서 세차.
3: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자기 목욕 시간보다 길다 그러더라고요.
0: 예전에 그 사연이 있었어요. 그 장모님께서 사위 차가 더럽다며 직접 해주셨는데 철수 세미로
3: 김수방 다...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차가 좀 이제 오돌도돌해. 봐봐 좀 봐봐.
0: 흠집 싹.
3: 체크. 이게 미즈 체크야. 김수방.
0: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셀프 세차장에서 신나게 물을 뿌렸는데 선루프를 연체로.
3: 안에 있던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런 거야.
0: 예, 다양한.
3: 근데 정말 세차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겠다.
0: 많죠. 문자번호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폰트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비니 무료입니다.
3: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0: 문자 보내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3: 에일리입니다. 네. 보여줄게.

0: 자, 세차하다 생긴 일, 뭐 그런 일 있었겠어 하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9274님. 네.
0: 셀프 세차하고 있는데요. 옆에 남녀가 어찌나 무섭게 싸우는지 남자가 갑자기 차를 타고 부근 가버리니까 여자가 가는 차에다가 그 물총 알잖아요. 건. 계속 쏘아대는데 그 옆에 있던 저까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저도 꽤 화가 났는데 보니까 여자 성깔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요. 괜히 뭐라 했다가 불똥 튈까 봐 말도 못하고 비 맞은 생쥐꼴로 세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었다는 질 것 같았던 거죠.
1: 그러니까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을 안 건드리는 게 좋지. 거기 괜히 껴들었다가 그 남자 떠나간 남자에 대한 분풀이를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0: 아 맞아, 화풀이 당하는 경우 가끔 있으니까.
1: 와 근데 진짜 약간 건 가지고 총 쏘듯이 쫙 뿌리고 있었던 거.
0: 그게 엄청 쎄거든요.
1: 그 소리가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차에 그렇죠, 맞는 그렇죠. 소리가.
0: 아. 여자도 참 여자고 그 도망간 남자도 좀 그렇다. 잘 해결을 해서 구슬려야지.
1: 그 나는 도망간 남자 마음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렇게 쏴대는 성격이면 일단 자리를 피하겠지. 그잖아요. 그거 맞고 죽느니 피하는 게 낫다 싶어서 난 왜 도망갔는지 알겠어.
0: 모르겠어. 너무 독하게 싸우는 사람들 있으면 좀 자리를 피하는 편이라.
1: 그죠. 이분도 잘 피했어요. 지혜롭게.
0: 예, 예. 예.
1: 2959님. 전 세차를 평균 3시간씩 하는 편입니다.
0: 예.
1: 나오셨네요.
0: 예.
1: 일단 에어로 실내 먼지를 털어내고 예. 내부 세차를 마치고 외부 세차, 샴푸 이렇게 풀어가지고 꼼꼼히 닦아주고 마지막 왁스까지. 아, 다 해놓으면 너무 뿌듯해요.
0: 예.
1: 음료수 한잔하고 휴게실에서 기다리는 여친을 부르러 갔는데
0: 네네.
1: 없네요.
0: 어디 갔어요?
1: 몰라요. 전화도 안 받아요. 기다리다 지쳐 가버린 모양이에요. 나중에 화해를 하긴 했는데 나같이 오래 세차하는 인간 처음 본다고 치를 떠네요. 요즘은 3개월 동안 세차 안 하고 비 오는 날 그냥 빗물에 세차합니다.
0: 아유, 아, 예,
1: 합의 보셨구나.
0: 네, 예,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3시간의 세차가 나에게 극락의 즐거움을 준다면
0: 그러면 예. 처음부터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차 안 해보신 분들은 맞아. 3시간 동안 하는지 몰라요. 한 30분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1: 이게 몰입하면 모르는데 낚시도 세차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시간이 곱절로 네. 흐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0: 네.
1: 아, 네.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냥 글인데도 이분의 뿌듯한 미소가 떠올라요.
0: 네. FM에서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1: 아, 아유, 네. 되게 좋아하네.
0: 네. 제 스타일이에요. 1314님. 동네를 걸어가는데 저쪽 멀리서 누군가 차 안에 앉아서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더니 네. 손을 흔드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멀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주변을 둘러봐도 길에는 현재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누가 인사나 보다 싶어서 나도 손을 번쩍 들고 그냥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네. 흔들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 손 흔들길래 누군지 싶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면서도 한만 봐도 모르는 모습이에요.
1: 네.
0: 좀 더 가까이 걸어가 보니까 그분은 세차 중이셨고
1: 네.
0: 암유리를 닦으면서 실수로 클락션을 올렸던 거더라고요. 난 그런지도 모르고 걷다가 열심히 손 흔들어줬어요.
1: 암유리 닦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0: 지금 생각해도 창피합니다.
1: 재밌다.
0: 에이.
1: 그냥 say hello. 그래.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면서 너무 귀엽다.
0: 네.
1: 근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만의 그 기억들이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있어요. 네. 근데 뭐 그 사람한테 안 들켰으면 된 거지.
0: 그분도 모를 거예요.
1: 네. 네. 나만 아는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거기 또 달려가서 확인하신 것도 너무 귀여우시다. 네. 1458님. 초보 운전 시절 처음으로 주유하고 나서 세차 2,000원 할인해 주길래 자동 세차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0: 네네.
1: 근데 세차해 주는 직원분께서 어디 선까지 와가지고 스톱하라는데 아니 그 선을 못 맞추겠었어요. 내가 한 다섯 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반복하다가 겨우 선에 맞춰 선 거예요. 문천식 씨처럼 한숨 쉬더라고 직원분이. 예. 뭐 어쩌겠어. 내가 못 알아들은 걸. 저는 그거 못해요. 주차 그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0: 예.
1: 그거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맞아요.
1: 예. 네. 그 거울 보고 선 맞춰서 들어가세요 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
0: 자 들어오시고 자 들어와. 자 파킹
1: 잠깐만 잠깐만요. 아직 네. 준비가 안 됐어.
0: 사이드 잡아.
1: 뭘 잡아요?
0: 사이드 잡으라고.
1: 사이즈를?
0: 네 파킹. 야 파킹.
1: 파킹?
0: 사이즈 잡으라고.
1: 외국분이신가?
0: 아니
1: 외국분이신 것 같아요.
0: 거기 분들은 다 그렇게 말, 외국분이 아니라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이드 그러니까. 접으시고 기어 파킹에 옮기세요라고.
1: 근데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 들으면 심장이 뛰는 저 같은 분들이 그래요? 계시다니까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 거기 들어가는 주차가. 들어갈 때 정말 기도해. 긁을까 봐. 그러니까 이분도 세차장에 들어가서 앞뒤로 그쵸. 맞추는 거, 선 맞추는 거 공포증 있는 분도 있어요.
0: 그럼 말을 해줘야겠다. 서로. 제가 초보라서 좀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그죠? 네.
1: 그래도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한숨이 나오겠지 뭐.
0: 그렇죠.
1: 어쩌겠어. 그냥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네. 3765님. 욕실에 수건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참 요상타 생각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신랑 차 트렁크에 더러운 수건이 한 박스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인간이 전부 욕실 수건으로. 아우 정말 내 신랑한테 욕 한 바가지 그냥 퍼버줬네. 야.
0: 욕실 수건으로 차 닦으셨다고요?
1: 물아일체.
0: 그건 버릇.
1: 세차장에서 목욕하신 분도 계시고 욕실 수건으로 목욕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달리 해줘야지. 차가 어떻게 내 몸 같다고 해도. 욕실 수건으로.
0: 그죠. 기안팔사 같은 분이 또 계셨네요.
1: 그분은 예. 이제 그러고 또 얼굴을 닦죠.
0: 예, 기안팔 방 닦고 얼굴 닦고 하시더라고요. 예.
1: 근데 아티스트라 좀 용납이 돼. 기인이잖아요. 예. 기인.
0: 근데 남편분 그 차 닦은 걸로 세탁해도요 몸을 닦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1: 그죠.
0: 예.
1: 발 닦는 걸로 행주로 못 쓰듯.
0: 예, 그렇죠.
1: 용도를 좀 구분해주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 건의를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이 선의님.
0: 세차하려고 차 세워둔 후에 잔돈 바꾸고 다시 와서 물부터 뿌리고 있는데 네. 어느 분이 오시더니 그 제 차에 뭐 하시는 거예요?
1: 예?
0: 예?
1: 예?
0: 알고 보니 제 차가 옆 칸에 있더라고.
1: 어머.
0: 같은 차구나.
1: 돈 받아야지.
0: 예.
1: 세차해 준 건데.
0: 아, 뭐 돈 받... 실수했는데.
1: 만 원만 주세요.
0: 예. 아이고.
1: 진짜 얘 차가 노세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같은 하얀 차면 헷갈릴 수는 있어요.
1: 남의 차에 네. 탄 일도 많고 남의 네. 차 닦을 일도 많고.
0: 아이고야.
1: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슷해. 근데 이런 어떤 일들로 일련의 일들로 어느 날 사랑이도 완성이 되는 거고.
0: 오 연결되면요. 뭐
1: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도 완성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손수호 변호사님이나 이호성 교수님한테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어쨌든 네. 이선희님 그분은 어떻게 잘생기셨어요?
0: 아니요. 500원짜리 한 두세 개 쓰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그래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을 거예요. 선희님이 네. 얼마나 허둥지둥 하셨겠어.
0: 그러게요.
1: 자, 리센네의 노래 듣고 올까요? Pretty Girl.

0: 네, 오늘 주제가 세차하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7075님 사연 보겠습니다.
1: 오래전 일인데요.
0: 네네.
1: 사귀던 오빠랑 자동 세차장에서 뽀뽀하다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차가 밖으로 나간 줄도 몰랐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0: 예.
1: 정신이 혼미할 정도.
0: 눈 감고 계신 거죠, 지금?
1: 네.
0: 예.
1: 막 정신이 예. 없었다요.
0: 예, 알겠습니다.
2: 진짜 이게 제대로 스트라이크 된 거다.
0: 그게 뭐예요?
2: 감정이. 왜냐면 정신 혼미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신이 또렷해지는 뽀뽀도 있어요.
0: 네.
2: 근데 진짜 부럽다. 일생일대 이런 혼미한 키스를 경험하신 분이 많이 없어요.
0: 딥하게 들어가셨네.
2: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어머.
0: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2: 난리 났어.
0: 싸우고?
2: 아니야.
0: 뱀인가?
2: 에이. 뱀. 아이고야. 뱀이다.
0: 연결해볼까요?
1: 뽀뽀통신원.
3: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뽀뽀통신원 이춘영입니다. 오래전 대학생 때 사귀던 오빠가 아빠 차를 끌고 나왔어요. 데이트하고 세차장에 갔는데 그때 첫 키스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키스하면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0: 아하.
3: 그래서 오빠랑 키스했는데 어느새 차가 세차장 밖으로 나왔어요. 와이퍼 닦아주는 분이 창문을 두드려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뽀뽀통신원이었습니다.
2: 어머나 네. 세상에.
0: 네.
2: 어머나 우리 춘영님 부럽습니다.
0: 지금도 차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3: 네, 맞아요. 네,
0: 깜빡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2: 지금 혼자시군요.
3: 네, 지금 혼자예요.
2: 예, 예. 네. 그렇게 혼미한 상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뒤 어떤 소감이나 드는 생각은 어땠어요?
3: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2: 네.
3: 첫 키스한 지 얼마 안 되고 되게 좀 이게 키스가 뭔지 모를 때잖아요.
0: 네네.
3: 그래서 좀 혼미했던 것 같아요.
2: 아, 그런 분 쳐놓고는 몰입도가 좋으시네요.
0: 그렇죠. 그후로 그 오빠는 더 사귄 거예요?
3: 좀 사귀었다가 졸업하고 헤어졌어요.
2: 아이고 저런. 뭐 이제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았나 보죠?
3: 네네.
0: 그럴 수 있죠.
2: 그럴 수 있지.
3: 각자의 네. 삶을 살았죠.
2: 네네. 그 이후로도 조금 혼미한 그런 스킨십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남편분하고도?
3: 아, 네, 그렇죠.
2: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없잖아요. 괜찮으신 거죠?
0: 네.

0: 남편분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 모르죠.
0: 그렇죠. 안 몰라야죠. 되죠. 네. 몰라야죠.
1: 첫사랑인 걸로.
0: 그럼요. 네. 첫사랑이죠.
2: 네. 맞습니다. 네.
0: 남편분 지금만 봐도 막 지금 얼굴만 봐도 혼미해지고 막 이러죠?
1: 네?
0: 너무 좋아서.
1: 네.
0: 네, 숙제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푸세요.
2: 시영 씨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1: 네. 아, 네. 지금 아들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건강하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 네. 온 가족 다 행복하고 네.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예.
0: 네. 살다 보면 네, 이렇게 차분하고 고아한 이미지의 어떤 이춘영 씨 같은 분이 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게요. 스토리를 공유해 주면 난 인생이 그렇게 재밌다.
2: 이렇게 순수한 분들 더 잘 빠져드는 거예요.
0: 뭐라고요?
2: 예, 자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1: 네네.
2: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1: 그 오빠랑 키스를 많이 했는데요. 어허. 다음 중 오빠랑 키스한 곳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2: 아닌 곳, 네.
1: 아닌 곳. 예. 1번.
0: 광고 들어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자, 뽀뽀 통신원이 오빠랑 키스한 데가 아닌 것. 정답은요?
2: 1번 도서관이었습니다.
1: 도서관은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하셨대요. 아하. 테니스 서클이었기 때문에 학교 네네. 테니스 코트에서도

0: 집이에요. 너무 무례하지 않아요, 종업원분이? 아 진짜 아, 뭐야 공공장소
1: 연수영님 6523님 3896님 맞으셨고요 이분도 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하여튼 우리 춘영언니는 네. 여한이 없는 걸로
1: 정선희씨도 사운드로는 키스 많이 하셨어요 예, 박진영씨의 노래 예, 예,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상대가 없어요
1: 안타깝네요
0: 네. 어하니
1: 그걸 전국적으로 방송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나갈 겁니다 그죠?
0: 네, 공갈키스 공갈키스도 키스예요 예.
1: 그렇죠.
0: 그럼요. 여운이 있어요.
1: 헛된 키스라고 봐야죠. 예.
0: 그렇게 매도하지 마. 내 키스를.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팬에 대한 사랑의 키스예요.
1: 사랑하겠습니다. 자, 뉴스
0: 안 줬을 거야. 너한테는 안 준다고.
1: 뉴스 듣고 5시 5분에
0: 돌아올게요. 네가 뭔데? 내 키스를 비웃어.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서원정을 둘러싼 서남권의 반발이 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 등 서남권 9개 시군 의회 의장들은 오늘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서원정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최종 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하다며 세부 평가 기준과 대학별 점수, 심사위원 구성 등 선정 과정 전반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현재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공백, 의료 접근성 등을 다시 따져 후보대학을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도 후보대학 추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반발이 정치권과 대학에 이어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는 의대 후보대학을 확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순천대 추천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교육부가 직접 재공모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전남 광주 정치권과 학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통합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도 용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와 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절차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가을밤에 불꽃쇼를 선보이는 목포 해상 W쇼가 오는 19일 밤 8시에 평화광장 해상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층 연면적 1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금융객장과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농협은행 하해남군 지부는 새 건물에서 지역 금융서비스 제공과 농업인 지원 등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52살에 공학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1학년 때 4학년 양자역학 수업에 청강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과목은 러시아어와 컴퓨터를 전혀 못해서 시험 공고가 뜬 줄도 몰랐고 시험 점수가 없으니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시 재입학 연락을 받았으니 만점 학생을 기억했던 양자역학 교수님이 학교를 설득하신 거였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민담과 만담사 이어질 텐데요. 네. 9993님이 7살 유치원생 아이가 이 코너 너무 재밌대요.
1: 아이고.
2: 원래 제가 라디오 들으면 싫다면서 막 끄라고 소리 지르는데 네. 덕분에 제가 맘 편히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분 감사해요.
3: 하셨어요.
1: 우리 애기 재밌죠 또.
2: 7살인데 혀 풀지.
1: 가끔 이상한 말도 하는데 괜찮어.
2: 아니 유치원생까지 우리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1: 그러게요.
2: 아, 영광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자, 민만사 기대해 주시고 지라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
2: 환인제약,
1: 국민연료 써니얼리오,
2: 데이펙,
1: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2: 한국도로공사,
1: 빅토스,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0: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4: 드립니다.

0: 207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민담 원숭이와 개를 소개해드립니다. 옆으로 이렇게 걷는 꽃게.
1: 아, 그렇게? 네.
0: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미나상 비루 이빠이.
1: 뭔 소리야?
0: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원숭이와 개, 옆으로 이렇게 걷는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왈왈 개 아니야, 옆으로 걷는 개. 아무튼 저지당간 어느 맑은 가을날 원숭이와 개는 사이좋게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2: 하이, 스미마세. 나는 이 니폰 원숭이 니혼자로 데스. 그나저나 나의 도모다치 우리 친구 개상. 개상, 나 혼자도 그럼 어디 갔습니까?
0: 그때 저쪽에서 개가 원숭이를 불렀어요.
3: 하이, 원숭이상, 나 여기 있으니. 어? 오니기리를 주었다 데스.
2: 주먹밥?
3: 어이, 누가 떨어뜨릴 것 같기마스.
2: 모시모시, 그쪽으로 갈게버리다. 잠깐만, 저 또 맞대. 이거부터 뭐냐 아니니 마시. 나도 뭘 주었는데리.
3: 어이? 아따시노 생각에는 이것은 감시 데스.
2: 감시야? 혼도?
3: 어이?
2: 나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픈데. 주먹밥이랑 이 감시랑 이렇게 맛바꾸면 어떻게냐 개상?
3: 다이저브. 주먹밥은 당장 그 먹을 수 있지만 또 감시는 언제 키워서 먹으니까 됐어.
2: 너무나 어리석다. 개상은 미래를 모르고 누구도 사이. 주먹밥아 지금은 먹으면.

0: 끝이지만은 감씨를 잘 키우면은 나중에 감이 100개 1000개 열릴 수 있다시마스.
1: 에이!
0: 어이!
1: 수보르씨! 원숭이 선수, 어이! 아, 너 아주 최고, 내끼리 최고 사이코 됐으네. 좋았어, 바꾸자 됐어.
2: 원숭이의 말에 넘어간 개는 맛있는 주먹밥과 감씨를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주먹밥을 들고 신나게 나무 위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개는 감씨를 소중히 품고 강가 돌멩이 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땅을 파고 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감나무에 꽃이 피더니 크고 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1: 이 감씨 야호! 드디어 나무에 감이 열렸대세. 기다림 보람이 있다마생. 그런데 다시와 기라서 옆으로만 걸을 수 있지마서 됐어. 나무 위로 어떻게 올라간다 보니까네. 아! 네 친구 도모다치 원숭이상이 나무를 혼돈이 아주 잘 타혼돈이. 원숭이상?
0: 아, 나 불렀습니까? 아, 좋다고도 써요. 친구 좋다는 게 뭐 됐을까? 아, 내가 나무하는 잘 타니까는 기상 너는 나무 밑에서 기다리시오.
2: 사실 원숭이는 못된 꿍꿍이가 있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혼자 다 먹어치울 속셈이었죠.
0: 으짜, 으짜, 샤샤샤샤. 개상 다 올라왔는데 스미마셍 미안한데 내가 이거 상 있는지 괜찮은지 하나만 먹을게요.
1: 수고이 우수 감을 따서 내려왔다 뿌리.
0: 야야야야야, 이거 아주 잘 익었다. 일단 하나 먹고 냐무냐무냐무 또 하나 더 먹고 냐무냐무.
1: 우승이상!
0: 하이!
1: 오이시 데스까?
0: 하이! 혼또 오이시!
1: 그만 좀 먹고 내려오라니 데스! 혼자 다 먹을 거냐 데스까?
0: 알았으네, 금방 간다요!
2: 하지만 감을 한 개만 먹겠다던 원숭이는 하나, 둘, 셋, 넷 막 잘 익은 감을 계속 따먹었어요. 나무 아래서 기다리던 개는 목이 빠질 지경이었죠.
1: 에? 원숭이상! 원숭이상! 약속구가 다르잖스포스까? 그 감나무는 아따씨가 키운 거라 아따씨 너무나 대신 나쁜 원숭이상!
0: 아, 그거 참 굉장히 시끄럽네. 자, 그러면 감을 던집니다! 바다가 됐어! 휙!
1: 아! 아, 이따! 이따! 맞아, 포스 다가스! 내 얼굴에 던지면 어떡하냐 됐을까?
0: 또 던진다! 허이.
1: 아, 이따!
2: 원숭이는 물렁한 감이 아닌 덜 익은 단단한 푸른 감들을 골라 나무 밑에 있는 개에게 집어던졌죠.
1: 야매떼! 그만하라고 했잖아, 스마스! 맞아 죽다! 깨꼬닥됐어.
2: 내가 내 입으로 깨꼬닥을 하다니 수치스럽다. 개는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3: 어이구.
2: 그리고 자신이 친구를 죽였다는 사실에 겁이 난 원숭이는 황급히 달아났죠.
0: 무섭다니! 고아이 고아이!
2: 그런데 죽은 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있는 아빠를 발견합니다.
4: 아빠 어떠사? 눈 좀 떠보시마시오. 대체 누가 이런 나쁜 짓을? 제가 반드시 아빠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가만 안 두겠습니다.
2: 감나무 밑을 천천히 살펴본 아들께는 곧 원숭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아챘죠. 하지만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원숭이를 혼자 상대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인 벌과 밤토리 또 그리고 돌절구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5: 알겠어 친구야, 걱정 마. 원숭이가 밖으로 나면 내가 따끔따끔하게 혼내줄게.
6: 아 진짜 원숭이야. 나 밤토리인데 내가 혼내줄게.
7: 원숭아, 원숭이가 돌절구 무서운 걸 모르네. 가만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해줄게.
2: 그 시각 원숭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통날까 전전긍긍하며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원숭이를 찾아왔습니다.
8: 고니치와. 다시와 집에 온데스. 계상에 편지로 전화로 왔으문이라. 아따씨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 편지?
8: 아이, 원숭이상,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감으로 따로 나무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다이.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이모니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부디 참석해 주신 맛이다.

0: 아, 다행이다. 내가 길을 주겠다는 건 아무도 모르시마스.
1: 아이고, 어쩌다가 내 친구가. 아, 끔찍한 일이다. 내가 가서 꼭 위로하겠습니다.
2: 그리하여 원숭이는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자리에 잠석했고 그곳에서 아들 길을 만납니다.
1: 원숭이상, 와주셔서 아디가 또 고조이마스. 귀한 차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겠습니까?
3: 그래, 알았다.
2: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원숭이는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순간! 아! 화로 속에 숨어 뜨겁게 익은 밤톨이 갑자기 튀어나와 원숭이의 이마를 딱 쳐버립니다. 깜짝 놀란 원숭이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이번에는 병풍 뒤에 숨어있던 벌이 나타나
3: 콕! 아따가! 아빠!
2: 벌은 원숭이의 뺨을 마구 쏘았고 얼굴이 퉁퉁 부은 원숭이는 정신없이 대문을 향해 달아났지요. 그런데 아직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대문 뒤에는 돌절구가 숨어있었거든요.
4: 원숭이 공격해!
2: 돌절구에 부딪힌 원숭이는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잠시 후 아들 개가 나타나 말했어요.
1: 원숭이상,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무니까?
3: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버지 개상이 잘못을 해가지고.
1: 아, 끝까지 발뺌심하스? 안 되겠다고 방어. 당신은 내 치기발로 처단심하스!
2: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친구 기회를 해친 원숭이는 결국 아들 기회에게 벌을 받았어요. 샘통데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 기회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에 들은 노래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1: 네, 오늘도 유치원생이 또 청취하고 계셨네요. 1138님이 네. 6살 아들이 지금 한국말 하는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아. 한국말인데 그렇지 좀 네가 듣던 거랑 다르지.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네.
0: 6879님은요. 부산 택시 기사입니다. 그 일본 손님 타고 계셨는데 제가 왜 헷갈릴까요? 아무튼 연기력은 대박이네요.
1: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움은 듣고 계신 여러분 몫이라예. 네.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이마세.
0: 갑자기요?
1: 이라샤이마세.
0: 이동욱님이 아, 스튜디오 안에 근데 진짜 원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식 씨 진짜 원숭이 소리 잘했는데요.
1: 그렇죠.
0: 네, 감사합니다.
1: 찰죠. 예. 이거 지금 일본의 그 노천 온천탕에 가면은 그 옆에서 먼저 그 온천하고 있는 얼굴 빨간 원숭이. 걔네들이야 소리가.
0: 맞아요.
1: 자, 교훈도 보내주셨어요. 1867님 교훈. 역시 완전 범죄는 없어. 네. 라고 해주셨어요.
0: 최준호님 교훈. 사람이나 동물이나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잘못하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된다.
1: 네. 그렇지. 잘못 사귀면 하여튼 원수 되는 건 순간이에요. 맞아요. 1931님 아 교훈 딱 하나만 생각난다 데스. 인과응 보시마스.
0: 맞습니다. 예, 뿌리대로 거두죠. 구호영이니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지금 바로 먹자. 개가 주먹밥만 그냥 먹었어도 유유.
1: 그렇지. 예. 바꾼 게 이제 사다리 닿죠.
0: 그러게요.
1: 예. 자, 이 민담과 만담 하면은 항상 저희가 교훈을 이렇게 소개해드리잖아요.
0: 맞아요.
1: 여러분이 발췌한 교훈 얘기를 듣고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0: 저 우리는 드립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1: 정신없어. 예. 내용 파악이 안 돼. 그냥 온 대로 가는 거야 그냥.
0: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만사 퀴즈. 오늘 일본 민담 들어봤으니까 일본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1: 이것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짧은 정형시로 자연의 풍경이나 순간적인 느낌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서듬, 일곱음, 다시 다서듬의 순서로 짧게 세 구절로 지어 표현하는 일본의 전통시. 정답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이쿠, 2번 하이쿠, 3번 두쩐쿠.
1: 부끄러워.
0: 정답이
1: 일본
0: 있어요.
1: 손님 그 택시에서 내리셨겠지?
0: 그렇죠. 예.
1: 자,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주스 쿠폰 드릴게요.
0: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드릴까요?
1: 예, 하이키의 노래입니다.
0: 힌트네.
1: 여름이었다.

0: 네, 민망사 퀴즈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짧은 정영 씨 정답은요?
1: 2번 하이쿠입니다.
0: 홍수빈님, 7900님, 6192님 맞추셨는데요. 이분들 포함해서 5분께 주스 쿠폰 드릴게요.
1: 네, 노래 마저 듣고요. 저희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두 배!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3: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초보 사회복지사. 울산에서 박은주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결혼 후 오랜 시간 아이 둘을 키우며 가정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경력 단절의 시간이 꽤 길어졌고 고민 끝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자격증을 취득했죠. 현재는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다 보니 아직은 서툴고 또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일이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췌장암으로 10년 정도 투병하셨고 최근에는 시간이 얼마나

0: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과도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채 지내고 계셨던 분이라 마음이 더 쓰였죠. 센터장님과 저는 어르신이 가시는 마지막 길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족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요.
1: 아유, 아니야. 나는 절대로 찾고 싶지 않아요. 아유, 절대로.
0: 그러다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센터장님이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게 됐고 마침내 어르신의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르신이 한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아오신 줄만 알았는데 오래전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아들과는 아주 어린 시절 헤어져 연락하지 않고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나 연락하지 않고 살아온 데에는

0: 넌지시 다시 여쭤보니 어르신도 마음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1: 에? 찾았다고? 아이, 그 아이를 찾았어?
0: 결국 어르신과 아드님은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뒤 어르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나니 너무도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결혼을 했고 며느리도 보았으며 손주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또 손주를 만나 좋아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그리운 건 결국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아이고.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이선희님의 인연 들으셨는데 네. 우리 박은주님 사연 주신 박은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0: 에이구 참.
1: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네요, 그죠? 마지막 가는 길이 어렵지 않다고.
0: 그게 네. 참 모르겠어요. 그 돌아가시면서 항상 그 나름의 살아온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품고 가신다는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울림이 네. 있었는데, 근데 그 끝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1: 그렇죠.
0: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진짜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누가 마치 헛되이 살지 않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주는 온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손길은.
1: 네.
0: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네.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
0: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윤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에 만나는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3: 반갑습니다. 네.
0: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네.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2: 이번 주는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1: 아이고, 멀리 예. 다녀오셨네요.
2: 네, 예. 그런데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부터 지금까지도요. 내내 제 가슴속에 정말 여운이 너무 길게 남아있는 그런 주인공을 만나고 왔어요.
0: 언뜻 봤는데 너무 젊으신 분인데요. 청년인데. 네.
2: 맞아요. 네. 오늘 주인공은 38살 이성수님인데요. 네. 이성수님은 5살 때부터 어머니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홀로 공장을 다니면서 이성수 씨와 누나, 남매를 키우시다 보니까 늘 가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이고. 그런 이성수님에게 30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그때 제가 혈변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쪽도 살짝 통증이 있는 것 같고 디스크인가 그 혈변이 나오니까 치질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인 것 같다, 직장암인 것 같다. 그때 딱 제가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백혈병을 15살 때 걸렸었거든요. 20살 때 완쾌가 되고 30살 때 또 직장암이 걸린 거라서 또 내 하나로 또 집이 이렇게 휘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그리고 또 치료 과정이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 혼자였으면 치료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치료를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다면 저 말고 누나나 아버지가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무서웠어요 사실.
0: 그렇지. 알고 있어서 더 무서웠겠다. 알고 있으니까 더 엄두가 안 났을 수 있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1: 그 인생 두 번째 지금 큰 암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0: 아니 그게 뭐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시지만 암을 첫 번째 만나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게 재발 혹은 또 몇 년이 관해가 끝났는데 또 발견되는 그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될 때 더 무너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 근데 수임 씨 젊은 분인데 직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2: 그러니까 직장암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충격이 좀 크셨을 텐데 요즘 30, 40대 젊은층에서 대장암, 직장암 환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성수님처럼 혈변이나 뭐 배변 습관 변화 이런 초기 증상을 단순한 치질로 오인해서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성수님도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게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발병하면 암의 진행이 더 빠르고 공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수님도 2019년 발견했을 당시 이미 3기로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당시 30cm가 넘게 장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고 이후로 항암치료도 이어갔는데 채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암이 전이 재발되고 말았어요. 뼈, 간, 혈액, 온몸 곳곳으로 이제는 너무 많은 곳에 암이 전이가 돼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졌고요. 지금은 항암제로 암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연명하고 계십니다.
1: 이렇게 재발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약제도 무척 제한적이라면서요.
2: 맞아요. 선택지가 네. 정말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1: 아, 그래요?
2: 그나마 써볼 수 있는 약은 모두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암제뿐입니다. 처음 썼던 약은요. 한 번 맞는데 570만 원이 드는 약이었다고 해요.
0: 너무 비싸다.
2: 근데 다행히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임상시험으로 전환해서 버텨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임상시험마저 종료가 되면서 이번에는 한 달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급여 약제를 고스란히 자비를 들여서 맞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0: 아니 진짜 지금 이 항암치료 받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네. 또 다른 위기까지 겹쳤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2: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까운 상황이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를 절제했던 그 자리에 네네. 자꾸 고름이 차올랐어요. 그러더니 그 고름 주머니가 등과 골반 뼈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와 터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해.
2: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0: 이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분비물이 소변 쪽으로 흘러들면서 신장 기능까지 손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한쪽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잃었고 남은 한쪽도 2, 30%밖에 기능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급성 폐혈증과 급성 수신증으로 응급 입원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병원을 찾아서 예. 이성수님을 만나뵌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 치료 도중에 결핵까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석 달 넘게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한때는 의식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위중해서 중환자실에 가야 했고 몸무게도 40kg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약을 조금씩 줄이면서 다시 걸음마 연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 30대 청년이 너무 가혹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1: 그렇죠. 사실 몸도 네. 몸이지만 저희가 일단 예. 시작하시고 열심히 지금 하나하나 치료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건 알겠지만 네. 그 마음이 아유. 계속 무너지는 걸 부여잡고 무여지는 걸 부여잡고 이 네. 연속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 착한 청년이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가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 그리고 한 살 터울 누나 이렇게 세 식구가 있는데 이성수 씨가 15살 때 처음 백혈병을 알았을 때 누나는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하고 5년 가까이 서울의 병원을 오가며 동생 곁을 어머, 지켰습니다.
2: 세상에. 진짜요?
1: 어머.
0: 너무 안타깝죠.
1: 어린 네. 학생이었을 텐데.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누나 외에는 없었구나.
0: 아무도 없었던 어이구야.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와 함께해야 할 그 학창시절을 통째로 내어주면서까지 동생을 지킨 거죠. 그런 누나는 성수 씨에겐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2: 그렇죠.
0: 그런데 서른이 넘어 결혼도 이번엔 미룬 채 또다시 자신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성수 씨는 너무 미안합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계속 쌓여서 결국 성수 씨는 누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진말까지 꺼내고 말았습니다.
3: 뭐 모든 게 다 막히니까 막 돈 문제 같은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좀 내를 좀 놔주면 안 되냐고 그냥 이대로 좀 놔주면 누나도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아빠의 뭐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도 가을이 아닐 정도의 금액이 실업비도 들어갔다 보니까 제가 이 집을 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아버지의 평생을 갉아먹고 누나의 40년 인생 저한테 투자하게 하는 게 너무
4: 너무 속상했죠. 그렇게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 동생을 잡고 있는 게 내 욕심 같고 근데 어떻게 가족을 놔요. 내가 죽어도 같이 죽지 어떻게.
2: 아, 이 온우이도 울고 정선희 씨도 수임 씨도 울고
1: 아니 이게
2: 아이고.
1: 너무 알겠으니까 너무 이 동생의 마음도 누나의 마음도 알아지네요. 너무 알게 되네요.
2: 남동생이 놔달라고 하는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0: 네.
2: 그렇죠. 그럼 누님분은 요즘도 간병을 도맡아서 하시는 걸까요?
0: 네, 누님분께서 그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예. 병실 간호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 지금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잖아요. 그 아버님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누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님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그러네. 만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세요. 사실 이성수님은 백혈병 완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 10년 동안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참고 지냈었겠어요.
1: 그럼요. 그 아기 때 네. 한참 중학생 때 백혈병 걸린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사실은 가족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1: 아, 나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0: 너무 이해가 가죠.
2: 그럴만하죠.
0: 하지만 지금의 이성수 씨에겐 그 시간이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라고 에휴. 말씀하세요. 그래서인지 이번 투병을 계기로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지내는 그 요즘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0: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이게 정말 가족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거.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는 당연히 가족이 그렇게 네. 했겠지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 솔직히 말해서 드뭅니다.
2: 그리고 또 동시에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본인 걱정보다 더 클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네. 계속 그 말에 묻어나죠.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1: 나 아까 막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와, 이 막 뻑할 정도로 네. 마음이 아팠어요.
2: 거의 울더라고요.
0: 15살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나는 이성수님에게 엄마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2: 예.
0: 그런데 자신이 혹여나 잘못되면 누나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본인 투병보다 더 큰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성수님이 누나에게 갖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끝내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3: 치료도 치르지마. 제가 만약에 진짜 없어지면 진짜 누나 죽을 것 같아서 누나가 어떻게 살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누나 참 예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누나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못 받기만 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조금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0: 이성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정말 꾹꾹 눌러 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 예, 진행이 쉽지가 않네요. 아, 이성수님이 부디 건강을 되찾아서 아버지랑 또 누나랑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라시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를 10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222222이고요. 또 하나 좀 긴 계좌는요. 숫자 2 9개 하시고 01037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성수 씨가 이 방송 듣고 네. 계시겠죠?
0: 네. 듣고 계실 거예요.
1: 성수 씨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0: 그럼요.
1: 성수 맞아요. 씨였어도 누나를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2: 그럼요.
1: 이미 네. 두 분은 그런 존재예요. 서로가.
2: 네.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3, 2, 1. Fire.
5: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과타!
1: 연애 운영이야!
0: 연애 운영에서!
1: 아, 과타!
0: 아이, 과타!
1: 이거를 쌀까? 이거로!
2: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삼척에서 퇴비로 쓸 풀

0: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네, 성수 씨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 모쪼록 힘내시고요. 수임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1: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 약 134조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안규배 국방장관과 국방위원들의 만찬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과 안 장관의 선의가 곡해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안규백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오는 15일 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만찬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 추락해 준이 2명이 숨진 육군 코브라 헬기 사고는 노후화에 따른 엔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 배기 확산기 실린더 결함으로 엔진이 공중에서 정지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엔진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오자크사의 엔지니어가 조사 과정에 참여했는데 군 당국에 미국에서도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1991년 도입된 기체로 육군은 코브라 헬기를 1980년대 후반부터 운용해 왔습니다. 메타가 미국 47개 주 정부와 약속한 SNS 이용시간 제한 등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우리 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은 메타 본사에서 열린 청소년 보호정책 논의 회의에서 미국에서 추진 중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루 2시간 이용 제한과 심야 시간대 접속 차단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에는 어떤 해법이 적절할지 한국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던 민간업체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싸울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야권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귀국한 이 대통령, 2기 개각과 연임 개헌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검찰로부터는 어떤 자료도 받은 적 없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을 일일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청문회 전국 분석합니다. 다음 달 2일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첫 발을 뗍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인 직제안과 수사 준칙이 공개됐지만 검찰의 영향력 우려에 대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은 이후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임시사령탑으로 모레노 감독이 발탁됐습니다. 무너진 한국 축구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진단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늘 믿을만한 기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자. 시사 뉴스계 인증서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임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화제가 되는데 어제 사실 하이킥 4부에서 잠깐 이걸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이 현지 시간 9일로 파리에서 동포 5창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취임 초반부터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임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교를 빨리 시작해야 이 국가 간 관계를 오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3: 네.
5: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4: 네, 사실 발언 자체만 놓고 앞뒤 맥락을 그렇죠. 보면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거긴 했습니다.
3: 임기 얘기는 사실 떼놓고 들어도 맥락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4: 그런데 워낙 지금 이 연임, 뭐 임기 개헌, 뭐 요거가 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좀 의식해가지고 언급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3: 발언 시점 때문에.
4: 네, 그렇죠. 실제로 뭐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아니 연임 개헌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해라. 네. 압박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이 연임 개헌 논란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마침 오늘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설명을 했어요.
4: 네. 대통령의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3: 네.
4: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직결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줬는데요.
3: 네.
4: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표현보다 조금 더 청와대 참모진이 강하게 언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는 해석상에서는 논란이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 하지만 야권은 말장난이다라면서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4: 네, 사실 오늘 뭐 장동혁 대표도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비판을 했고요.
3: 네.
4: 정동식 원내대표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돼 있다? 이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건 헌법 설명이 아니라 개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연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적 선언이라는 건데요. 결국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이다, 동문서답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3: 이 대통령 오늘 이제 돌아왔죠. 이제
4: 돌아왔습니다.
3: 네. 근데 지금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4: 네. 뭐 시급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3: 그러니까요.
4: 뭐 인사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도 지금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부터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청문회 일정도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3: 네.
4: 마침 오늘 공개된 NBS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김승원 후보자 지명 잘못한 인선이다. 평가 응답 47%였고요. 잘한 인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3: 네.
4: 용해인 후보자는 더 차이가 컸는데 잘못한 인선 63%, 잘한 인선 17%였습니다. 예, 같은 기간에 오늘 발표한 조사에서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율도 데드코스를 보였는데요. 긍정평가 43%로 2주 전보다 7%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8%로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NBS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건데요. 아무래도 성적표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0: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MBS가 면접조사라서 그동안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왔던 조사잖아요.
0: 좀 잘 나오는 편이었죠.
1: 그런데도 여기서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지금. 아.
0: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개각카드로 반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네. 조금 추세에 악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래서
1: 브레이크라도 좀 잡았어야 됐는데 개각카드로 오히려 그러지 않고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끔 이렇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돌아오는 길에 파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임기 관련 언급도 그런 면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명절 전에 대통령이 이런 악재들을 직접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갖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1: 네. 자,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에서 9일 동안 실시한 조사.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것도 어제 정말 저녁에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다 바빴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 뭐 이거 실수인지 아니면 일부러 연출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제 김민석 대표가 바로 입장을 밝혔네요.
0: 네,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침에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 아침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정원호,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 등 이미 경선에 출전했던 기본 후보군에 더해서 네.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걸 쭉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 거의 다 맞았는데요. 네,
1: 유튜브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훈식은 강훈식 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님이고 네. 뒤에는 이게 현종이란 글씨인데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MS 이게 누구냐.
1: MS 어제 말이 많았죠.
0: 네, 그랬는데 한민수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1: 민석.
0: 네, 본인인데 본인이 나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네. 어떤 후보가 나가야 필승 카드인가 분석하면서 들은 이름을 썼던 거기 때문에 본인 네. 이름도 써있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99.9%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 사실 좀 죄송한 건 이름이 적힌 한 분도 제가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라고 했고요. 또 이름이 가렸던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1: 네네.
0: 김경민 서울대 교수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도 이름이 있었는데 사진은 안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론이 되신 분들 내가 직접 안 물어봤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미안하다. 말도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어제 저희 패널들하고 다 추측을 해서 대부분 맞추긴 했는데 현종은 몰랐고요. MS도 몰랐습니다.
0: 전 처음에 MJ인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와, 있는 게 좀 애매해서.
1: MJ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0: 네, 그래서 그럼 네. 고민정 의원인가?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1: 고민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니었고 MS였습니다. 그리고 김경민, 김진애 이건 전혀 이건 아예 안 나왔죠. 우리가 그쵸, 못 봤던 네. 거죠. 못 봤던.
0: 보도가 안 됐던 건데 오히려 좀 김민석 대표가 흔쾌하게 좀 밝힌 모양새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그 수첩의 다른 쪽 변에는 이진숙, 한동훈 네. 아웃이라고 써 있었는데 헌법과 법률에 대놓고 반하는 일들을 하는 두 분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썼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YS,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하면서 5.18 관련 문제가 되는 이진숙 의원 그리고 내부 자료 유출로 문제가 되고 명백히 법적 위반이 걸려있다고 의심되는 한동훈 의원을 쓴 것이다 라면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및 징계 자격 정지를 추구할 것이고 한동훈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묵묵부답이던 용혜인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정면 돌파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0: 네, 30분 넘게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1: 그러니까요.
0: 했습니다.
1: 네.
0: 일단 가장 논란이 컸던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는 이거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대통령의 취지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 기본소득당의 소위 유령 시도당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당들이 이제 시도당들이 유령으로 임의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허위 등록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부 시도당 같은 경우에 위원장 자택으로 그게 등록돼 있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기보다 제한된 재원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0: 에서도 명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1: 본인을 향한 부당한 공격이 있다면서 언론을 향해서 한 말이죠. 이성을 찾으라. 아, 상당히 센 말을 했어요.
0: 네, 확실히 좀 톤이 높았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싼 일부 보도 그리고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서 악의적 프레임이다. 발목 잡기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과 언론을 향해 이성을 찾으라라고 했는데요.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반복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의원직 유지를 개인적 탐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국 오늘 회견은 의혹 해명 못지않게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로우키가 아니라 이게 좀 정면 돌파하겠다는 높은 키의 태도였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걸 가지고도 지금 2차 공방이 있는 상황입니다.
1: 태도 논란이죠.
0: 네,
1: 곽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0: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네. 진보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약간 도그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1: 어떤 도그마?
0: 맞다. 나는. 난 틀리지 않는다. 이 길이 옳은 거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지나친 자기 확신.
0: 네, 그러니까 네. 나에게 들어오는 공격 같은 것들은 그건 부당한 거야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용혜인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일부 보도 같은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억울한 측면도 있을 텐데
1: 그렇죠. 네,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론이 비판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전반을 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한 프레임이다 몰고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의 생각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좀 어이없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비대위원들이 입각할 때 의원직 내려놓고 가는 그 관행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했냐면 용혜인 의원이 자리 나눠 먹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용혜인 의원이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하면서도 이 비례대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례대표는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회라는 좀 넓은 밭이 있잖아요. 큰 밭 중에서 여기에다가 좀 다양한 씨앗을 뿌려라. 그러니까 뭐 여성이면 여성, 노동, 장애인, 소수자 이런 다양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빌려준 일종의 공유 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장관이 돼서 국회라는 밭을 떠나서 이제는 행정부라는 밭을 가서 그 밭을 일구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빌린 땅, 공유 토지는 놓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놓고 갔던 거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떤 대표성의 분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분배라는 단어를 이 사람은 자리 나눠 먹기라는 이상한 단어로 환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분배라는 거를. 저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나친 자기 합류하고 이거는 좀 자질의 문제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짧은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0: 여러모로 좋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반응이 굉장히 좀 거칠었습니다.
1: 네네.
0: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만한 완주 선언이다. 적반 하장식 기자회견이다라고 했고요. 안철수 의원의 표현도 굉장히 셌는데요. 페이스북에
1: 네?
0: 딱 두 문장 올렸는데 한낮에 국회에서 펼쳐진 주폭 회견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시바삐 폭발물을 수거하라 이렇게도 썼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상임위 전체 회의가 오늘 열리지 못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성평등가족위가 원래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 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1: 네.
0: 회의를 1시간 정도 앞두고 취소를 했습니다. 청문회 날짜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간사들끼리 좀 합의가 안 된 거였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18일날 개최하자, 국민의힘은 21일날 개최하자 이렇게 좀 날짜가 달랐고요. 증인이 좀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 배우자 박경 씨도 이른바
1: 네네.
0: 언더조직 기본소득당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해 28명을 요구했고요. 민주당은 7명을 신청을 했는데 양쪽 명단 중에 겹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 안 된다. 민주당은 30명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1: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동훈 의원,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발탁을 해야 되냐, 뽑아야 되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이 오갔죠.
0: 네, 사실 공개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1: 네.
0: 우대준 청년 최고위원, 뭐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1: 네.
0: 김승훈 후보자 관련 여러 의혹들을 지금 공론하고 있는 게 한동훈 의원이니까
1: 네.
0: 한동훈 의원의 징계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문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효력을 정지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 공격을 잘하고 있으니까.
0: 네, 그러니까 네. 김승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이니까 빠르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0: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지도부를 설득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명분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낙마 때문인 건데 당 지도부에 한동훈 의원 제명 문제를 좀 다시 판단해줘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뭐 당권파가 뭐 받아주겠습니까? 그걸.
0: 그래서 조광식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범죄 행위가 의심돼 제명된 사람이라면서 그분은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1: 혼자 잘 놀아라.
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공격을 위해서 한동훈 의원과 손잡는 거 필요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1: 네.
0: 이게 지금 대여 전선이 쳐져 있는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1: 그러니까요.
0: 야당 내부에 좀 분란으로 네. 번지고 있습니다.
1: 원내 지도부 반응 어떻습니까?
0: 사실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1: 네, 그렇죠.
0: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절차상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의원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당적이 다르니까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무소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원 누구 한 명을 사보임으로 빼준다고 해서
1: 네.
0: 오 국민이 원한다고 지금 한동훈을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1: 네네.
0: 여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의 권한인 건데 징계를 청문회 기간 동안 임시로 정지하자 이것도 전례도 없는 거고 오히려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네.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 지금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넣으려면 지금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비교섭 단체 몫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이미 쉽지 않죠. 들어가 있는 의원 누가 양보를 할 거냐.
1: 또 빼야 되고.
0: 네. 그러니까 할 거면은 국민의힘이 한 자리를 뭐 양보를 해갖고 뭐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여당이 가만히 있을까? 또 쉽지 않죠.
1: 그리고 뭐 국회의장이 한동훈 의원이 뭐가 예쁘다고 어? 넣어주려고 하겠어요?
0: 그렇죠.
1: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 녹취록 원문을 공격하면 아니 원문을 공개를 하면서 반격에 나섰네요.
0: 네, 후보자 측에서 오늘 아침에 반격을 한 건데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이 공개했던 2021년 10월 이 사업가 양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사이 통화 녹취를 두고
1: 네.
0: 서로 버전이 좀 다른 게 공개가 된 겁니다. 일부 문장이 빠지고 발언 순서가 달라지면서 전체 의미가 왜곡됐다라는 게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의 입장인데요. 대표적으로 원문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장에게 청탁이 아니라 심사가 왜 지연되는지만 확인해달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대목이 빠졌다라는
1: 네.
0: 거고요. 한동훈 의원 버전에서는. 그리고 식약처의 데이터 평가 관련 발언 일부도 생략됐고 또 원문에도 없는 최재성 전 수석의 웃음 표시가 들어가거나 발언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만 삭제한 악의적인 왜곡 조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한동훈 의원도 바로 재반박했죠?
0: 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전체 녹취에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고 또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던 정황이 더 들어있다라고 이제 일부 대목을 짚기도 했는데요. 공개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 드러나는 자폭성 네. 입장이다라고 했고요. 녹취 내용만이 아니라 녹취 편집 여부를 가지고 또 지금 싸우고 있어서 15일 날 청문회에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한동훈 의원이 그 어제 사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거 사진을 진짜 공개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상당히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오빠 프레임이 먹힐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0: 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6: 거침없이 하이킥!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6: 어제 저희가 하이킥 하다가 바로 이제 속보가 떠가지고 이걸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방문 중에 파리에서 열린 이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굳이 또 이 시점에 대통령은 임기 제한 이런 얘기를 했을까?
7: 뭐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하는 네. 연임론에 대해서 반박을 굳이 하시려고 일부러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6: 아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7: 거기에 뭐 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얘기 쭉 뭐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지 굳이 반박을 일부러 하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아.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뭐 국민의힘에서 저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6: 기자들의 들어요.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7: 전 그렇게 봐요. 아.
6: 그럼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7: 별 의미가 없고.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연임을 해요 헌법상 아니 그런 게 솔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 자체가 공격을 네.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중에 좀 오늘 귀국하셨잖아요. 적절한 시점에 아 자꾸 국민의힘이 뭐 연임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임하냐고 그게 좀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아니 오늘 청와대 홍보수석도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그냥 연임 안 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8: 이제 그 논란이 더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는 공격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네. 연임할 거지 네. 그리고 뭐 재판 받아라 네. 그리고 공소 취소할 거지 이게 다 뿌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이게 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악마와 프레임 을 자꾸 쓰려고 해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 연임 안 한다라는 왜 그 쉬운 다섯 글자 못하냐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엉뚱한 부분인 게 이게 저는 논의 구조가 좀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게요. 부작위를요. 네. 어떻게 부작위 한 사람이 증명하니까 부재 증명을 네. 어떻게 하며 부작위 선언을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순간에라도 장동혁 대표에게 거짓말 안 한다라는 선언하세요라고 네. 하면은 안 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6: 대통령도 비슷한 말 했죠. 도둑질 안 하는 거를 굳이 말해야 되냐.
8: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에 이미 128조 2항에 네. 대통령의 임기 그 연장에 대해서 당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문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자꾸 이렇게 연임 안 한다라는 말을 강요하는 것은 네. 연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대통령을 가두기 위해서 대통령의 입술을 빌려서 연임자가 나오도록 지금 만들려고 자꾸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매우 지나칩니다.
7: 아, 근데 어쨌든 네. 빌미는 여권이 준 건 맞아요. 조정식 네. 국회의장이 네. 처음 얘기하면서 이게 진행되고 더 불붙었는데 그때는요 대통령실을 높을 때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헌법 개정

0: 또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건데 지금 지지율도 낮고 그런데 또 출마하면은 만약에 개헌이 됐어요.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아니, 되지도 않는 개헌 일이에요. 자체가 불가능하지
0: 출마를
1: 않을까요?
0: 출마를 못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네.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이게 뭐 개헌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블랙홀이잖아요. 네. 근데 개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성 공감합니다만 이 연임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말 쓸모없는 네. 논란을 자꾸 만들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개헌을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저는 더 안타깝거든요.
1: 근데 오늘 성기용 수석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통령이 조만간에 한번 네. 나와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아요?
0: 정리하시면 좋죠. 뭐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은데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나 연임 못해요, 안 해요라고 하면 아 그래 이제 믿을게요 그러겠냐고요. 각서로 써라, 뭐 문서로 남겨라 이럴 거예요. 계속 이 이슈는.
1: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국민의힘도 오히려 더 역공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2: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공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 쟁점을 프레임으로 잡아서
1: 계속 끌고 가고
2: 그 소위 말하는 재료로 네. 계속 써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논의 구조가 너무 희한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 조금 더 묘수를 좀 마련해서 요 국면 자체를 좀 아예 판을 좀 엎을 수 있는 네. 좀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1: 그럼 차라리 나와서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정리를 하자 이런 의견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연임에 대해서 대통령님 입술에 입에 네. 연임자를 올리도록 만드는 게 상대의 전략인데 네. 그걸 좀 굳이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정치 쟁점화를 좀 시킬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헌 논의에서는 좀 일단 당분간은 좀 거리를 좀 두고 다른 이슈로서 저는 조금 더 지지율 회복에 더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1: 아예 언급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민생 이슈로 더 밀고 나가자.
2: 네, 아젠다를 바꿔줄 필요는 있습니다.
0: 제가 청와대 참모라면 네? 개헌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할지 네.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 그걸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다음 단계 뭐가 있겠냐고요. 공수치소 안 한다고 약속해라.
2: 네. 계속하겠죠. 계속.
0: 재판 받겠다고 네. 약속해라.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약속해라. 아 못하겠. 계속 이제 줄줄이 비엔나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또 좋은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2: 아니 그건 들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 논의 구조가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부재 그렇지. 증명을 어떻게 하며 네. 부재 선언을 왜 대통령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오히려 역으로 던져야죠. 장동욱 네. 대표나 그 개헌에 대해서 연임 안 한다라는 주장을 요구하는 분들께 본인들이 그러면 거짓말 안 한다. 내지는 뭐 나쁜 일 안 하겠다. 네. 다 본인들부터 다 선언해라. 좀 그렇게 오히려 이거는 좀 방어를 알겠습니다.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차라리 아예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든 어떤 형식이든 하는 게 낫다.
0: 가볍게 그냥 터치하고 네. 넘어가면 되는데 국민의힘도 이거 가지고 그냥 당대표 원내대표 나서 가지고 약속해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어제 하이킥 하다가 또 탁 튀어나온 소식인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이 수첩. 참 이 수첩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보통 핸드폰인데 스마트폰인데 수첩을 오랜만에 봤는데 자 먼저 그냥 의도된 연출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수라고 보세요?
0: 실수를 가장한 고의 뭐 이렇게
1: 실수를 가장한 고의? 잠깐만요. 그러면 신병호사님
2: 아니 저는 실수로 봅니다.
1: 실수. 네. 그 다음에 고의라고 보시니까 먼저
0: 조금 고의라고 장관님. 보여지는 게
1: 아 고의로 보이세요?
0: 그거 그런 마음을 좀 언제든지 드러내고 네. 싶어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아니 근데 고의로 드러내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0: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실수라면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TV 나와서 저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이 뭔지 왜 썼는지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적어가지고 네. 보다가 그냥 걸린 거에 큰 의미 없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은 전 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를 대단히 좀 길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1: 가려져 있는 것까지 다 또 얘기했잖아요.
0: 네, 사실은 속내를 좀 들키고 싶지 않았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본회의장이요. 이제 이 많은 분들 국회 본회의장 안 가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제 당 지도부는 본회의장 좌석의 맨 뒤에 앉아요. 그런데 사진 기자분들은 어디서 사진 찍냐면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약간 15도 오른쪽 이쪽, 왼쪽에 이쪽. 15도에서 이렇게 이쪽. 땡겨가지고 찍거든요. 네. 바로 뒤에 방청석에서는요 그 사진 절대로 못 찍어요. 네. 거기는 다 경위분들이 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땡겨가지고 찍는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굳이 뭐 많은 글도

0: 안 써 있더라고 보니까.
1: 정치도 오래한 분이고 네. 고단수인 분인데
0: 위에 쿠팡 써 있고 뭐 몇 개 한 세 줄밖에 안 써 있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다. 네. 그런 좀 들키고 싶었어. 아, 잘 됐네. 이런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서울시장 구도나 네. 이런 후보군들을 적어서 이걸 노출시킬 무슨
0: 정청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어요. 그거는 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 연찬회 때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반박을 한 거 보면 네.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반박할 거를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썼다라는 것 자체가 나 정청래 너무 싫거든. 근데 그거 나 좀 표현하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고.
1: 아니 좀 다른 얘기인데 또 그게 불쾌할 일이에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0: 나는 지금 대통령 할 사람인데 아, 대통령 할 사람한테 아, 지금 어. 내가 나보고 당신이 공천 주는 서울시장 하라고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거고 아, 진짜로
1: 그런 관점에서
0: 네, 진짜로 오. 지지층에게 하고 싶었던 거는 이진석 한동훈 아웃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 이 사람들 내가 완전히 그냥 자격정지 시켜버릴게 하면서 쫙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네, 네. 법을 고쳐서 1년간 자격정지 시키겠다. 또 그것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오른쪽 페이지가 이진숙 아웃 한동훈 아웃이었고 왼쪽 페이지 좀 잘 안 보이는 게 사실 서울시장 후보군들이었는데 네. 오른쪽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왼쪽까지 다 아. 보여진 거 아닌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2: 아니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님의 그 실수인 듯 가장한 이제 고의라는 게 네. 이제 법에서는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뭐 그런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만
1: 그치, 율사 출신이라 해석이 좀 다르네. 네,
2: 근데 저는 아, 이제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로 좀 볼 수는 없다고 보는
1: 아,
2: 게
1: 아니다.
2: 결국에는 건가? 그 행동을 고의적으로 했을 때 네. 결국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서
1: 그러니까, 동기.
2: 설명이 잘 안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민티에서 아주 해명을 자세히 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걸 물어버렸으니까 어젯밤에 네, 네. 나오자마자 굉장히 센 언어로 반발을 하고 거의 불쾌감을 표시했잖아요.
1: 마이크로 때리더니 수첩으로 때리더라.
2: 그러니까요. 약간 그 피해자 네. 코스프레를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의 회자가 많이 돼서
1: 그렇죠.
2: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건 사실 정청래 전 대표의 과민 반응이다. 아. 전 그렇게 보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뭐 휴대폰 많이 찍히는데 수첩도 지금 찍고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찍을 수는 있는 근데 찍더라도 이게 보도 가치 있는 정보 값인가 싶어요 저는.
1: 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서울시장 뭐 이게 누구 얘길 전에 들은 건지 아니면 김민석 대표의 개인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우리가 아는 수준의 그냥 내용들을 이름을 써놓은 건데 이걸 이렇게 뭐 보도해서 이걸로써 무슨 이렇게 정치쟁점화까지 돼야 되는지가 저는 좀 정보값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그 과민 반응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되니까 나는 뭐 대선의 꿈이 있는데 뭐 내 급을 낮추는 거야? 뭐 이런 반발 아니라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기분 나쁜 표현을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게다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들어오는 국면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당의 일원이고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면 그런 시점적인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본인의 그런 뭐 불쾌감 같은 것도 좀 다른 표현을 좀 할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전 그 반응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1: 어제 수첩에 언급돼서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은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라고 보세요? 아니 우원식 뭐 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땠을까요?
2: 의장까지 지내신 분하고 같이 써놨는데
0: 딴 분들은 반발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분 안 나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수첩에서 네. 좀 김민석 대표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진숙 한동훈 아웃
1: 네.
0: 그러면서 같은 동료 의원인데 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다수결의 힘을 밀어붙여가지고 자격정지시키겠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어떤 중도층이 보기에 부적절한 발언도 하고 행동도 네. 하고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그런 정치적인 심판을 받으라고 하면 돼요. 그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힘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격정지를 시키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했던 짓과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1: 그래서 실제로 이 아웃 이렇게 해놓 그 수첩에 적은 게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뭐 제명 혹은 자격정지 이걸 추진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뭐 저도 언론적으로는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1: 네.
2: 정치적, 그러니까 국민적 심판으로 하는 게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인 건 맞아서
1: 네.
2: 언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5.18

0: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유족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네네. 상처를 재생산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라도 바로 잡았으면 아마 국회 차원에서 제명이나 자격정지 얘기했을 때 명분이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헌법적인 행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면 네. 더 큰 일을 앞으로 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 국회가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제명은 제적 3분의 2로 돼서 상당히 그렇죠. 엄정하게 요건을 해놨는데 과연 이 제명이라는 거 내지는 자격정지와 관련 직무정지와 관련된 징계의 부분은 도대체 그럼 어쩔 때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뭐 수사 자료 관련된 네네. 것들을 지금 취득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리해서 사실 그거는 이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사 받으면 될 영역으로 그렇죠. 저는 보는데 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조치는 저 국회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1: 그런데 일단 네. 가능은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지금 안이 있잖아요. 제명. 근데 제명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
0: 제적이 안 요건이 안 돼.
1: 뭐 일단 3분의 2 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의원 자격 정지 이거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어찌됐건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어찌됐건 지역구에서 표를 뽑아가지고 표를 던져서 뽑은 의원인데 이거를 추진했을 때 역풍을 맞지 않을까요?
2: 더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책임만
2: 핍박받는 정치인의 네. 이미지를 좀 더 줘서 책임을 네.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헌법에 개별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법률로서 자격정지한다 제명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이 언제나 과반수 의석 이상을 갖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 법안 이번에 밀어붙여 통과시켰어요.
1: 나중에 되돌아온다.
2: 2028년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쪽이 과반수 넘겼어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민주당 의원 헌법 가치에 위배됐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자, 우리 힘 보여주자. 저 사람 올려가지고 그냥 제명이나 자격정지 1년 이렇게 해요. 맞지 않잖아요. 네. 정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저는 헌법 조항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있는 겁니다. 64조의 우리 헌법입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게 국회 권한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게 뭐 이진숙 의원을 키워주고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네. 우리 헌법 가치에 도전하고 5.18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합의가 끝난 네. 특히나 보수 정권에서도 5.18 그렇죠.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다 규정을 지은 여기에 대한 반헌법적인 도전을 계속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그냥 계속 놔두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나름의 조치를 전 취해야 된다고
1: 자,
0: 보고
1: 신 변호사님 얘기는 이진숙 의원 우리 헌법 가치를 거의 부정하는 듯한 이런 행사를 열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만큼 뭔가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고
0: 근데 한동훈 의원은 네,
1: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0: 저는 이제 수사 받고 있으니까 한동훈 의원 네.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좀 수색을 나눠봐야 되지 이해했어요. 않나 싶습니다.
2: 헌법 가치를 위반했다라는 굴레를 씌워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분들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를 들어
2: 그래서 아니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한적으로 제명을 200석 3분의 2 이상으로 해놓은 것은 정말 그러지 말아라라는 네. 의미잖아요. 헌법도 우리가 200석 이상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한쪽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라 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수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합의가 돼야 돼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억울하지 않고 이거 뭐 힘자랑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공격 안 당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연 민주당이 네. 좀 더 많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면 무례. 딱 이진숙 의원만 떼놓고 봤을 때 이진숙 네. 의원에 대한 제명 말고 네. 1년 징계. 자격정지 징계는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그건 윤리위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겠죠. 지금 절차와 제도가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윤리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랑 생각이 달라 헌법같이 위반한 것 같아 제명 자격정지 이렇게 가는 게 맞냐
0: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한 주관적 느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헌법조항도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국회에 네. 근데 이걸 언제 쓰느냐 언제 정당화되느냐 이제 요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5.18을 부정하는 토론회를 열고 헌법가치에

0: 도전하는 의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게 그러면 그게 과연 국민들의 뜻에 맞고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냐를 저는 묻고 싶고 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도 우리가 규정은 돼 있는데 매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탄핵도 의원 제명과 마찬가지로 제적 3분의 2로 아주 엄격한 요건을 둔 것인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했단 말이죠.
1: 그럼요.
0: 그렇다고 한다면 이진숙 의원의 경우도 전 이게 제명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돼서 이거는 네.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떤 징계 조치 뭐 1년간의 자격정지나 이런 것들은 네.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안 하면 그럼 도대체 의원들에 대한 징계나 제명은 언제 하라는 것이냐 네. 저 그런 반문이 듭니다.
2: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과 그 이진숙 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른 주장을 했던 그 학자들 네. 참석자들 저 0.1% 동의하지 않거든요.
3: 아니, 그렇죠.
2: 그런데 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제명한다, 자격정지한다. 그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네. 게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네. 그 권위에 내신 권한에 부여된 책임이라는 게 전 결코 가볍지 않다.
2: 자, 가볍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또 나중에 공천을 국민의힘 했어.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왜 저런 사람 공천했어 하면서 국민의힘 또 심판받고 다수당 못 되고 또 야당 되고 소수당 되고 그게 정책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3: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아, 오늘 요즘 이 뉴스의 화제의 중심은 역시 한동훈 의원입니다.
2: 네.
3: 한동훈 의원 뭐 최근에 뭐 이 정도면 마크 저커버그가 상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뭐 페북을 몇십 개를 올리더라고요.
0: 근데 기자들이
3: 못 따라가요.
0: 횟수를 세고 있어요.
3: 기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0: 저는 일단 너무 좀 지나친 지금 페이스북 글을 이 숫자도 그렇고요. 내용도 네.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성역 없이 검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3: 네.
0: 그리고 지금 뭐 기소유예 나왔으니까 뭐 법률적으로 정리된 거 아니냐. 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 윤리적 잣대는 또 있는
0: 그렇습니다.
3: 거죠.
0: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국민적 눈높이에서 검증은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만들고 있는 의혹의 평면은 아예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검찰 내부 문서까지도 지금 활용을 해서 뭐 본인은 공익제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라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의혹 제기도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이 공익에 부합하냐 사익에 부합하냐 이걸 지금 사사로운 부분 공사 구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되고
3: 네.
0: 사실 제네셀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문제라든지
3: 그렇죠.
0: 다른 의혹들이 네. 많이 있어요.
3: 네.
0: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참전을 하면서 갑자기 본질이 오빠다.
3: 네.
0: 그러면서 뭐 NHK 룸살롱 사건 그 20몇 년 전 것까지 다 끌어올리고
3: 오빠들 게이트
0: 오빠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네. 어떤 결투 신청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3: 네.
0: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과하기 때문에
3: 네.
0: 저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도 뭐 처음에야 뭐 언론도 따라가고 국민들도 관심 갖고는 받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글의 효용도 별로 과거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3: 네.
0: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좀 무리한 그런 전략 전술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3: 자, 장성철 소장님도
2: 야당 의원으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
3: 네.
2: 인사청문회의 어떠한 흐름을 다 본인이 지금
3: 아젠다 세팅을 다 하고 있죠.
2: 그죠?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다 한동훈이 감서 뭘 공개할까 막 그거에 지금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일단은
3: 흥행은 성공했어요.
0: 기사는 많이 나갔어요.
3: 네. 정말 시청률은 많이 올렸어요.
2: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당 의원으로서는 잘하고 있다.
3: 네.
2: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그 자료 어떻게 입수했어? 이거는 좀 본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관련된
3: 이거.
2: 수사기획서 같은 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들고 그렇죠. 공익제보 받았다고 그러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저거 불법적으로 저거 어디서 얻었지 이렇게 공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은 같이 놓고 저는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때 김우겸 의원 비판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의 잘못된 것은 공익제보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 앞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선상에서 자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것이 본질인데 한동훈 너 자료 어디서 났어? 이거에 죄송해요. 이거에 집중하는 게 과연 맞느냐. 민주당이 대응팀 만들어서 한동훈 공격을 하면 김승원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들이 가려질 수가 있느냐. 그런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공익제보도 우리 공익제보자 관련된 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게 해야 이제 공익제보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저는 다른 면에서는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정치의 상징처럼 돼 있어서 이거 검찰과 좀 내통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수사가 들어갔기

0: 때문에 수사로 정리되면 될 문제고, 저도 한동훈 의원의 의혹과는 변론으로 김성원 후보자의 지금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퉁쳐서 넘어갈 수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유튜브로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3부와 4부에는 박판규 변호사,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공룡센터

0: 거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신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심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양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2: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직전 주보다 0.2% 올랐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내림세는 5주째 계속됐습니다. 서초구 집값은 0.3%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졌고 강남구는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0.35%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0.02% 떨어지며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중위지역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노원구는 직전주보다 0.38%, 도봉구 0.43%, 강북구 0.46% 오르며 이른바 키 맞추기를 이어갔습니다. 강서구와 구로구도 각각 0.38%, 0.33% 올랐습니다. 중위지역에선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선 서울과 가까운 지역,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직전주보다 0.41%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도 각각 0.33%, 0.22% 가격이 뛰었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0.19% 올라 상승 추세를 이어갔지만 강남구는 4주 연속, 서초구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제명 추진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0: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로비를 청와대가 몰랐겠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수사 자료 유출은 범죄라고 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의 발언을 근거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론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3만 소액 주주를 피눈물 나게 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 지으며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오전 예정된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용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이견 등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거나 협력한 적 없다며 이재명 정권 검찰에 그런 거 내줄 배짱 있고 의기 있는 검사는 없으니 꿈깨라고 말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장관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욕이라며 배우자가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은 창당 직후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본인이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장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를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 급여로 줬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여행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습니다. 피해자 260여 명, 국내 최대 사이버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노관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 자경단을 이끌며 260여 명을 성착취한 김노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유사강간,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두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10년 명령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 칭한 김 씨는 전도사 등의 명칭을 붙인 공범들과 함께 위계조직을 만들어 SNS를 매개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거나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한 피해자만 16명, 이 중 14명이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이미 하급심에서 무죄로 확정돼 대법원의 이번 심리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조직원 2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국방위원들의 만찬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과 안 장관의 선의가 곡해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안규백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오는 15일 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만찬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 추락해 준이 2명이 숨진 육군 코브라 헬기 사고는 노후화에 따른 엔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 배기 확산기 실린더 결함으로 엔진이 공중에서 정지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장을 추가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인데

0: 당시 A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의 손바닥 흔적을 감시한 결과 A경장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확보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이 출범을 앞두고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 준칙을 두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설계됐느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서 수정 지시를 했다는 뉴스도 들어왔습니다. 3부에 박판규 변호사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컵 졸전 직후 시작된 대한축구협회 개혁 어디까지 왔을까요? 4부에 박문성 축구 해설가 인터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오늘 10월 2일 이제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요. 이 출범을 앞두고 공개된 이 공소청 직제안 그리고 이 수사 준칙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박판규 변호사 모시고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5: 조금 전에 제작진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한테 이거 지금 뉴스 두 장 딱 뽑아주고 갔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 수정하라고 네. 지시를 했네요.
6: 네. 네. 네. 아, 다행입니다.
5: 네. 저희가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방송을 하려고 네. 했더니 아 이분이 빠르시네.
6: 아 근데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 아주 네. 네.
5: 아, 빠르셔. 지금 오늘 오후 1시 반인가 귀국했다 그러는데 네. 바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네. 이 정원법 이거 검사 정원법 이거 네. 검찰 이거 얽매일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죠. 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도 이제 없어지죠.
6: 네. 네.
5: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만
6: 네.
5: 합니다.
6: 네.
5: 자 그러면 일이 줄었어요.
6: 네.
5: 그런데 공소청 이번 직제안 이걸 보면 검사 정원은 2,292명 기존 그대로예요.
6: 네.
5: 이거 사실 일반 회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6: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좀 간단한데
5: 네.
6: 중수청이 만드는 이유가
5: 그렇죠, 그렇죠.
6: 검사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검찰청은 수사를 안 한다.
5: 네.
6: 그러면 그 특수수사의 역량을 사장시킨 게 아니냐.
5: 네.
6: 그래서 특수수사의 역량을 중수청으로 옮겨서 하자.
5: 그렇죠.
6: 그게 취지였어요.
5: 네. 중수청이 가져가는 거죠. 원래 그렇죠. 했던 수사를. 네. 검찰이
6: 그러면
5: 했던.
6: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로 치면 일부 영업 양도라는 거예요.
5: 네.
6: 근데
5: 그렇죠.
6: 이론은 그대로야.
5: 그러니까 MBC로 비유하면 네. 원래 이제 어떤 네. 부서에서 촬영 네. 편집을 같이 했어요.
6: 네.
5: 근데 이제는 촬영은 안 해.
6: 네.
5: 편집만 해.
6: 네.
5: 근데 사람은 안 줄이겠다.
6: 안 줄이겠다.
5: 요 얘기잖아요.
6: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수사 부분인데
5: 네.
6: 검찰에는 이제 검사도 있지만 검찰 수사관도 있어요.
5: 그렇죠.
6: 이 수사관들은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5: 그렇죠.
6: 근데 보안 수사를 안 하잖아요.
5: 네.
6: 그럼 그 수사관들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5: 그렇죠.
6: 근데 그걸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5: 네.
6: 사실상 거의 그대로.
5: 지금 70%가 남는다는 거죠.
6: 남는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 이번에 중수청 지원했던 사람들 일부 빼고 하면 네. 거의 안 줄어드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네. 더 좀 궁금했는데 저도 이제 기자생활 오래 했지만 이 검사를 네. 예전에는 영감님이라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 영감님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수족처럼 부리는 네. 수사관들한테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자기가 시키면 다 수사하는. 그런데 네. 이 수사관들이 별로 안 줄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6: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면
5: 네.
6: 이 검찰개혁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5: 네, 네, 네.
6: 이걸 아는데.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5: 네.
6: 작년 이제 25년 8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
5: 네.
6: 근데 그때 쟁점이 된 게 뭐냐면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였어요.
5: 네.
6: 그때 법무부 안은 법무부에다 그렇죠. 두겠다는 거예요.
5: 네.
6: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법무부의 보관은 검찰청의 특수수사 부분을 떼가지고 중수청을 만들고
5: 네.
6: 그게 다 법무부 안에 그대로 있으면
5: 네.
6: 아 거의 변경이 없어요.
5: 네.
6: 그냥 중증장애 한 명만 더 생기면 끝나요.
5: 네.
6: 그 상태를 원했으나 네. 그때 무산되고
5: 반발이 심했죠.
6: 행안부로 갔죠.
5: 네.
6: 그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나서 중수청 법을 만들어야 됐어요.
5: 네.
6: 아까 말한 건 8월에는 법원 조직법이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었고
5: 네.
6: 2026년 1월에 법무부가 중수청 법안을 만들어요.
5: 네.
6: 근데 그 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검찰청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5: 네.
6: 그 사실상 바로 언제 합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똑같이.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5: 그렇죠.
6: 이재명 대표 직접 수정해서 다 재시켜가지고 중수청법을 만들었어요.
5: 네.
6: 그리고 나서 나머지 쟁점이 이번에 이제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5: 네.
6: 보안수사권도 유지를 하면 현행 직제와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5: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니까.
6: 해야 되니까.
5: 네.
6: 근데 그게 또 결국 안 됐어요.
5: 그렇죠.
6: 자, 그래 마지막 남은 건 뭐냐?
5: 네.
6: 이번 공소청 직제안의 핵심은 우리 보안수사 못하게 됐어. 하지만 그것만큼 보안수사 요구를 할 거야.
5: 아.
6: 그래서 수사관도 필요하고 검사도 그대로 필요해.
5: 아.
6: 그러면 공소청인데 공판 유지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5: 네.
6: 오, 그렇지. 그러니까 281명 검사 늘려줘.
5: 아.
6: 이게 이번 공소청 직제안의 내용이에요.
5: 그러니까 지금 더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6: 그러니까 수사 인력의 권한이 아. 없는데 그 사람을 공소 유지로 돌리는 생각은 안 하고 공소 유지가 필요하니까 추가로 281명 뽑아줘. 대신에 여기는 그대로 남아서
5: 네.
6: 특수수사하는 애들은 중대범죄부 만들어서 특수수사 그대로 할 거고 보안수사.
5: 네.
6: 보안수사 요구겠죠.
5: 네.
6: 그다음에 기존에 보안수사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은 보안수사 요구를 그만큼 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수사관도 다 필요해.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이제 그 사법통제부 만들어가지고
5: 네.
6: 원래 불송치 사건은
5: 그러니까요.
6: 6개월만 보고 넘겨 이렇게 다시 경찰에 끝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불송치 사건만 전담으로 보는 사법통제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5: 아니 그래서 자 그 부분.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 했어요.
6: 네, 네.
5: 왜 이름부터 사법통제부냐. 그런데 네. 통제를 받아야 할 검찰이 네. 네. 통제를 하겠다. 이름부터 네. 벌써 그게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통제부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는 뭐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명칭부터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우리 형사 그 검찰청법이나 네. 형사소송법에는 검경의 협력이 전제로 돼 있어요.
5: 그렇죠. 네.
6: 그러면 이거는 경찰 수사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부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법통제부는 뭐냐면 검사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
5: 네.
6: 그래서 근데 그 들여다볼 목적이 뭐냐면 피해가 어떤 피의자가 잘못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뭔가 자기 피해를 입었는데
5: 그렇죠.
6: 기소가 안 되는 사건들.
5: 네. 암장 돼버리고.
6: 그런 사건들을 찾아내겠다. 이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5: 그렇죠.
6: 이걸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게 우선이 되버린 거죠.
5: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지금
6: 의도이고 그런 생각이 깊이 네. 박혀 있는 명칭이에요.
5: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 지금 그러자나도 이 아까 얘기한 그 경찰의 암장 수사 그리고 지금은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축소시키는 거가 지금 핵심인데. 네.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이 좀 세게 좀 들여다봐주고 감시도 해주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6: 근데 이제 지금 그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5: 네.
6: 뭐 그런 거를 뭐 열심히 본다면.
5: 네.
6: 근데 문제는
5: 네.
6: 그동안 자기들이 수사 인력이 3분의 1이라고 말했거든요.
5: 네.
6: 그러면 그 3분의 1의 업무는 없어진 거예요.
5: 네. 그러니까 전체 중에
6: 네.
5: 3분의 1은 수사.
6: 네.
5: 그리고 3분의 2가 네. 이제
6: 나머지 뭐 공소나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5: 네.
6: 그게 없어졌는데
5: 네.
6: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좋은데 아까 말했죠.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권한이 줄었는데
5: 네.
6: 오이 인원은 그대로라는 거는 상식이 안 맞아. 그래서 일부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게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그 줄인 인원을 공소 유지에다가 돌려야 돼요.
5: 네.
6: 왜냐 공소청이잖아요. 자,
5: 그렇죠.
6: 이름이 공소청이잖아요.
5: 네, 네, 네.
6: 그러면 공소 유지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5: 그렇죠.
6: 지금 나와 있는 공소청의 직제안은 보안사 요구에 집중돼 있어요.
5: 거기에서 뭔가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6: 그렇죠.
5: 보시는
6: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의도라고 제가

0: 보는 의도는 뭐냐면
1: 네.
0: 아까 말처럼 네 번에 지금에서 계속 검찰 개혁 네. 과정에서 포인트에서 검찰을 계속 밀렸어요. 근데 그 일관된 건 뭐냐면 조직과 인력을 종전처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1: 가급적이면 최대한 네. 원형 그대로
0: 원형 그대로
1: 갖고 싶어 한다.
0: 이게 상징적인 게 공소청의 장이 누군지 아시죠?
1: 네.
0: 검찰총장이에요. 이제.
1: 그렇죠.
0: 네. 이상하잖아요.
1: 그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거 바꾸면 되고 상관없어요.
1: 그럼 법을
0: 우리 헌법에 되는... 있는 기관장 중에 없는 사람 많아요.
1: 네,
0: 뭐 그 상관없어요.
1: 아.
0: 근데 그거를 헌법을 이제 들이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 검사들은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많아요.
1: 네.
0: 헌법 핑계.
1: 그래서 그거는 여권에서도 고민하다가 네. 거기까지는 그냥 이건 여러 가지
0: 이름이니까.
1: 네, 이름이니까 그냥 검찰총장으로 해주자라고 한 거
0: 아니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검사들의 마지막 거는 우리는 RB 백이라는 거예요. 이 명칭을 갖고 있는 이유는
1: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리고 이 직제도 네. 최대한 보존하려 하는 네. 게 네. 나중에 언제 저 정권 바뀌면 우리 한번 네. 보자. 그러면 쉽게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다.
0: 그렇죠. 내가 신분제 사회가 없어졌는데 나는 네. 양반의 호칭, 대감 호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거죠.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요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중수청을 가겠다고 한 인력들이 네. 대거 보니까 네. 숫자로 언론에 나왔더라고 615명
0: 네.
1: 여기 철회를 했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공소청법에 부칙에 보면
1: 네.
0: 이제 부칙 조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1: 그렇죠, 그렇죠.
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 직무 등의 다른 국가의 공무로 임명할 수 있다.
1: 네.
0: 이게 조문의 내용이에요.
1: 네.
0: 자, 이 내용을 보면
1: 네.
0: 다른 기관에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 애매하네. 그러니까. 임명할 수는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있는데 근데 본인의
0: 의사를 존중한다.
1: 의사를 존중한다.
0: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전제가
0: 본인의 있네. 의사는 확인한다 이거예요.
1: 네.
0: 하지만 확인한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딴 기관에.
1: 너 갈래 안 갈래 물어보고.
0: 예. 네.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절차 없이 한다면 위반이겠죠. 근데 물어보고 하지만 남고 싶어 하지만 안 되겠네 보낼 수 있어요.
1: 네.
0: 이 조항은 그런 조항이에요.
1: 네.
0: 그런데 대검이 이번에 8월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1: 네.
0: 다른 강제적인 다른 기관 이전은 없다고 발표를
1: 없다.
0: 했어요.
1: 그러니까 의사 100% 받아주겠다는 거네 그러면.
0: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검찰 공무원들의 인사는 법무부가 해요.
1: 네.
0: 근데 대검에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대검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법무부는 현재는 수장이 없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나 강제로 옮기지 않을 거면 이번에 안 갈래.
1: 그래서 대거 그러면 철회를 한 거는
0: 네.
1: 그러면 철회를 한 거는 그런 흐름을 딱 보고 있다가
0: 아 강제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지는 것보다는 중수처에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1: 아, 처음에는
0: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교도소에 직원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출입국 관리도 있고 여러 개 있답니다. 법무부 산하에
1: 네.
0: 근데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중수처가 나은데
1: 네.
0: 강제로 안 보내? 그럼 난 여기 그냥 있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1: 그렇게 해서 안 간 거예요.
0: 네. 근데
1: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직제안이 아마 이제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정이 됐겠지만
1: 네.
0: 10월 2일 출범을 하려면
1: 네.
0: 직제안은 나와야 돼요, 그 전에.
1: 네.
0: 어떻게든.
1: 어.
0: 그래서 아마 대거 조정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일부 뭐 정원 몇 명 뭐 한 100명
1: 정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0: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 네.
0: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검의 총장 대행의 대행.
1: 네.
0: 이 셋 다 검사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콩심이 돼 콩이 나는 거예요. 이 셋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제안은 한 번 더 수정돼야 된다. 언제 수정되면 좋냐면 공소청법에 보면 부칙에 공소청이 출범을 해도 90일 동안 이전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부칙이
1: 그렇게
0: 있어요.
1: 네.
0: 그럼 90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1: 네.
0: 모든 사건을 자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끝내고 90일까지 못 끝낸 것들은 다 이관해야 돼요.
1: 네.
0: 그럼 그때까지는 수사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1: 그렇죠.
0: 공소청이지만.
1: 네.
0: 그 시점에 맞춰서 한 번 더 직제안을 바꿔야 돼요.
1: 그때까지는 일단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0: 네,
1: 좀 봐주고.
0: 네, 봐주고.
1: 그 딱 끝났으면 야 네. 너네 이제 진짜 수사 다 이관했으니까 이때는
0: 네, 네.
1: 인력도 이제 빼서 조정을 하자.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관이 아마 9월이나 10월 초에 임명이 되면
1: 네.
0: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때 공소청장도 되겠죠.
1: 네.
0: 그러면 한 이제 11월 정도. 그러니까 90일 이내

0: 달 뒤니까 네. 한 11월 정도에 새로운 직제안을 내서 그 직제안을 90일 이후에 딱 시행하면 타임스퀘어제안은 맞아요.
1: 아, 알겠습니다. 딱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10월 2일 지나면 우리가 이제 78년 만에 이 체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이번에 지금 가보는 건데 네.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키워드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박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검경이 어찌됐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상호 보완을 해야 되고 네. 상호 협력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0: 이게 이제 그 검경 협력이라는 게 네. 자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1: 그렇죠. 아니죠.
0: 검경 협력은 공통의 목적이 공유가 될 때 협력이 네네. 되는 거예요. 네. 목적이 뭐냐.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 그 범죄를 그 처벌하고
1: 그렇죠.
0: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그렇죠. 공동의 목표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게 검경 협력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은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거를 다 쥐고
1: 그렇죠.
0: 밑에서 네. 이렇게 하부 조직처럼 검찰이 움직였어요.
1: 그것이 상전과 그 네. 밑에 있는 하인부리듯이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동안.
0: 그래서
1: 수사 지휘를 했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리고 수사 지휘를 했고 어떤 사건도 수사하다가 갑자기 검사가 가지고 와보면 가지고 왔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없어지긴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 종결권이 그렇죠. 검찰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수사 종결이 돼도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면서 다 바꿀 수 있었어요.
1: 네.
0: 기소, 불기소, 그다음에 누구를 더 부를지 말지까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1: 네.
0: 그게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모든 권한을 이제 경찰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에 부족한 건 뭐냐? 뭐가 부족하냐?
1: 네.
0: 이렇게 보면 경찰에 부족한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에요.
1: 아, 법률적인 어떤 부분?
0: 네. 법률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을 했다 치면 당사자들이 변호사한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해서 네.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말을 하죠. 아, 그 말을 이해됐다. 근데 이거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1: 네.
0: 이런 증거 있느냐.
1: 네.
0: 그러면 아, 있다 하면서 찾아오잖아요.
1: 네.
0: 그 역할을 경찰이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거는 내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증거가 뭐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이 앞으로의 검사 역할이에요.
1: 네.
0: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동안에는 검사가 직접 다 증거를 수집했어요.
1: 그렇죠. 네.
0: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다음에 이런 증거를 보면 이 부분은 수사를 좀 더 하면 유죄가 네. 될 것 같아요라는 네. 말을 시시각각으로 해줘야 돼요.
1: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0: 근데 그거를 일본이나 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거를 뭐 중간중간에 협력하는 방법을 할 수 있죠.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오히려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네네.
0: 수사 중간에 계속 영장을 청구하게 돼요.
1: 그렇죠.
0: 일본은 경찰의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검사의 맞아요. 의견 없이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 청구할 수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네. 수사 중간중간에 모든 영장을 검사로부터 한번 걸러요.
1: 모니터링이 되는군요. 네. 자연스럽게.
0: 그 과정에서 검사가 자기 의견을 계속 개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이다. 아직은 미비비하다. 아니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면 좋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영장 더 청구해봐라. 이렇게. 그 과정들을 해줘야 되고.
1: 근데 잘 될 것 같으세요?
0: 가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1: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핵심일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이제
1: 미드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해외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진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공소청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소청장이 경찰과의 그 업무 협조가
1: 네.
0: 우리가 공통의 목적이 하에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공소청을 운영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여전히 옛날 검사처럼 경찰이 잘못한 거 찾아내서 혼내고
1: 네.
0: 막 보도자료 내면서 막 비난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협력이 어렵죠.
1: 와. 그러면 누가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문화는 장이 어떤 생각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이번에 사실 중수청장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0: 논란이 많죠.
1: 네. 자, 근데 요 얘기는 저희가 시간이 짧아갖고 다음에 한번 더 나오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불려주시면.
1: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시고요.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칭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1: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반팔도 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륙지방도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도 아침은 오늘만큼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도 내일 아침에 15도, 한낮에는 28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니까요. 저녁까지 밖에 계실 거라면 얇은 겉옷 한 벌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 남아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고요. 시설물 안전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습니다. 지금 판교 분기점에서 일산 방향으로도 사고 있고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상일나들목 들어가는 진입로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3: 자, 오늘 4부는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4: 네, 안녕하세요.
13: 네.
14: 네.
13: 먼저 이거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갖고 제가 질문지가 그냥 몇 장이에요.
14: 아, 네. 2시간 정도 하면 되나요?
13: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짧게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래도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을 했잖아요.
14: 네.
13: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14: 네, 지금까지는 이제 축구협회의 선거제도 포함을 해서 네.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조나 이런 걸 좀 바꿀 것인가 논의했고
13: 네.
14: 그래서 축구협회도 그걸 받아 안아서 정관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13: 네.
14: 그다음에 실제로 회장선거 차기 할 때 그거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계속 대면으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다 그렇게 모이기가 좀 어려워서
13: 워낙 바쁜 분들이라
14: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박지성 위원장도 지금 런던에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응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0: 현재는 뭐 저는 뭐 문제없이 오고 있다.
1: 굉장히 오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0: 축구협회에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게 정몽규 회장을 포함을 해서 현대가가 한 40년을 해왔던
1: 그러니까요.
0: 거를 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밖에서 보시면 아 이거 왜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못 바꿔 이럴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저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것도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얘기하신 것 중에 딱 들어오는 게 사실 이 회장 선거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0: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그거였죠. 한 200명 정도가
1: 네.
0: 선거인단을 꾸려서 간접 선거를 하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표현하자면은 80년대 체육관 선거.
1: 네.
0: 이런 게 좀 문제지 않냐.
1: 그렇죠.
0: 축구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1: 네.
0: 200명 정도의 선거인단으로 계속
1: 그러니까요.
0: 뽑다 보니까 민의가
1: 네.
0: 왜곡되더라.
1: 네.
0: 그래서 이제 직선제 준하는 좀 더 폭을 넓혀야되지 않겠냐라고
1: 네.
0: 했고 현재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까지도 늘리는 방안이 지금 됐고 협회도 그걸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거는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훨씬 더 넓은 형태로 더 폭넓은 사람들이 와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거냐. 우리와 똑같은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똑같은 사람들
1: 네.
0: 상식에 통하는 그런 회장이 나올 겁니다.
1: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0: 네.
1: 자기들끼리 뽑았으니까.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몽규 회장 사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당시에 전 국민적으로는 정몽규 회장 그만해야 된다고 80% 넘었습니다.
1: 그렇죠. 네. 근데
0: 선거를 했더니 86%가 지지를 하죠.
1: 오히려 반대로 나왔죠.
0: 완전 왜곡되고 네. 반대로 됐었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1: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예요? 2만 명이라고 하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0: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냐면
1: 네.
0: 누구까지. 혹시 조기축구회 하시나요?
1: 안 합니다.
0: 아, 조기축구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축구 쪽에서 대단한 직책, 뭐 단장이냐, 뭐 감독이냐, 선수가 아니어도
1: 네.
0: 나도 축구에 그래도 열의가 있는데 나
1: 네.
0: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록돼 있는 나 조기축구회 선수야. 조기축구회 팀들 중에도 등록된 팀이 있어요.
1: 네.
0: 등록돼 있는 팀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대표라든지 일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1: 오.
0: 그러면 정말 나랑 볼 찾은 사람이 선거인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상식의 의견들이 모여서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죠.
1: 진짜 축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회장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0: 동시에 이제 누군가가 소위 얘기하는 네. 작전을 못하겠죠.
1: 네.
0: 전화하고 뭐 사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줘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넓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죠.
1: 사실 200명이면 그리고 뭐 대부분이 다 아름아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직표만 받아도 그런 80몇 퍼센트의 찬성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관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렵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서장 남청도 살지 이게 가능한 거죠.
1: 아, 네. 그래. 자 알겠습니다. 야,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0: 네.
1: 국가대표팀 새 감독 스페인의 모레노 감독이 발탁이 됐고 근데 이분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이스 엔리케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분 맞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지금 파리의 현재 감독이고
1: 네.
0: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루이스 엔리케.
1: 네.
0: 사실 현대 축구에 있어서 손꼽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밑에서 오랫동안 코치 네. 생활했어요.
1: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0: 꽤 많이 뭐 로마나 바르셀로나 스페인
1: 아, 맞다.
0: 국가대표팀
1: 바르셀로나 있었죠?
0: 네. 네. 그래서 기간도 그렇고 많은 팀에서 계속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철학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감독이고 특히 어떤 거에 특화됐냐면 그 밑에서 비디오 영상 분석을 해서 감독이 이렇게 올렸던 사람입니다.
1: 그러니까
0: 분석관이에요.
1: 분석관.
0: 영상이나 이런 걸 특화돼 있고.
1: 그럼 전술 같은 건 꿰고 있겠네요. 그냥.
0: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트렌디한 어떤 축구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감독인데 근데 이제 하나의 또 뭐가 우려는 있냐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감독이 돼서는
1: 네.
0: 아직까지 성과를 낸 적은 없습니다.
1: 어디 감독을 했나요?
0: 뭐 러시아도 있었고 일부 조그만 클럽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1: 아,
0: 큰 데는 있었진
1: 않았고요. 큰 데는 없었고.
0: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잠깐 대행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일부 감독을 할 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
1: 그래요.
0: 나오는.
1: 그럼 영화판으로 치면 조감독으로서는 아주 능력이 이미 검증이 됐고 탁월했는데 실제 디렉팅 감독 능력은 아직 미지수, 물음표인 그런 정도인가요? 그러면?
0: 정확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이 감독은 사상 최초라고 하는 게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스페인 사상 최초의 출신의 우리나라 지도자.
1: 그런가요? 스페인,
0: 스페인
1: 처음이에요?
0: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 중에 스페인 출신이
1: 그렇구나.
0: 없습니다.
1: 벤투는 저쪽이었네.
0: 포르투갈이었고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인 출신의 첫 국가대표 감독이고 두 번째 최초는 이 감독은 비선수 출신입니다.
1: 네.
0: 우리는 다 선수 출신들이
1: 어.
0: 예,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 또 처음으로 우리가 공개 채용을 한 감독입니다.
1: 아 그렇네요.
0: 우리가 한 번도 공개 채용을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동안 뭐 누구 있니?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미지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참 저희도 궁금해요. 이렇게 사상 최초가 많이 붙는 감독 또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공정성 이런 이슈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을 했던 감독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독으로서 뭔가 크게 보여주진 않았던 감독 이런 감독이 또 이번에 사실 정식도 아니잖아요.
1: 네.
0: 6경기에 그렇죠. 한정한 11월까지의 임시 감독입니다.
1: 그런데 임시라는 게 보통 너무 또 잘하면 또 정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0: 예, 일단 협회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 임시로 뽑았고 11월까지 6경기 맡길 건데
1: 네.
0: 잘하면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을 향한 정식 감독으로서도 네. 검토할 수 있다. 알게 돼요.
1: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완전히 검증은 안 됐지만 만약에 잘하면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 그럼요.
1: 진짜 저평가된 성장주일 수도 있는 우량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0: 네네네.
1: 맡겼는데 막 경기를 너무 잘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한국 축구나 한국 대표팀이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왔잖아요.
1: 네.
0: 북중미 월드컵도 그랬고 축구협회도 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는데 좀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대표팀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K축구혁신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제 협회가 전체적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도 잘 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전술 스타일은 어떻게 예상이 돼요?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티키타카 아닙니까? 어떨
0: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물론 이제 뒤에서부터 짧은 빌드업,
1: 네. 그러니까
0: 막 빵빵 질러내는 거 말고
1: 아, 네.
0: 차근차근히 만들어내고
1: 뻥 축구 안 하고
0: 네. 포메이션은 4-3-3을 하게 되는데 포백 기반으로 해서
1: 네.
0: 센터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볼을 계속 만듭니다.
1: 아.
0: 네, 만들고 그다음에 공격 볼을 거머쥐어서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 좋아하고요.
1: 아 그럼 약간 벤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0: 벤투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결은, 네.
1: 결은 비슷한데 패스 위주 거기에 중간 중원에서 공간 창출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0: 맞습니다. 네. 사이드 굉장히 잘 쓰고요.
1: 사이드 잘 쓰고.
0: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의 특징하고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이선 쪽에 공격적인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1: 네.
0: 사실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때 그게 아쉬웠잖아요.
1: 그렇죠.
0: 선수는 공격적인데 왜 축구는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
1: 뒤로 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사실
0: 이 감독이 우리 선수들의 특징을 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네. 좋지 않을까.
1: 근데 네. 기간이 좀 짧은 거 아닌가요? 이게 성과를 내려면 지금.
0: 뭐 그거는 어렵죠. 사실 프로팀하고 대표팀이 다른 건
1: 네.
0: 프로팀은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정규직 같은 거죠.
1: 네.
0: 근데 대표팀은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A매치하고 돌아가고 A매치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색깔 입히는 거를 뭐 몇 개월 만에 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지금 임시감독으로 가는 거니까
1: 네.
0: 뭐 자기 주어진 기회에서 최대한 뭐를 보여줘야 되겠죠.
1: 그것도 모레노의 어떤 시험 무대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0: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보여줘 밖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내부에서 선수들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요즘은 선수들이 바로 평가를 합니다.
1: 네.
0: 아, 저 감독 왔는데 능력이 있네 없네.
1: 괜찮네. 네,
0: 이런 말이 돌아요. 옛날에는 사실 제자가 스승을 평가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경스러운 일이었는데
1: 네.
0: 요즘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1: 그렇죠.
0: 조직에서도 밑에 있는 사람 위에 평가하고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요즘 저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1: 네.
0: 감독 평가를 해요.
1: 네.
0: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이 얼마나 좋은 감독 밑에 있었습니까?
1: 그렇죠.
0: 웬만한 감독이 와가지고 콧 놓는 것만 보더라도 훈련할 때 아, 저
1: 네.
0: 정도구나 이런 걸 알아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선수들도 인정을 한다면 좋은데? 라고 하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새어 나올 겁니다.
1: 네.
0: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떤 평가에 좀 영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1: 예를 들어서 벤투 때는 선수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맞아요. 네. 저도 직접 그때도 들었었고
1: 그러니까.
0: 끝나고도 들었었고요.
1: 네. 근데 네. 그게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우리 축구랑 좀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우리 선수들이랑.
0: 얼마 전 어제죠. 발롱도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1: 네.
0: 선수들.
1: 네. 네.
0: 거기에 이제 감독상도 있어요.
1: 네.
0: 5명이 발표됐는데
1: 네.
0: 그중에 4명이 스페인 감독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전술 트렌드는 스페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 온 것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정말 이 무적함대로 우리도 변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축구를 무적함대로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1: 자.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 좀 해볼게요.
0: 네.
1: 아시안 게임이 이제 진짜 근데 벌써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바로
0: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MBC도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맞죠.
0: 예, 예, 예.
1: 네.
0: 오늘 농구 시작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원래 아시안 게임은 다음 주 토요일에 개막인데.
1: 그렇죠.
0: 몇 개 구기 종목들은
1: 일찍 하죠.
0: 기니까.
1: 네. 기니까 예선이 기니까.
0: 네, 예선이 기니까 먼저 시작을 하고 오늘 농구 시작했고 축구도 저희 네. 첫 경기 우리나라 첫 경기가 이제 화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1: 네.
0: 이번에 싸우

0: 코디 카타를 이렇게 한 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원래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출전 안 한다면서요.
0: 아, 예. 그러니까
1: D조가.
0: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홀수가 돼 버려서 하나 참가를 안 하는
1: 그러니까
0: 바람에.
1: 그러니까 D조만 세 팀인 거죠.
0: 맞아요. 나머지는 원래는 네 팀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2위까지는 8강 가는 건데. 네. 근데 원래 아시안 게임이 네.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 되게 진심입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병역 문제가
1: 군대가 걸려 있습니다.
0: 있어서 네. 뭐 우리 현실이니까 네.
1: 군대 안 가 골, 군대 안 가 슛 이런 거 많죠. 네.
0: 그래서 되게 진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나이와 제한 없는 원래 아시안 게임은 23세 이하만 출전하는데 네, 네, 네. 세 명은 나이 상관없이 출전해. 그러니까 와일드 네, 카드잖아요. 네. 세 명 다 뽑았고 네. 그 23세 이하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웬만하면 다 불렀습니다.
1: 그러니까
0: 유럽파가 9명이에요.
1: 전력이 그러면 거의 뭐
0: 압도적입니다.
1: 역대급이에요.
0: 선수들만 놓고.
1: 아, 그럼 팔렘방 때보다 좋아요? 아니 그때는 근데 아, 아니죠, 2018년 그러니까, 때는 뭐 손흥민 나오고
0: 우리끼리만 뭐. 역대급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1: 네.
0: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진심이었다고요.
1: 네.
0: 우리는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항상 온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번에도 유럽파가 다 오더라.
1: 아.
0: 근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네. 23 와일드카드를 안 쓰는 건 기본이고 안 써요.
1: 네.
0: 23세도 안 씁니다. 21세 선수들이 나와요.
1: 아, 일본은 어때요?
0: 일본도 그렇습니다. 아. 21세만 써요.
1: 아.
0: 그리고 유럽파들도 다 안 부릅니다. 일부 이번에 그래도 홈에 이어서 한 4명 정도 불렀더라고요. 근데 네. 그 유럽파도 최고급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아시안게임은 네. 뭐 이렇게 금메달이 중요하니 그냥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 아. 경험하는 자리야로 다
1: 데뷔용으로
0: 다 됐어요. 모든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린 여기서 금메달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메달 가능성 저희 우리가 앞에 이미 3연패를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최근 세 대회를 다 우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승후보 강력한 건 맞는데
1: 네.
0: 두 가지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이민성 감독을 중심으로 한 팀이
1: 네.
0: 올 초에 23세 대회에서도 좀 어려웠어요.
1: 그렇죠.
0: 또 사우디 비공연평가전도 다 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우려가 있습니다.
1: 이민성 감독호 출범 이후에 네. 승률이 안 좋다.
0: 안 좋아요. 그래서
1: 네. 사실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민성 감독에게 이걸 맡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올림픽과 분리해서 올림픽은 그럼 김문중 감독 주자.
1: 네.
0: 이것만 맡기자라고 해서 약간 쪼개서 요것만 줬어요.
1: 그렇죠. 이번이 끝이죠, 사실 이민성 감독.
0: 그렇죠. 이미 일단은 끝이죠.
1: 이미 후임 감독을 뽑아놨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런 약간 요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못할 거냐고 첫 번째 팀으로서
1: 네.
0: 두 번째는. 어쨌든 힘을 뺐다고 해도 일본은 일본입니다.
1: 네.
0: 특히 홈이에요.
1: 아.
0: 그래서 그 일본 홈에
1: 일본이 있죠. 가장 라이벌이에요. 지금 금메달
0: 하나
1: 경쟁에서
0: 우즈베키스탄.
1: 아, 우즈베키스탄.
0: 우즈베키스탄이 연령별 대회에서는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1: 오.
0: 그리고 되게 진심이에요.
1: 오.
0: 축구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즈베키스탄은 프로리그 우리로 K리그 같은 데가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예를 들면 23세 이하 팀을 아예 대표팀을 만들어서 프로에 넣어버렸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K리그에 예를 들면 뭐 그러네. 올림픽 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니네 거기서 항상 리그하면서 대표팀이 프로팀처럼 조직력을 키워봐라고 해서 그런 걸 상시적으로 둘 정도로 상당히 진심으로 그동안 연령별 대회를 많이 준비했던 팀이어서 이제 그런 우즈베키스탄과 홈의 이점을 갖고 있는 일본 이 두 네. 팀은 어쨌든 잡고 가야 된다.
1: 자, 우즈벡 일단 강팀에 네. 우리가 분류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일본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0: 맞아요. 홈이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만약에 밤내기 하자
1: 네.
0: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냥 우리나라에 걸면 됩니다.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1: 금메달?
0: 가장 우리가 유력하긴 하지만 경계해야 될 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1: 자, 우리 팀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어떤 선수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번에 유럽파들이 많으니까
0: 9명이나 되죠.
1: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느냐도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워낙 그럼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0: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부상 때는 뽑히진 않았지만은 옌스 선수.
1: 네네네.
0: 뭐 처음에 뽑냐 안 뽑냐 이런 말도 있었고 김민수라고 하는 지금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 뛰는 선수 네. 뽑냐 안 뽑냐 말도 있었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막 오르내릴 정도로 사실 되게 많은 풀이 있었고요. 뽑힌 선수만 놓고 보더라도 와일드 카드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잘해줬던 이기혁.
1: 네.
0: 다음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양현준.
1: 양현준. 아, 네. 요즘.
0: 엄지성.
1: 엄지성.
0: 엄지성 최근에 폼 되게 좋습니다.
1: 네네.
0: 이런 선수들이 와일드카드고. 또 그냥 나이가 돼서 들어온 선수들은 뭐 배준호, 양민혁, 또 그다음에 이영준, 김명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유럽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선수 구성은 그냥 제일 좋아요. 이번 대회를 나온 팀들 중에. 근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잘 팀으로서 조직화하고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고 그걸 또 임성 감독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최적의 어떤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4-2-3-1인가요 보통 지금 이 이민성 감독

0: 이 보통 쓰는 게?
1: 보통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럼 원톱은 누가?
1: 그러니까 공격수는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인데.
2: 아, 예. 이영준 거기는 스위스인가요? 거기
1: 예, 클라스코에서 최근에 선발급은 아니지만 나왔을 때 그래도 꼬박꼬박 골을 넣고 있는.
2: 예, 그 헤딩골 넣는 거 봤는데.
1: 근데 축구를 되게.
2: 아니 저 전직 축구 담당을 조금 했습니다.
1: 다 하시네요.
2: 예, 예. 좋아합니다. 하여튼 스위스에 뛰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쪽은 어때요?
1: 미드필더는 강상윤 선수. 누구였는데 사실 이 강상윤 선수는 국내파인데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우리가 누가 잘할까? 이렇게 고민이 드신다고 한다면 강상윤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 선수가 지금 20대 초반의 선수인데 약간 박지성의 향기가 납니다.
2: 아 진짜요?
1: 네,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2: 아 저도 좋아합니다.
1: 네, 네. 그래서 강상윤 선수가 미드필더에선 중심이 좀 될 것 같고 네. 2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2: 유럽파들도 많고
1: 네, 뭐 배준호, 엄지성, 양민혁, 양현준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많은 선수, 이현주 워낙 많은 선수들이 많아서 있고. 수비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가 가장 그러면 금메달 따는 거에서 진짜 요거가 좀 이 난관이 좀 예상된다. 어렵다. 이거 마지막에 좀 한마디 해주시죠.
1: 조별리그는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아. 사우디와 카타르 이름값만 놓고 미디어들 보도를 봤더니 그러니까요. 뭐 너무 어려운 카타르. 조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2: 거기가 죽음의 조라는 얘기도
1: 있어요.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이름값만 그런 거고 23세 아시안 게임 대표는 그렇게 안 셉니다. 그들도.
2: 아,
1: 이제 토너먼트 8강 가면 8강, 4강, 결승 3경기 하면 우승이죠. 토너먼트 네. 이후에는 이 단판에서는 꼭 위기가 한번 와요.
2: 한 번은 온다.
1: 요 위기만 극복하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시죠.
1: 알겠습니다.
2: 박문성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피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조갑재 TV 조갑재 대표,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요즘 화제의 책이죠.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그 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돼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일부 식당이 배달용 음식에 투명한 비닐랩을 씌우는데요. 뜨거운 음식과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수를 담는 페트병도 고온에 취약하죠.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수를 다루는 소매점은 덮개가 있는 진열대에 제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잘못된 포장 방식은 건강을 해친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0: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신약 브로커 양모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판사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판사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을 가장해 항의성 질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성숙 총리를 향해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했는데 적절하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사기, 제3자 뇌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며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가 5월 말로 앞당겨진 과정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미래에셋 측과의 비공개 회동 의혹,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에 재직한 데 따른 청탁 이해 충돌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가 함께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을 특수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0: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은 유행에 민감하신 편인가요? 최근 한 리서치 전문회사에서 2026 트렌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새 유행이나 트렌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세대는 역시나 2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도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새 유행이나 트렌드를 접하는 경로도 세대별로 달라서 20대는 너튜브와 SNS를 통해서 트렌드를 접하고 있었고요. 50대는 방송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는 유행 주기가 너무 짧아졌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유행에 잘 휩쓸리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재미난 추억도 많지 않나요? 미니홈피가 한창 유행했던 시절에는 다 같이 일촌 파도 타느라고 바빴고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 덕분에 유행한 이름도 생소했던 소떡소떡은 휴게소에서 없어서 못 파는 국민 간식으로 등극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특별히 좋아했던,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유행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부 첫 곡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전해드렸어요. 정예원님이 첫 곡 역시 훌륭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홍희진님은 오프닝 들으시고 유행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요즘엔 뭐 하나 그 정도예요 하고 글 보내주셨고 그쵸 유행에 막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인가 이렇게 대충 보는 정도이신 분들도 있고 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7011님 비교적 최근에 유행했던 두바이 쫀득쿠키의 유행이 강렬했어요. 한파에 몇 시간씩 줄 서서 사고들 했었죠. 소녀시대가 G로 정점을 찍었을 때 스키니진의 유행도 떠오르네요. 그때 그 불편한 바지를 어떻게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두바이 쫀득쿠키 유행이 겨울이었나요 벌써? 1년이 그럼 다 지난 거네요. 시간이 거의 된 거네요. 그렇게 참 빠르죠. 소녀시대 G, 아 스키니진이 유행이었죠. 요즘에 또 스키니진 유행이 다시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만큼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진용님, 아 미니홈피, 미니홈피 다시 열리면 흑역사 혹은 이불킥할 내용이 많을 텐데요. 크크크 보내주셨고 신지연님은 드라마 토마토에서 김희선이 가지고 다녔던 요요랑 머리띠, 실핀이 기억에 남아요. 그건 저도 진짜 어릴 때인데 기억에 나요. 워낙 정말 뭐 전국적으로 큰 인기였던 기억이. 그래서 머리띠, 그다음에 요요. 요요 한참 했었는데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그리고 박상훈님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헤어스타일, 임수정의 니트, 그리고 부추가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패션 스타일이 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죠. 1938님 안녕하세요 젠디. 요즘은 제가 대학 시절에 가로 열고 세기 말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유행이던 아이템들이 살짝 변형돼서 유행이더라고요. 통이 넓은 바지에 조금은 작은 듯한 티셔츠, 가끔은 발끝이 뾰족한 마녀 구두나 아니면 뭉퉁한 높은 통굽 등등 살짝 웃음이

0: 납니다. 패션 아이템들은 사실 유행이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뭐 예전에 유행이었던 것들이 다시 유행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938님이 대학 시절에 입으셨던 거 맞죠? 통이 넓은 바지 요즘 많이들 입고 또 티셔츠 또 구두도 그렇고 통굽 맞아 통굽도 유행이고 많은 그런 추억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 그 상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소떡소떡 같은 그런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예전에 달고나 커피 얼마 되지? 이거는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니고 달고나 커피 코로나 때였어요. 기억을 어떻게 잘하는 우리 혜영 작가님은 진짜 백과사전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코로나 때였구나. 그게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대유행이었죠. 맞아.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들. 집에만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음식들.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유행했을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유행이 떠오르시는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당지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또 어디서 뭐 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3, 4부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대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을 이어 달리기 하듯이 연달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아이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여 년간 홀로 키운 피터팬 아빠죠. 고 전경철 작가가 생애 마지막까지 품었던 걱정인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장애 아동과 성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을 연 1200시간에서 내년부터는

320시간으로 10% 늘리고요.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5,000명에서 내년엔 2만 명, 2030년엔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고요. 고 전경철 작가의 자녀처럼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을 내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현지에 파견됐다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진 구호대와 교대하는 차원인데요. 새 구호대는 8명으로 구성됐고요. 네팔 정부가 홍수 사태 대응 기조를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면서 수색 작전 인원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규모와 같은 수색 활동은 이어지지 않겠지만 수색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긴급 구호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도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실종자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역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서울은 21.5도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교차가 커지면서 최근 호흡기 질환이 비상인데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을 기준으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영유아 환자가 많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주에 유행주의보 발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일부 내륙과 산간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무척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전주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범진호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날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날씨가 시원했죠. 서울 기준으로 21.5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서늘해지다 보니까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스크도 사람 많은 곳 있다면 잘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접종 시기도 조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말부터 또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겨울 앞두고 독감 예방접종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4565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런스트락의 프로스트바이트.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562님, 저는 오늘 출근 전에 무더운 여름 동안 시원한 바람을 선물해준 선풍기를 뽀득뽀득 세척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선풍기가 아 앞뒤로 있으니까, 근데 색깔이 다양한 거 여러 대인 것 같아요. 선풍기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 선풍기 뚜껑만 지금 6개인데 6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와, 진짜 선풍기 많이 사용하시네요. 아, 그럴 이제 시기가 왔죠. 올 여름 내내 더운 날씨에 또 시원한 바람을 선물해줬던 선풍기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잘 말려두시면 내년에도 여름에 다시 꺼내서 쓰실 때 기분이 좋겠죠. 6개 뚜껑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대. 여름 정리하면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이런 준비들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런 사진 보니까 또 괜히 계절이 바뀌는 게 실감납니다. 임채영님, 젠디 출첵합니다. 지난달 헌혈하고 이벤트 응모했는데 치킨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소소한 행복, 내일 간식은 치킨버거예요. 우와, 헌혈하고 이벤트 응모하셨는데 치킨버거 세트가 또 당첨이 된 거예요. 진짜 행복한 날이네요, 채영님. 소소한 행복이지만 기쁨이 엄청난. 간식 내일 치킨버거 맛있게 드시고요. 김종규님은 젠디 오늘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저녁 먹고 산책 중에 미니 켰는데 젠디 목소리가 나오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가을인 듯 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데 또 이렇게 미니 메시지까지 남겨주시고 또 마치

0: 이렇게 종규님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 봐요, 종규님도. 앞으로 산책하실 때마다 오당재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8519님, 7시부터 꽤 어두운 것을 보니 해가 많이 짧아졌네요.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영화 같은 하루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어디지? 여기 어디죠?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노을이 와 하늘에 막 구름이 가득한데 그 구름이 막 빨간색,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뭔가 멋진 노래가 착 깔리면 말 그대로 영화 속 주인공이 진짜 된 것 같은 기분 드실 것 같은데 어딘가요? 여기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진짜 멋져서 계속 보고 싶을 만큼 8519님의 멋진 사진 감사드리고요. 영화와 같은 하루를 마치고 퇴근한다 하시길래 와 진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멋진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진짜 영화 같은 하루 마무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성준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6살 제빵사입니다.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아서 잠시 쉬고 있어요. 이번에 쉬는 동안 푹 쉬기도 하고 평소 아팠던 것도 치료해볼까 합니다. 아, 우리 성준님이 제빵사신데 수술을 또 받으셨다고 하네요. 오늘 성준님과 한번 전화 데이트를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제빵사 강성준입니다.
0: 네, 대전에 사시는 우리 제빵사 강성준님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네, 성준님 혹시 오당재 주로 뭐 하면서 들으세요?
1: 주로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많이 들어요.
0: 아, 저녁 드시고 산책하시면서?
1: 네네.
0: 원래 라디오를 좀 자주 듣는, 즐겨 듣는 편이세요?
1: 네, 고등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계속 주고 듣고 있었어요.
0: 고등학생 때 어떤 프로 들었어요?
1: 지금은 안 하는데, 네. 태연이 했던 그 라디오 그걸 많이 들었었어요.
0: 태연의 친한 친구?
1: 네네네.
0: 아, 친친 많이 들으셨구나. 네네. 그럼 그때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가끔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1: 네네.
0: 와, 반갑습니다. 그 성준님 문자를 보니까, 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어떤 수술이에요?
1: 이게 그 손가락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네, 이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딱딱 소리 나서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건데, 네,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0: 아, 손 힘줄에.
1: 네네.
0: 아, 제빵사 하시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직업병 같은 건가요, 그러면?
1: 네, 맞아요.
0: 그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반죽 같은 거 하실 때 주로 힘을 쓰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수술은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1: 수술은 9월 1일 날 받았고, 네. 지금 퇴원한 상태예요.
0: 아, 9월 1일에 받으셨으면 열흘 정도 되신 거네요.
1: 네네.
0: 그럼 지금은 언제까지 쉬시는 거예요, 이제?
1: 지금 회사는 22일까지 쉬고요.
0: 네.
1: 네, 23일부터 다시 복귀할 것 같아요.
0: 아, 그럼 당분간 수술 받고는 좀 손을 쓰면 안 되시나 보다, 그죠?
1: 네네네.
0: 오, 그 기간이 한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20일 정도?
1: 네, 맞아요.
0: 갑자기 쉬게 되셔서 좀 일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 들진 않으세요?
1: 아직까지는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마냥 좋은 지금 약간 쉬면서 충전하고 계신.
1: 네, 맞아요.
0: 아, 수술하고 나서 통증 같은 거 괜찮으세요?
1: 이게 일주일 때까지는 통증이 좀 이제 있었는데, 예, 네,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0: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좀 있잖아요. 출근까지. 아직 뭐 네. 출근 생각 딱히 안 들고 하시니까 남은 쉬는 시간 동안 뭐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 있으세요?
1: 아, 네네. 이제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0: 무릎도 다쳤어요?
1: 네네.
0: 어떡해.
1: 그래서 지금 무릎 복귀 전까지 계속 치료, 무릎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손 수술했는데 무릎도.
1: 네, 맞아요.
0: 하셔야 되고.
1: 네네.
0: 계속 이제 재활하는 기간이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좀 오랜만에 좀 모처럼 쉬시니까 어디 좀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딱히 없으세요?
1: 여자친구랑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 강릉 네. 여행 한번 갈 것 같아요.
0: 강릉 여행?
1: 네.
0: 와, 좋으시겠다. 강릉 가서 뭐 하실 거예요?
1: 강릉 아무래도 좀 여자친구랑 저랑 둘 다 먹는 네. 걸 좋아해서 네, 먹는 쪽 위주로 많이 데이트를 할 것 같아요.
0: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강릉에 맛있는 빵집도 많지 않나요?
1: 네, 맞아요.
0: 그럼 만약에 그 여행 가요? 그럼 맛있는 빵 드시면서 좀 이렇게 시장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세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직업이 제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할것 같아요.
0: 그럼 드시면서 이 빵은 이렇게 만들었군, 뭐가 들어갔군, 이래서 맛있군, 이런 거막 생각하면서 드세요?
1: 네.
0: 오, 그렇군요. 제빵사로 일하신 지그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13년 정도
0: 와,
1: 됐어요.
0: 오래됐다. 13년. 그러면 성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빵, 제빵사로서 원픽빵이 뭔지도 궁금한데.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아무래도 좀 소보로 빵을 제일 좋아해요.
0: 소보로 빵.
1: 네.
0: 오, 클래식하게.
1: 맞아요.
0: 그럼 빵집은 지금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0: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1: 네.
0: 어떤 빵도 주로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소보로 빵 만드시나 좋아하는?
1: 그것도 만들긴 하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통밀을 이용한 건강식 빵을 좀 만들고 있어요.
0: 아, 통밀?
1: 네.
0: 건강빵?
1: 네.
0: 오, 요즘에 또 건강빵 많이들 찾으시니까.
1: 네.
0: 오, 그렇군요. 우리 저도 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빵사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김윤희님이 제빵사님이면 손쓸 일이 많으실 텐데 회복 잘하세요 하면서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성준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게요.
1: 여자친구를 한테 하고 싶은데요.
0: 네.
1: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큰 땀을 크고 작은 수술을 하게 돼서 여자친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이번 계기로 좀 쉬면서 몸조리도 좀 잘해서 다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날에 다시 이렇게 복귀해서 같이
0: 네.
1: 회사 댕기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이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1: 예, 100일 된지 얼마 안 됐어요.
0: 100일? 와. 김경주님이 여자친구랑 여행 가면 아픈 몸도 다 나을 듯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세요.
1: 네, 이지의 응급실 신청할게요.
0: 이제 응급실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박완세 수지 중후군 수술을 받고 잠시 쉬고 계신 제빵사 강성주님의 신청곡 이지의 응급실 듣고 왔습니다. 김세령님이 오늘 마침 남자친구와 강릉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틀었는데 강릉 여행 가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오, 그래요. 세령님은 지금 강릉역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신 거예요. 오, 날씨도 좋고 너무 좋으셨겠다. 어디 다녀오셨으려나?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또 수술 받으시고 여자친구랑 모처럼 또 여행을 가시는 우리 성준님을 위해서 또 강릉의 좋은 곳들. 뭐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시장도 좋을 것 같고 강릉 중앙시장 아니면은 뭐가 좋을까요? 거기 뭐 카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빵집도 많고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현정님이 저희 딸도 방아쇠 수지 수술했어요. 6살 때요. 갑자기 엄마 이거 봐 하면서 엄지손가락 딸깍 하는데 개인기인 줄 유유. 초보 엄마라 방치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6살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군요. 오, 어쨌든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셨길. 현정님의 따님도 그리고 우리 성주님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당재 청취자분들이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을 또 오프닝에서 많이들 또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김을주님은 유행할 땐못사 먹고 끝물에 사 먹어봤어요. 꿀 버터 과자. 그 허니 버터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감자칩? 맞죠? 그거는 지금도 사 드실 수 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는데 저 아직도 먹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먹으면은 멈출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다. 아, 맛있겠다. 저또 먹고 싶어요. 이거 허니 버터 과자. 진짜 2014년이었나? 그때 우리 오당재에서도 김민호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셨죠.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었던 그 과자. 5781님,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님의 립스틱. 어울림과 상관없이 입술 동동 뜨게 발랐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영애님의 립스틱이 유행이었나요? 저는 이제 전지현 씨 립스틱 유행이었을 때그 뭐였지? 김수현 씨랑 같이 나왔던 그 드라마 별그대에서 립스틱 막 유행이었던 그 기억은 나는데 이영애님 립스틱은 아마 90년대 유행했던 그런 아이템이었나 봐요. 오, 재밌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조영호님이 신청해주신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0: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한 시민의 행동이 릴레이 양보로 이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임산부가 줄 맨 앞에 있던 시민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고요. 시민은 망설임 없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양보한 시민은 줄의 맨 뒤로 가서 다시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뒤의 시민도 자신의 차례가 되자 줄의 맨 뒤로 이동했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처음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시민은 기다리지 않고 다시 앞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 사람의 이것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졌다. 인류애가 차오른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한 누리꾼이 주변으로 퍼졌다고 표현한 한 사람의 이것 바이러스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배려 바이러스, 2번 눈치 바이러스, 3번 하품 바이러스. 자,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뭔지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배려 바이러스, 2번 눈치 바이러스, 3번 하품 바이러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이동훈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주얼리의 사랑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0: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또 코로나19 신약 브로커 양모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 판사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학 후배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양 씨와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장관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욕이라며 배우자가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은 창당 직후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본인이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 후보자 부부가 언더조직, 즉 비공개 정파에 참여해 혼전순결, 낙태금지 등을 담은 교양교재를 학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더조직 참여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해당 조직은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에 해산했다며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 이탈주민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고 부검 소견에서도 타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연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북한 이탈주민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전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40대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2도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0: 학력 발전인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처를 날던 새가 커다란 날개에 부딪히는 등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보안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진행 방향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멈추기도 하고요. 해양 포유류가 소음을 듣지 않도록 압축된 공기를 발생시켜서 음파를 줄이기도 하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풍력 발전,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환경에 이루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시민의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 누리꾼이 이것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는데요. 과연 어떤 바이러스였을까요? 3983님 정답 1번 배려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라면 전 세계 창궐에서 배려 팬데믹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되어 뒤로 전염시킨 두 번째 분도 멋지네요. 와, 그러니까요. 3983님의 문자도 너무 멋지네요. 전 세계 창궐에서 배려 팬데믹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표현이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배려를 이렇게 전염시켜주신 두 번째 분도 진짜 멋지시고요. 3983님 정답 오늘 맞춰주셨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최신 인기가요부터 추억의 멜로디까지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1794님이 저는 걷는 중 조용필의 걷고 싶다 조심스레 신청해봐요 젠디 하셨어요. 걸으면서 들으시는 분들 요즘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조용필의 걷고 싶다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노래 첫 곡으로 들을게요.

조용필의 걷고 싶다 듣고 왔고요. 4885님이 재은님 무척 오랫동안 못 왔네요. 그리웠답니다 하면서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4885님 환영하면서 신청해 주신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듣고 올게요.

김정예님, 소수빈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신청합니다. 오늘은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서늘하기까지 한 날이네요. 저녁 먹고 걷다 왔는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가을이 너무 짧지 않길 빌어봐요. 소수빈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신청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큼 다가온 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소수빈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9193님,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첫사랑 얘기해달라는데 양파 사랑 그게 뭔데 선곡되나요? 오, 그 답변을 이 노래 제목으로 이렇게 대신해주셨나봐요.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이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같이 들어볼게요.

박상훈님, 가을이면 서정적인 멜로디에 감성적인 보컬이 조화로운 곡이 생각나잖아요. 제게도 그런 곡이 있어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신청합니다. 아, 그쵸. 가을 딱 되면은 떠오르는 노래들 한 곡씩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상훈님의 가을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일하면서 쉬면서 운동 중에 또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 염지은님이 김사랑의 굿바이 같이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숨은 명곡입니다. 시작 부분이 벅찬 느낌을 좋아하셨는데 오 진짜 그렇네요. 시작 부분이 뭔가 벅찬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지은님의 신청곡 김사랑의 굿바이 같이 들어볼게요.

염지은님이 감사합니다. 저 신청곡 나오는 거 처음이에요 하셨는데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지은님 감사합니다. 윤수빈님,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신청해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가사도 너무 좋아요. 젠디에게도 이런 소울메이트 친구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수빈님이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을 선곡해주셨네요. 저 이 노래 들어보고 싶었는데 수빈님 덕분에 우리 같이 들어보면 좋겠어요. 아이유의 신곡이죠.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올게요.

6745님, 윤팬의 흰 수염고래 신청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윤팬의 메시지를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저도 희망을 갖고 싶어요. 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막연한 희망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 노래 들으면서 또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내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YB의 흰 수염고래 전해드릴게요.

8289님, 젠디 안녕하세요. 노을에 함께 신청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위로받고 또 많은 분들이 외로운 저녁에 위로받길 소망하며 신청 올립니다. 이 노래를 되게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신청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을에 함께 우리 8289님의 신청곡 다음 곡으로 이어드릴게요.

김살랑님, 저도 이 노래 듣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유유유 하면서 공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유미님, 젠디 이 노래 되나요?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이번 달에 이직해서 입사했는데 업무 적응이 힘들어요. 노래 듣고 싶습니다. 아, 유미님도 이직 하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유미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곧 적응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이 노래 우리 유미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잘 하실 거예요. 같이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젠디, 이 노래에 선곡되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7367님이 오늘도 감성 터지는 밤이네요. 노래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2794님은 젠디 신청곡 들려줘서 감사. 1시간 반 같이 걸어줘서 감사. 오늘 밤 모두 모두 이쁜 꿈들 꾸시오. 당제 하면서 귀여운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김경준님, 목요일에 신청곡 들으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귀를 열어두는 이 시간이 참 좋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앞에서 저희 뉴스 전해드린 것처럼 독감 환자도 늘고 있고 또 코로나 환자도 많이 생겼다고 하죠. 이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그렇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나서 돌아오셨을 때 손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걸칠 수 있는 그런 옷 같은 거 챙겨 나가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398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3983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What? 볼품없는 문자인데 당첨 감사합니다. 심규선의 화조도 신청드려봅니다. 하트 보내주셨는데요. 아니요. 전혀 볼품없는 문자 아니었고 너무 귀하고 소중한 문자였습니다. 아까 뭐라고 보내주셨지? 배려 팬데믹 보내주셨잖아요. 진짜 우리 3983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배려가 마구마구 전염돼서 배려 팬데믹이 오는 그날까지 서로 배려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끝곡으로 심규선의 화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네. 잠깐 무늬가 가득 수놓인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소청 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 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0: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평균 0.2% 올랐습니다. 세제 개편 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서초는 각각 0.35%, 0.36% 하락했고 송파도 0.02%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8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노원이 전주보다 0.38%, 도봉이 0.43%, 강북이 0.46% 오르며 이른바 키 맞추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져 성남 분당 0.41%, 화성 동탄도 0.22%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0.19% 올랐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송치된 제주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장을 추가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인데 당시 A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경장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모친 70대 육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예인도 투자하는 상당한 투자처가 있다며 딸 장 씨를 언급해 지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주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대 연 18,000% 이윤을 취한 불법 사금융 업자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40대 여성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0: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7%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점차 줄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좀처럼 잡히지 않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인 경계선인 5%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 규모를 최대 60억 달러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에 오히려 국채 금리는 상승했는데요. 세계 자금의 피난처였던 미국 국채, 대규모 자금 이동을 촉발할 뇌관이 되진 않을지 잠시 후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미국발 고금리가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을 불러오진 않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예, 요즘 일본 국채금리 이거 오를 가능성이 100%다. 뭐 이런 뭐 기준금리와 함께 그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엔화 강세가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여파로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리지 않겠느냐, 투자자들이 많은 우려하고 계신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5: 뭐 사실 핵심은 일본이 단순히 하나의 채권 시장이 아니라 네. 과거에 전 세계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온 펀딩 국가였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일본이 꽤 장기간 지속을 했죠. 그러다 그랬죠. 보니까 이제 일본 국채금리가 이제 워낙 낮았기 때문에 뭐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엔화로 싸게 돈을 빌려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자산이라든지 이런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소위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거래가 굉장히 컸었어요.
4: 예.
5: 근데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엔화도 지금 153엔 3엔까지 좀

0: 강해지면서 뭐 결국에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네. 엔화에 대한 이제 차입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환차손 위험까지도 커지다 보니까 기존 포지션을 줄이든지 네. 아니면 기존 포지션을 꺾고 나가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1: 네.
0: 뭐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오늘 저도 방금 확인을 했는데 엔화가 지금 153엔까지 강해졌고 거기다가 BOJ가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네. 전망들이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엔캐리 청산이 곧장 미국 국채 매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엔캐리 자금이 전부 다 미국 국채를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1: 예.
0: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커져서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
1: 네.
0: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또 역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거랑 반대로 문제는 지금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대규모로 나타나서 레버리지 축소가 다양한 자산 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부동산까지 전반적으로 자금 이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1: 예,
0: 문제인 거죠.
1: 예.
0: 뭐 결국에는 변동성인데 뭐 한마디로 이제 일본 금리 상승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 금융 시장에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을 올리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1: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면 2024년 8월 달인가요? 그때도 이런 흐름이 많았고 마침 그때는 공교롭게 미국 경기 침체 공포까지 겹쳐지면서 세계 투자 시장이 진짜 요동쳤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2022년 이후에 엔화 대출 자체 규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1년도 12월이랑 지금 26년도 3월을 단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70% 가까이 대출이 증가한 거죠. 엔캐리에 대한 예. 투자가 증가해서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충격이 나타나면 파급 영향은 굉장히 클 건데
1: 네.
0: 제가 과거 24년도 8월이랑 지금 26년도 9월의 차별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당시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나타났고
1: 예.
0: 미국 경제 침체도 같이 나타났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일본계 자금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했던 자산을 빠르게 뺄 수밖에 없었죠.
1: 예.
0: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충격이 대규모 디레버리징 증폭으로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BOJ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1: 네.
0: 근데 이제 2024년 8월 달에는 예상 밖 인상이었어요.
1: 예.
0: 아무도 몰랐어요.
1: 예.
0: 비오제가 금리 인상할 걸. 시장에서 알려진 재료냐 알려지지 않은 재료나의 차별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중 하나는 일본 국채금리도 높지만 미국 국채금리도 같이 높아요.
1: 네.
0: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3% 가까이 육박을 했고 미국도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4.8%까지 높아졌죠. 그래서
1: 네.
0: 2024년처럼 하루아침에 폭락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금리의 구조가 지속되다 보면 BOJ의 금리 인상이 반영됐건 안 됐건 떠나서 결국에는 두 나라의 금리로 인한 밸류에이션, 자산 가격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기간 측면 에서는 더 길게 부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제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장기 금리 이 수준이 왜 이렇게 높은 거냐? 또 어디까지 높아질 거냐? 그리고 미국 정부는 배센트를 비롯해서 구두 개입이나 실질적인 개입으로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건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 청산 가능성 이거 말고도 근본적인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0: 많죠.
1: 예.
0: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이제 드디어 배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이란 걸 했어요.
1: 예.
0: 기존의 바이백은 20억 달러를 하겠다 해서 40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바꿨는데 어제 60억 달러를 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오히려 금리는 튀었어요.
1: 예.
0: 그럼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장기물 국채 금리는 도대체 왜 올라가냐?
1: 예.
0: 원인을 찾아보면 과거에는 미국의 장기물 금리를 설명하는 요소는 거의 기승전 연준이었어요.
1: 네.
0: 연준이 경기 안 좋아서 금리 내린다고 하면 장기물 금리는 쭉쭉 빠지고
1: 네.
0: 경기 좋아서 금리 올린다고 하면 쭉쭉 오르는 게 일반적인 증상인데 지금은 달라요.
1: 네.
0: 지금의 장기물 금리라는 건 연준의 통화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1: 네.
0: 거기다가 새로운 프리미엄이 하나 더 붙기 시작했죠.
1: 뭔가요?
0: 뭐냐면 재정. 아. 예.

0: 재정이 왜 금리랑 상관이 있냐?
1: 예.
0: 재정?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는 미국의 정부인데
1: 네.
0: 그 미국의 정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없기 시작하면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옛날에는 거의 신용등급 굉장히 최고의 엄청 안전한 국가였는데 얘네 전쟁도 길어지고 물가도 모르겠고 트럼프도 정책 모르겠고 경기도 애매해. 그래서 옛날만큼 너네들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돈은 빌려줄 테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줘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1: 네.
0: 거죠. 그게 일종의 뭐 채권시장 용어로 따지면 기간 프리미엄이란 용어고
1: 네.
0: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라는 건
1: 네.
0: 성장과 물가의 함수잖아요.
1: 예.
0: 성장과 물가의 요인이 올라가면 금리는 올라가고 나머지 요인이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지는데
1: 예.
0: 거기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하는 요인을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1: 예.
0: 뭐 소위 말해서 공급이 많아지거나
1: 예.
0: 수요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외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 예.
0: 그럼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연준이 뭐 지금부터 당장 정책금리를 막 심하게 올린다는 그런 컨셉도 아니잖아요.
1: 네.
0: 근데 불안한 건 인플레이션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와중에 미국의 재정적 상태가 걱정되다 보니까 기간 프리미엄 여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 예.
0: 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분해를 시켜왔어요.
1: 예.
0: 그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인데
1: 예.
0: 2022년도만 하더라도 기간 프리미엄이
1: 제로에 가깝네요.
0: 그쵸?
1: 예.
0: 이때 왜 그렇냐면
1: 예.
0: 미국의 재정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미국의
1: 예.
0: 재정 상황은 늘 항상 안 좋았어요.
1: 예.
0: 정부 부채를 많이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정부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연준이 사줬어요.
1: 아.
0: 그걸 일종의 양적 완화 QE라고 하는
1: 예.
0: 거죠. 연준이라는 강력한 수요처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 측면에서는 완벽한 수요처가 존재하니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역전이
1: 예.
0: 되죠. 근데 연준이 24년도 25년 들어서 QE에서 QT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부재를 다른 투자자들이 대체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계속 확대되는 수준인 거죠. 그 와중에 미국의 재정의 상황은 이제 올해로 따지면 재정 적자가 1.9조 달러래요.
1: 네.
0: 근데 이것도 적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 정부 행정부에서는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것저것 따져서 연초에 1.9조 달러 될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죠.
1: 그렇네요.
0: 그렇죠. 그럼 국방비를 네. 어마어마하게 쓸 거 아니에요.
1: 예.
0: 두 번째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또 높아졌어요.
1: 예.
0: 이 두 개가 지금 앞다투어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민간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2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럼 그 말은 즉슨 적자가 늘어난다는 건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공급은 늘어나는데 받아줄 수요가 없으니까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장기 금리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만 쳐다볼 게 아니라 너무나도 차고 넘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 채권 발행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핵심은 수요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누가 사주는 겁니까? 스테이블코인 상가요?
0: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1: 예.
0: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단일 국가는 일본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영국 순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큰 형님 님이 나 이제 채권 찍을게 돈 쏴줘 하면 이제 작은 애들이 일본 중국 이시비 한국 애들이 아 형님 감사합니다 가격은 묻지 마세요 저희가 비싸게 사드릴게요 하고 다 받아가던 구조였어요.
1: 네.
0: 찍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죠.
1: 네.
0: 가격은 당연히 싸지고 금리도 빠질 수밖에 없는데
1: 네.
0: 비싸지고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채권 전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1: 네.
0: 일본은 지금 자기네 코가 석자예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조차 줄어들고 미국 국채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1: 예.
0: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일본 같은 글로벌 중앙은행이랑 국부 펀드 플러스 페드 QE 자금. 페드 QE는 제외한 자금.
1: 예.
0: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은 민간 헤지 펀드 투자 자금인 거죠.
1: 예.
0: 둘 다 외국인인데 2012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오피셜 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머지 헤지펀드 영역은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얘네들이 미국이란 형님이 채권 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비싸게 사주니까 금리는 낮았는데
1: 예.
0: 점점점

0: 갭이 바뀌죠. 그리고 2023년도에 역전이 됐고 예. 지금으로 따지면 헤지펀드 투자자 비중이 6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 일본 중앙은행이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페드까지 합체해서 채권을 사줬다면 현재는 해외 민간 자금, MMF, 은행, 보험, 연기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정도가 채권을 사다 보니까 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러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랑은 다르게 프리미엄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0: 질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자금들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자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글로벌 중앙은행들 뭐 사냐?
1: 네.
0: 얘네들은 지금 미국 국채 대신에 미국 재정 너네 모르겠다. 트럼프 왔다 갔다 하고 뭐 복잡해. 우리 그냥 금 살래. 아. 아니면 비트코인 살래.
1: 예.
0: 또 다른 안전자산과 다른 자산 영역으로 자산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1: 예.
0: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가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국면이라는 거죠.
1: 예. 이제는 어떤 금리 수준에서 사줄지 주판 튕기는 애들이 좀 더 많이 부각된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자금뿐만 아니라 일본의 보험사라든가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들의 움직임은 미국 국채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0: 사실 뭐 일본 기관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뭐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 금리에서 환해치 비용을 차감해서
1: 네.
0: 자기네 나라 일본 국채 금리랑 비교를 해서 더 매력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1: 네.
0: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굳이 뭐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노출하고서 해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든 거죠.
1: 네.
0: 실제로 지금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제 해외 채권 투자의 패턴을 보면 단기 해외 채권, 장기 해외 채권은 다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였고요.
1: 예.
0: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들을 조금 매수하는 행태들을 보였어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고 해서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 얘들이
1: 네.
0: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엔캐리 일시적 청산보다는 일본계 자금 자체가 홈 바이어스적인 그런 경향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 금리가 여기서 더 충분히 올라간다면 왜 미국의 30년물을 우리가 사야 되지라는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는 거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얘네들이 자금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미국 국채를 그동안 사줘왔던 수량이 100이라면 이걸 뭐 30, 40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시장 금리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이백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0: 아무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그건 있어요. 아 진짜 채권 시장 나락하면
1: 예.
0: 미국 재무부가 뭐든 하겠구나 이렇게 바이백도 파격적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1: 네.
0: 뭐 이렇게 채권 시장을 조금 구출해 주려는 의지는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은 있는데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죠.
1: 그렇죠.
0: 사실 바이백이라는 거는 채권 발행 주체가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1: 예.
0: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걔네들이 인기 없는 채권을 사준대요. 그러면 너네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인기 없는 채권을 사주려면 무슨 돈으로? 그럼 또 채권을 발행해야겠죠.
1: 네.
0: 그래서 채권에 대한 발행 시점 자체를 조절하는 거지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채권 총량이 많아지는 이 큰 틀 자체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밤에서처럼 이제 재무부가 이제 9월 달에 처음으로 바이백을 60억 달러나 제시를
1: 네.
0: 했는데 시장 효과는 오히려 금리가 튀었다라는
1: 네.
0: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재무부의 정책 행태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고
1: 예.
0: 그리고 지금 재무부가 하는 바이백의 행태 자체가 연준의 QE랑은 분명 다르고
1: 네.
0: 결국에 채권의 총량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고 있어요.
1: 예.
0: 재무부의 바이백이랑 연준의 QE를 조금 비교를 해왔어요.
1: 예.
0: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행 주체인 거죠.
1: 그렇죠.
0: 바이백은? 재무부가 하는 거고
1: 예.
0: 연준 QE는 연준이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재원 자체에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는 재원은 신규 국채를 발행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총량.
1: 예, 돌려막기 하는 거죠.
0: 맞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연준의 QE 재원은 중앙은행의 준비금에서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려막기가 아닌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0: 재무부에 바이백을 했을 때는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채 만기 구조가 교체가 되는 거고 연준의 QE 효과에서 대차 대조표 효과는 중앙은행의 자산만 확대가 되지 채권의 총량 발행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금리의 영향은 이제 연준의 QE가 훨씬 더 컸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뭐 원래라면 재무부의 바이백이 이렇게까지 채권 시장에 불신을 불러일으킨 정책은 아닌데 네. 공교롭게도 뭐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동안 재무부의 신뢰저하 이런 것까지 엮여지면서 효과가 지금 거의 없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1: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시장 참여자들에겐 심리적인 안정판 역할은 하지만 앞서 진행됐던 바이백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불을 못 끄고 오히려 불을 지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또 다른 바이백을 더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해봤을 때 또 의미 없겠네라는 시그널로 고착화돼서 아예 이참에 연준이 사는 것까지 진화 발전을 진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의 대응으로 바뀌진 않을까요?
0: 사실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예. 바이백을 19일날 8월 19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발표 직후에는 금리가 한 12bp 정도 빠졌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21일 정도에 다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수준을 다 회복하고 금리가 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총량으로 봤을 때 미국의 추가적인 바이백 규모가 분기당 약 140억 달러로 추정이 돼요.
1: 네.
0: 그러면 미국의 국채 시장 사이즈가 지금 32조인데 네. 32조 달러짜리 시장을 고작 140억 달러로 움직이겠다라는 계획을 재무부가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규모로만 따지면 예를 들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재무부가 지금 가장 문제의 채권 중 하나인 20, 30년 같은 긴 채권의 만기가 긴 채권들을 사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미국 국채 발행의 테너벨 총량인데 20년에서 30년짜리 T본드의 잔액이 현재 5.5조 달러예요.
1: 예.
0: 그럼 바이백을 전량 140억 달러를 5.5조 달러 20억 30억 30년 물로 다 사준다고 해도 전체 대비 발행 비중은 1%가 안 돼요. 1%는 뭐예요? 한 0.25%밖에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바이백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의구심에서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이제 결국에는 연준밖에 없지 않냐. 너무 좋죠. 연준이 나서주면.
1: 네.
0: 근데 문제는 연준 의장이 누구냐.
1: 네.
0: 케빈 워시.
1: 예.
0: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이냐. 케빈 워시는 GFC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가 QE가 진행됐는데 양적 완화가 그때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도 이 정책은 쓰레기다.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극구 부인했던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을 당시에도 그 전후 인터뷰들을 보면 여전히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럼 이 상황에서 케빈 워시가 그동안 자기가 뱉었던 말을 다 뒤집으면서 과연 QE를 할 수 있을까? 파월 의장이었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케빈 워시는 그동안 질러놓은 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 이제 케빈 워시가 QE를 하려면 미국 경기가 박살이 나야 돼.
1: 네.
0: 정말 이제 정말 GFC 정도의 리세션이 와야지 연준이 금리도 내리고 그걸로 안 막혔을 때 QE 같은 양적 완화도 할 건데
1: 네.
0: 아시겠지만 지금 8월 달 고용 지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예요.
1: 그러니까요.
0: 컨센서스 대비 민간 고용이 3배 넘게 늘어났어요.
1: 네.
0: 실업률도 굳건해요. 임금도 마찬가지로 MOM으로 0.4%포인트 올라갔어요.
1: 네.
0: 그래서 고용이 이 정도로 탄탄한데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QE를 전혀 가능성이 없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더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1: 상황이 그런 거군요.
0: 맞아요.
1: 야, 그러면 뭐 이거 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 기조라는 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분간 금리 장기 금리 언제 내려가지 이런 의구심만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내려갑니까?
0: 저도 그 질문을 조금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1: 예.
0: 이제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장기 금리 예. 언제 내려갈까요?
1: 예.
0: 그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내려가는 건 쉽지는 않을 거다.
1: 네.
0: 더군다나 지금 브렌트유가 100불도 돌파했고 전쟁이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 을 드려요.
1: 네.
0: 네,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1: 그 차트부터는 저희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모시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금리 기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 질문에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보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갈 그 조짐이 안 보이는데 언제쯤 내려갑니까? 했더니 뭘 보여주시겠다고 맞아요. 했는데 뭡니까?
4: 네, 제가 별 차트는 아니에요. 네. 주요국들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장기 시계열로 그려보면
3: 예.
4: 이제 채권 주로 보시는 분들이 보면 딱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냐면 주요국 장기채 금리들은 중앙은행 예를 들면 페드랑 ECB가 우리 이제 긴축 그만할래 앞으로 그만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만 보여도 예. 장기물 국채 금리는 적어도 100bp에서 150bp 정도씩 뚝뚝뚝 먼저 떨어졌어요. 이나 전에 예. 이상만 그만할래 라는 뉘앙스만 보여도 네. 왜냐하면 금리라는 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인플레랑 성장의 단순 함수다. 그래서 인플레랑 성장을 바라보고 정책 운용을 하는 기관은 중앙은행이고
3: 네.
4: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장기물 금리는 왔다 갔다 컨트롤이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3: 네.
4: 그래서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런 행태들을 보이다가 이게 2024년부터 틀어져요. 2025년도 틀어지고 지금도 틀어졌어요. 예를 들면 25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페드랑 ECB가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3: 네.
4: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더 올라버렸다는 예. 거죠. 아니 기존의 프리미엄만 반영하면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올라갔냐? 세 가지 요인을 적어놨어요.
3: 네.
4: 첫 번째로 재정 리스크,
3: 예.
4: 두 번째로 정책 불확실성, 세 번째로 수급 압박.
3: 그래서
4: 기존의 프리미엄 이외에 새로운 프리미엄이 금리에 붙으면서
3: 예.
4: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라는 별개로 금리가 날아가는 거죠.
3: 예.
4: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금리가 언제 내려갈까라고 물으셨잖아요.
3: 네.
4: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3: 예.
4: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전쟁 끝나야 돼요.
3: 네, 그렇죠.
4: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고
3: 예.
4: 전쟁 끝나면 유가도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프리미엄 중에 요인이 빠져요.
3: 네.
4: 그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이 빠져야 돼요.
3: 네.
4: 근데 기간 프리미엄이란 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이 가장 큰 문제죠.
3: 네.
4: 재정이 불안하니까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안 받쳐줘서 프리미엄은 벌어지는 거고
3: 예.
4: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를 사줬던 일본, 중국, 한국, 국부펀드 예. 이런 주요국 자금들의 장기채 수요가 이전처럼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빵 한꺼번에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3: 그렇죠.
4: 순차적으로 필요한 거고
3: 예.
4: 거기에 가장 큰 키는 전쟁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네.
4: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달리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믿는 시장의 시각일 것 같아요.
3: 네.
4: 지금은 연준의 컨트롤 자체가 금리에 안 먹히는 건데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케빈워 씨가
3: 네.
4: FOMC를 통해서 9월이든 10월이든 좀 연속적으로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3: 예.
4: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져요. 왜냐하면 연준이 유동성을 단기간에 확 쪼아버리니까
3: 예.
4: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쵸,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장기물 국채금리는 그때부터는 변곡점을 찍고 빠질 거고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전쟁이 종료가 돼요. 유가도 빠져요. 그러면 장기물 금리는 그때부터 방향성 탈 수 있어요. 그럼
3: 예.
4: 당연히 수급은 붙겠죠.
3: 네.
4: 미국의 재정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일인데 이게 갑자기 왜 부각이 됐냐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3: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거나 안정

0: 정감 있게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불안불안한 건 전쟁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불안정한 물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근데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의견도 여러 가지가 전문가들도 갈리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1: 사실 7, 8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왜냐하면 유가가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6월 달에 종전 나오고 7월 달까지도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물가에서 걱정되었던 포인트는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이었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서비스 물가. 예. 한국으로 따져도 개인 서비스 관련된 물가 지수들은 높았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공급 충격, 유가 충격, 환율 충격 다 제거하고 오로지 수요 단에서의 물가만 잡힌다면 이제 더 이상 긴축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0: 네.
1: 그런 걱정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렌트유랑 WTI가 다시 100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수요 물가도 금리를 못 잡았는데 다시 공급 물가가 재발한다? 그럼 네. 이제 3분기부터는 뭐 그동안 조금 안도했던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훨씬 더 커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차라리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금리 인상을 파격적으로 해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면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면 뭐 장기 물금리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심 기대감들도 있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금리 기조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바라봐야 될지 여쭤봤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장기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채권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1: 일단 국내도 같이 금리가 높아졌어요.
0: 네.
1: 이게 뭐 국내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미국이랑은 약간 결은 틀려요.
0: 예.
1: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 인상했고
0: 네.
1: 8월 달에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서 아 우리 이제 안 끝났어. 인상 더 할 거야. 내년까지도 더 할 수 있어.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3.5까지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예고를 때려놨어요.
0: 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일단 통화정책적 부담감들이 미국보다 훨씬 크죠.
0: 예.
1: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도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가고 일본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채권 자산에 대한 대체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한국 금리에 바라는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그게 프리미엄인 거죠.
0: 네.
1: 아까 제가 미국의 텀 프리미엄 설명을 드렸잖아요.
0: 네.
1: 사실 한국 채권 금리에도 텀 프리미엄을 알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NY페드에서는 매일매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텀 프리미엄을 고시를 해요. 그런데
0: 예.
1: 한국은 고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올해 6월 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게시가 됐죠.
0: 네.
1: 2025년도 이후로 기간 프리미엄이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은행 자료 기준으로는 5월 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0: 예.
1: 그럼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0: 예.
1: 명목금리는 저희가 오늘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명목금리가 올라간 레벨대로 쭉 그려보면 이미 한국도 10년물 국채금리에 반영된 기간 프리미엄이 전고점을 쳤어요. 그럼 한국의 기간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벌어질까?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 금리가 올라서 유가 인플레 부담도 있지만 또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엊그저께 이제 기획예산처 통해서 올해 국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책정이 됐어요.
0: 네.
1: 820.9조 원. 굉장히 파격적인
0: 그렇죠.
1: 예산 규모예요. 확장 재정인 거죠. 그럼 예산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부는 적자 국채란 걸 발행을 안 해도 돼요.
0: 네.
1: 그냥 뭐 들어온 세금으로 정부 운용하면 되는데 항상 그 구조는 아니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세입을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채 총발행도 222.8조 원이에요. 이게 체감적으로 얼마나 높냐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순증, 그러니까 만기 상환을 제외한 순수한 채권 발행의 평균은 73조예요.
0: 네.
1: 근데 내년에 순증이 96조예요.
0: 예.
1: 30%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0: 예.
1: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한국 채권 시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채 공급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뭐 정부에서 지금 AI 관련된 투자에 돈 쓴다 그러고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국방 R&D 돈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이랑 미국처럼 재정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10년물에 반영된 프리미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 일반 개인들이 적용받는 수많은 그 금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들의 향배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생활인들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기준금리 어떻게 되느냐를 쳐다보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국채 공급과 수요로 인해서 변화되는 요인이 우리 개개인이 적용받는 수많은 금리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훨씬 크죠.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사실상 통화정책과 금리가 100% 이퀄하던 시기는 끝났어요. 사실상 통화정책은 더 이상 금리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졌고 네. 그거보다는 재정적 영향과 다른 2차적인 프리미엄이 금리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0: 네. 야, 이거 큰일이네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 우리가 국채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공공주택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공기업의 국공채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진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변화될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 WGBI 편입해서 우리 뭔가 그동안 수건사업 하나가 이뤘다 이걸 뭐 성과지표로 얘기했었 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거는 없습니까?
1: 원래 이제 WGBI 편입 직후에는 완전 축제였어요. 예. 아, 이제 MSCI처럼 주식시장에 네. 아, 한국 채권 시장도 선진 국채 지수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지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은 원화 채권, 한국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였죠. 예.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정부에서는 올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총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순매수가 대략 한 70조에서 90조 원 정도 순투자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게 컨셉이었는데 네. 그럼 지금 4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0: 네.
1: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성적표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0: 예.
1: 3월 31일부터 실질적인 리밸런싱 편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9월 8일까지 보면 외국인들의 국고채 순매수는 37조인데
0: 네.
1: 사실상 저희가 봐야 될 숫자는 37조가 아니라 신규 투자기 때문에 만기 상환 규모는 빼야죠. 그래서 보유자액 변화, 뭐 흔히 말하는 순투자 변화로 보면 30조 원이 들어왔어요.
0: 예.
1: 아니 지금 거의 한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30조 원밖에 안 들어와? 왜냐하면 애초에 기대였다면 월간 10조 원씩 들어와야 되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조 정도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0: 예.
1: 고작 30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뭐 진도율만 따져보면 거의 40%에 불과한 수준인 거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들어올 수 있을까? 오픈빨로 3월부터 6월달까지는 따박따박 들어오다가
0: 네.
1: 이제 오픈빨 끝나고 본 게임 들어가니까 7월달부터는 순매입 기준으로는 1조 원에 못 미쳐요.
0: 네.
1: 8월달 같은 경우는 8월 말일날 보통 자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 30일만 빼면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약발들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애초에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안 살까 보면 굉장히 악재가 많았어요.
0: 네.
1: 뭐냐면 이제 국내 한국은행이 인상도 했고 더 한다고 그러고
0: 예.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등등 통해서 확장 재정이 확정이 됐고
0: 예.
1: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 지금에야 좀 안정이 됐지 그동안 워낙 많이 흔들렸잖아요.
0: 그렇죠.
1: 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채권 금리들이 특히나 이제 WGBI 자금의 40% 가까이를 일본계 자금이 차지를 해요. 근데 지네들 나라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굳이 원화채를
0: 네.
1: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WGBI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부진했다.
0: 네.
1: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동안은 채권 발행 아무리 늘어나도 올해 윅비가 받아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거였는데 얘네들이 못 받다 보니까 또 수급에서 털리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0: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 내년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 국고채 더 많이 발행할 것 같은데 환율 시장은 좀 이제 안정돼가는 기미로 바뀌었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는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가 돼버렸고 그럼 내년에는 이 대규모 국공채 외국에서 많이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쉽지 않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원화채를 뭘 사냐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0: 예.
1: 외국인들이 국공채를 잘 받아준다는 거에 대한 의미 중 하나는 듀레이션, 사는 만기 규모를 길게 길게 가져간다는 건 국내 채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짧은 채권 위주로 산다는 건 불안하니까 일단 안 되면 만기 보유해서 캐리만 먹고 아니면 빨리 빠져나가자 이런 유동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규모가 있는 건데 네. 최근의 트렌드는 5년 이하의 채권들만 집중적으로 매집을 알고 네. 실제로 10년과 20년, 30년 같은 뭐 조금 리스크가 높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비선호 현상들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0: 뭐 남은 지금 윅비 자체도 11월 달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도 얘네들이 전량 다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두 번째 걱정은 내년도에 윅비까지 빠져버리면 그럼 이건 과연 누가 받아주냐에 대한 채권시장 고민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은 안 줄었는데
1: 네.
0: 아까 총 공급은 올해 대비 내년에 2% 줄어요. 그런데
1: 네.
0: 수요 자체는 윅비에 70조가 빠지고 그럼 이걸 누가 사주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여전히 있는 거죠.
1: 네. 한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발행했던 그 국채 만기 기간을 훨씬 더 초장기 만기 국채까지 발행하는 상품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장기 만기 국채력을 가지고 만기가 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 이거 재정 건전성과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 세일즈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1: 네.
0: 실제로 지금 재경부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20년, 30년 같은 초장기 채권에 대한 발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 예.
0: 이건 단순하게 신인도가 높아져서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1: 네.
0: 이걸 사는 기관은 보험사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회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초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러면 더 이상 재경부에서는 발행 만기를 길게 가져갈 필요성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유사 국가들 대비해서 국내 채권의 발행 잔액 만기 듀레이션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1: 네.
0: 앞으로 재경부는 채권 발행을 할 때 그동안 장기 채권에 대한 발행 만기 비중이 예를 들면 35% 정도였다면 뭐 내년 그리고 이제 좀 중기적으로 갈수록 만기를 줄여가겠다라는 니즈는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관점을 이제 바꿔가지고요. 국채 중심으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큰 돈의 흐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중심이긴 하죠. 미국의 지금 세부적인 지표를 봤더니 정부 투자라든가 고정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런 자금 등의 상당 부분이 당연히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금 조달하고 있는 게 정부도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슈퍼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인 국가와 미국과 같은 국가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 다 빨아들이면 나머지 뭐 개도국이나 중진국들 그리고 심지어 AI와 관련 없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회사들의 회사채 발행 이제 롤오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해요?
0: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1: 예.
0: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1: 예.
0: 긴축으로 유동성을 쪼는 환경 속에서 제한된 유동성들을 AI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우량 등급의 정부채들이 다 빨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양극화 현상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이게 원론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그런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1: 예.
0: 그 상황 자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극화 안에서도 그동안 우량 등급으로 취급받았던 뭐 빅테크 AI 기업들도 결국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수익성에 대한 논란인
1: 예.
0: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이상향 하나만 바라보고 기업들과 정부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1: 예.
0: 결국에 이제 롤오버라든지 조달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거 대비 수익성을 못 내는 기업들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만약에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위험 요인이 시장에 실제 투영되기 시작해서 회사들이 어려워진다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부터 그런 게 나타날까요?
0: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변곡점의 지표 중 하나가 금리인 거죠.
1: 예.
0: 결국에 정부도 돈을 빌리고 기업도 돈을 빌리는 그 원초적인 금융 지표는 금리, 조달 금리인
1: 예.
0: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 10년 기준으로 변곡점이 5%다, 뭐 4.5%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4.5%를 넘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1: 예.
0: 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 5% 넘으면 큰일 난다.
1: 예.
0: 이제 망할 거다. 사실 5%가 넘는다고 해도 당장 뭔가 망하는 모습들을 단기간에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1: 네.
0: 그 5% 또는 6%든 그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이 됐을
1: 예.
0: 때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1: 예.
0: 그게 조달의 시장이든 사모 시장이든 아니면 크레딧 시장이든 그 시기가 온다라면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한은 총재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일반인들이 이 지금 위원님 발언 들으면 야 이거 진짜 돈 구하기 어려워서 웃돈 주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걱정들을 할 수 있는데 한은 총재는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경기 안정에도 분명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선제적 금리 인상이라는 더 불안 요소를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0: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요. 아.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경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아요. 8월달 금통위에서 금리 올렸잖아요. 예. 2회 연속.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액션이긴 한데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1: 맞아요.
0: 근데 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2.1%였어요. 예. 그걸 2.9로 올렸고 지금 일부 아이비들에서는 내년도 2.9 무조건 3 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출 워낙 좋고
1: 그렇죠.
0: 정부랑 민간에서 돈 붓다 보니까 소비가 딸려도 설비 투자가 날아가요.
1: 네.
0: 그럼 GDP, GNI, GDI 다 올라갈 수밖에 네. 없어서 성장이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물가를 보니까 물가가 나중에 성장을 반복을 잡기 전에 한국은행이 먼저 개입을 해서 물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성장이 뭐 이렇게 반도체만 날아가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점점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소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지만
1: 예.
0: 지금 발생하고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 둘 간의 체감적인 거리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양극화의 뭐 위아래의 단보다는 중간값에 위한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긴축과 확장재정정책을 동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야, 이거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허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부 수출기업과 반도체 관련한 IT 관련한 업종들은 진짜 날아가지만 우리 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방 또는 건설 관련해서는 너무 어려운데 아니 거기다 맞추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뭐 금융정책이라는 게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게 모두에게 다 적용 되는 룰을 세팅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곳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으면 뭐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0: 뭐 가격만 보면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아요.
1: 예.
0: 5% 어디서 5%를
1: 맞아요.
0: 주겠어요?
1: 예.
0: 요즘 이제 그 기관 매니저분들도 야 대체 투자 이런 거 하지 마 채권 사면 돼 5% 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5%라는 금리 수준보다는 듀레이션이라는 숫자를 봐야 돼요.
1: 듀레이션.
0: 사실상 이제 채권에 대한 정확한 가격 변화는 조금 쉽게 1차적인 접근을 해보면
1: 네.
0: 가격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금리 변화 폭에다가 듀레이션을 곱해야 돼요.
1: 네.
0: 그럼 30년물에 저희가 흔히 하는 모디파이 수정 듀레이션은 대략 한 16년 정도 돼요. 금리가 앞으로 50bp 빠졌을 때, 100bp 빠졌을 때, 50bp 올랐을 때, 100bp 올랐을 때.
1: 네.
0: 채권이 5%인데 뭐 얼마 변화 있겠냐. 근데 듀레이션이 곱해지니까 50bp만 올라도 8%가 빠져요. 근데 100bp 고르면 16%가 손해봐요.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죠.
1: 그렇네요.
0: 근데 채권은 만기 보유하면 원금은 보장받는데 30년 언제 만기 보유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샀다가 30년 뒤에 팔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한 자산인 거고 30년물 금리가 5%라고 싸 보이지만 여기서 금리가 50bp만 더 올라도 가격은 8%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건 금리 다 매력적인데 그중에서 채권을 사야 하시겠다라고 하면
1: 예.
0: 저는 단기물 채권 금리가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1: 예.
0: 아까 10년, 20년 같은 거는 결국에 투자자 성향에서는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의 목적에서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니까
1: 예.
0: 주식처럼, 레버리지처럼 한번 넣어서 방향만 잘 타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굉장히 큰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캐피탈 게인의 측면에서 가는데 아직 채권 시장에서는 가격 차익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떡할 거예요.
1: 예.
0: 기관 프리미엄 어떡할 거예요. 수급
1: 예.
0: 어떡할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캐리 측면에서 2년, 3년짜리 채권을 봤을 때는 터지면 2년 버티면 돼요. 근데 금리 매력도는 장기 만만치 않게 높다라는 거죠.
1: 네.
0: 2년물, 3년물 금리가 4.3, 4.4 정도 나오니까 미국 기준으로
1: 네.
0: 한국도 비슷하고요.
1: 네.
0: 그래서 굳이 채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라면 5년 이하, 조금 더 보수적으로는 3년 이하 채권에 투자를 하시는 건 간만에 온 좋은 사이클에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기물이 그나마 좀 추천해 주시는 상품이다 말씀 주셨는데 1부부터 지금까지 금리 기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채권 투자를 하는 것과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상반기에 채권 투자하는 것.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느 상황이 더 유리합니까?
0: 올해 하반기에는 단기 하시고요.
1: 예.
0: 내년부터는 금리 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장기하세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1: 네, 금리 튈 때마다 분할로 장기를 사실 때 하시는 게
0: 올해는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보다는 뭐 이미 뭐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이제 미국채든 한국채든 금리

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선 반영했어요.
1: 네.
0: 예를 들면 국고채 3년물이 지금 3.8% 가까이 올라왔어요.
1: 네.
0: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3.5 이상으로 올리긴 쉽지 않거든요.
1: 예.
0: 그럼 다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단기물이 더 튀기는 쉽지 않으니까 캐리를 보시고는 단기물은 올해 적정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 네.
0: 내년도에 설마 이제 뭐 저도 확신할 수 없겠지만 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1: 네.
0: 시기가 올해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부터는 유가도 빠져줄 거고 뭐 재정적 상황은 원래 디폴트 거고 결국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 관련된 리스크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1: 네.
0: 조금 더 장기채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알겠습니다. 채권 그러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강기.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7: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9: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0: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 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0: 초청 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1: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경기 고양시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 중 K2 소총 한정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예비군 사력 훈련을 위해 어제 총기를 불출하는 과정에서 소총 한정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보유 총기를 실세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그제부터 2박 3일간 동원 훈련을 진행 중이었고 무기고 확인 중 장부상 수량보다 총기가 한정 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도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에서 K1 기관단총 한정의 행방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두희 국방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항행 자유, 국제 항로의 안전 등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파견된 국방부 현지 조사단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면서도 방문국,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에서 많은 우려를 전해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특히 여당 쪽에서 정무라인을 통해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거치거나 대표가 직접 그런 의견을 전달할 경우에 그것을 민주당 입장으로 본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개별 의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 도청에서 체포돼 내란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던 민주유공자 4명이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5.18 민주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소속인 이들은 이 의원이 SNS에 5.18을 소요,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링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K리그 경기 중 응원석에 상대 팀을 비방하는 걸개를 내걸린 데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FC서울에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등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열악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훌륭한 물건, 알자라고 하는데요. 알자와 비슷한 말로 알짬도 있습니다. 알짬은 열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는 알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함께 알아두면 좋은 말에 얼짜도 있습니다. 얼치기인 물건을 뜻하는 얼짜는 이 옷은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얼짜다처럼 쓰입니다.
4: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2주 동안 날이 내내 어둡고 안개가 끼어 있었다는데요. 정작 제프리는 앨범을 만드느라 그런 날씨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걷히면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그제야 제프리는 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와,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때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솟은 알프스의 풍경을 보면서 만든 음악, 바로 이 노래. 이에로가 1977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Electric Light Orchestra입니다. Mr. Blue Sky.

0: 9월 10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였습니다. 아,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내리쬐면서 파란 하늘에 걸린 알프스. 알프스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그 풍경을 그려봤는데 그때 이 노래가 배경으로 흐르면 그 알프스 풍경이 그곳에 피어난 뭐 꽃들이나 거기 뛰어다니는 어떤 작은 곤충들이 다 같이 막 춤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노래였는데요. 하늘이 막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저는 요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9월 들어서 아직 한낮에는 해가 좀 강하다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늘도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고 햇살도 그 요청이었거든요. 지금 민지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카이, 하늘에 대한 노래입니다. 괜히 하늘 한번 올려다보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첫 곡으로 들으셨던 청명한 파란 하늘이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밤하늘이든 뭐 비가 올 때의 하늘이든 왠지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 오늘 우리 주제 특집에서 모아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합니다. 평소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그냥 듣고 싶은 음악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도 열려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스카이, 하늘에 대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The Beatles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그리고 직소 Sky High였어요. Sky High는 그래도 좀 시원하게 펼쳐진 낮의 하늘에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표현 덕분에 그런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어떤 별과 그 밤하늘에 떠있는 루시, 이 밤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죠. 이 존 레논이 자신의 아들 줄리안 레논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을 보고 만들었다던 그 노래였습니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자, 이번에는요. 1982년에 발표된 곡인데 마치 2020년대를 예견하고 쓴 곡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시대를 좀 앞서 나간 노래입니다. 하늘에 달린 눈. 요즘에는 뭐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그 Eye in the Sky 앞에 붙어있는 시리우스라는 연주곡과 이어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리우스 그리고 Eye in the Sky 이렇게 두 곡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 곡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스카이, 하늘에 관한 음악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닐 영, See the Sky About to Rain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하늘, 비가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 비 오는 하늘은 굉장히 좀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흐리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뭔가 같이 좀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런 비 오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운치가 있잖아요. 그냥 하늘이 항상 매번 파랗고 맑기만 하면 그것도 참 재미없을 거예요. 비 오는 하늘, 눈 오는 하늘, 그렇게 잔뜩 찌푸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감성은 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느낌을 음악으로 참 잘 표현했죠. 닐 영, See the Sky About to Rain이었습니다. 자, 같은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그 하늘에서 우리가 좀 보는 어떤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들려드릴 세 곡의 노래는요, 제목의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각자 다른 걸 보고 있어요. Ribbon in the Sky, Cranes in the Sky, 그리고 Wheel in the Sky. 스티비 원더가 부른 Ribbon in the Sky. 이 노래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이어주는 리본이 하늘에 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솔란지가 부르는 Cranes in the Sky는요, 아주 조용했던 마을이 개발 열풍이 불면서 온갖 크레인들이 들어오고 그 크레인이 내 시야에서 보는 하늘을 다 가려버린, 그리고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현이의 Wheel in the Sky. 이 노래의 제목은 한 시인의 시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바퀴, 굉장히 좀 더 강렬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내가 보는 하늘에서는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스티비 원더, Ribbon in the Sky, 솔란지, Cranes in the Sky, 그리고 존입니다. Will in the Sky.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스카이, 하늘에 관한 음악들 들어봤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 지금의 밤하늘을 좀 올려다보게 만드는 노래죠.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A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투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자만 모아놨다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0: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벨만대부 해협 장악을 눈앞에 뒀습니다. 후티가 실제 점령에 성공하면 호르무즈와 함께 양대 해로가 동시에 포위돼 중동전쟁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은 올 들어 두 번째로 3대 정책 금리를 모두 인상했습니다.
3: 대미 투자 협상 최종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 정부가 첫 사업으로 원전 건설 등에 $1,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법률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9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주요 도시 모카를 장악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벨만대부 해협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온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0일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했다며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모카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후티 대원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6: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은 모카항이다. 후티 반군의 말입니다.
5: 모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전략적 항구 도시로 해협으로 향하는 교두보입니다. 후티 반군이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고속정 등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군함을 직접 타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인 겁니다. 해협 한가운데를 가르는 마윤섬은 반후티 진영이 통제하고 있지만 마윤섬까지 넘어가게 되면 홍해 선박 통항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까지 막힐 경우 글로벌 선사들은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란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요르단의 미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전투기 여러 대가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3: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해 최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치는 어느새 배럴당 $120를 넘어 $150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0: 마치 2%를 6개월 연속 웃돈 영향입니다. 전망이 여전히 대단히 불확실하며 물가 상승률에는 상방 위험이, 경제 성장에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유럽중앙은행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지 시간 11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대미 투자 막바지 조율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8개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런 내용의 합의안이 발표될 거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동행을 마치고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3: 뭐 협상이 항상 뭐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4: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협상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모든 국민에게 우리 돈 약 670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5: 전에 없던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사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하원 선거 다 공화당이 이기면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6: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도 함께 승리해 5천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5: 그러면서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배당금 재원을 관세로 충당할 수 있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유지해 부를 창출하면 국민들도 부의 일부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배당금을 정당화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40조 달러, 우리 돈 5경 3천조 원 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어 1,6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폭스뉴스도 미국 국가 부채를 언급하며 의회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이미 치솟은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 특정 후보에게 찬성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반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또 다른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된 100만 명에게 1인당 $500, 우리 돈 약 67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6: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5: 특히 환급금 수표 발송 시점을 중간선거 직전인 다음 달로 제시해 매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7: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한번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에 허용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후 들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먼저 의원직 겸직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0: 따지면 250여만 원이니 과도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고 보조금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마타도어라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누가 기생정당이냐 되물었습니다.
1: 수백억씩 국고 보조금 받으면서 내란 수괴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0: 용 후보자는 또 과거 언더조직 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계적인 문화와 자정 능력 부족 등으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2: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재 시간 10일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미 국채금리 급등세 속에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6% 내린 52,064.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8% 하락한 7,591.70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0.65% 내린 26,081.7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혁원 금융위원장 등을 사기, 제3자 뇌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며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남 광주 여수시 화양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 안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쫀쿠 그리고 버터떡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자 설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포슬포슬한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와 페퍼로니, 치즈를 얹은 퓨전 디저트인데요.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는 피자 설기를 사기 위해서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웨이팅 브이로그부터 시식 후기, 또 직접 만들기 영상까지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 피자 설기를 처음 만든 곳은 부산의 영도의 한 떡집이라고 하는데, 가업을 이어받은 청년 사장이 개발한 메뉴라고 하죠. 영도의 떡집뿐 아니라 전국에 설기 파는 떡집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피자 설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빵지 순례에 이어서 떡지 순례가 인기라던데요. 온라인에서도 전통 간식, 특히 떡 매출이 배로 늘었다고 하네요. 추석도 앞두고 있어서 한동안 떡의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3도고요. 부산 19도, 대구 18도, 대전 15도, 광주 20도, 강릉 15도, 제주 23도입니다. 제천과 철원은 9도, 대관령은 7도까지 떨어졌네요.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일교차가 심한 만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샵 8001번입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온라인 기반의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의 총재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온라인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261명에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였으며 김 씨의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했는데요. 이른바 전도사라고 지칭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도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 다선 국회의원인 김 씨가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이야기에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한편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총선 공천 청탁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게 8,07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혜경 씨에게는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투서로 경쟁자를 낙마시키고 본인이 채용된 50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학교 교수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1년 A씨는 경기대 한국화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쟁자 B씨에 대한 허위의 익명 탄원서를 학교 이사 등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총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토소로 인해 비 씨는 결국 임용되지 못했고 2년 후 2003년 A 씨 본인이 교수로 임용됐는데요. 재판부는 익명투서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내고 비방적인 표현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동급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촉법소년 중학생들이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천안의 중학생 7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달팽이를 먹이는가 하면 속옷까지 벗겨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주도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법원 소년부는 어제 가해자 중에 촉법소년 3명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고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 교육을 받게 했는데요.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폭력의 꼭대기 같은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시안게임이 이제 다음 주 19일에 개막이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경기를 시작한 종목들이 있네요.
1: 조별리그를 치르는 구기 종목들은 경기 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개막 이전에 일찍 시작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남자 농구가 가장 빨리 어제부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82-66 완승을 거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일정을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A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한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만난 인도네시아, 그리고 13일에 경기를 할 일본과 한 조에 속해 있는데 네. 이번 대회 남자 농구는 뭐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개 팀이 3개조로 나누어서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 2위 팀과 3위 중에서 성적이 좋은 팀,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네. 일단 우리가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이미 뭐 8강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 이 대회에 참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진짜는 8강전부터 시작하는 토너먼트라고 본다면 8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조 1위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은 결국 마지막에 한일전이 관건이 되겠군요.
1: 네, 대표팀은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인도네시아와 격돌을 하는데 랭킹을 보면 우리가 57위, 사우디아라비아가 65위, 인도네시아가 94위거든요. 예. 네, 인도네시아 가 어제 일본과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98-53, 45점 차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뭐 랭킹으로 보나 일본과의 어떤 경기 차로 보나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 경기를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조 1위를 놓고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리가 지난 8월에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러서 연달아 대패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일본이 그때 전력보다는 좀 약한 전력으로 아시안게임에 나섰다라고는 하지만 인도네시아전을 보면 네. 최정예 전력은 물론 아닌데 예. 좀 유망한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좀 젊고 강한 농구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큰 경계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일본이 잘하는군요. 일본은 네. 그러면 랭킹이 몇
1: 20위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우리는 현재 57위.
1: 네.
0: 자, 우리는 이현중 선수한테 좀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 미국 진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면서요?
1: 네, 이현중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 일본 리그에서 활약을 했고 플레이오프 MVP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일본 농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게 나고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 NBA 포틀랜드와 익지비 10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네. NBA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시안게임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익집이 10이 어떤 계약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네. 이 계약은 NBA 최저 연봉 수준의 1년 비보장 계약이기도 하고요. 네. 선수에게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단사나 G리그 팀으로 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포틀랜드 공식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를 해서 최종 로스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예. 구단사나 그러니까 2부 리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G리그 팀인 립시티 리믹스에서 좀 기량을 발전시키면서 NBA 로스터 진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예. 만약에 시즌 중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다면 NBA 출전이 가능한 투웨이 계약. 이 투웨이 계약은 NBA와 G리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뛸 수 있는 계약을 말하거든요.
2: 그렇다면은 네. 도전자 코스다라고 볼 수 있는
1: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이영준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 예. 어제도 이현준 선수가 이우석 선수와 함께 41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현준 선수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구 대표팀에 좀 큰 변수가 발생했군요. 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코뼈 골절을 당했다고요.
1: 그래서 지금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지난 수요일 경기 NC전에서 4회 말 기습 번트를 시도하다가 배트를 받고 튀어오른 타구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네. 이때 코뼈가 골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 구단 지정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바로 받았고 네.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힌 상태인데 예. 회복 기간은 뭐 환자의 상태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기아는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지 않고 김도영 선수의 복귀 시점은 회복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김도영 선수가 야구 대표팀 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14일부터 소집 훈련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뭐 기아 팀도 문제지만 지금 야구 대표팀도 비상이 걸렸는데 네. 김도영 선수는 아시안 게임 출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네. 한국 야구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2: 좀 시간이 너무 안 남았어요. 네. 수술까지 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만약에 교체를 결정하게 되면 경기 상황에는 어떤 문제가 좀 없으려나요? 어떻게 되려나요?
1: 일단 조기현 전력강화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선수 교체는 기존 선수가 다쳤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도영 선수가 이미 지금 다쳐서 수술까지 했으니까 네. 교체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2: 그러니까 선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1: 네, 이거는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결정을 할 사안인데요. 네. 네, 부상 정도와 경기력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선수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출전 의지는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게요. 네. 우리나라가 일단 14일부터 훈련도 하지만 경기 일정을 보면 21일 대만전, 20일 네, 홍콩전. 왜냐하면 19일 개막하고 바로 경기가 네네. 있거든요. 23일 태국전 그리고 25일부터 26일까지 슈퍼라운드 거쳐서 27일 메달 결정전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대만전까지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 김도영 선수가 당분간 일단 정상적인 훈련도 하기 어렵고 그러면 컨디션 유지하기도 어렵고 코뼈가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습 타구를 처리해야 될 좀 3루수 수비를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건 맞거든요. 네. 현재 이제 대표팀 내야수 중에서 3루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김도영, 문보경, 노시환 이렇게 3명 정도인데 예. 지금 문보경 선수도 허리 통증 때문에 KBO 리그 경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루수를 볼 선수는 노시환 선수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러면 1루수 자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초 대표팀은 김도영을 3루수, 문보경과 노시안을 1루와 3루 혹은 지명타자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김도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대표팀 내야 운영 계획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네. 그래서 선수 교체 카드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시간이 너무 없고 이렇게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앞두고 선수들이 또 다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조심을 하는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1: 예.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즌이 진행 중이니까 주말까지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뭐 펜싱 대표팀 같은 경우도 임재현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에서 다치는 바람에 네. 마지막에 황희근 선수로 바뀌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1: 얼마나 선수들은 또 아픔이 있겠습니까?
2: 말입니다. 네. 끝까지 그 어떻게든 재활해 보겠다 이런 게 또 선수들의 마음인데요.
1: 맞습니다.
2: 그대로 잘 안 되죠. 자, 아시안게임 차출 앞두고 진짜 참 마지막 주에 기아는 최대의 승수를 쌓아야 되는데 난감하겠군요. 네.
1: 그러니까 게다가 잔여 일정 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팀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좀 달라지고 컨디션 조절하기가 참 힘든데 기아는 정말 큰 부상 악재를 만났고요. 네. 4위 기아가 연패에 빠진 가운데 어제도 NC와 경기를 했는데 김도영 선수가 빠지니까 타선이 좀 힘을 잃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C의 1대2로 기아가 패하면서

0: 3연패에 빠졌고요. 기아의 추격을 받고 있는 3위 LG는 4연패 빠진 상황에서 하루 쉬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3위 LG와 4위 기아는 한 경기 차가 유지가 됐습니다. 선두 경쟁에서는 삼성의 경기 일정이 없는 가운데 KT가 롯데를 16-3으로 아주 크게 이기면서 네. KT가 일단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승차가 없는 그런 선두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 자리가 바뀔 수가 있고요. 이제 5위 두산의 경기도 많이 그 관심을 가실 텐데 키움을 어제 5-0으로 이기고 NC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5, 6위 간의 승차가 3.5경기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잔여 경기 일정 동안 아마 치열한 순위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 좀 해볼까요?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이제 모레노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입국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0: 이번 주말 옵니다. 13일에 입국을 해서요. 예. 14일에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에서 9월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선수단이 21일 소집이 돼서 9월과 10월에 펼쳐지는 4차례 평가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모레노 사단의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총 6차례 A매치에서 보여준 경기력과 성과를 통해서 2027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도 포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모레노 감독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모레노 감독이 기존 선수를 중심으로 한 안정을 택할지 아니면 젊은 해외파나 지금까지 K리거들 중에 좀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이승우나 정승원 같은 선수들을 기회를 주면서 변화를 꾀할지 이런 궁금증과 함께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주던 간에 이강인 선수가 중심이 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0: 일단 모레노 감독이 스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게다가 네.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서 뭐 적응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그 빠르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예. 어제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까지 선발 출전하면서 이적 후 5경기 연속 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가 왜 이강인 선수에게 이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줬는지를 이해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현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 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냐 마냐 네. 뭐 이런 걸 놓고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럼 선발이냐 교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0: 네. 이강인 선수도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커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 아시안컵을 통해서 우리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잖아요. 네. 모레노 감독과 이강인의 케미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저,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

0: 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낮에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직접 반박했는데요.
1: 네, 어제 오후에 용혜인 후보자가 국회에서 한 34분 정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직접 답한 겁니다. 후보자 지명 11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한 건데요.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0: 네.
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0: 예.
1: 비례대표 출신이 장관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해온 관례를 두고도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또 가족정당 의혹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배우자인 이번 최고위원이 된 박기용 최고위원이 과거 주요 당직에 계속 임명됐던 과정에서 당직자들과의 협의나 별도의 인준 절차가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거고요.
0: 네.
1: 뭐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활동인데 요거는 이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0: 예.
1: 다만 해당 비공개 정파에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본인도 공감을 했고 또 이 언더조직은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라면서 본인이 낙태금지라든가 혼전순결 이런 신념을 갖고 있거나 동조했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당비를 많이 납부해서 세금을 줄였다라는 의혹이라든가 뭐 유령시도당 성평등 관련 입법 실적이 없었다 뭐 이런 지적 등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면서 본인은 후보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언론을 향해서도 좀 한마디씩 했는데요.
1: 네. 꽤 격앙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0: 예.
1: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내란수계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정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지명 직후에 민주당 대변인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겸직 문제를 비판한 게 본인의 인선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굳어졌다라며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0: 예.
1: 언론 보도에는 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급여와 본인이 납부한 당비를 연결을 해서 배우자에게 월급을 주려고 당비를 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걸 두고
0: 네.
1: 언론인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아달라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에도 해명이 실리지 않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으로 디테일하게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뭐 야권 반응이야 당연히 좋지 않은데 야권보다는 여권, 특히 청와대 반응이 좀 미묘했던 점이 눈에 띕니다.
0: 네.
1: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저녁에 YTN 라디오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네. 저희도 하는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0: 기자회견 하는 줄 몰랐다.
1: 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정면 돌파 장면은 청와대와 조율됐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이었습니다만 성기영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어제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겸직 문제는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과거 관례와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그동안은 용 후보자가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해왔는데 결국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을 했고요. 근데 청문회 날짜만 아직도 안 정해졌거든요. 어제 청문회 진행해야 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조차 안 열렸다고요.
1: 네, 원래는 어제 오전 11시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한 네.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취소가 됐습니다. 날짜가 합의가 되지 않은 건데요.
0: 네.
1: 민주당은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열자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21일이나 22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증인 문제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민주당은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7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0: 예.
1: 반면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용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이 당 관계자들 또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 관련 인사 등 모두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요구라고 맞받아쳤고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 당사자를 부르지 않으면 이거 맹탕 청문회다. 라며 전체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0: 예. 그리고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죠.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지금 당 밖에 있는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법사위 청문위원으로 투입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우선
0: 네.
1: 당적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0: 네.
1: 어제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라면서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일단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몫의 청문위원으로는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제명에 대해

0: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분, 한동훈 의원이죠. 네. 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1: 예.
0: 비공개 회의에서도 우재순 최고위원의 제안에 지도부 다수가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 원내 지도부 반응은 어땠을까요?
0: 사실 이걸 조율해야 되는 게 원내 지도부,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예.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회 때문에 징계를 잠시 풀자는 주장 자체가 이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절차적으로도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기 당 법사위원을 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1: 네.
0: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민의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그러면 이미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 있는

0: 공개한 자료는 내부 자료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확인했다라면서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이 선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 네.
0: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함께 거론한 자격 정지는 별도의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 일단 이런 구상입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은 이제 제목 자체를 SNS에 이제 글을 쓸 때 제목 자체를 민주당 오빠들이 독약 로비 게이트를 폭로했다.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물러서질 않았어요.
0: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라고 지금 지명 명명을 하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일단 본인에 대해서 제명이 처음도 아니고 그런 걸로 국민만 보고 가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본인은 의혹 폭로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제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1: 네.
0: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 아웃으론 부족하고 제일 그러니까 감옥을 언급을 하면서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1: 네.
0: 원색적으로 서로 맞받으면서 민주당과의 설전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아까 문장을 다시 조금 다듬으면은 민주당 오빠들이 독약 로비를 했다는 그 게이트를 본인이 폭로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김성원 후보자 측 역시도 이제 한동훈 의원의 폭로한 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를 하면서 반격을 했어요.
0: 네, 청문회 준비단이 어제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당시 브로커 양모 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이의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과 직접 대조를 했는데요. 핵심은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일부러 남기고 앞뒤 내용을 생략했다. 이쪽에 악마의 편지 악편을 했다. 이런 건데요.
1: 네.
0: 원문을 보면 양 씨가 식약 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가 됐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1: 네.
0: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서 식약처가 숫자가 너무 잘 나왔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양 씨의 말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버전에선 빠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원문에서는 또 승원 오빠가 메일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 보내줘서 다 확인했다. 데이터 체크해보고 괜찮은 거라고 얘기는 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이 생략이 됐다라는 게 후보자 측의 설명이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호칭을 한 건 맞지만
1: 네.
0: 그게 뭔가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인 뉘앙스는 아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1: 네네.
0: 또 후보자 측은 일부 대화 순서까지 바뀌어 있다라면서 유리하게 후보자에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교묘하게 삭제하고 순서를 뒤바꾼 악의적인 왜곡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 바로 맞받았습니다.
0: 네. 오히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원문에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던 더 심각한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맞받은 건데요.
1: 네.
0: 예를 들면 양 씨가 제넨셀의 강모 교수에게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고 다니지 마라. 국감 대상도 된다 이런 말을 들었고 이를 김 후보자가 강 교수를 통해 자신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추측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좀 지적을 한 거고요.
1: 네.
0: 그리고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이 되면 브로커인 양 씨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 심각성만 더 드러나는 자폭성 입장만 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4: 워킷

0: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높겠고요. 광주, 대구,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 산지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많은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제주 산지로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3221 쓰시는 분이요. 큰딸 만나러 부산 가고 계시대요. 딸이 다리를 다쳐서 챙겨주러 갑니다 하시면서 최백호와 에코브릿지가 함께 했군요. 부산에 가면 신청하셨습니다. 네, 저도 고향은 부산인데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죠. 부산. 저도 가보고 싶네요. 3221님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 따님 빨리 완쾌되시길 빕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 다름 아닌 초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 탓에 초가을에도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8월경에 폐장하고 안전요원도 철수한 터라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동해 해경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폐장 직후 발생한 연안사고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선 물놀이를 삼가거나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는 것,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0: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확산하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현지 시간 10일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69% 오른 배럴당 102.48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31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11월 물은 5거래일 연속 올라 6.34% 상승한 107.63달러를 기록하며 두 유종 가격 모두 지난 5월 19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온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하면서 홍해 입구 전략적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중에 하나로 꼽히는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홍해 선박 통항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이고 중동 전쟁의 판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셋째 날을 맞아 정부를 상대로 경제 분야 정책 검증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 과정과 재정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 정책 전반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올랐다고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3%를 소폭 웃도는 수치이며 전달에 비해서는 0.4%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

0: 2년간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67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JD 벤스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외국 정부들에게도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지만 러시아 말과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를 아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친구가 컴퓨터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누르는지 눈에 새기고 순서를 외우고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0: 예전 주제 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 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1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부에 이 사건의 피해자죠. 김진주 씨 연결해서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작가의 책 사재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실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호랑이님, 어제 가을 꽃게가

0: 와서 실컷 먹으면서 제 입이 생각이 나던데 왜일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가을에는 전어랑 꽃게가 만납니다.
1: 좀 약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0: 제 입이 생각이 났대요.
1: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지, 그게. 네. 제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셨다 이거잖아요.
0: 그렇죠.
1: 약 올리는 거지.
0: 뭐 어떻게 해요?
1: 호랑이님
0: 집으로 왔는데.
1: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잖아요. 먹었다고. 네. 7189님. 오랜만에 합격 맛집에 기운을 전할 사연이 도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189님인데요. 제이비, 저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 보러 가는 중입니다. 3번 떨어진 뒤에 4번째 도전입니다. 합격할 수 있게 기운 좀 팍팍 넣어주세요.
1: 아이고, 합격 기원합니다.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합격하면 저희 집부터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0: 아, 뭐 전기 고장 났습니까?
1: 어제, 아 이거 농담 아니라 어제 저희 집 불날 뻔했습니다.
0: 왜요?
1: 에어컨 꽂는 그 콘센트에서 이제 철도 지나서 에어컨을 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파크가 팍 일더니 진짜로 불꽃이 확 일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보니까 까맣게 타고 있더라고.
0: 아니, 아이고.
1: 누전입니까? 합선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스위치 내리고 있는데 아, 불안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그렇잖아. 또 그 점검해야 돼요. 그냥 빨리 따셔가지고 좀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0: 네. 저기 7189님 화이팅! 네,
1: 꼭 따세요. 꼭꼭.
0: 네, 제이비도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1: 갑자기 막 스파크가 팍 튀어갖고 이제 순간적으로 손을 뗐죠.
0: 네. 네. 전기가 그냥, 뭐 통하진 않으셨고.
1: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0: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뽑기를 잘했네요.
1: 네.
0: 네. 아유, 젠발 잠 좀 자자님이 자나깨나 불 조심합시다.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0: 유저님도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요. 제 입이 다행입니다라는 네 인사들이 오고 있고 유저님이 그래서 제 입이 점검을 자주 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전문가 불러가지고. 한번 좀 속을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0: 네.
1: 그죠?
0: 삶의 네. 지혜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도리끼님이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쓰세요.
1: 아, 그런 게 있습니까?
0: 그런가 보네요. 저도 네. 몰랐습니다.
1: 네.
0: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웃기지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1: 뭐가 왜 웃기긴 뭐가 웃겨요 지금. 가슴 철렁했는데.
0: 아니, 아무튼 다행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그래서 뉴스를 전해주실까요?
1: 아, 놀란 가슴 진정하면서.
0: 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에 제기된 의혹과 지적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 의원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서 밝힌 입장 일단 먼저 듣고 한번 평해보겠습니다.
2: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저는 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평가는요?
1: 자, 먼저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과 행정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길을 내고 행정가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치인은 법을 만들고 행정가는 그 법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법은 뭐냐? 민주주의 규범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필요 최소한의 강제입니다. 법을 지배하는 건 민주주의 규범. 다르게 말하면 전통입니다. 겸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관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법. 지금 이 논쟁 구도를 용해인 후보자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앞서 오디오에서 앞부분이 좀 잘렸던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0: 네.
1: 자,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법으로 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해인 후보자의 이런 접근법은 행정가의 말이지 정치인의 말은 아닙니다. 왜? 그 이전에 수십 년, 1987년 민주화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주의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이 결국은 관례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건 왜 애써 모른 척하는 겁니까? 지금 겸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임의로 그냥 자기 어떤 주관대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립되어 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이 기초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0: 자, 용혜인 후보자의 저 기자회견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배경은 뭘까라는 생각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원 장관 겸직 의사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저 겸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명을 했다면 그러면 지금 어떤 형국이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상투 잡힌 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혹시 청와대 보고 아니 인사체크 과정에서 저한테 물었고 저 겸직한다고 했고 그런데도 지명하시지 않습니까? 어쩌실 겁니까? 라고 혹시 되물어보는 거라면 청와대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어봤는데도 지명했다면 그거는 뭔가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안 물어봤다면 부실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건 청와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청문회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의 태세를 보면 자진 사퇴는 없습니다.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 청문회 일정도 안 잡히고 있지만 한다 하더라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는 건데 미리 벌써 용혜인 후보자가 어떻게 했다? 코트로 넘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데이지 님이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법이

0: 2013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천왕 연지타운 1단지 신축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고 하고요. 고모는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 및 특별 공급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양을 받았는지도 지금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강신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냥 저 짧게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렇게 분양받은 꼭 그만큼 어떤 철거민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았다. 이 점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다른 뉴스도 전해주실 게 있으시죠?
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 이 양 씨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와 그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경향신문이 보도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전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에 이 두 사람이 그 통화를 했는데 양 씨가 우리 이번에 PX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유

0: 예, 있다. 이재명 쪽 아저씨랑도 친하지만 지금 청소년연맹 별 4개짜리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의힘이더라. 이런 말도 합니다. 별 4개짜리 장군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이모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였다고 하는데요. 양 씨는 이 통화한 지 한 5달 뒤에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로 선임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 제기해야 되는 문제. 지금 양 씨가 거의 전방위로 사람을 만나고 다녔고 전방위로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대상에 국민의힘 계열 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확대돼야 된다. 조사가, 수사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정리하고 넘어가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7월 22일 에첼만도 평택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전국 금속 노조가 8월 14일 만도 주식 10.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식 갖고 있으니까 좀 경영에 개입해서 좀 제대로 좀 그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되는 건데요. 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한 항목으로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두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일 HL만도 사측과 만나서 김 씨 산재 사망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 면담이 있고 난 이틀 뒤에 HL만도가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기업의 안전 문제를 전달하며 기업 가치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이사의 구성원에 대한 향후 의결권 행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래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기 회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그 일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본말을 전도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요. 네?
0: 우리 속담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딱 적용되는 게 지금 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이비타임즈는 좀 일찍 끝내야 되거든요.
1: 네, 신원서파님이 사람 목숨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네요라고 촌철 올려주셨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잠수부가 들수 있는 돌들은 다 한쪽으로 차곡차곡 제주도의 돌담 있죠. 돌담처럼 무더기로 쌓아놓는 흔적들이 많고요. 돌을 드러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기 달린 사금 채취기 이용해서 두두두두두두 빨아들인대요. 그게 이제 방전되거나 좀 떨어지면 하천 위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장면도 있어요.
1: 아니, 잠수부까지 등장을 했어요?
2: 네, 잠수부계.
1: 포크레인도 등장을 했고,
2: 포크레인도 등장하고
1: 오, 예.
2: 수경 또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그 장비까지 챙겨온다고 하는데요.
1: 네.
2: 대청호 보존운동본부와 영동군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팀을 짜서 온다고 합니다.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까지 온다고 하는데 뭐 둘은 이제 하천 바닥을 긁고, 둘은 동력 장비를 돌리고, 둘은 이제 모래와 자갈을 걸러내고, 나머지 한 명은 뭐 모래와 사금을 구분하는 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유형의 사금 채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게 재작년 무렵부터라고 하는데요.
1: 네.
2: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500명에서 600명 가까이 이제 찾는 걸로 영동군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니, 포크레인 이렇게 강바닥을 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 상당히 훼손, 그러니까 생태계도 그렇고 수질 오염도 이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1: 네.
2: 제가 직접 그 활동가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거의 하천 일대 곳곳에 다 장비들이 이제 있더라고,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2: 모터펌프, 흡입기까지 있었는데
1: 그래. 예.
2: 이 사금 채취를 또 심지어 잠깐 와서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달 가까이 차박을 한다거나 그 일대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장기간 머무는 식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실제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게 곳곳에 생겨난 수많은 웅덩이라고 하는데요. 영동군의 현장 조사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발견된 가장 깊게 파인 웅덩이가 깊이가 90cm였다고
1: 그럼
2: 합니다.
1: 깊은 건데 이걸 그냥 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2: 네, 그냥 가버리는 거죠. 대부분이 그냥 간다고 하고요. 이걸 설사 뭐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연 상태로 완전히 복구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1: 네.
2: 그마저도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1: 네.
2: 문제는 이 하천이 평소에 이제 성인 무릎 조금 넘는 깊이이기 때문에 뭐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제 행락객들이 다슬기나 올갱이를 잡으러 자주 들어가는 냇가라고 합니다. 근데 웅덩이는 특히 고령층일수록 치명적으로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2: 또그 돌을 막 파헤쳐 놓다 보니까 이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돌 사이에 발이 낀다든가
1: 그렇죠.
2: 혹은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사례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흙탕물이었는데요.
1: 왜요?
2: 그 하천 바로 옆에 이제 하우스 농가라든가 농작물을 키우는 밭들이 있기 때문인데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 포도농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냇가에서 양수기를 놓고 물을 대요. 올해도 저 한참 가물었잖아요. 가무니까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 흙탕물이 나오면 포도라든가 작물들이 병이 생긴단 말이요. 작은 입자에 모래가 앉으면은 판매할 수도 없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말하면 이물질이 이제 뭐 모래가 이제 흘러가다 보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발전기가 이제 그 물을 못 빨아들이죠. 맥히지. 그러면 기계가 망가지고
1: 아, 근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2: 법이 좀 사각지대가 있는데
1: 네.
2: 최근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포천시 같은 경우도 고발까지 진행을 했지만 불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현행법상 이 장비를 가지고 사금 채취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1: 네.
2: 하천의 형질이 변결됐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하천법 위반으로. 다만 그 단계,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뭐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단계적으로 다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사실상 있는 것이고
1: 네.
2: 영동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3년째 뭐 자료 수집도 하고 있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매번 찾아가서 그만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금 채취가 더 이상은 취미 활동이 아니다라는 어떤 장면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1: 네.
2: 또 하천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나저나 제일 궁금한 게 포크레인까지 동원하고 사람이 여러 명이 지금 조를 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다가 포크레인 비용하고 남는데요? 네?
2: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남는다고 합니다.
1: 진짜?
2: 실제로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아.
2: 그래서 더 이렇게 제재가 필요한 거죠.
1: 그래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2: 예.
1: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돈만 보면 된다? 그럼 농민들은? 지금 그
2: 그렇죠.
1: 얘기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 소음이 또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장비 소음이 울려서 상당히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1: 아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인 김진주 씨 연결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이게 이제 재판이 이틀 전 9월 9일에 있었던 재판이라고 하던데 일단 이 재판이 돌려차기 네. 사건 재판이 아니라 보복 협박 사건 재판인 거죠?
5: 네, 맞습니다.
4: 그래서 이 재판에서 지금 다투고 검증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러면? 이날 재판에서는?
5: 사실 이 2심이 거의 끝에 단계였고 네. 이게 변론이 종결이 됐었는데 네. 갑자기 재개가 되면서 재판부에서 궁금했던 걸 증인에게 되묻는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묻고 싶었던 거는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고 했는지 그 상황에서 이 보복 협박과 관련돼서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공론화를 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걸 증인에게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4: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가해자하고 수감돼 있었던 유튜버 이 사람이라는 네. 거고요.
5: 네, 맞습니다.
4: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되는데 왜 그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사실 아니냐는 일단 근데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5: 아, 사실 물론 이 쟁점이 그날 자체도 가해자가 먼저 이제 언론 플레이를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예. 주장이 주였긴 합니다.
4: 예.
5: 근데 거기서 점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사실상 맞지 않느냐 상당히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와 이 언론 플레이에 대한 이 단어를 동일시하는 것부터가
4: 네.
5: 점점 이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사용에 의해서는 이게 당연히 이 쟁점이 그런 언론 플레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표현은 조금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그러면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뭘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5: 이제 이 피고인이 네. 이렇게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증인에게 나에 대한 억울함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증인이 오히려 재판부에게 물었어요. 과연 재판부가 생각하시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반성도 안 하고 보복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자기

0: 가족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서 도주해서 죽이겠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이라도 들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걸로 겁을 먹진 않죠. 이렇게 이제 제 피해와의 그 두려움을 단정시키시더라고요.
1: 잠깐만요. 증인이 묻고 재판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0: 네.
1: 그래요? 아니,
0: 네,
1: 근데
0: 그래서 이걸.
1: 피해자가 그런 걸로 겁을 먹지 않는다라고 했다고요, 재판부가?
0: 네.
1: 아니, 이래 버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지금 뭐 심증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겁니까? 그럼 재판부가?
0: 아,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2심 재판에 처음 간 거였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가해자가 무섭잖아요.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 간 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많이 당황스럽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피해자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들리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아니란 표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제가 중간 정리를 하면 이게 협박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일단 협박의 메시지가 먼저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협박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해야
0: 그렇죠.
1: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유튜버를 불러갖고 증인 신문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0: 네.
1: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주된, 그러니까 증인 신문 내용은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정말로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한거 아니냐라는 재판부 발언이 나와버렸다.
0: 네,
1: 그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럼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를 언급을 하면서 무슨 사례나 이런 것들을 뭔가 든게 있습니까?
0: 그런 거를 안 들어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게 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적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가해자가 이 증인과 함께 있을 때그 얘기를 한 거는 1심 끝나고 이거나, 이제 1심 도중에 이거나 일 텐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1심 때는 언론 플레이, 즉 공론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했다라고 해버리면 가해자가 지금 주장이 뭐냐면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형을 받았다, 형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재판부가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죠.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표현은 2심부터 공론화를 상당히 했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1심부터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 사건 본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리고 피해자가 그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데?
0: 사실 저는 이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게 용어가 그닥 적절치 않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근데 저는 이 플레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이 상황이 게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진짜 운명이 달린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볍게 표현하는 것조차 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모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1: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0: 이제 그런 주장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피해자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겁을 먹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판장이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가 싫어서 아,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것 같아서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1: 그래요?
0: 근데 저는 왜이 단어를 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 정치화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사법이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을 쓰더라고요.
1: 그래요?
0: 근데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왜이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아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 혹시 그 최근에 우리 김진주 씨가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염두에
0: 네.
1: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저는 정치 면에서 얘기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래요?

0: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게?
1: 근데 사실 재판부에서는 모든 이 뭐 피해자의 이력, 피고인의 이력을 다 제외하고 봐야 되는 게 재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좀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그 오늘 인터뷰에서 전한 것만 이제 그 재판부의 세 마디 발언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발언에 그 지금 녹아 있는 재판부 내지 재판장의 판단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지금 뭔가 상당한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1: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네. 어떤 마음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씩씩한 피해자.
0: 예.
1: 뭐 근데 저는 아무리 그러더라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편견을 이번에 조금 깨주셨으면 하고
0: 네.
1: 저도 그냥 한낱 민간인이고 일반인인데
0: 네.
1: 누굴 죽이겠다는 말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사건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그냥 계속 이게 보복이 부산 둘러차기 사건도 끝났지만
0: 네.
1: 국가배상도 하고 보복 협박도 있었고
0: 네.
1: 제가 봤을 때는 뭐 20년이 될 때까지 한 재판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질 것 같고
0: 네.
1: 저는 이 재판이 굉장히 암울한 이유가 뭐냐면 가해자가 그 재판을 보고 내가 보복을 해도 보복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해도 뭐 그런 제재를 특별히 받는 게 없네 해도 괜찮겠네 라는 메시지를 줄까 봐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0: 원래 그 재판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도 그러니까 좀 그 진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돼도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좀 힘이 빠지시죠?
1: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실 무뎌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인 것 같긴 합니다.
0: 무뎌진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1: 아 원래 그랬지 하고 기대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지. 그래 네.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한 탓이지. 라는 이런 자책을 하고 그냥 계속 조금 이 시간에 대해서 버거운 거에 대해서 버겁지 않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일상이.
0: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자신한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0: 예, 어떤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원활하게 지원을 받고 계세요?
1: 아 사실 그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심사도 받아야 되고
0: 예.
1: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 예. 예.
1: 시간은 금이잖아요 저희에게.
0: 예,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를 추산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법부를 믿고 기다리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이 시간에 대한 이 보상을 판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판부에게 피의자 편이 되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그냥 피의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0: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잘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0: 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죠. 김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170만 부가 팔린 책 언어의 온도의 작가 이기주 작가가 한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재작년에 발간한 책을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해서 출판계의 이 사재기 행태 이걸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백원근 책과 사회연구소 대표 연결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수법 이런 거잖아요.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전국의 교보문고를 돌면서 책을 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게
3: 예.
0: 지금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3: 사실 뭐 이제 그 사재기

0: 예,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요.
1: 네.
0: 예, 워낙에 이제 또 어떤 비밀리에 이제 그 하는 행위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기록이 남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어떤 저기 또 교보 같은 데서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하루에 똑같은 책을 한권 이상 구매하면 베스트셀러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가. 이제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교보문고가. 온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는 또 유일하게 베스트셀러 집계하는 곳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굉장히 고정적인 방식인 거죠. 예전에 이제 했었던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적발됐었던 그런 이제 그 수법인데,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어쨌든 뭐 많은 독자들을 놀라게 한좀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교보문고로 콕 집은 건그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 그 집계 이것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이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온라인 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프라인 전국 매장 집계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이제 뭐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그 교보문고에 그런 어떤 그 베스트셀러를 그 올리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근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0: 예.
1: 이른바 사재기 내지 그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있잖아요.
0: 네.
1: 이게 극히 예외적인 일부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꽤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사실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그게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출판계에서는 암암리에 이제 좀 상당히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제 그 회원제 방식의 어떤 뭐그 마케팅, 그런 회사를 통해서 책을 이렇게 보내준다든가 하는 새로운 이제 수법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1: 수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좀 소개를
0: 아주,
1: 해주신다면.
0: 아주 이제 그 고전적인 방식이 이제 그 90년대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배낭 메고서 매장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돌면서
1: 알바생이요?
0: 예, 알바생을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또 이제 그 얼굴도 다르고 또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돌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비슷한 사람이 가게 됐을 경우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 구매가 활발해지면서는 동일한 배송지, 주소지, 혹은 이제 동일한 주문자. 예,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그 드러날 수가 있고.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이제 그 범죄 수법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잡아내는 방식도 이제 또더 진화를 하고, 그리고 예, 그 범죄 수법 또 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계속된 거죠.
1: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0: 네네.
1: 책이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채산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수익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0: 결국은 이제 그뭐 경제적 동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1: 그래요?
0: 돈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1: 쉽게
0: 그러니까
1: 하면
0: 이제
1: 이제
0: 이
1: 베스트셀러
0: 사재기에
1: 순위에,
0: 들어가는 비용보다 베스트셀러 상위권,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제 올라가고 그걸 유지하고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그 어떤 판매
1: 추가 판매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0: 비용이,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떤 사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제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1: 그래요.
0: 네.
1: 근데 요번 이 사건은 그 출판사 대표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뭐
0: 네네.
1: 하는 곳이에요?
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그 공식 그 조직이고요. 이런 그 사재기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또 출판계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서정가제를
1: 그렇죠.
0: 위반하는 것을 이제 적발하고, 이런 것을 누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어떤 사안별로 이것이 이제 어디에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출판 주요 단체들하고, 들으면 알만한 주요한 어떤 온오프라인 서점들, 이런 것들 주요하게 이제 그 관여가 돼 있어서 출판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그런데 이거 민간 기구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0: 기구이 있지만은
1: 예.
0: 어쨌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공적인 법정 단체에서 그걸 산하에 두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1: 예,
0: 그걸
1: 예,
0: 누군가는 이제 어떤 그 사정작용이든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이제 만드는 것이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자정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0: 네네.
1: 이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민간 기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적 조사의 권한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0: 당연히 그렇습니다.
1: 예.
0: 예, 경찰처럼 이렇게 그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1: 네.
0: 예.
1: 그럼 이거에 좀 보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기능 같은 것들이 좀 강화가 좀 돼야 될 거고요.
1: 예.
0: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이렇게 좀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짐작을 하거든요.
1: 네.
0: 우리 수법이 또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랬을 때 이것들의 그 어떤 그 처벌 수단이라든가 아 그다음 적발한 방법이라든가
1: 예.
0: 이런 것들도 강화가 돼야 되고 이것도 무엇보다도는 이제 그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좀 포상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1: 아
0: 대안 중에 하나겠죠.
1: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한다.
0: 네네.
1: 유도한다. 예.
0: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지금 뭐 한 200만 원인가요? 최대한
1: 보상금이
0: 보상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1: 그래요?
0: 한계가 굉장히 있겠죠.
1: 그렇구나. 그다음에 어떤 그 저기 고발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찌 본다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담했거나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0: 그렇죠.
1: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0: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1: 그러면 출판사의 네. 운명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0: 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1: 네.
0: 뭐 돈을 받고서 했다라기보다도 그 전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 출판사 대표가 이기주 작가한테 이제 그 다음 책을 네 출판사에서 내줄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1: 아
0: 그랬대요? 그런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아 내 다음 책을 당신 출판사에서 낼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
0: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어떤 유인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심적
0: 근데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 어쨌든 뭐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고발 수치까지 하게 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1: 그런데 그러면 마무리 삼아서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굳이 베스트셀러 집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이 책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1: 예.
0: 신간이 이제 1년에 하루에 뭐 나오는 책이 200종, 300종 신간이 그렇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책이 좀 인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꾸준히 찾아본 독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런 정보의 표시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베스트셀러 정보죠.
1: 그런데 오히려 또 거기서 쏠림 현상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0: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예.
0: 하지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출판사 모두에게 작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잖아요.
1: 그렇죠, 물론 예.
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 예.
0: 순위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출판 시장 예. 활성화 더 어렵다고 봅니다.
1: 오히려 이게 없어지면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
0: 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지금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 곳마다 편차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0: 편차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이제 그 외국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이제 하거나 혹은 이제 대형 이제 그 도매상에서 집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예, 전국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집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베스트셀러 일부를
1: 그렇죠.
0: 뭐 만들기 위해서 사재기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1: 그런 게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0: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대안 중에 하나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백원근 책과 사회연구소 대표였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Fire.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6: 네,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9: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2: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기상특보란이 깨끗합니다. 풍랑특보, 강풍특보 모두 해제되면서 평온한 가을 날씨가 주말 지나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은 더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5도, 춘천 13도, 대전은 17도로 쌀쌀하지만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햇살이 좋아서 낮 기온은 서울은 어제보다 5도 이상이나 높아집니다. 서울, 전주 27도, 대구, 광주 28도로 일교차가 무척 이나 크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로는 지금 짙은 안개가 껴있고요. 일요일에는 제주 산지로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오랜만입니다.
1: 네, 새해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홀가분해지셨습니까?
4: 김민석 대표가 제 얼굴을 보더니 네. 상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국회 제출하고 나서는 좀 여유를 갖는데 네. 이번 예산이 여느 해와 달리 규모도 투자 방향도 주요 사업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지방도 다니고 언론에도 많이 출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새해 예산의 컨셉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컨셉입니까?
4: 우리로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대도약의 이 밑거름을 이번에 뿌렸다.
1: 밑돌깔기다.
4: 그래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잠재 성장률 이렇게 두면 40년대에 0%대입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반도체 초황으로 세수가 좀 넉넉히 들어온 만큼 이거 제대로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 추세를 만들어내겠다. 두 번째가 성장의 과실이 전 세대와 지역과 계층으로 골고루 퍼지게끔 소위 K자 양극화 완화에도 기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오, 그래요. 820조 9천억 예산 네. 증가율 12.8%.
4: 그렇습니다.
1: 역대 최대 이 어마어마한 규모 중에서 몇 개 엑기스만 뽑아서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첫 번째 나오는 우려가 네.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경기가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경기가 꺾이고 세수가 줄어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4: 제가 이번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

0: 그래서 5년 단위로 국가의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도 같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거든요. 이제 그 계획으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재정 상황이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도에 관리 재정 수지 수입과 지출의 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가 마이너스 3.9%였거든요. 오. 내년에 0.1% 나아집니다. 오. 아주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예.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로 내년에 마이너스 3.3까지 개선됩니다. 예. 아, 마이너스 3.3%가 더 포인트가 더 나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30년 동안 어떻게 이어지냐. 30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원래 그대로 두면 59%라고 이렇게 작년에 내다봤습니다. 올해 제가 다시 이제 30년도까지 내다보니까 이게 49%까지 10% 이상 떨어집니다.
1: 떨어진다면서요?
0: 매우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한 바가 재정 준칙 만들어라 하면서 이 관리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로 묶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마이너스 2.9까지 묶을 겁니다.
1: 초과 달성이네요, 그럼.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국가 재정 그 국가 부채의 비율도 49%까지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매우 양호하다. 이게 국제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내놨더니 최근에 무디스하고 피치라고 하는 국가 국제 신용 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달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까지 긍정적으로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는 이렇게 지금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에 집중합니다. 으흠. 그래서 12.8%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28년도 이후에는 이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

0: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호환기에 많이 들어오는 세수를 제가 당연히 다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출이 막 20% 30%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12.8만 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적립해서 불안기를 대비해서 세수 둔화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으로 보강하고 있는 것이다.
1: 이른바 국가 비상금이네요.
0: 그렇습니다. 재정 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국가 적금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1: 네.
0: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려 107조를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에서 저희가 구조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다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그 개별 사업들도 기금 운용 계획을 이번 예산안에 제가 다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30여 사업을 다 미리 심사를 받고요. 확정해 준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유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회계와 달리 기금을 두는 이유는 20% 내지는 3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 탄력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 사업 범위 안에서 긴급한 수요에 따라 그걸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후 장치도 저희가 오히려 다른 기금보다 엄격히 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기금은 1년에 4번 정도 보고하면 되는데 국회에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 이런 결산 심사나 감사원의 감사 또 기금 운용 평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두 번째 미래 대응 기금 이제 용처인데
0: 네.
1: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서
0: 네.
1: 특별히 어떤 방점을 찍고 싶은 용처가 있습니까?
0: 우선 미래 대응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 성장률 반동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하나고 하나가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저희는 네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
1: 청년.
0: 청년들이 이제는 단순히 세대적으로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얘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투자처로 봐야 됩니다.
1: 네네네.
0: 여러 가지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경제 참여 활동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국가에 기여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1: 네.
0: 반도체만 기대할 수 없고 포스트 반도체 이후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세 번째 지방 중요합니다.
1: 네
0: 번째 인재 양성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저희는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내년도에 이제 162조 정도가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미래 대응 기금으로 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제가 45.5조를 내년에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한 겁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이 청년 분야에 제가 청년들이 일자리와 취업 그 이후에 자산 형성 주거 나가서는 결혼 출산 보육 그리고 생활 문화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성장 단계별로 제가 투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제가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1: 얼마나 하십니까?
0: 청년들 분야를 제가 올해가 제가 28조였는데 내년에 43조.
1: 어휴.
0: 예, 무려 53%를 제가 투자를 하거든요.
1: 예.
0: 거기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도 전 단계 아우르는 그런 지원 체계를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72만 명의 청년들에게 훈련, 일 경험, 취업, 고용 서비스 이걸 좀 제가 제공하고요. 또 교육비 부담 낮추는 거 장학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경력을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5개월 동안 인턴 학기제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줍니다. 기업과 함께 그래서 그런 이 산업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라든가 또는 취업이나 창업할 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럴 때 이자 부담 없이 대출 받게 해주는 사업도 넣고요. 올해 인기가 많았던 게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했죠. 이것도 이제는 내년에는 모든 청년 34세까지 모든 청년에게 제가 이것을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주거도 청년들이 자기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이 임대주택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대폭 내년에 공급을 좀 하고요. 저출산 대응이라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으면은 제가 많이 줍니다. 지방에는 최대 셋째 날 때는 2천만 원, 둘째 1,700 그리고 첫째 날 때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주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게 문화예술 패스입니다. 공연 보러 갈 때, 전시 보러 갈 때,

0: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화 뭐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는 체육 활동하는 데도 쓸 수 있게끔 음흠. 저희가 범위도 넓혔고 대상도요. 19세, 20세 때 딱 한 번 10만 원, 15만 원 줬거든요. 이제 34세까지 매년 저희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넓혔습니다.
1: 체육활동에 헬스장도 포함이 됩니까?
0: 당연히 그런 거에 쓸 수 있게끔 합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왜 이걸 자꾸 손대려고 하시는지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크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제가 괜히 요구도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1: 네.
0: 정말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건 지금은 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교육부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온 건데요.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초중등 이 교부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이고요. 교부금의 총액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가령 올해가 71.7조로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이걸 개편하고 나서도 78.9조 지원합니다.
1: 왜냐하면 교부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0: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부금의 산실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교부금을 줄인 게 아니라 삭감이 아니라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증가하자. 두 번째는 이 교육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제 내국세의 2.79%를 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내국세가 많이 들어온 해와 적게 들어온 해 때문에 그런 그 급등락을 했습니다.
1: 출렁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이 10% 이상 급증한 해가 5번이고요.
1: 네.
0: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해가 6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계속 늘려주겠다.
1: 네.
0: 이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이요. OECD 평균 대비 초중등 교육 투자는 166%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은 69%예요. 그래서 교육 안에서도 이제 고등교육도 중요하고 평생교육 이제 AI 시대의 일자리 전환 등 때문에 직업 재교육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유아교육도 보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집 안에서도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가정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처우가 다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령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의 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와 작년 25년도에 학령 인구가 33% 떨어졌거든요.
1: 네.
0: 그런데 교부금은 11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이런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또 우리 인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이런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 다른 데 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1: 그런데 교부율을 딱 정해놓으면 교육계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의 입김, 그다음에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버리면 기획 예산처에서 휘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산식은 내국세의 2.79라고 돼 있고요.
1: 네.
0: 저희는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제가 반영을 해서 매년 그걸 가지고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전년도보다 교부세가 줄어든다면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그럼 보충해 주겠다까지 예산 저기 법안에 제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훨씬 더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이죠.
1: 그러면 지금 아무튼 교원 단체 등등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혹시 이들과는 대화는 좀 나눠보셨어요?
0: 이제 알다시피 교부금은 교육부가 교부세는 행안부가 그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부처 안에서 협의는 제가 재정당국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만은 주무부처의 소관 법령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하도록 좀 내부적인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그렇게?
0: 저도 직접 뵙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계시고 행안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소통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1: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데 금리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금융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더 받는다.
0: 네.
1: 이걸 재정이 그러니까 좀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이거 재정 이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 설정된 게 있습니까?
0: 물론 이제 과거 코로나 시절에 다른 나라는 이제 국가가 그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았는데 그걸 우리는 국민들이 좀 따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채무가 증가했고
1: 맞아요.
0: 이것을 지금은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등으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로 깨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분들이 다시 신용을 회복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소위

0: 그 국가가 좀 책임지고 그것을 좀 매입 소각하는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에 좀 들어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런 저신용자들의 특히 이제 적은 액수를 저희가 빌려줘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런 그것도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네.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은 서민들과 경제 약자가 더 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극화 대응과 관련된 예산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래 대응 기금에는 네 개 분야에 저희가 투자합니다만 네. 그 네 개 분야에는 지방 그리고 청년 이런 것은 이제 양극화의 한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이 근래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복지 분야의 증액을 이뤄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특히 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복지 제도를 저희가 설계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에 내년에 6.7%를 저희가 이제 인상을 해서 소위 기초수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63개의 복지제도에 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6.7% 저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장 사상 최대로 많이 올렸다라고
1: 알겠습니다.
0: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특정에서 하나 따로 해줄 게 있는데 네. 그 전장애인이 계속 출근투쟁을 해오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요구는 뭐냐면 장애인 관련 예산 늘려라. 네. 뭐 이동권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이 요구였습니다. 네. 반영이 됐습니까?
0: 제가 그래도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다 보니까 소통에는 좀 강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역대 재정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해보지 않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계하고 최초로 제가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을 했습니다.
1: 네, 네.
0: 전장애를 포함하여 장애인 대표단체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들은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제가 작년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나갈 때부터 이미 국정 과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발달 장애의 국가 책임제와 관련된 예산들을 되게 두텁게 반영했습니다. 애초에 국정 과제보다 더 많이 제가 반영을 했고 이제 이비타당성 조사가 하나가 안 나와서 이것은 국회 단계에서 제가 좀 증액을 해볼 생각이고요.
1: 네네.
0: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가장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소위 이제 지하철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만은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콜택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 또는 그걸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 이게 지방사무로 이미 넘어갔다. 콜택시를 사는 걸 제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전장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계속 좀 내부적으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그러면 지하철 타지 않겠다라고 중단선을 했고요.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이 장애인 콜택시 그 대기 시간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있잖아요.
1: 네.
0: 여기 인건비로 좀 앞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대폭 인상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콜택시를 좀 더 큰 걸로 좀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보조도 69% 가량 늘려줬습니다.
1: 네.
0: 역대 최대로 이 분야에 저희가 투자를 함께했습니다.
1: 그럼 전장인도
0: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되게 환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5분 정도 남았는데요.
0: 네.
1: 모신 김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0: 네.
1: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질문
0: 장관이라서 제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편이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감안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의원 신분이면서 지금 입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근데 용해인 후보자를 둘러싸고 비례 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물론 이제 역대 장관 중에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 예.
0: 물론 비례도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논란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이제 대표성을 통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끊임없이 뭐 저녁 시간이건 주말 시간이건 또는 보좌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계속 수행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주말에 뭐 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직에 충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의정직 의원 그 의정활동 자체에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이제 아마 일반적 문제 제기일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용인 후보자가 비례대표

0: 투표를 두 번씩이나 하신 분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저 역할을 좀 책정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분의 어떤 역량이나 의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은 실제 동시에 그 두 일을 지역구가 달리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한 분인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좀 과도한 어떤 그 의지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그걸 봤을 때 좀 간과하신 것 같다. 이제 당사자 본인도 그전에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 내려놨을 때 기본소득당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은 두 개를 다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좀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 네.
1: 어제도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두 번 비례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주셨기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2024년 총선이 있을 때 우리 장관님께서 민주당의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으셨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 그러니까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 문제하고 직결되는 어떤 컨트롤을 하셨던 그 주인공 아니십니까?
0: 예, 뭐 당시에 제가 그 시민사회 또는 그 진보 계열의 정당들과 국민의힘도 이제 그때는 유성정당을 만든다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비례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하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저에게 소임을 주셔서 제가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1: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사실은 용예인 의원이 한 번 그 비례 위성정당으로 비례를 했는데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0: 저희는 당시에 민주당과 함께 다른 당과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은 어느 정당에 누가 몇 번을 받는다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1: 민주당이 그것까지는 개입하지 않았다.
0: 예, 그건 각 정당이 이 의석 순번을 놓고 어느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몇 번 순번에서 할 것인지만 정하고 그 순번에 어떤 후보자를 할 것인지는 각 정당이 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예인 이름이 또 나왔을 때 뭐 의사 표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0: 제가 다른 정당에 소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신뢰 관계였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의 본회의장의 수첩 뉴스를 많이 탔고 김민석 대표가 이거를 해명을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우리 장관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보셨죠 뉴스로?
0: 봤습니다.
1: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그건 제가 장관 오기 전까지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0: 그걸 잘 알고 계실 테고. 예. 더구나 서울 지역 4선 후보님이면서 또 지금 나라 살림을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내년 보궐선거가 있게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부터 그 후보군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걸 쓰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게 사진에 찍혀서 뭐 너무 빠르게 좀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일어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당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다만 그것을 좀 노출되는 방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그것은 좀 입장을 좀 송구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면 다시 한번 애둘러서 말씀을 주셨기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당 대표 입에서 거명이 된 것이 불쾌하십니까? 불쾌하지 않으십니까?
0: 정치인으로서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1: 네.
0: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마다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만 저는 지금은 장관직에 충실할 뿐이고
1: 네.
0: 너무나 중요한 나라 살림을 이제 편성해 놓은 만큼 이걸
1: 예.
0: 국회 통과에 집중하는 데
1: 예.
0: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내년에 또 실제 보궐선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 사실 모르죠. 예, 예.
0: 네, 그러나 혹시 상황과 기회가 온다면 저는 좀 더 많은 역할, 봉사, 기여, 헌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장관님.
0: 고맙습니다.
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 일부를 LH가 직접 사들여서 리모델링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가 공개됐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을 먼저 선점했던 삼성 제품과는 어떻게 다를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중간의 제3의 계급이 부상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지요. 9월 1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민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7: 네,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좀 해보죠.
9: 네.
7: 뭐 이게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들어가 보면 이건 뭐 아파트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이죠, 사실은.
9: 네.
7: 그런 건데 이게 인기는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런 거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사업도 시작하고 이러는 바람에 전국 곳곳의 신도시들에서 다 지식산업센터만 지어놓으면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줄 알고 지었다가.
9: 네.

0: 뉴타운에 지식사업센터를 왜 만들어 이래서 텅텅 비고 이거 어떡하는지 여기 물린 분들은 뭐 전국에서 걱정이 뭐 태산이고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요거를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인데요. 예. 한 건물 안에 제조업체나 IT기업, 사무실 등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너무 많이 지으면서 빈 곳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예. 지난 5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16.6%고요. 특히 2023년 이후 준공된 153곳만 놓고 보면 평균 공실률이 43.5%에 달합니다.
0: 최근 지어진 건 분양 안 될 만한 곳에 막 지었다는 뜻이네요.
1: 네, 거의 두 곳 중 한 곳이 이제 비어 있는 셈인 거죠. 예. 공실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도 지금 크게 늘었는데요. 개별 호실을 기준으로 2022년에는 403개가 경매에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5,000개로 불어났고요. 공실이 장기화하면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시행사나 건설사,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까지 좀 부실이 번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입니다.

0: 기준으로 입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행시설이나 뭐 위험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이 문을 열기로 했고요. 뭐 기숙사와 뭐 공유 오피스, 식당, 병원, 예. 카페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동안은 법적으로 딱 이런 산업만 받으세요라고 헛대가 높았는데
0: 네.
1: 우리도 집 내놓고 세입자 받을 때 뭐 저 반려동물은 안 돼요. 네, 애 많은 분 안 돼요. 처음엔 이러다가 공실 이어지면 아무나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로
0: 그렇죠.
1: 바뀌듯이
0: 네.
1: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이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눈에 띄는 건 주거시설로도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 LH가 공실인 그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거나 매입 약정을 맺어서 리모델링한 뒤에
1: 예.
0: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올해 서울과 경기 도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공실 비주택을 최소 2000실 이상 확 확보하는 게 이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요.
1: 예.
0: 원룸이나 기숙사로 용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1: 바꿀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0: 네.
1: 바꿔지기만 하면 법으로 금지하는 건 안 할게 이제. 바꿀 때만 바꿔보세요. 애초에 그럴 거면 저 자리에 처음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지.
0: 네.
1: 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이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은 이제 뒤늦게 들기는 하는데.
0: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 2020년 전후에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때
1: 예.
0: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와 시행사도 아파트를 대신할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지식산업센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했고요.
1: 예.
0: 지자체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었던 게 이제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설립을 적극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전국 설립 그 승인 건수가 2016년 그 88건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2년에는 136건까지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결정했던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 승인만으로만 지을 수 있어서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공급량을 조절할 장치가 이제 사실상 없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이미 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 있어도 우리 지역 또 짓자 이렇게 이제 또 짓는 식으로 공급이 계속 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수요도 줄고
1: 예.
0: 새 사무실이나 공장을 찾는 기업도 많지 않은데 이미 지어놓은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1: 수요가 줄었다는 지역도 있겠고
0: 네.
1: 수요가 아예 없는데도 지어놓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이게 지자체 도시들은 우리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직주근접형 도시. 머릿속으로는
0: 네.
1: 다 판교를 떠올리면서
0: 그렇죠, 그렇죠.
1: 판교 같은 도시 됐으면 좋겠다. 일자리도 많고 뭐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하면 직주근접 도시 되지 않겠냐.
0: 네.
1: 뭐 일산 뭐 평촌 이렇게 일자리는 없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바쁜 그런 배드타운 만들기는 싫다. 그러니까
0: 네.
1: 배드타운 안 되려면 우리 집 옆에 일자리 많고 사무실도 있어야지
0: 그쵸.
1: 라고 해서 오피스는 지어놨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뭐 일자리 들어올 만한 곳에 지어야지.
0: 맞습니다.
1: 지어만 놓으면 일자리가 들어오나요?
0: 네.
1: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0: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새로 짓는 단계부터 공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부 장관에게 알리고 정부가 주변의 공실이나 미분양 상황 등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고요. 지자체별 공실과 미분양 현황도 반기마다 조사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시던 분들도 야 여기에 사무실 수요가 있을까?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여기에다가 터를 잡고 직원을 뽑으려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양받았어야 되는데
0: 네.
1: 전국 어디든 사람 살고 사람이야 어디든 살지 하면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하고는 좀 다른 건데
0: 맞습니다.
1: 그냥 앞뒤 안 보고 또 잘 그냥 되겠지 싶어서 분양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0: 네.
1: 이 빌딩을 뭐 신혼부부용이든 청년용이든 원룸이든 어쨌든 사람 살 곳으로 바꾸는 게 돼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0: 사실 이 부분은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1: 이게 예.
0: 지식산업센터는 애초부터 주거 시설이 아니라 기업이 공장이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을 전제로 이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뭐 빈 사무실에 침대와 부엌을 넣는다고 바로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 어색할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이제
1: 예.
0: 뭐 예를 들면 채광 환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은 사람이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일정한 수준의 채광과 환기가 필요한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사무실이나 공장 으로 쓰려고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1: 예.
0: 주거 시설에 맞는 환경으로 바꿀 때 구조상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0: 뭐 소방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1: 가운데 그러니까. 먹방이 많겠죠. 깜깜한 방.
0: 네, 그렇죠, 그렇죠.
1: 뚱뚱하게 지어놨으니까 지식산업센터들은.
0: 네. 예. 그리고 이제 소방 문제는 뭐 주거 시설로 용도를 바꾸면 새로운 용도에 맞는 또 소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뭐 화장실이나 주방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수 배수 시설도 뭐 추가로 손봐야 합니다.
1: 예.
0: 특히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바꾸면 바뀐 용도에 맞춰서 필요한 주차 대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꿨는데 기존 주차장이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그만큼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1: 주거시설을 만들면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건물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1: 불가능하죠.
0: 네.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3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년까지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건 용도 변경을 쉽게 해주는 조치이지 실제 뭐 주차 난까지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1: 여기는 주차장 없는 오피스텔이 되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전국의 빈 지식산업센터를 전부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1: 예.
0: LH는 과거에도 호텔과 같은 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안 팔리는 지식산업센터를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여건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으로 바꾼다는 비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결국 얼마나 싸게 매입하느냐 못지않게 실제로 살만한 집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뭐 주차장 없는 집도 난 괜찮아. 난 차 없어라든가 나는 뭐 굳이 버스 타고 다녀도 돼라는 분들도 있으니 그 대신 네. 그런 분들은 월세가 좀 싸게, 들어가면 또 수요가 있는 거니까 모든 집에 다 한 대씩 주차장 있어야 되는 게 하면 좋기는 한데 그거 어떻게 다 맞추고 공급하겠어요 하는 생각도 들고. 오찬영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애플이 드디어 접는 폰을 내놨군요.
2: 네. 네, 애플이 신작 메인 제품인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예. 첫 폴더폰 아이폰 듀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을 처음 내놓은 이후에 19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접는 방식의 스마트폰을 선보인 건데요.

0: 왔으니까.
1: 그렇죠. 외형은 일단 근데 먼저 나왔는데 삼성이 더 앞선다는 평이 많습니다. 삼성의 폴드8은 접었을 때 두께가 9.7mm 그리고 예. 무게가 201g인데
0: 애플 건 어때요?
1: 11.3mm 조금 더 두껍고 254g, 53g이나 더 무겁습니다.
0: 두께와 무게가 한 10% 이상 무겁고 두껍네요.
1: 그렇죠. 저도 지금 삼성의 폴드8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묵직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서 10% 이상 더 무거워지면은 좀 묵직함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커버를 한 삼성폰 정도의 두께다.
1: 그렇죠.
0: 제품이.
1: 그렇죠. 근데 무거워진 데는 또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화면 안쪽에 유리를 두 겹 겹치고 특수 가공 기술을 적용을 해서요. 예. 이 고질적인 폴더블의 문제인 주름을 훨씬 더 덜 뛰게 잡아냈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대 31시간으로 폴드8보다 5시간 정도 더 길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점이 가격 정책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원래 이 2,000달러,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 후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0: 2,000달러면 300만 원.
1: 그렇죠. 아예 300만 원 후쩍 넘길 것. 그리고 최대는 400만 원 이상도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근데 기본형을 1,999달러로 묶어냈습니다. 이 삼성의 폴드8이 1,899달러. 보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100달러 정도 높은 수준으로 가격 저항선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특히 메모리 가격이 요즘 워낙 높잖아요. 그 속에서도 최대한 가격을 묶어내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0: 그렇군요.
1: 시장 반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꽤 긍정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약세장이 있었는데 애플 주가는 한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초기 6개월치 반년치 물량은 전량 완판이 될 것 같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0: 예.
1: 다만 근데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폭이 생각보다 낮아서 수익성은 좀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0: 요즘 DRAM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 300만 원 받아서 애플이
1: 괜찮겠어?
0: 좀 남겠어? 그런 얘기군요. 어때요? 이제 다들 접는 폰 갖고 다니는 시대가 올까요?
1: 네, 사실 이게 삼성이
0: 쓰시니까 워낙 어때요? 좋아요?
1: 저는 만족도가 상당하고 오늘도 보니까 작가님도 쓰고 계시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뭐가 제일 좋아요? 그냥 뿌듯함. 그거 말고 마음속에 뿌듯함 말고 진짜
1: 써보신 분들 알겠는데 영상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더
0: 넓어지니까
1: 편하고 완성도가 초기 작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0: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를 한번 접어놨네 왜 접어놨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1: 주머니에 들어가니까요 뭐 이런 거죠.
0: 네.
1: 어쨌건 이 시장을 삼성이 2019년에 처음 문 열었죠. 사실 7년이 됐으니까요. 꽤 오랫동안 오래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드디어 근데 라이벌 애플과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물론 삼성이 초기에 이제 진입한 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 부품이고 요즘에 가장 가격이 높은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우위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폴더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접었다 펴는 부품, 이 힌지 부품 기술인데 여기서 경량화 이 노하우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비록 7년이란 업력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기업이 아니잖아요. 애플인 만큼 빠른 시장 진입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같은 경우엔 올해 전 세계 폴더블 점유율에 1위는 삼성이 38%로 가져가겠지만 애플이 이 첫 도입 만에 25%로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중국의 화웨이가 22%로 3위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0: 했고 화웨이도 접는 폰이 있는 모양이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삼성과 애플이 양강 구도다 이렇게 말하기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중국의 추격 속도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0: 예.
1: 실제로 중국이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애플 행사 거의 비슷한 시점에 맞불처럼 화웨이와 샤오미가 이 보란 듯이 신제품을 쏟아냈습니다. 화웨이는 특히 화면을 이 병풍처럼 접는 Z자 형태로 병풍처럼 두 번 접는 이 스마트폰 메이트 XT2로 기술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0: 책처럼 펼치는 게 아니라
1: 네, 이렇게
0: 병풍처럼
1: 탁 이렇게 두 번에 병풍 같은 형태인데요.
0: 쫙 펼치면 중간에 선이 두 개 두 개 나오겠네요.
1: 네.
0: 그러나 주머니에 들어가면 넣으면 쏙 더 들어가 있군요.
1: 그렇죠. 대신 조금 더 뚱뚱하죠.
0: 예. 네.
1: 이게 2024년에 첫 모델을 냈고 이번이 두 번째 2세대 모델인데 2년 만에 차세대 버전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도 두 번 접는 이 트라이폴드 모델을 내놨습니다. 근데 방식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는 모델이죠. 이 양쪽에서 책처럼 접는 모델인데 초기 모델을 내놓고 아직까지 후속작 소식이 없는데 벌써 중국에서 2차전 판을 연 셈입니다.
0: 얼마예요? 중국산 그 병풍처럼 접는 폰은?
1: 중국산 가격이 우리 돈으로 최고 4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초고가입니다. 근데도 벌써 사전 예약 물량이 완판이 됐다고 하고요.
0: 한번 접을 때마다 100만 원이군요.
1: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더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게 중국의 부품 자립입니다. 화이폰이 방금 말씀대로 400만 원대 비싸긴 한데 근데 메모리 직접 찍어내는 삼성 트라이폴드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이유가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두뇌칩 기린 9050

0: 프로를 넣었고요. 거기에 중국의 메모리, 창신 메모리에 모바일 D램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자립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예. 이 원가 경쟁력을 우리나라처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 기자님은 카페 같은 데 가면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0: 가장 먼저 꺼내놓습니다.
1: 그렇죠?
0: 애지중지하게.
1: 나의 자랑이니까. 네. 자, 정지석 기자님.
2: 네.
1: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2: 네.
1: 그 스스로 노동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2: 네.
1: 또 노동자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닌 새로운 계급도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사회적 변화가 있다는 건데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노동계급이라고 하면 공장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떠올렸잖아요.
1: 근데 네.
2: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 나는 노동계급이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대요. 그 최근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미국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아, 나는 노동계급에 속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머리 속에 노동 계급의 뜻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지 이걸로 계급을 갈랐다면 지금은 내 일자리가 얼마나 불안하지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뭐 광고 회사에 다녀요. 카피라이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소득의 화이트 칼라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1: 아, 옛날에는 그럼 그 땀 흘리는 노동 안 하는 사무직은
2: 네.
1: 내가 노동자는 아니지 않아? 그래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2: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저 노동자죠 당연히.
2: 맞아요.
1: 그렇게 네. 답을 하신다.
2: 그러니까 이런 뭐 고소득의 화이트 칼라라고 인지가 됐었던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회사들이 생성형 AI 도입해서 카피라이터 문구를 막 쏟아내니까
1: 네.
2: 그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1: 더욱더
2: 나는 이제 노동자구나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1: 그리고 노동자가 땀을 흘리냐 안 흘리냐가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2: 그렇죠.
1: 월급쟁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도 아니라,
2: 맞습니다.
1: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나는 부품 같은 느낌이라면 노동자.
2: 맞습니다.
1: 그게 아니면 노동자 아닌 뭐 자본가든 뭐든 그런 쪽.
2: 네, 정확히 그거예요.
1: 그 느낌으로 노동자임을
2: 판단을 하고 있다,
1: 한다.
2: 인식을 하고 있다. 반대로 뭐 엔비디아든 오픈 AI처럼 이제 이런 AI 붐을 탄 대기업에서 주식 부담 받고 그런 직원들은 또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이런 분들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맞잖아요.
1: 네.
2: 근데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도 크게 오르고 자산이 늘면서 아, 나는 자산가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1: AI
2: 거죠.
1: AI 전문가인데 나를 어떻게 잘라?
2: 네.
1: 이러면서 이제.
2: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나누는 어떤 두 칸짜리 분류표로는 뭔가 노동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는 좀 복잡해졌다라는 진단이 많이
1: 그렇구나.
2: 나오고 있습니다.
1: 하기야 뭐 이렇게 뭐 오픈 AI 같은 회사에서 뭐 주식 보상 받아서 뭐 몇 억씩 몇십억씩
2: 네.
1: 받는 분은 이분은 노동자인가 자본가인가 되게
2: 헷갈리죠.
1: 저도 예전에도 무슨 S그룹 뭐 그 최고 경영자 연봉 이런 거 보면
2: 네.
1: 뭐 70억 뭐 이렇게 받았다고
2: 맞아요.
1: 올해 한 해만 받은 게 아니라 몇 년째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2: 네.
1: 이러면 이게 중소기업 창업한 분보다 훨씬 낫지 않나?
2: 그렇죠.
1: 그런 생각도 들고.
2: 분명히 나의 정체성은 월급쟁인데.
1: 노동자인데.
2: 네. 월급쟁인데 또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1: 예.
2: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쪽에는 계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런 계층을 뭐라고 조금 따로 모아서 불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나 보네요.
2: 그 호모플루티아라는 단어가 최근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2019년에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1: 예.
2: 근데 뜻은 단순한데 과거에는 노동자와 자본소득의 부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이었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1: 네.
2: 이제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둘 다 될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는 노동자 자이자 자산가인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자본주의에서는 계급 구분이 비교적 단순했는데 공장을 가진 사람은 자본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이 경계가 굉장히 흐려졌다라는 거죠.
1: 저 사람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애매하다.
2: 네.
1: 이렇게 보면 노동자고 이렇게 보면 자본가인 것 같고.
2: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이고
1: 예.
2: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까 고연봉 엔지니어들만 봐도 뭐 월급과 성과금 많이 받고 동시에 우리 사주나 아니면 회사 주식 뭐 ETF 투자 뭐 이런 거에서 상당한 자산소득까지 늘려가고 있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같은 맥락인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또 연봉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 금융회사, 고연봉 직원분들도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모두 다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월급을 받는 노동자지만 예.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뭐 노동소득이나 자본소득이나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자와

0: 노동자와의 자산 구조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AI 시대에서는 조금 더 이런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 가령 뭐 같은 회사에서 직원 두 명이 있는데 한 네. 사람은 AI 잘 써서 자신의 가치도 높인다면
1: 스톡옵션도 많이 받고
0: 그럼요. 또 반대로 나는 아예 AI를 못 쓰는 사람이 되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1: 야, 그런 두 분이 같은 노조에 섞여 있기는 되게 쉽지 않겠네요. 이해관계가 다르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직업이 어느 정도의 계급을 좀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같은 직업 안에서도 AI 활용 능력, 뭐 자산 보유 정도가 새로운 계급선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분을 호모?
0: 아, 같은 거를 동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 자산가이기도 한 사람들을 예. 호모플루티아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이런 계층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상상이 될까요?
0: 사실 이제 뭐 정치만 봐도 이런 게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게 과거에는 노동자는 진보 정당, 뭐 자산가나 기업가는 보수 정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노동자라는 집단 내부에도 경제적인 처지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봉 몇십억을 받아도 뭐 그런 분들도 노동자고 뭐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분들도 노동자고 그런데 두 계층이 원하는 뭐 세금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같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강해지는 현상도 실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불안과 완전히 떼어놓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가난하거나 어려워서 급진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뭐 내가 지금보다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질 때 정치적인 분노도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뭐 확실한 구분 이게 이제 다 사라지고 엉키면서 네. 이해관계도 다르고
0: 그렇죠.
1: 소속도 애매하고 그러면서 뭐 다들 어디를 지지하는 것도 왔다 갔다 생각도 달라지고 네.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또 자신들을 주장을 표출하면서 그렇죠. 표를 얻어야 될지도 애매하고
0: 고민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진짜 AI 시대에는 뭐가 이제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질 거다 이런 전망보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0: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스스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KDRT 이진이 오늘 새벽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새벽 3시쯤 KDRT 이진이 1억 9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 약 4톤과 함께 우리 군수송기 KC-330편으로 네팔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DRT 이진은 현지 시간 오전 9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하며 총 7일